0: 군이 감동을 해가지고 진짜 총을 내려놔요.
1: 이게 진짜 될 줄은
0: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로 진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네. 드록바가 퍼포먼스가 이제 골을 넣은 다음에 손을 양옆으로 쫙 이렇게 펼쳐요.
1: 그렇죠, 그렇죠. 시그니처.
0: 시그니처 드록바의 네. 그 퍼포먼스거든요.
1: 셀레브레이션.
0: 셀레브레이션이요. 네. 그래서 저 평화의 전도사 드록바와 이 퍼포먼스 셀레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검은 예수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1: 워낙 유명하고 뭉클한 장면이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썸문답에서는 그렇다면 드록바는 왜 저렇게까지 영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야 했는가? 코트디부아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구 얘기가 아니면 코트디부아르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좀 생소한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나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자,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 빼고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요. 아프리카가 네. 해골처럼 보이죠?
1: 해골처럼 보인다. 양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0: 오, 그 서아프리카, 네. 툭 튀어나온 서아프리카의 남쪽 대서양 연안에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 초콜릿으로 유명하죠?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코트디부아르인데, 코트디부아르가 영어로 아이보리 코스트예요.
1: 옛날에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했죠.
0: 저도 네. 아이보리 코스트로 배웠는데 네, 네. 그 지금은 코트 그러니까 영어 이름은 아이보리 코스트, 프랑스어는 코트디부아르.
1: 같은 의미라는 거죠?
0: 같은 의미입니다. 예, 예, 예. 아이보리가 뭐죠?
1: 코끼리 상아.
0: 코끼리 상아죠. 비누라고 하신 분 가만히 계세요. 아이보리는 상아입니다. 네. 코스트는 연안이죠. 예. 저 지역이 전통적으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코끼리가 많이 자생하던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이 우리 저번에 한번 다룬 것처럼 네. 포르투갈이 서아프리카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네. 코끼리가 많으니까 야 잡으라고 상아 가지고 이거 아마 저희가 잡지사에서 다뤘을걸요.
1: 어떤 거요?
0: 상아를 뽑아서 유럽에 수출한 다음에 이걸로 뭐 했냐?
1: 당구공?
0: 당구공도 있었죠. 당구공이랑 그 전에 네. 체스말.
1: 아, 체스말.
0: 체스말을 상아로 만들었어요.
1: 상아무역을 했구나.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야 코끼리 잡아 코끼리 잡아. 잡아서 상아를 뽑은 다음에 그걸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무역항이 있던 곳이 코트디부아르예요.
1: 예.
0: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아이보리 코스트였고
1: 국명이 약간 저 나라 사람들한테나 저 나라 코끼리들한테나 되게 가슴 아픈 국명이네요.
0: 그렇죠. 약간 흑역사죠. 그리고 나중에 저 아이보리 코스트가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라 이름도 프랑스 명인 코트디부아르.
1: 네.
0: 로 이제 그 바뀌게 되는 거죠.
1: 포르투갈 사람들이 상하 무역을 하던 곳인데 왜 프랑스령이 됐습니까?
0: 이게 왜 그러냐? 네. 긴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19세기 후반쯤에 비스마르크라는 프로이센의 철혈 재상이 등장합니다. 아하. 비스마르크. 네. 가요.
1: 네.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0: 아시다시피 비스마르크가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박살낸 다음에 그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독일 통일선언을 하고 독일 제국을 만들잖아요.
1: 프랑스한테 굴욕을 안긴.
0: 예. 제굴욕을 안겨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 비스마르크의 철학은 이거였어요. 현상 유지와 유럽의 각 열강들의 관심을 대륙 밖으로 돌리자. 예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네. 자, 우리 뭐 프랑스와 영국 등등등등등 우리 또 유럽 열강 친구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찌뽕 해놓은 데 많죠. 그걸 확실하게 우리 줄거가지고 우리 식민화를 합시다. 라고 이른바 베를린 회의 결과문을 발표를 합니다.
1: 예, 예.
0: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열강의 관심을 대륙 밖으로
1: 돌리자.
0: 옮겨가지고 신생국가 통일 독일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1: 아하.
0: 그러니까, 그래? 뭐, 비스마르크가 제안을 했다.
1: 네.
0: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 한번 줄 긋자. 해가지고 마음대로 줄을 그어요.
1: 네.
0: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제안한 게 뭐냐면 줄을 긋기는 그 시대 실효 지배를 하는 곳을 중심으로 그어라. 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등이 쭉쭉쭉 줄을 긋습니다.
1: 아프리카 국경 보면 자대국 그은 것처럼 직선처럼 돼 있죠. 예.
0: 그런데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트디부아르 해안가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그 상륙을 해가지고 코코아 농장을 운영을 하던 때였어요.
1: 예.
0: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예. 실효 지배한 것만 네 땅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프랑스가 위다시 걸리고 어떡하냐. 우리는 지금 해안가밖에 없는데.
1: 아, 실효 지배를 못하고 있나?
0: 그렇죠. 이 광안리 해운대만 가면 안 되겠다. 동네 범어사 이쪽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1: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0: 네. 예. 그래가지고 내륙 지방에 있는 추장들과 협약을 맺습니다.
1: 어떻게 해요?
0: 우리 우호 조약을 맺자.
1: 아.

0: 아. 그럼 그 원주민 추장들도 네. 우호 조약이니까 그냥 뭐 도장 찍은 거예요.
1: 아, 시류집에 그 외피를 쓰려고 그랬구나.
0: 맞습니다.
1: 아.
0: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보여준 거예요. 그 유럽 영향력.
1: 예.
0: 봐라. 이거 우리가 그 안쪽 내륙집에 지하까지 점령했다는 증거다. 우호 조약이라고 되는데 아이고 아니라고 이거. 이거 이게 잘못 쓴 거라고.
1: 아, 예, 예.
0: 그 핑계로
1: 네.
0: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의 해안가와 내륙 지역까지 다 프랑스가 먹어버려요.
1: 아.
0: 그리고 그 이후부터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1: 그게 1893년입니다. 그때부터 코트디부아르는 7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견디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인 탈식민지 바람을 타고 코트디부아르도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코트디부아르의 초대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0: 펠릭스? 우프의 부안이.
1: 우프의 부안이 대통령?
0: 우프의 예. 부안이 대통령.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 정계에서도 의원으로 활동을 한 친프랑스계라기보단 그냥 반프랑스인이에요.
1: 예예예. 예.
0: 펠릭스 우프의 부안이요. 저 양반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1: 예.
0: 원래 반이 이제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그 독립을 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는 약간 다른 정책을 펼쳐요. 다른 국가들은 이를 바득바득 깔았거든요.
1: 누구한테요?
0: 유럽 아, 사람들에게. 야야야야야, 니들이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 영국 너희들.
1: 아,
0: 뭐
1: 어.
0: 했는데 네. 저기 이제 우프의 부안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 네, 어떻게
0: 우리가 프랑스와 적대 관계가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
1: 아.
0: 어차피 내가 프랑스 반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프랑스와 손잡고 친프랑스 정책을 펼치자.
1: 가슴 아픈 역사를 조국에 준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리적으로는 프랑스랑 친해져야 된다.
0: 손잡자. 아. 해가지고 프랑스의 정치, 경제 모든 시스템을 다 갖고 들어와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코트디부아르는 공식적으로 공용어가 프랑스어가 됩니다.
1: 아, 네.
0: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프랑스인들이 당시에 그 아이보리 코스트 해안가에 코코아 나무를 심어 놓은 건 맞아요.
1: 네.
0: 일단 개별 농장이었거든요.
1: 네.
0: 이거를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프의 부안이가
1: 네.
0: 딱 보니까 코코아 나무, 카카오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이거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자. 하면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이제 실시를 해요.
1: 아, 예.
0: 우리나라의 미래는 카카오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와가지고 다 키우라고.
1: 네.
0: 땅 주인 따로 있냐?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다.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외국 사람, 외국 자본 다 들여와도 된다는 건가요?
0: 예. 그것도 그렇고
1: 예.
0: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트디부아르 내전을 이해하시려면 남부에 있는 그 해안가는
1: 네.
0: 카톨릭 교도들이 주로 많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북부 내륙 지역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당연히 남부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이 농장을 많이 운영을 했겠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상대적으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해라. 남부에서.
1: 아, 네네.
0: 그러면 돈 줄게.
1: 북부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거죠.
0: 이주해서 예. 여기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노동자로 일하면서 월급 받아라.
1: 예.
0: 이 시스템이 되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경제 불균형이 시작은 됐어요.
1: 아, 하지만 경제 성장은 전체적으로
0: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 불균형이 잠깐 아하. 묻힌 거죠.
1: 네.
0: 근데 이때 너무나 카카오 농사가 잘 돼가지고
1: 네.
0: 고속 성장을 합니다.
1: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 연평균 7에서 10%의 고도 성장을 이뤄냅니다. 예.
0: 그러면서 이때 카카오로 인한 고속 성장으로 인해서 그 돈을 번거 가지고 아이보리안 미라클, 아이보리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1: 네네.
0: 그리고 당시 수도였던 아비장이라는 그 도시 저기요.
1: 아, 네.
0: 아비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 카카오 팔아가지고 저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오죽했으면 아프리카의 파리다.
1: 아프리카의 파리다.
0: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속성장을 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어쨌든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서 화려한 전성기를 맞게 되는 코트디부아르인데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이 카카오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또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고요.
0: 1980년대 때 그 카카오의 가격이 추락을 해요.
1: 어허.
0: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왜죠?
0: 예. 하나, 카카오가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한번 심어봐? 너도 나도 심었겠지요.
1: 공급이 많아지는구나.
0: 그 70년대 중반부터 심었어요.
1: 네.
0: 보통 이게 심은 다음에 대규모로 이제 수확할 때까지는 보통 한 5년, 5년, 6년, 7년이 걸리니까.
1: 아, 네.
0: 이때 옆에 특히 가나가
1: 아,
0: 초콜릿을
1: 아, 가나 유명하잖아요.
0: 가나가 가나다라 마법사 가나 아니에요.
1: 예?
0: 예?
1: 뭐라고요?
0: 가나다라 마법사 가나.
1: 아,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예. 송창식 선생님 빼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0: 한다고요. 가나다라 마법사. 특히 가나에서 네. 똑같이 카카오를 많이 심었어요.
1: 오.
0: 이쪽에서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이 80년 초반이었어요.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가격 폭락. 게다가 1979년 뭐가 있었죠? 이란에서
1: 오일, 오일 쇼크.
0: 오일 쇼크.
1: 아.
0: 이란 혁명 이후에 2차 오일 파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 폭망이에요. 누가 카카오를 사 먹습니까?
1: 그러네.
0: 그래가지고 80년대 때 카카오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1: 네.
0: 코트디부아르도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 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북부 사람들과 남부 사람들 간의 어떤 계급이랄까요? 그런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혼돈의 시기에 코트디부아르 현대사를 흔든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0: 일단 93년도에 초대 대통령이던 우프에 부하니가 사망을 합니다.
1: 한 30년 넘게 장기 집권을 그렇죠. 하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이 이 나라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1: 네.
0: 일단 그 카카오 가격 폭락하고
1: 네.
0: 정치적으로 이제 1인 독재였지만 이 사람이 없어버리면 정치적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서 잘 살았을 땐 몰랐는데
1: 네.
0: 경제가 폭망하니까 야 북부에서는 야 너희들만 왜 잘 사는 남부 우리도 좀 약간 같이 잘 살자. 남부에서는 야 농장은 남부에 있었는데 지금도 남부에 있고 왜 우리가 번 돈 너희와 N분의 1로 나누냐.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가운데 두 명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1: 누굽니까? 누굽니까?
0: 와타라.
1: 와타라?
0: 그다음에 그바그보.
1: 로랑 그바그보. 네. 그리고 알라산 와타라.
0: 네. 와타라! 그바그보. 와타라는요.
1: 네.
0: 아,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과.
1: 그럼 그바그본 바보입니까?
0: 예. 아니, 왜,
1: 난. 와타라는 왜 똑똑하다 그래요?
0: 아니, 그 말 한 적 없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와타라.
0: 와타라 같은 경우에는.
1: 네네네.
0: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이에요. IMF에서 일을 했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코트디부아르에서 경제부 장관과 총리까지 했던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1: 네.
0: 아버지와 부모님이, 부르키나파소 있죠?
1: 부르키나파소, 예.
0: 코트디부아르와 북쪽을 맞대고 그렇죠. 있는 그런
1: 나라. 사힐지대에 있는 나라.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0: 거기 출신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1: 아, 설이 있어요? 예.
0: 부르키나파소가요?
1: 예.
0: 어쨌든, 북부 영양권에서 태어나서 아. 자란 친구잖아요.
1: 아.
0: 와타라가.
1: 네네네.
0: 뭐, 경제학 박사하고 총리는 다 좋은데.
1: 네.
0: 뿌리는 북부였어요.
1: 아, 그러니까 북부를 대변하는 인물처럼 굳어지는
0: 결국에
1: 거라.
0: 북부를 대변하는 인물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예.
0: 그 다음에 그바그보는 네.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1: 아, 남부네, 그러면.
0: 남부를 대변하는.
1: 아.
0: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지역 갈등,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1: 네.
0: 두 지도자, 와타라와 네. 그바그보와 연결돼가지고 증폭이 돼 버리면서 2000년도에
1: 예.
0: 대선이 치러지는데.
1: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인 거죠, 두 사람이.
0: 두 사람은 차기
1: 예,
0: 대선.
1: 어떻게 되나요?
0: 네. 자, 남부는 그바그보,
1: 네.
0: 북부는 와타라예요.
1: 네.
0: 자, 누가 당선이 됐을까요, 2000년도엔요?
1: 좀 모르죠. 알려주셔야죠, 그거를.
0: 예. 2000년도에 그바그보가 당선이 됩니다.
1: 아, 남부를 내변하는 그바그보가.
0: 그러면 북부의 그 와타라는 승복!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 네. 안 했구나.
0: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1: 예.
0: 근데 북부에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1: 아...
0: 누구 마음대로
1: 아...
0: 야 이거 잘못된 선거다.
1: 아...
0: 인정 못해라고 하면서 거의 6, 7년간의 그 치열했던 정말 잔했던 이른바 코트디부아르 1차 내전이 발생을
1: 아,
0: 합니다.
1: 1차 내전이 그러면서 예 발생하게 되는군요. 예.
0: 2007년도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1차 코트디부아르 내전 때 제발 총 내려놔라 한 것이 2006년도 드로크바의
1: 그렇죠.
0: 읍소였죠.
1: 시기상 맞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차 내전이 있었으니까 2006 독일 월드컵 앞두고 본선 진출 이뤄내고 드로크바가 읍소를 한 거네요.
0: 이때
1: 네.
0: 100만 명 가까이 난민이 발생하거든요.
1: 아, 심각했네.
0: 그만큼 끔찍한 내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디디에 드로크바가 아까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친 게 아니라요. 그 이후로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했고 실제 공식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던데요.
0: 그 2008년도에 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라고 있어요.
1: 아, 네네네.
0: 잘 아시죠?
1: 그러니까 아시안컵 같은 거죠? 그 아프리카 대륙에.
0: 예.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 있지 않습니까?
1: 아, 유럽에서 유로 같은 거죠, 유로.
0: 그렇죠.
1: 예, 유로. 예.
0: 여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인데 선수들은 다 프리미어 리그에 뛰던
1: 그렇죠.
0: 와요.
1: 예.
0: 굉장히 유명한
1: 그렇죠.
0: 그 이 토너먼트거든요.
1: 예.
0: 2008년도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2007년도에 이제 그 실시가 됐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마다가스카르 영화 제목 아니에요?
1: 네.
0: 이 두 나라가 예선을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1: 아, 네, 네, 네.
0: 어디서 했냐면 부아케라고 하는 북부의 수도.
1: 그러니까
0: 반군이죠.
1: 네.
0: 북부의 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1: 아까 말씀하신 수도 아비장은 그럼 남부인가요?
0: 남부입니다.
1: 아, 네, 네.
0: 북부에서 열린다. 열렸는데 여기서 또 읍소를하는 거죠. 드록바가.
1: 네.
0: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가 열린다.
1: 그렇죠. 예.
0: 여기서만큼은 진짜 북부와 남부가 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린 다 남부인 북부인이 아니라 코트디부아르입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지금 한순간만이라도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같은 코트디부아르 우리 한번 응원을 하자.
1: 실제 응원 방식인가요?
0: 증명이 안 되고
1: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우리는 한나라다. 예.
0: 그래서
1: 응원하자.
0: 실제로 그때 예선전이 펼쳐진 부악회 북부의 수도에서의 예선전만큼은 진짜로 하나로 뭉쳐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내전이 종식이 된 건 아니지만
1: 네네네.
0: 그게 큰 불씨가 된 건 확실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드록바 보고 진짜 평화의 사신이라고 하는 거죠.
1: 이게 와가두구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1차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식이 됐습니다.
0: 네.
1: 예. 근데 1차 내전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2차 내전이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내전은 어떻게 발발했나요?
0: 2010년도에 드디어 국제사회 중재로 인해서 정말로 몇 년 동안 미뤄졌던 대선이 치러집니다.
1: 아, 대선이 미뤄진 거구나.
0: 내전 중이니까
1: 예.
0: 실시가 될 수가 없죠.
1: 예, 예, 예.
0: 그 2010년도에 UN 등등등의 중재로 인해가지고 다 잠깐 총대 놓고 그럼 진짜 대선을 치르자.
1: 아, 예.
0: 해서 치러져요.
1: 네.
0: 자! 2000년도 대선에는 그보가 승리했죠.
1: 그렇죠.
0: 2010년도 대선에서는
1: 와타라가 이겼구나.
0: 와타라가 이깁니다.
1: 아, 북부를 대변하는
0: 그렇죠.
1: 와타라.
0: 그럼 그바 그보가
1: 네.
0: 승복을 했을까요?
1: 아, 또 안 했구나.
0: 안 했죠.
1: 아, 또 안 했구나.
0: 끝까지 대통령궁에서 안 나와요.
1: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해요?
0: 국제사회와 유엔은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와타라가 정식으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인정을 해요.
1: 네.
0: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줬잖아요?
1: 그럼 뭐 끌어내나?
0: 그래서 국제사회와,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와타라죠?
1: 네.
0: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궁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던,
1: 아, 진짜 끌어내.
0: 그거를 끌어내요.
1: 아, 그래요? 네. 저건 좀 바보 같네.
0: 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1: 아니, 승복을 해야지, 결과에.
0: 그러면 저 대선... 사진 보고 지금 그바그보처럼 생겼다고 하려고 했죠?
1: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와타라가 그럼 집권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 와타라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방송 나가는 이 시점까지요.
1: 아...
0: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내일도 아마 대통령이겠죠?
0: 네.
1: 예, 예, 예. 아, 그렇게 와타라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여전히 그 카카오 생산국 1위고요. 또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유전에 천연가스, 금광까지 개발하면서 다행히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마치면서 깨알 잡지식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종목 중에 의외로 코트디부아르와 연이 깊은 종목이 있다? 그럼 뭐 어떤 종목이? 당수치기?
0: 당수치기 아니죠.
1: 네네네.
0: 국기 태권도!
1: 태권도와 왜 연이 깊어요? 네.
0: 코트디부아르가 60, 70년대 때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 다음으로 유명한 스포츠가 태권도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0: 왜냐면 왜냐면
1: 네.
0: 그 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남북 간에 네.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가입 전에
1: 네.
0: 어쨌든 표를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영화 모가디슈에서 봤어.
0: 모가디슈가 그 얘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한 나라라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남북 간의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것이 이제 60, 70년대거든요.
2: 예.
0: 근데 대부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다 이제 북한 편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2: 아, 네네.
0: 제국주의라면 이를 바닥바닥 가르던 나라이기 때문에.
2: 예, 예.
0: 근데 유일하게 친서방 국가는 코트디부아르였어요. 아까 친서방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초대 대통령이.
0: 위, 예. 유일하게 이다듯이 이다식을 위위 외치고 그래서 태권도를 우리 측에서
2: 네, 네.
0: 파견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노 했는데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범님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갔습니다.
2: 아, 예.
0: 그래서 국기 태권도를 많이 했거든요.
2: 예, 예.
0: 그래서 태권도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역량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금메달 보유 국가입니다.
1: 어, 네? 올림픽?
0: 올림픽이요.
1: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네. 코트디부아르 선수가? 그렇네.
0: 예.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르도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2: 어, 예, 예.
0: 거기서 아, 코트디부아르 선수가 태권도 금메달을
1: 아, 정말요?
0: 땄습니다.
1: 야,
0: 쉐이크 살라 시세. 정말 시세가 몇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 아, 네네. 코트디부아르 금시세요?
0: 금시세. 예, 네.
1: 코트디부아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0: 네.
1: 아, 태권도에서 딴 줄 모르고 있었네.
0: 태권도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죠.
1: 아, 그렇군요.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성당이 의외로 코트디부아르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야무스크로에 있는 평화의 성모 대성당은 성당 건물과 부지, 회랑을 모두 포함한 면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장 넓은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큰 성당이 필요했던 것은 초대 대통령 우프의 부하니가 수도를 아비장에서 자신의 고향인 야무스크로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 고향을 국가의 새로운 상징 도시로 만들려는 어떤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이 아닌 코트디부아르에 세계 최대 성당이 있다는 게 좀 의외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접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제가 33개 회사를 자문해요.
1: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0: 이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작지만 10억 보내드릴게요. 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1: AI에서 막 쏟아지고 막 유튜브 보고
0: 기사도 보고 책도 읽고
1: 막
0: 아, AI 어떻게 살아요?
1: 진짜 중요한 건요. 사전적 정의대로 살잖아요. 망해요.
0: 여러분 좀 퀴즈를 해볼게요.
1: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5개 써보세요.
0: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오르세요?
1: 안 떠오를 때?
0: 이거 질문을 딱 하는 순간 딱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1: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산다.
0: 제가 성공한 사람들 다 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안녕하세요. 다르죠? 기분을 만드는 건 뭘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주팔자가 어떠세요? 사주가 뭔지는 아시죠?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인생을 만드는 네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난 팔자가 세.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생각해요. 사주는 정해졌을까요? 아, 태어난 날은 정해졌잖아요. 생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나는 부모님을 내가 선택했다. 없으시죠? 내 이름을 내가 줬다. 없죠.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사주팔자가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또 뭐라 그러죠? 이름이 어떻고 또 심지어 풍수가 어떻고 그거 다 맞춰 살려면 죽어요. 근데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쭉 관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의 사주는 내가 만드는 거다. 저는 네 개를 꼽았어요. 공부하는 기둥, 내 편 만드는 기둥, 글 쓰는 기둥, 그 다음에 꾸준함의 기둥. 이 네 가지를 갖고 사주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여러분 공부가 뭘까요? 공부. 우리 공부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공부는 호기심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서강대학교 철학교수 하셨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은 무엇을 알려줄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궁금한 사람을 만들까의 문제다. 궁금하면 찾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모르는 이유는요. 궁금하지 않아서예요. 저는 공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셨습니까? 바로 또 아니라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학교에서 점수 잘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 여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수학, 미분.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오늘 며칠이지? 그럼 3일입니다. 3번, 13번, 23번, 33번 나와서 풀어.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못 풀면 선생님이 잘했다고 들여보내던 걸 엎드려 이 새끼하고 때리셨어요. 그래 아버지 뭐 하시냐 꼭 물어보고. 근데 공부가 진짜 공부가 여러분 뭘까요? 저는 AI 시대는 공부가 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세상 이해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뭘까요? 이걸로 넣었다가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넣었다가 이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학교 졸업하면 다 반납해요. 미분적 못 풀잖아요. 진짜 공부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아침이면 일어나서 유튜브를 봐요. 엎드려서 할 수 있잖아요. 아 세상에 이런 기술이 나왔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옮기는 시간 내내 책을 읽어요. 서류 보고. 또 기사 보면서 아 세상 이렇게 바뀌네. 그리고 내가 썼던 글들 제가 컬럼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공부의 네 바퀴예요. 이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AI가 등장하면서 지식의 유효기간이 사라졌어요.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다 알아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사주를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챗GPT로. 이제는 진짜 공부가 뭘까? 여러분 AI 어떻게 쓰세요? 사주 봐달라고 그래요? 전 걔가 글을 쓰잖아요. 그럼 내 글을 반박해봐야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어요. 내 생각에 빈틈을 찾아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칼럼을 쓸 때 이렇게 써요. 글을 써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재미나이한테. 내 글 반박해봐. 그러면 이건 주장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팩트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다음에 뭐라고 찍겠어요. 그거를 보강해서 다시 써줘. 그럼 얘가 보강해주잖아요. 그럼 또 챗GPT로 옮겨. 내 글을 반박해봐. 그럼 얘도 또 찾아야 다른 거를.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보면 세 군데가 다 그래요.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AI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빈틈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AI 공부 어떻게 하세요? 메타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AI한테 뭐 젠스파크 다 알려줘. 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야. 근데 차근차근 턴 바이 턴 순서 주고받기 다 가르쳐줄래? 그럼 얘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줘요. 놀랍지 않아요? AI 공부 뭐로 하는 거라고요? AI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몇 명이 도와줘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몇 명? 모르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나카타니 아키로라는 분이 쓰신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랑 같다. 여러분 누가 도와드릴까요?
1: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 내 편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오지랖이 참 넓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바보. 진짜 필요할 때 내 편은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제가 33개 회사를 자문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요. 왜 더 간 줄 아세요? 저한테 부채의식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3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잘났잖아. 너 회사 3천억짜리 만들었는데 300억은 줘야지. 하나도 안 고마워해. 회사에서 준 거야. 근데 어느 CEO는요, 저한테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이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사님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작지만 10억 보내드릴게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300억을 번 사람하고 300억을 벌어서 고맙다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나서 번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근데 10억을 자기 돈 준 사람 누가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10억 자기 돈 준 사람. 진짜잖아요. 아, 한 것도 없는데 많이 받았네? 부채의식이 생겨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줘요. 여러분한테 빚진 사람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막 도와줘요. 자기 하나도 안 도와줘. 사람 이용하려고만 해. 그냥 성공 못해요. 인생이 뭘까요? 관계의 통합이에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뭘 생기냐? 여러분이 도와줬던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 써줬던 사람들, 여러분이 같이 울어줬던 사람들, 힘들 때 손잡아준 사람들이 여러분 다 편이 된다고요. 아, 뭐라고요? 나를 도와준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 우연히 만난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또 하나는 글 쓰는 기둥이에요. 뭐냐면 생각이 막 났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글을 써봐야지 알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글쓰기는요, 여러분이 막 이걸 받아들였어. AI에서 막 쏟아지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쇼츠 보고, 막 봐. 기사도 보고, 책도 읽고. 근데 그게 소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글을 써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글쓰기는 생각의 소화 과정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생각했어요. 생각은 머릿속으로 나랑 말하는 거다.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이 남자랑 결혼할까? 나 진학을 어떻게 하지? 머릿속으로 자기랑 말하는 거예요. 리차드 파인만 이렇게 해서 지식은 머릿속에 가둬둘 때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남한테 전달될 때 진짜 가치를 가진다. 공부 아무리 많이 뭐예요? 내가 써갖고 정서, 그 필사본들이만 유행을 써보는 거예요, 한번. 내 생각을 써보는 거고. 글쓰기는 단순한 이렇게 쓰는 행위가 아니에요. 생각을 구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쓰셨어요. 내가 공부했어. 글 써봤어. 그럼 다음에 뭐 해야 돼? 가르쳐 줬잖아요. 반박해봐. 아마존은요, 사업 계획서를 파워포인트로 안 해요. 에세이로 해요, 에세이. 왜? 대표님, 글은 생각을 속일 수가 없다. 파워포인트 속일 수도 있어요. 자, AI 시대 진짜 중요한 능력은 얼마나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언어, 글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이브 코딩 뭘까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줘. 이런 거죠. 그래서 야, AI 시대 누가 뜹니까? 도메인 엑스퍼트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영화를 잘 만들까요? 누가 편집 제일 잘할까요? 여기 감독님들, 피디님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말로 묘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만들 수 있어요? 영화 기술을 모르는데? 카메라 워킹을 모르는데? 근데 카메라 워킹 잘하는 사람이 말로 한다고 이제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집 갖다 놓고 이걸 이런 각도로 갖고 편집해? 그럼 얘가 다닥다닥 편집한다는 거예요. 바이브 편집이 되는 거예요. 도메인 엑스퍼트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더 뜨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AI 시대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답게 살까가 제일 많은 질문이에요. AI 시대 어떻게 살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사전적 정의대로 살잖아요. 망해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 다 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 단어에서 뭐라고 정의내는지 보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인사이트 받았던 거예요. 제가 아니 우리 카카오가 택시도 손으로 막 부르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배달 안 되는 것도 막 이따가 다 눌러갖고 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딱 그랬더니 김범준 대표 딱 그랬어요. 혁신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상이 되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와, 저 사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실력 있다는 게 뭐야? 아, 실력은 용어야. 머릿속 뒤지는 능력이 아니야. 발현되는 거야. 툭 치면 탁 나오지. 그게 실력 있는 거지. 머릿속 하잡잡 잠깐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정의를 바르게 하잖아요. 최진석 교수님한테 형님 경영이 뭡니까? 용어야, 경자 봐라, 경자 저거. 경자 보이시죠? 성경 불경할 때 극용자야. 경이라는 거는 책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불경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높은 말씀을 경이라고 해. 영은 오퍼레이션. 높은 말씀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게 경영이다. 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허승조 부회장님께 형님 경영이 뭐예요? 내가 마음 산 놈 능력 있는 자리 제대로 딱딱딱딱 박아놓는 게 경영이다. 틀려요? 내가 마음 산 인재를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놓는 게 경영이래요. 경영이란 단어는 똑같잖아요. 다르게 정의 내리잖아요. 여러분답게 사는 게 AI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뭘까요? 그 정의를 AI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이 뭘까? 박용환한테 물으면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의 관점을 받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같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다. 이 질문을 우리 장인성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마케팅 총괄이셨으니까. 마케팅이 뭐예요? 그랬더니 고객이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써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써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래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선택될까요? 똑같은 단어를 자기답게 정의 내리는 사람이 자기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연결돼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모여서 내러티브를 만들고요. 박용환한테 물어봐요. 브랜드가 뭐야?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의 머릿속에 남긴 잔상이압이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선영화 사랑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광고? 근데 어느 회사인지는 아세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따봉 주스는 델몬트일까요? 성기스트일까요? 따봉만 남아있는 거야. 모르겠죠. 선영화 사랑에는 옛날에 제가 기자 때 마이크럽닷컴이라는 여성 포탈이 했던 마케팅이에요. 근데 마이크럽닷컴 어디 갔어? 그게 그것만 남았어.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좋은이에요. 좋은 회사 만들자. 좋은 오빠가 될게 좋은 게 뭔데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명품을 막 사줬어요. 저랑 15살 차이 나요. 사줘도 되겠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난 명품을 사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 싫어하더라고. 오빠 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 돈으로 10개 사는 게 좋아. 남대문 가서. 어때요? 그 사람이 좋은 거랑 내가 좋은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자. 이 사람은 이게 잘하자고 그래. 이건 잘하죠.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오빠 필요한 거랑 사고 싶은 거랑 갖고 싶은 거랑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딱 그런 거예요. 모나미 볼펜 막 갖고 싶어요? 아, 미치겠어? 몽블랑은 갖고 싶잖아요. 오빠 이거 잘못 구별하면 망한다.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우리 아이프 진짜.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5개 써보세요.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오르세요? 안 떠오를걸? 해봅시다. 건강, 가족, 사랑, 행복, 성공. 좋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정의 내려보세요. Define. 행복이 뭐예요? 모르겠어. 우리는 이걸 질문을 딱 하는 순간 딱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5개를 딱 써보고 거기에 정의를 써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기둥이에요.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배민의 김봉진 회장한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경영자입니다. 김봉진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성공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세요? 마음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꾸준히 해본 게 있나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되더라는 거예요. 김봉진 회장의 말. 이 사람이 네이버에서 일을 할 때 꾸준하게 했대요. 6개월 동안 되게 유명한 사이트, 웹사이트를 4개씩 정리해서 계속 올리는 걸 6개월 동안 했대요. 근데 김봉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6개월 동안 술 먹을 일이 없었고 아픈 날이 없었고 하기 싫은 날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2개가 받게 되래요. 나도 해내는구나, 그 마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를 맡으면 끝까지 해내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주는 정해졌을까요? 내가 만드는 걸까요? 딸려갈 거예요? 내가 만들 거예요? 야, 밥 먹자. 맛없어 보여. 밥 먹을래?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기둥은 여러분의 만드는 거지 인생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주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사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야지만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0: 처지게 만들지 말라고요. 누구만 힘들어요. 누구 힘들고 좌절하고 싶고 엎어지고 싶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놓는 거. 리프레시.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종철 씨한테 박수를 넘기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6월이 오늘까지 꼭 이틀 남아있는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에 정확히 말하면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말하자면 여전한 호르무즈협을 놓고 벌이는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추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다시 폭격을 주고받는 알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속보로 전해져 오고 베네수엘라의 지진 속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의 숨가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가운데 우리는 월드컵 축구 32강 진출의 꿈이 무너져 내린 이 실망과 좌절 속에 지난 최소한 36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선 6월에 폭염이 물로 풍덩 더위를 피해 뛰어든 40여 명의 목숨이 사라지게 된 점점 여름이 더 뜨거워져만 가는 그래서 지구의 이마를 손으로 이렇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 이런 현상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미국의 북동부 뉴욕과 그 일대에 우리도 이번 주에 드디어 이 히트웨이브 여름의 폭염이 도착하게 된다는 예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붙이게 된 여름 날씨에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화씨로 102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섭씨로 40도에 가까운 더운 어쩔 바 모를 여름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집단으로 이 금단의 현상도 아닌 것이 월드컵 축구를 향해 온통 마음과 눈이 가 있던 지난 며칠을 보내고 나서 아니죠. 6월 11일 개막 그날부터 해서 우리가 함께 느꼈던 지금 이 롤러코스터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는 나락이란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나락이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32강 진출에 실패한 대한민국의 축구팀. 오늘 날씨는 뉴욕과 그 일대가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6도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견딜만 하다. 그리고 내일도 이 정도라고 하는데 수요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점점 올려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100도 조금 전에는 화씨로 102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일부터 올라가서 목금토가 가장 더운 날인데 금요일에는 또 뉴욕에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면 견딜 수 없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돼서 번개 천둥 검은 비구름 표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어떻게 견디고 나면 뉴욕에 다시 이번 주 썬데이부터는 비와 함께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겠다. 네, 이번 주 목금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장 금요일이 덥다고 하는데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섭씨를 기록해서 6월에 최고 온도를 다시 썼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프랑스 파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어제는 섭씨로 28도 하늘이 마치 열린 듯이 뭔가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어제 하루는 그래도 파리가 섭씨로 28도 정도 28도로 그래도 좀 숨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붕이 징크 아연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기에 어떻게 보면 청색에 약간 회색 섞인 것 같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 아 여기 프랑스 파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지붕인데, 이 지붕의 재질이 19세기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아연 지붕이 좀 가볍고 낮보다 그리고 얇게 만들어지고 가공도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에도 강해서 아연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에 이런 부식을 또 막아주는 그런 뭔가 보호막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비와 눈이 많은 이 파리의 기후에 적합하다. 그래서 경제성과 내구성이 좋아서 슬레이트보다 또 싸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아연 지붕이 그대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파리의 주민들이 에어컨도 없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다. 선거가 있는 올해에 후보들이 벌써 나와서 AC for everyone, universal air conditioner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다는, 웃으면 안 되는데, 뉴욕도 이제 곧 더워집니다. 우리는 희망 고문의 시간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홍명구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지난 24일에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그리고 비기기만 해도 우리는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과의 경기에서 0-1의 패배를 맛보고, 정말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설마 32강 3위로 12개 조에 8개 팀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안에는 들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현실에 아직 체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는 정말 이 고문이라는 것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경험을 함께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희망 9가지의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여기에 두 가지 수만 이게 우리의 뜻대로라면 32강에 턱걸이를 하고 8번째 조 3위 팀으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에 처음이다. 2002년 한일 대회 이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에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처음 홍명보 감독이 팀을 맡아서 사령탑으로 조별리그 통과하지 못한, 그래서 한일대회 4강 신화의 주인공에서 실패의 아이콘같이 그렇게 전락했던 홍명보 감독,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막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도 역시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A조로 한국이 지난 11일 체코와 1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에게 크다큰 희망을 줬는데,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잘하고도 수비 잠깐의 실수로 우리가 0-1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조별리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또 0-1로 졌습니다. 이 마지막 조별리그 남아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모든 우리가 보면서 분통을 터뜨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25일부터 27일 사흘 동안에 남아있는 다른 조들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9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었기에 이렇게 종이에도 쓰고 서로 돌려보면서 이 호주가 파라과이를 잡는다, 독일이 에콰도르를 이긴다,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긴다, 정말 우리가 계속 외우고 다닌 그런 많은 우리 중에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32강에 못 올라갔어,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경우의 수 중에 20
6일인가요? 그날 금요일에 한 번 이뤄지고 마지막 날 한 번 하나만 더 되면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력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32강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정말 거짓말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기적을 바랬던 건가요? 그래도 세 가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이 지옥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희망 고문이 있었을까. 지켜보는 우리는 에이 그러고 돌아서면 되는데 홍명보 감독 정말 욕하고 이 한국에서 이 편의점에도 홍명보 감독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정도의 분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선수들과 감독과 이렇게 함께 겪었던 이 고통의 희망 고문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나락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보니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다. 거기에 내려가서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 희망 고문이 거기였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멕시코에서 해단식을 갖고 홍명보 감독은 6개월 남아있는 감독직 사퇴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월드컵 대표팀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멕시코 현지에서 해단식을 가졌고 홍명보 감독 사퇴 발표 있고 어쨌든 지금 나눠져서 차례차례 한국으로 귀국하는 1진, 2진 그리고 나머지 3진 그리고 경찰이 공항에 인천공항에 160명 정도가 이렇게 또 배치되는 거기서 해단식과 뭐 환영하는 일단 그런 공식적인 행사는 없이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월드컵에 대한 우리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국민적인 감정의 몰입이 큰 나라인 것이 맞습니다. 32강 진출이 좌절되니까 그 상실감이 분노로 바뀌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거의 위험한 수준의 이 증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위협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인공지능과 함께 진짜, 가짜, 구별이 잘 안 되는 시대에 또 겪는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이 월드컵 32강 탈락에 대한 실망이 거대한 집단적인 파워로 쓰나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실망은 현실이지만 이 상실감과 분노의 나락에서 빨리 빠져나와야겠다는 위기의식이 또 동시에 그래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한 감독을 위해 기도를 해본 게 처음이라는 말도 하셔요. 그만큼 홍명보라는 감독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그리고 거의 신체적인 이 위협이 크다라는 뜻이죠. 이틀 전 토요일 32강 진출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날 밤 저는 홍명보라는 선수의 1990년대부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그 시기까지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0: 어제 우리를 못 올라가게 하고 32강의 첫 경기를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이 캐나다의 0-1 패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리 그냥 나가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미동부 시간 오후 1시에 일본은 첫 상대로 브라질을 맞게 됩니다. 32강 브라질 일본, 일본 브라질의 경기.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5486.
3: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월드컵 축구. 리오넬 메시가 또 하나의 월드컵 역사를 썼다. 7경기 연속 월드컵 득점. 와. 네. 부러운 눈으로 아르헨티나, 이 디펜딩 챔피언의 경기를, 조금씩, 그래도,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 월드컵에 실망한 우리는 잔디만 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잔디에서 펼쳐지는 윈블던 테니스 그랜슬램 올해 대회가 또 오늘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리나 윌리엄스가 44세 나이로 여기 이번 대회 복귀 단식에서 뛰게 되는데 여자 단식 본선에서 4년 만에 윈블던에서 뛰게 되는 그런데 1회전 상대 호주의 20살의 신예 마야 조인트 선수를 맞게 돼서 20살이 넘는 20몇 년이죠. 24년 나이 차이를 또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 아, 그리고 또 남자 단식의 야닉 시네르 2연패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왁 조코비치 선수의 과연 그랜슬램 25번째 타이틀이라는 대기록이 이번 윈블던을 통해서 달성될 것인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자부의 또 이가 시병테크의 단식 2연패도 볼만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여러 구호단체에서 이제 도네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셨을 줄 압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2010년에는 아이티, 이 가난한 나라 잘 버텨내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아이티의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었는데 큰 지진이 나서 물론 2021년에도 있었지만요. 그때 16만 명에서 21만 정도 아이티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이 나라에 연달아 겹치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temporary protection status, 임시 그 보호 신분을 줘서 살아오게 했는데 아이티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 미국에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들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네, 바로 이 temporary, 임시로 체류 신분을 준 이 IT와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 정책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여기에 이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IT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은 한 4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IT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는 뭐 temporary, 임시는 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IT의 상황과 함께 그 옛날의 지진, 못지않은 이렇게 엄청난 지진을 또 39초 간격으로 두 번이나 경험한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무너진 빌딩 그 잔해 사이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조팀들이 속속 도착은 하고 있지만 어제는 미국의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또 보낸 구조반이 콘크리트와 벽돌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걸 보도로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조용한지. 왜냐하면 이제 힘도 없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가느다랗게 뭔가 소리를 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모두가 조용하면서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한 그렇지만 마음과 이 손만큼은 너무나 빠르게 뭐 거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이 그런 구조 현장에서 또 전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을 강타한 이 지진 7.2도, 7.5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72시간이라는 정말 중요한 이 구조의 필수적인 이 시간, 초를 다투는 시간 동안에 골든 타임이 넘어서서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국회가 사망자가 1,450명, 부상자가 3,150명, 이재민이 12,721명. 그런데 실종자의 수가 지금 만여 명이 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건물들 774채가 무너졌다 아니면 파괴가 됐다. 뭐 일부 피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생존자를 찾는 이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과이라나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에서 현지의 베네수엘라 상태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가 붕괴되고 나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차량이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많은 구조 단체가 도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규모로 식량, 물, 의약품 전달하는 현장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일단 종전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세레모니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60일 동안에 핵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세부 상황을 협상해서 결정짓자 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주도권을 놓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란에 가서 공격을 한 미국. 이걸 또 보복하느라고 미군 기지 주변의 쿠웨이트 바레인을 이란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거 종전 맞아? 라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어제 아침까지의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뭔가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예 이란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비슷한 말을 한 뒤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미국인들이 느끼는 이 경제적인 압박을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이란 측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는 이게 국제 해역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 복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 불안한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수보석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수보석 한글 간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김수가 쌉니다. 이번 주 김수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Research 경시대 다양한 대화 준비반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은 뭘 해먹나? 이제 허탈감에 포켓 들어가기 싫으시다면요.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 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소박해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는 온갖 나물, 국, 잼,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십시오.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0을 언제나 연결됩니다. 어려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합니다.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7세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 주시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 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콜링마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칼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30일까지입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리산에서 또 각각 채취한 취나무 곤드레 고사리도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 때문에 피로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1: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6월과 7월이 이렇게 손을 막 잡고 있는 이 시점에 아, 월드컵 32강의 꿈이 좌절되고 나서 어쩐지 뭔가 자연으로 자꾸 눈이 가고 때마침 또 뉴욕을 방문하신 이 강원도의 맛과 향기가 지금 뉴욕 맨하탄 제빗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팬시푸드라는 세계 그 푸드 음식 박람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에 참가하고 계시는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그래서 아주 서둘러서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효석이라는 이 작가가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해서 우리 교과서에도 실리고 이런 특별한 작품이 메밀꽃 필 무렵의 봉평이라는 곳. 봉평이 그러니까 정선에서 가깝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네.
0: 오늘 지금 자리하신 분들 각각 다른 곳에서 오셨는데 강원도의 맛과 향기 먼저 김용묵 사장님, 철원의 CWNB Farm, 여주 에키스 여주, 환 또 모링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맞죠?
1: 아이,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정선, 지금 그 메밀꽃 피던, 그리고 지금도 피고 있는 봉평하고 가까운 곳의 정선에서 빈대떡을, 아니 세상에 흔한 게 빈대떡인데 특별한 맛이어서 또 조 남수 사장님이 정선 푸드팜에서 이번에 네. 들고 또 전시회, 박람회에 오셨네요. 맞죠?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홍천에서, 홍천은 지금 춘천 바로 아래쪽인가요?
3: 옆 동네입니다.
0: 옆 동네, 옆이라고 정정합니다. 네. 강원도 홍천 남산식품의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또 생들기름을 들고 오신 황보원 팀장님, 아버님께서 시작하신.
3: 아, 네, 맞습니다.
0: 네, 오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 반갑습니다.
0: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제가 이 강원도를 갑자기 우리 K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여놓으니까 일단 원통 초록이네요. 청정지역이다라는 것. 예. 그리고 철원의 김용묵 사장님께서는 철원은 진짜 비무장지대 가까운 맞잖아요.
1: 네. 우리가 뭐 많이 미국 사람들이 DMZ.
0: 네. DMZ. 네. 그래서 지금 제빗 컨벤션 센터에서 이 팬시 푸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는 어제 시작된 거죠?
1: 네, 어제 시작했습니다.
0: 네. 어제 첫날을 맞으시니까 어떻던가요?
1: 어제 뭐 늘 뭐 제가 팬시 푸도 매년 네. 팬시 푸들 참석했고 네. 어제도 많은 분들을 만났고
0: 네.
1: 또 뭐 LA에서 오신 바이어도 네. 만났고 우리 뉴욕에 계시는 바이어도 만났고
0: 네.
1: 등등 뭐 여러 사람 많이 반가웠어요.
0: 네.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를 생각할 때 청정지역이다 해서 요즘은 그냥 단지 먹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건강에 좋은 네. 어떻게 재배할 때 환경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강원도가 특별히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뽑혀오시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와 또 지원, 정부의 지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용목 사장님.
1: 뭐 정부의 지원보다도 네. 일단 강원도를 자랑하면 네. 산, 바다.
0: 네.
1: 그다음에 산지가 80%, 82%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하천, 계곡.
0: 네.
1: 아주 청정하죠.
0: 네.
1: 청정하고 그 네. 청정 속에서
0: 네.
1: 자라는 농산물들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0: 네.
1: 다른 타도보다도 원물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원물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0: 네.
1: 하나의 농산물을 만들었기에
0: 네.
1: 타 지방에서 만드는 농산물보다도
0: 네.
1: 확실히 탁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강원도의 특별한 점들, 청정지역이고 또 추울 때는 엄청나게 춥잖아요.
1: 맞아요. 엄청나게. 네. 우리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 20도는 기본적으로. 네.
0: 영하 20도.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겨울과 여름이 뚜렷하다. 봄, 예. 가을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막 그런 짧아지는데 강원도에서만큼은 봄, 가을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 느낄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농작물이 찰지고.
0: 아하.
1: 다르죠.
0: 네. 찰지고 다르다.
1: 예.
0: 그래서 그 좋은 농산물로 가공을 하니까.
1: 예.
0: 그래서 또 제가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뭐 6차 산업, 뭐 융복합 산업? 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1: 드렸어요. 지원이 아니고.
0: 지원 아닙니까?
1: 일단은 농산물에 대한,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어떻게 살기 좋게
0: 네.
1: 만들 수 있을까.
0: 네.
1: 또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하나의 농업을
0: 네.
1: 산업화시킬까 하는 그런 그 높으신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이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0: 네.
1: 국 국가 법령으로 정해졌습니다.
0: 국가 법령이에요? 예. 지원 정도가 아니라?
1: 예.
0: 그러니까 직접 생산도 재배해서 생산하시고
1: 예.
0: 지금 가지고 오신 뭐 여주, 한여주, 액기스 그리고 빈대떡도 이건 뭐 가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정선 빈대떡 지금 특별한 맛을 제가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듣겠는데요. 예.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이 생들기름까지 해서 네. 황보완 팀장님 갖고 오신 이런 모든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또 가공하고 유통까지 하는 이걸 지금 융복합산업 이렇게 네. 표현하는 거예요.
1: 융복합산업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0: 네.
1: 농업을 1차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1,
0: 네.
1: 가공을 2차 산업이에요.
0: 네.
1: 그래서 2, 유통을
0: 네.
1: 3이라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하면
0: 네.
1: 총 합이 6이 되죠.
0: 아유, 산수 시간에 온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대단한. 네, 그런데 그것도 가공에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철원에, 네, 이게 지금 여주, 그 좋다는 여주 액기스와 그리고 또 모링가.
1: 모링가
0: 모링가,
1: 있는데
0: 네.
1: 어제 그 저희들이 샘플을 다 가지고 올려놓는데.
0: 네.
1: 창고가 문이 닫혀가지고
0: 아, 그래서 전시회장에 나가 있는 것만 네, 있어서 못 들고 오셨죠?
1: 대충,
0: 지금도 전시회가 네.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해합니다. 말씀을 잘 해주시면
1: 네,
0: 되고요.
1: 네.
0: 정선의 우리 조남숙 사장님 정선 푸드팜인데 어떻게 해서 빈대떡을 갖고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2: 아,
0: 너무 신기해요.
2: 네네 저희 빈대떡을
0: 네.
2: 이제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0: 그렇죠.
2: 예 특히 이제 비가 오면은 뭐 생각나는 그런 빈대떡인데 그래서
0: 네.
2: 그런 정서가 좀 충만한 그런
0: 네.
2: 정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빈대떡을 여기 이제 현지인들이 좀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0: 네.
2: 마음에서 가꾸게 됐습니다.
0: 네. 근데 사실 빈대떡은 서울 빈대떡도 맛있다고 지글지글지글해서 여기 미국의 뉴욕 뉴저지 빈대떡도 대단해요.
2: 아, 네.
0: 그런데 이게 좀 맛이 좀 특별하다면서요?
2: 예. 저희는 그 정선에
0: 네.
2: 어떤 현지 우리 이제 우리 그 마을 그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0: 네.
2: 아주 옛날식으로
0: 네.
2: 직접 손으로 붙여서
0: 네.
2: 맷돌에 갈아서 그런 옛날에 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0: 네.
2: 그 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2: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0: 네.
2: 그다음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공 끝날 때까지 굉장히
0: 네.
2: 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만들었거든요.
0: 네.
2: 네.
0: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뭐 노릇노릇 빈대떡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는 그 한
2: 예.
0: 종류가 있고 또 거기 곤드레 나물 대단하잖아요.
2: 네.
0: 곤드레 나물이 들어간 특별한 또 빈대떡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2: 저희 정선이 곤드레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곤드레
0: 네.
2: 밥부터 있고
0: 곤드레 네.
2: 나물도 있고 뭐 곤드레 된장국도 있고 한데 정선이다 보니까 정선을 사랑하는 마음에
0: 네.
2: 곤드레를 좀 더 알려야겠다. 그리고 곤드레가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녹두하고 참 잘 맞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우리 몸에 좋잖아요.
0: 네.
2: 그래서 곤드레하고 녹두를 결합하면 좋겠다.
0: 네.
2: 그래서 만들었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특별한 게.
0: 네.
2: 네, 저희가 케이프 다음은 매운맛이잖아요.
0: 맞아요. 요즘은 불닭면 야단 났잖아요.
2: 네. 그래서 그 매운맛을 조금
0: 네.
2: 살려보자. 그래서 청양고추를 빨간색, 파란색을 같이 혼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색깔도 예쁘고.
0: 네.
2: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거는 막걸리랑 하면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 나오거든요.
0: 네.
2: 그 녹두하고 이제 매콤함을
0: 네.
2: 잡아서.
0: 매콤한 빈대떡.
2: 네, 매콤 빈대떡이거든요.
0: 네, 막걸리는 그날 지금 전시장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 예, 네, 막걸리 준비하겠습니다.
0: 네네. 그래서 정선에 네. 그 옛날부터 정말 이 산골에서 정선 아리랑이 나온 네. 것처럼 그거 이렇게 부르시면서
2: 네.
0: 부쳐 먹던 그 특별한 정선의 빈대떡을 조남숙 사장이 갖고
1: 지금
0: 오셨어요.
1: 정선은 지금도 유명한 정선 오일장 있잖아요. 그 오일장에 오시면은
0: 네, 빈대떡?
1: 그 빈대떡뿐만 아니라
0: 네.
1: 그 막걸리 맛이 아주
0: 아,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1: 네.
0: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홍천에서 홍천에서 오셨습니다. 남산식품의 우리 황보 완 팀장님 아버님께서 시작하신 남산식품 맞아요?
3: 아, 네, 맞습니다.
0: 네.
3: 저희 아버지께서
0: 네.
3: 지금까지 해오신 거 보면은 거의 한 30년 정도
0: 된 네.
3: 연육을 가지고 있고요.
0: 네.
3: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어오시다가 이제 같이 한 지는 이제 한 10년?
0: 어, 그래도 10년. 오래 되셨네요.
4: 네, 맞습니다.
0: 근데 지금 뭐 황보원 팀장님 얼굴이 조금 약간 동안이어서 그런지 10년이면 중학교 때부터 했나 보다. 네. 갖고 오신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또 생 들기름.
3: 네, 맞습니다. 네.
0: 네. 어떻게 달라요? 홍천의 맛이?
3: 저는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대대로 이제 들깨를 재배하고 기름을 짜온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0: 네.
3: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참기름, 들기름을 많이 아시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교민들은 이제 네. 생들기름을 좀.
0: 생들기름?
3: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이번에는 이제 좀 좋은 기회를 맞아서.
0: 네.
3: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생들기름을 많이 좀 가지고 왔어요.
0: 생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보니까 뭐 볶지도 않고 열을 가하지도 않은 그런 자연 그대로 그냥 들깨를 확 짜버린 거예요?
3: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생들기름은 이제 볶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3: 차기를 한 이제 그런 기름이거든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들깨에 있는 식물성 오메가3가.
0: 네.
3: 다른 여러 식물들 중에서도 엄청 풍부하게 들어간 기름이거든요.
0: 생들기름.
3: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0: 어떤 때가 좋아요? 어떤 데 바르면 아니 다르기도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5: 예를 들어서 이제 LA 교민들 보시면은.
0: 네.
5: 찹스키보다는
0: 달라요?
5: 예, 화장용으로 쓰시겠다고 피부 보습제를 쓰시겠다고 구매하시는 분들을 꽤 여러 많이 봤어요.
0: 먹기에도 네. 아까운데 얼굴에 발라요?
5: 예.
0: 생들기름, 홍천 생들기름. 그러니까 열이 가지 않은 그대로 짠 거 맞아요?
3: 아, 네, 맞습니다.
0: 네. 네.
3: 이 생들기름은 이제 오메가3가 많다 보니까 이
0: 네.
3: 오메가3가 이제 그 혈액순환을 좀 돕고
0: 네.
3: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면서 이 치매 예방까지 도와준다는 그런 문헌적인 그런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0: 네. 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3: 아,
0: 여기
3: 네.
0: 지금 우리 김용목 사장님, 철원, 그리고 저 빈다떡 가져오신 조남숙 사장님, 정선 다 세게 말씀하시죠?
3: 아, 네, 알겠습니다.
0: 1세대. 여기 2대째. 이거 확실하게 더 크게 불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3: 아, 네.
0: 다 알죠? 오메가3, 들기름, 참기름. 그리고 이 참기름의 향기가 뭐 엄청나다면서요? 홍천 지금. 그렇죠.
3: 네,
0: 남산 식품에.
3: 저희가 어디 더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0: 네.
3: 되게 시음을 많이 하거든요.
0: 네.
3: 맛을 보시면은 정말 너무 맛이 좋고 향도
0: 네.
3: 좋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0: 네. 네.
5: 무엇보다도 네. 지금 우리 교민들을 쳐다보시면 늘상 중국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중국산은 그 향도 못 느끼고.
0: 네.
5: 그 기름의 고유 맛은 못 느끼는데. 우리 저 홍천 남산식품에서 가져온 들기름 냄새만 맡아도
0: 네.
5: 그냥 집어가십니다.
0: 아.
5: 그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0: 그런데 지금 같은 전시장에 부스가 나란히 있는 거죠?
5: 예, 요즘 네. 조금씩 이렇게 뭐 하나씩 떨어져 있기도 하고.
0: 아, 그래요?
5: 예.
0: 그러면 그쪽으로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철원 CWNB
5: 예.
0: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이 팜에서 와, 이거 철옥으로.
5: 뭐 철원에 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농사질주하는 거는
0: 네.
5: 여주하고 오린가인데
0: 네.
5: 여주는 한 번 잡숫고 2시간 내 혈당을 재보시면 혈당 수치가 4,50 이상 떨어지십니다.
0: 그래요?
5: 예, 1시간 있다가
0: 네.
5: 소변 보시면 누렇고 거품나고 냄새나는 소변 맑아지시고요. 그다음에 당이 생기면 입마른 현상이 생기거든요.
0: 네.
5: 그 소갈증을 해소해주고.
0: 그럼 제가 지금 하나 뜯어서 마시고 한 시간 후에 제가 이렇게 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건 지금 액기스 형태로.
5: 예, 이건 네. 액기스입니다.
0: 네.
5: 하루에 한두 포씩 꾸준히 잡수시고 3개월 정도만 자신다면은 거의 뭐냐면 우리가 당이 생기는 거는
0: 네.
5: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이 생기는 거거든요.
0: 네.
5: 근데 췌장 기능을 회복만 시켜준다면은 당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여주는
0: 네.
5: 혈압 당 탁월하게 잡아주고요.
0: 네.
5: 얘는 콜레스테롤 55% 제거되고.
0: 콜레스테롤.
5: 예. 네. 그다음에 하이 콜레스테롤 18%가 생기는 그런 제품이기에. 고지혈증이 탁월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저 뭐라 그러나 콜레스테롤.
0: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요즘은, 아니, 이거 제가 지금 네. 마셔보니까요. 네. 정말 철원 LCW, 네. 네. 여주 엑기스가 그렇게 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네. 그니까 여름에 그 뭐 녹차나 이런 걸 시원하게 해서 마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 갖고 나오시고 또 환으로 된 형태도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5: 환도 네, 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환을 만들게 되면 이제 찹쌀맵쌀 올리고당을 섞여서 네. 점성 있는 게 섞여져야 이게 동그랗게 뭉쳐지는데 네. 저희들은 그거를 발효 분말을 발효를 지켜요.
0: 와.
5: 발효를 지키는 과정에 보면은 네. 약간 진액이 생깁니다. 그 진액 속에서 환을 만들어요.
0: 네.
5: 그래서 저희들은 첨가물 전혀 없는 100% 환이고
0: 네.
5: 저 잡숫기 편하게 약처럼 돼 있어요.
0: 네.
5: 그래서 블러스터라고 해서 한번 일회용으로 잡숫기 편할 거고.
0: 네.
5: 그렇게 하십니다.
0: 그러면 이제 여주 옆에서 모링가가 상당히 네. 지금 모링가가 보이는데요. 와라와미. 네. 근데 모링가 다이어트가 네. 한국에서 굉장히
5: 굉장히 유명하죠.
0: 네, 네.
5: 지금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주는 네. 우빼가 한 2kg 빠진다 그러면 한
0: 네.
5: 달에.
0: 네.
5: 모링가는 네. 옆구리 살서부터 S라인이 산다 그래서.
0: 아, 특히 모링가가 네. 한국에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처음 들여오셨다고
5: 예.
0: 네.
5: 예.
0: 김영복 사장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5: 예. 예.
0: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모링가는 그러면 살을 빼는 다이어트 그리고 뭐가 또 좋아요?
5: 다이어트도 탁월하지만 네. 얘는 단백질이 50%입니다.
0: 아.
5: 그다음에 모링가 안에
0: 네.
5: 오메가3,
0: 네.
5: 6,
0: 네.
5: 9 다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요.
0: 네.
5: 그다음에 우리 피디님께서 이제 연치가 조금 있어 보이시는데
0: 네.
5: 여성분들이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이 없어지면 뼈가 부실해져가지고
0: 네.
5: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가 생기거나 루마티스
0: 네.
5: 관절염이 생기는 현상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0: 그것도 막아줄 수가 있다.
5: 네. 탁월한
0: 네.
5: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오늘 다 들을 수는 없지만
5: 예.
0: 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는 거는 저가 아니고 저 밖에 계시는 피디님이라고
5: 예, 맞습니다.
0: 생각합니다.
5: 그렇습니다.
0: 김영목 사장님은 아주 탁월한 이 정말 이 세일즈에서도 유통에서도 탁월하신 분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아이,
0: 여러분께서
5: 고맙습니다.
0: 이제 전시회는 Fancy Food은
5: 네.
0: 지금 현재 내일 모레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가?
5: 1일까지 하죠.
0: 1일, 네, 7월 네, 1일까지 네. 뉴 맨하탄 제빗 컨벤션 센터에서 있고요. 그걸 못 가시게 된다면 뉴저지
5: 한남체인에서 저희들 세 개 업체가
0: 네,
5: 판촉을 진행할 것입니다.
0: 네, 강원도의 맛과 네. 향기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이런 엄청난 영향. 근데 거기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5: 여기 젊어 보이세요.
0: 네,
5: 저 잔음을 못해요.
0: 저한테 이렇게 권하시느라고 네,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5: 네.
0: 네, 오늘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의 맛과 향기를 우리가 네. 마음이 좀 힘든 이때 월드컵 소식이 우리의 마음이 참 어두운 이때에 강원도를 우리 K라디오 스튜디오에 옮겨놓은 것 같아서 희망이 생깁니다.
5: 야, 예.
0: 우리 세 분 감사드립니다.
5: 예.
0: 철원 CWB팜 여주 모링가 가져오신 김영목 사장님, 정선의 빈대떡 세 가지 맛을 가져오신 조남숙 사장님, 정선 푸드팜, 그리고 홍천 남산식품 아버님 때 시작하셔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참기름, 들기름, 또 생들기름의 황보원 팀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온 그 땅의 식품 함께 만날 기대가 또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뉴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이제 6월도 내일이면 끝이 나네요. 어릴 때는 여름방학 한 달도 그렇게 길었었는데 이제는 벌써 7월이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시간이 빨라진 건지 우리가 바빠진 건지 아니면 세월이 조금 더 소중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빨리 가지만 추억은 더 깊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올해의 절반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루셨든지 혹은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든지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 모여서 이렇게 한 달이 그리고 1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쌓아나갈 반년도 기대하면서 오늘 투데이 시작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일을 하시면서 또 토요일, 일요일 보내셨는지요. 건강하게 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앞에 청취하고 계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조금 덥다고 하니까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오프닝 곡은 1977년에 발표된 미국 프로그레시브 락밴드죠. 캔자스의 명곡입니다. Dust in the Wind였는데요. 바람 속에 먼지

이렇게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와 또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런 노래를 들으셨어요.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투데이 생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잠시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노후예요. 노후입니다. 이곳에 미국 이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우리들이 그동안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아부어서 헌신하시고 또 밤낮으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시고 이민자의 삶을 정말 묵묵히 버텨온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좀 미리미리 요즘에는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벌써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1세대만 해도 사는 동안은 그런 생각을 거의 못하고 그냥 달려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쁘게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지요.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의 한인 시니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보건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한인 어르신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그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아주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고국을 떠나서 정말 수십 년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수록 기댈 곳이 줄어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이민을 오면 평생 쌓아온 그 인간관계가 고국에 이렇게 남겨지죠. 부모님, 뭐 친구들, 어린 시절에 뭐 동네 사람들, 수십 년을 함께 이어온 그 인연들이 정말 지금도 저 태평양 건너편에 많이 있습니다. 이 새 땅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더 외로워지기도 쉬운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이민자일수록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이렇게 점점점 좁아져서 고립되고 또 외로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무시 못하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내에 비은퇴자 4명 중에 1명은 아직까지 은퇴 저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 내 은퇴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미국인들도 겨우 한 35%,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 미국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 중장년층의 사정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낯선 언어 장벽 물론이고요. 또 복잡한 미국식 연금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쏟아부은 그 돈과 세월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내 노후라는 거는 뒤로 미루어졌던 것 같아요. 시간이나 비용 모두요. 하지만 이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외로움인데요. 한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2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심한 외로움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고국에서도 이 정도인데 여기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의 노년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노후의 준비는 돈도 물론 중요한데요. 돈의 준비만이 아니라 관계의 준비다라는 말을 합니다.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노후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내 이름을 좀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여러분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런 캠페인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외면해 왔던 이런 대화들을 이제는 조금 더 용기 있게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노후에 관한 생각. 내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먹어갈수록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데 노후를 뭐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1번. 제 생각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너무 어렵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챙길 수 있으면 지금부터 나의 건강과 관계를 잘 챙겨 놓으면 노후가

0: 아, 그래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로요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하고요. 유니온 여성복 매장은 최대 75% 할인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2불에서는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입니다.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8255-8255

토요테가 부른 파란 들으셨습니다. 신나는 음악 좋네요. 이번 주에 아마 좀 들뜨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요. 오늘이 월요일이긴 하지만 주말에 또 이제 독립기념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바닷가에 가야겠다, 이 날씨도 덥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타주로 좀 멀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이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가오면 꼭 나오는 뉴스들이 하나씩 있죠. 이번 주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운전 주간 중 하나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미국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매년 독립기념일 연휴에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여행길에 나섭니다. 고속도로가 좀 막힐 수도 있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죠. 뭐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이럴 때 나가면 진짜 안 돼, 안 돼. 이럴 땐 집에 있어야 돼. 이것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2시간 거리니까 뭐 금방 가겠지 하고 출발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2시간에 가지만 이럴 때는 뭐 3시간, 4시간이 걸린 적도 있고요. 이렇게 차가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특히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요, 독립기념일 연휴마다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 크게 걱정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바베큐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실 테니까 거기서 드시는 뭐 맥주 한 캔, 뭐 와인 한 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정말 그 한마디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술이 깨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요. 많이 드셨지 않아도 내가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깨지 하는 건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운전 경력 뭐 몇십 년 이걸 자랑하시는데 운전 실력을 믿지만 사실은 사고라는 게요, 아시잖아요. 내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연휴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하실 분들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거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꼭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게 최고의 휴가다라는 거죠. 정말 즐겁게 떠났다가 불미에 그런 사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불꽃놀이 같은 것은 사실 이제 몇 분이면 끝나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아주 황홀한데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집에 돌아와서 나누는 그 저녁 식사,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의 독립기념일 연휴 즐겁게 떠나시고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돌아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나는 이 연휴에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 있으시면 좀 나눠주십시오. 아이디어가 저는 아직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도 좀 슬쩍 따라해 보려고요. 예쁜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수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드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1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아이유가 불렀습니다. 내 손을 잡아 들으셨고요. 월요일이니까 알뜰 정보도 오늘 또 몇 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뻐지고 싶은 것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말 나이 성별 상관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요즘 왜 얼굴이 이렇게 내가 좀 퉁퉁 붓지? 아니면 혹은 뭐 이렇게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뭐 이것은 뭐 꼭 나이 때문만도 아니고요. 어떤 뭐 화장품 때문도 아니고 최근에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SNS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굴을 늙고 못생겨 보이게 만드는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했어요. 이걸 먹으면 얼굴이 못생겨진다? 먹으면 안 되겠죠? 어떤 걸까 싶어서 제가 좀 봤는데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라면 같은 그 짭짤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좀 짠 과자라든가 고염분 음식들이에요. 나트륨의 섭취가 확실히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수분을 붙잡아두게 되고 그 결과 얼굴이 이 눈 주변에 이렇게 쉽게 붓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이 통통 부으신 분들 보면 어제 뭐 라면 먹고 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우리를 붓게 만드는 그 고염분 음식들 아주 좋지 않고요. 그리고 뭐 달달한 음식 있잖아요. 달달한 빵이라든지 뭐 케이크라든지 쿠키라든지 달콤한 디저트들 당분 역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섭취를 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그 콜라겐 중요한 콜라겐이 손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것은 이제 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은 아주 깊게 생기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3위가 튀긴 음식이었어요. 뭐 치킨이라든가 감자튀김 너무 맛있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 많이 드시는 분은 이제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죠. 여드름처럼 뭐가 난다거나 염증이 생기는 거죠. 고온에서 아무래도 조리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성되는 이 물질들이 우리 염증과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위는요. 가공육이에요. 뭐 우리 많이 먹는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도 역시 염분과 또 각종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자주 드시면 체내의 염증 반응이 계속 증가하겠죠. 당연히 피부 유지에 안 좋습니다. 대망의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모두 좋아하실 수도 있는 바로 술입니다. 전문의들은 이 술이야말로 이 피부를 따져보면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다라고 꼽았어요. 이 알코올이라는 게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고 또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신 다음 날 한번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굉장히 좀 푸석푸석하고 이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술, 알코올 때문이에요. 결국에 피부를 위한 최고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 단 음식 줄이시고요.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 이렇게 하시면 뭐 아주 좋은 비싼 화장품보다 생활 습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야식으로 정말 라면, 뭐 맥주 이런 거 매일매일 드시는 분 계신데 내일 아침에 내 얼굴이 좀 못생겨 보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좋은 피부관리다. 가장 오래가는 안티에이징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번 주가 좀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폭염이 오고 지금 뭐 다들 좀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자꾸만 시원한 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너무 이 시원하고 차가운 거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 제가 수박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박을 한 반통을 먹은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장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특히 여름철 덥다고 해서 막 차가운 거 너무 드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조금 이 덥다 보니까 우리 특히나 어르신들이라든가 우리 어린이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더위를 잘 견딘다. 그리고 또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 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끼시는 거 좋은데 그 많은 전문의들이 그런 분들이 참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폭염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기상재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중장년층 분들은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몸은 탈수가 시작됐는데 갈증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은 갑자기 막 더운데 어지럽고 기운 없고 이러다가 이제 심하면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밤이라고 해요.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으면 정말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라라고 하시고 에어컨도 너무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기요금 뭐 조금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훨씬 더 문제니까요.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혹시 혼자 계시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 에어컨 문제도 조금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어떻게 몇 도까지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덥다고 합니다. 더위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상대가 아니고요. 현명하게 피해야 돼요. 네.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잘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여름을 좀 건강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케이윌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네, 정말 애절한 사랑 노래였습니다. 네, 미연님 아까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관계가 참 쉽지 않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만큼 그 상대방을 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따뜻한 분들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알뜰 정보 하나. 보통 우리 아침 양치 하실 때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을 바로 먹으니까 나는 아침을 먹고 바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요. 매일매일 하는 아주 익숙한 그런 행동인데 식후 양치를 해야 한다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요. 아침 양치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영국의 치과 의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명확한 답을 내놨는데 아침 식사 전, 즉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많이 식전에 하실 거라고 저도 보는데 어차피 지금 밥 먹을 건데 뭐 밥 먹고 닦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는 동안에는 우리 입안에서 침의 분비가 굉장히 좀 줄어들잖아요. 그 침이라는 게 원래 이 입속 세균을 아주 자연적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데 수면 중에는 그 기능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우리 입안에 정말 그 밤새 쌓인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드글드글 하겠죠. 그래서 식사 전에 먼저 양치질을 하면 이런 치태나 박테리아가 더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치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치아의 불소가 바로 이런 치아를 지켜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불소인데요. 아침 식사에는 뭐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나 커피나 이런 산성 음식과 음료들을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산성 성분이 우리 이 치아 표면 이 범랑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식사 전에 우리가 불소 치약으로 만약에 양치를 해두면 얇은 그 코팅막이 형성이 돼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소 치약으로 먼저 양치질을 하면 뭘 먹어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을 드신 후에 바로 칫솔을 드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하는 것을 권장한대요. 왜냐하면 식사를 한 바로 후에는 입속이 좀 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막 양치질을 그냥 그 분노의 양치질을 해버리면 그 약해진 범랑질을 이 칫솔이 더 마모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30분 정도 있다가 하면 침이 자연스럽게 이 산성을 중화해줘서 이 범랑질이 다시 단단해진 상태거든요. 그때 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뭐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거나 또 식후에 누굴 만나야 되는데 뭐 입냄새가 걱정된다 그러면 뭐 물로 가볍게 헹궈주고 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강청결제를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양치 후에 치아에 남아있는 이런 불소가 이 구강청결제 너무 많이 쓰시면 오히려 벗겨서 씻겨나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강청결제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점심 이후에 사용하시고 만약에 사용하셨으면 30분 정도는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네요. 아침 양치는 이제 식사 전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는 조금 시간을 두신 후에 양치하시고요. 양치 직후에 막 그 구강청결제 같이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셨다면 뭐 100점이고요. 만약에 순서가 좀 달랐으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투데이 생각에서 우리 노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는 예전에는 맞는 얘긴데요. 지금은 노부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나이긴 해요. 김광석이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60대면 사실 청년인데, 그렇죠? 중년 부부 이야기로 바꿀까요? 오늘 투데이 여러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또 한 시간 이렇게 금방 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오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이 더워지더니 아, 또 비 소식 들리면서 텁텁해지니까 사실 좀 짜증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운전을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오전 11시에 펼쳐보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언제 봐도 반가운 그 얼굴입니다.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
0: 와, 입안하셨네요.
1: 아, 예.
0: 언제 하셨어요?
1: 오늘이요.
0: 오늘
1: 아침 일찍 했어요.
0: 진짜 이 산뜻함이 어디에서 오나 했어요.
1: 아, 예.
0: 네. 오늘 만난 풍경 중에 제일 산뜻한.
1: 아,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하고 오려고 하고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김동석 변호사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래요? 아이고, 몰랐네요.
0: 이쪽 카메라, 저쪽 카메라 다 인사 보내주세요.
1: 아, 네.
0: K-Radio 유튜브 라이브 안녕하세요.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사고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요.
1: 네.
0: 제 아는 지인분 중에 빨간 신호등에서 신호 딱지가 끊겼다는 거예요.
1: 경찰한테요? 아니면 카메라로요?
0: 카메라로요.
1: 카메라로?
0: 네.
1: 아,
0: 괜찮습니까?
1: 아이고, 괜찮은 것보다 딱지를 내셔야죠.
0: 아, 벌금.
1: 네, 벌금을 내셔야죠. 포인트는 없습니다.
0: 오, 네. 네. 왜 그런 거죠?
1: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잖아요.
0: 따져보면 되지. 운전자한테 이날 네가 알고 있지? 네 차니까 누가 운전한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안 되나요?
1: 아, 안 돼요. 그 probable, 그냥 probable cause고 그 확실한 그 conclusive evidence, 그러니까 확실한 입증이 없으면은 그렇게 개인한테 딱지를 못 주게 돼 있어요.
0: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경찰에 안 잡힌 것만 해도.
1: 그렇죠. 경찰한테 잡히면은 확실하게 너가 빨간불 지나갔으니까 당신한테 딱지를 주겠습니다. 포인트가 올라가죠.
0: 네, 벌금은 똑같나요?
1: 아니요, 달라요. 그냥 카메라에서 나오는 티켓은 딱 책정돼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1: 뉴욕시는 50불이고요. 롱아일랜드는 좀 비싼 거라고요. 한 15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벌점 관련해서 한번 찾아왔더니 뉴욕 뉴저지가 조금 다른데 좀 놀라운 사실이 뉴저지는 뺑소니 부상이 없으면 2점이더라고요. 있으면 8점인데.
1: 네, 네. 뺑소니를 잡히잖아요?
0: 네.
1: 뺑소니가 이제 벌점이 있다는 거는 뺑소니를 하고 잡혔다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러면 형사법이에요.
0: 예.
1: 예, 형사법이 먼저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DMV, 무빙 바이올레이션 티켓 먹고 이런 건데,
0: 네.
1: 뺑소니 당하면, 2점뿐이 안 해? 뺑소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0: 네.
1: 그 큰 사고예요.
0: 네.
1: 예, 아이고, 도망가도 2점뿐이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0: 깜짝 놀랐어요.
1: 예, 그거는 이제, 그 민사로 갔을 때
0: 네.
1: 그 DMV에서 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책정하는 그 포인트가 2점이고요.
0: 네.
1: 뺑소니를 하시면 형사법으로 들어가요.
0: 네.
1: 법을 어긴 거예요. 형사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네. 민사법원이 아니고 형사법원에 가셔야 돼요. 크리미널 코트로 가셔야 돼요.
0: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1: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심했고 사람이 다쳤는지, 데미지가 얼마나 났고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죠. 의도적인 건지,
0: 네.
1: 이 사람이 그냥 뭐 스피드를 냈다든지, 음주운전 했다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0: 네.
1: 예.
0: 네.
1: 그러니까 뺑소니 운전하면은
0: 네.
1: 이 포인트만이 안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아, 저는 왜 이렇게 후하지? 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군요. 네. 자, 벌점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날도 더워지고 휴가 기간도 오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 휴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요거 체크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나?
1: 아, 휴가 가실 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0: 네.
1: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 차로 이제 여행 사랑하는 사람들 태우고 가는 차잖아요.
0: 네.
1: 혼자 휴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럼 그 차가 가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운전을 하지만
0: 네.
1: 그러니까 그 차를 잘 관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0: 첫째, 차량 점검을 하세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이제 꼭 설치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장거리 네. 운전은 꼭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여행 갔다 왔는데 렌트카 할 때도 저는 블랙박스 일회용
0: 산다고.
1: 일회용이 아니고 포러버 그러니까 휴대용?
0: 네네, 휴대용. 네.
1: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0: 네.
1: 그거 사서 달아서 운전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안 썼어요.
0: 아, 네.
1: 쓸 필요는 없었는데.
0: 네, 다행히.
1: 이게 또 어떻게 쓰이냐면요. 요새 블랙박스 화질 좋잖아요.
0: 네.
1: 풍경 좋은 데로 운전하잖아요.
0: 네.
1: 옆에서 와이프하고 애들이, 와, 저거 봐라, 너무 멋있다.
0: 오.
1: 나 못 봐요, 운전하니까.
0: 그쵸.
1: 근데 다 녹화가 됐더라고요.
0: 와, 재밌다.
1: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네. 그 편집을 잘해요.
0: 네.
1: 여행 갔고 이런 걸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거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잘하는데.
0: 네.
1: 그걸 쓰더라고요.
0: 와.
1: 네, 그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는 블랙박스 꼭 잘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렌트카 하시는 분들은 렌트카만 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이제 설치하는 거 조그만 거, 얼마 100불 미만이더라고요.
0: 네.
1: 그거 하나 사서 달아놓으시고요. 여행 가기 전에 블랙박스도 작동하는지, SD카드가 데미지 날 때도 많고, 블랙박스도 오래되면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지 그걸 꼭 체크업 하시고.
0: 그거 어떻게 체크업하죠?
1: SD카드 꺼내가지고 플레이해보면 되잖아요.
0: 아, 네.
1: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0: 한 번도 안 해봤네요.
1: 예, 네, 다들 안 하세요.
0: 예.
1: 네. 네, 근데 꼭 한 번, 가끔씩 한 번씩 해야지 이게 작동이 제대로 루비 되는지.

0: 말라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상담 전화번호는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긴급한 상황일 때만 이 번호 전화주세요. 646-808-7375번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슬쩍 말씀하셨는데, 이제 블랙박스로 여행 브이로그처럼 네.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1: 예, 예. 뭐 많이 스트레스 풀고, 네. 네, 리처지하고 왔습니다.
0: 아, 왠지 얼굴이 좋았는데, 이발 때문만은 아니었군요. 자, 잠시 후에는 또 진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생활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2: 네.
1: 제가 지난 방송 때 이제 나가실 때 제 보험을 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2: 아, 그랬나요?
1: 네. 네. 네. 잘했어요. 충분합니다. 그러셨는데. 네. 사실 또 까먹었어요. 한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꼭 챙겨봐야 됩니다. 한번.
2: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는 건 네. 본인 차와 본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본인도 그렇고요. 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1: 네.
2: 그렇게 보니까 본인 차를 어떻게 보호하냐, 본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냐, 본인이 과실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냐, 이게 보험이에요.
1: 네. 네.
2: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보험에서 끝나지 자기 재산까지 안 오게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재산이 많고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좀 신경을 쓰고 잘 들여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1: 네. 네.
2: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잘 들여놓느냐, 이게 안건이잖아요.
1: 그렇죠.
2: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 데미지는 풀카버냐 라이빌리티냐, 라이빌리티는 무조건 들게 돼 있고요.
1: 네.
2: 풀카버면은 이제 풀카버 종류도 여러 가지 컴프리헨시브, 컬리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잘 들어서 자기 차도 고치고 렌트카도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잘 보시고 이제 들어놓으신 게 첫째고.
1: 네.
2: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되잖아요. 사고 나면.
1: 네.
2: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치료 받으려면 노폴트라는 걸 통해서 네. 치료 받는다. 노폴트란 건 fault는 잘못이란 뜻이고
1: 네.
2: no fault라는 쉽게 말해서 잘못을 안 따지고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1: 네.
2: 자, 그럼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본인 보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치료비냐 혜택이 어떻게 좌우되잖아요.
1: 네.
2: 그럼 본인 보험이 어떻게 들었냐 그걸 또 따져야겠죠.
1: 네.
2: 자, 본인 보험이 no fault 미니멈이 뉴욕주는 5만 불이에요.
1: 네.
2: 자, 그러면 5만 불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거를 모자라는 걸 불안하시면 서플멘터리라고 더 들 수 있어요.
1: 아, 네.
2: 네. 그러니까 옵션으로 더 들 수 있다고. 나 5만 불로 모자르니까 나는 옵션으로 5만 불 더해서 10만 불까지 치료받을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1: 그러면 보험료가 훅 올라가진 않아요.
2: 근데 5만 불 이상으로 치료받는 게 거의 드물어요. 진짜 많이 다치면 그렇게 된다고요.
1: 네. 네.
2: 그러니까는 5만 불 추가로 더 든다 그래가지고 거의 많이 안 올라요.
1: 네. 네.
2: 그런 거 이제 있으니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라이빌리티 보험은 상대방, 본인이 과실했을 때 상대방 그 차 고쳐주고 다친 분 보상금 주는 거잖아요.
1: 네.
2: 재산이 있으신 분들 라이빌리티 좀 높이 해놓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 차라든지.
1: 네.
2: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1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들잖아요. 싱글, 한 사람이 가져있으니까 10만 불. 투어몰, 두 사람 이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30만 불 이렇게 보통 든다고요.
1: 네.
2: 자, 그러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났으면 본인도 만약에 피해자가 됐을 때
1: 네.
2: 상대방 가해자가 잘 드러났으면 되는데 모자랐을 때
1: 네.
2: 아니면 치고 도망갔을 때
1: 네.
2: 그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게 UM, UIM 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 네.
2: Uninsured Motorist, Underinsured Motorist. 자, 너무 착착착착 나가니까 아니에요. 청취자분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1: 네.
2: 예를 들어드릴게요.
1: 네.
2: 자,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쾅 받았어요.
1: 네.
2: 근데 많이 다쳤어요. 이제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어깨 수술을 돈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차도 똥차고 죄송합니다.
1: 네. 무보험이면 어떡하죠?
2: 갈 거예요.
1: 네.
2: 보험은 되게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2만 5천 불뿐이 없어요.
1: 네.
2: 근데 본인은 수술까지 했으니까 2만 5천 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돼요.
1: 네.
2: 개인 재산 조사해봤더니 재산도 없어요.
1: 아,
2: 집도 없고요.
1: 네.
2: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람도 2만 5천 받고 끝내야 되잖아요.
1: 그러네요.
2: 그렇죠?
1: 네.
2: 근데 2만 5천 불 받고 내가 더 받아야 될 부분을 Underinsured Motorist, UM, UIM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2: UIM이란 보험, Underinsured Motorist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1: 오.
2: 그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 좌우가 될 수 있어요.
1: 네.
2: 근데 라이빌리티를 10만 불 들어놨으면 UM, UIM도 10만 불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1: 아, 네. 네.
2: 그러면 7만 5천 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2: 10만 불까지 합쳐서 10만 불이니까 2만 5천 불 받고 UM, UIM으로 나머지 7만 5천 받으면 합쳐서 10만 불이 되잖아요.
1: 네.
2: 거기까지 된다고요.
1: 네.
2: 그런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변호사님 제가 보험 잘 들어놨어요. 라이빌리티 50만 불이고요.
1: 네.
2: 풀카버예요.
1: 네.
2: 그러니까 나 이번에
1: 잘 들었네요.
2: 예. 네. 사고 나서 나 다친 거 진짜 많이 다쳤으니까 수술하고 상대방 싸워서 돈 많이 받아주세요.
1: 네.
2: 수술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1: 네.
2: 상대방 2만 5천 불뿐이 없어요.
1: 네.
2: 라이빌리티 50만 불에 UM, UIM을 25,900번이 안 해놓으신 거예요.
1: 네.
2: 그러면 상대방은 5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고.
1: 네.
2: 본인 보험을 통해서 받는 건 25,000원이니까 못 받는다고요.
1: 예.
2: 합쳐서 25,000원이니까.
1: 네.
2: 얼마나 크게 손해를 보신 거예요. 상대방 라이비티를 50만 불 들어놓고 UM, UIM도 50만 불 들어놨으면.
1: 네.
2: 상대방한테 25,000원 받고 47만 5천 불까지. 죄송합니다. 아직 한국말이 짧아요. 이해하세요. 47만 5천 불까지 UM, UIM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그걸 네. 놓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아 변호사님 내가 50만 불 라이비티 보험을 들었을 때
1: 네.
2: 보험비가 엄청나더라고요. 라이비티 50만 불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UM, UIM도 그렇게 똑같이 많이 내면은 돈 부담이 가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보험비.
2: 네,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UM, UIM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1: 이거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2: 네,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저녁 한 번만 안 드시면 돼요.
1: 어, 네.
2: Easy. 괜찮아요. 네. 저녁 나가서 안 드시고
1: 네.
2: 다이어트를 하시든지 집에서 뭐 라면을 그릇 드시든지 그러니까요. 뭐 네. 와이프가 따뜻하게 밥 해준 걸 드시든지 그러면은 UM, UIM 값 나와요.
1: 네.
2: 예.
1: 네. 아, 요런 걸 또 놓칠 수 있단 말이죠?
2: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만 안 놓치면 돼요.
1: 네. 네. UM, UIM.
2: 뺑소니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1: 뺑소니도요? 네.
2: 뺑소니면 차가 없는 거잖아요. 보험이 네. 없는 거잖아요.
1: 네.
2: 그렇죠? 그러면 uninsured motors 들어가는 거야.
1: 예.
2: UM. 예. 예. 그렇게 가는 거야.
1: 네. 이제 좀 머릿속이 선명해지네요. 네. 한 1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 네. 네.
1: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제 변호사님 오면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뉴욕주가 교통사고 개혁법을 네, 실행했습니다.
2: 거버너 호클이
1: 서명했어요.
2: 아, 네, 서명했어요. 네. 서명해가지고 법이 바뀌었는데 이 뉴욕주 차사고로 클레임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1: 과연 그랬을까요? 네. 로비 아닌가요?
2: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뉴욕은 pure comparative negligence라고
1: 네.
2: 내가 90% 잘못하고 상대방이 1% 잘못했으면
1: 네.
2: 이론상 99% 잘못한 사람이 1% 잘못한 사람한테 클레임해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1: 네. 네.
2: 옛날엔.
1: 어, 네.
2: 네. 그게 이제 comparative negligence라고 한 건데.
1: 네.
2: 그게 바뀌었어요.
1: 어떻게 바뀌었어요?
2: 51% 이상 과실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1: 아, 1%부터 50%까지는 안 되네요, 이제.
2: 그러니까 그 상대방 과실이 더 많아야 돼요.
1: 그러네요, 51%면. 네.
2: 그 예를 들어서, 4-way 스탑사인이에요.
1: 네. 네.
2: 다 스탑사인이에요. 근데 똑같이 스탑사인 무시하고 똑같이 와가지고 쾅 둘이 부딪혔어요.
1: 네.
2: 앞으로 똑같이.
1: 그럼 50대50.
2: 딱 50대50이잖아요. 네. 그쵸?
1: 네.
2: 그럼 둘 다 안 돼요.
1: 예?
2: 예. 네.
1: 그럼 어떡해요?
2: 치료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보상금을 못 받으세요.
1: 네.
2: 예.
1: 네.
2: 그게 제일 크게 바뀐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과실이 애매해요.
1: 네.
2: 그래서 싸워서 과실을 이기면 이제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상대방이 과실을 뒤집을 수 있는 무슨 자료를 마지막에 구했다고 쳐요. 그건 아직 모르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그 가진 인포메이션으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2: 은행이 이제 많이 다쳤으니까 치료도 열심히 받고 수술도 하시고 뭐 시술도 하시고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많이 치료받으셨어요.
1: 네.
2: 그래서 그걸 끝까지 가가지고 배심원 앞에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김동석 변호사가 배심원 앞에 가서 배심원들한테 봐라, 그 운전자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피해봤다.
1: 네.
2: 이렇게 많이 다쳤다.
1: 네.
2: 그거 하기 전에.
1: 네.
2: 배심원들이 과실을 먼저 입증을 해야 돼요. 누구 가시는가 먼저 따지게 돼 있어요.
1: 누가 더 잘못했네, 이거를.
2: 그렇죠.
1: 네.
2: 누구 가시는가 따지는 거에서 상대방이 너는 51% 이상 과실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거 수술하고 애로사항 있고 이런 거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건데.
1: 네.
2: 만약에 배심원들이 거기서 아, 봤더니 이거는 50-50이야. 아니면은 피해자, 지금 소상한 피해자가 51%고 가해자가 49%야.
1: 네.
2: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다쳐도 말할 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1: 아니 이게 진짜 지금 변호사님 목이 메시는데 이게 목 멜 일이네요.
2: 네, 그만큼 엄해진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더 엄하게 따지는 거니까 과실에 대해서.
1: 네.
2: 아예 보상금도 못 받은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2: 그러면은 이제 사고 났을 때 과실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이 51% 이상 과실이 있다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해, 이제.
1: 증거를 모아야 돼요.
2: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블랙박스 있어야 되고요.
1: 꼭 있어야겠습니다.
2: 인재는 머스트예요.
1: 네. 네.
2: 옛날에는 그냥 과실 뭐 49%라도 싸워서 보상금 받아내요.
1: 네.
2: 예.
1: 네.
2: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무조건 블랙박스 있어야 되고.
1: 네.
2: 무조건 사고 나면 사진 잘 찍어 놓으셔야 되고 증인 확보하는 거 하고 할 거 제대로 해 놓으셔야 돼요.
1: 뭐 해야 될까요? 일단 블랙박스는 달아놨다.
2: 네.
1: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SD카드 체크도 좀 해보고.
2: 그렇죠. 잘 작동하는지 보시고.
1: 네.
2: 상대방 스테이트먼트 받아놓으시고요. 확실하게 과실을 상대방이 더 많다는 걸 만들어놔야지 케이스가 진행될 수 있어요.
1: 와.
2: 그만큼 오면 됐어요.
1: 따져봅시다 이러면은 뭐 안 되네요? 네.
2: 근데 가서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네. 수술까지 다 하고 치료 많이 하고 당연히 뭐 노펄트 치료받고 회복하셨으니까 다행이지만
1: 네.
2: 그 억울하게 당한 거에 대해서 보상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어떡하죠? 진짜 네. 그 증거를 철저히 모으는 거 외에는 방법이 네. 없나요?
2: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1: 네.
2: 전혀 사고 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1: 아 언제?
2: 지금서부터 5월 26일서부터.
1: 네.
2: 지금서부터 이제 사고 나신 분들은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나 큰일 났네. 나 변호사님이 50도 50이라고 그랬는데. 진행하신 분들 그분들은 괜찮아요.
1: 5월 26일 이전은 이후서부터, 괜찮습니다.
2: 네, 네. 이후서부터 일어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요.
1: 네.
2: 그게 크게 바뀐 게 하나고
1: 네.
2: 또 하나 있어요. 그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90-180 day 룰이라고 180일 동안 90일이라는 그 기간에 180일 6개월 안에
1: 네.
2: 90일 동안 뭐 삶이 바뀌고 막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임시로 피해를 보는 게 있으면
1: 네.
2: 트레시홀드가 넘어서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걸 빼버렸어요.
1: 왜 뺐을까요?
2: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 네.
2: 사고 나서 다친 걸 영구적으로 사고 나서 다쳤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이제.
1: 그걸 어떻게?
2: 180일 날짜로 안 되는 거고 그냥 꾸준히 아프다 180일 동안 치료받아 꾸준히 아팠다 이게 아니고
1: 네.
2: 이제는 이제 더 엄하게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매달마다 보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1: 네.
2: 이 사람은 이런 증세로 이런 고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다친 거는 영구적이다.
1: 네.
2: 그게 들어가야 돼요.
1: 예.
2: 그래야지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1: 일반적으로 좀 어깨 아프다, 목 아프다 이런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2: 네, 네. 어깨 아프고 목 아프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1: 네.
2: 이러잖아요.
1: 네.
2: 그게 사고 났을 때도 아프고요. 사고, 그, 치료 끝나서도 아프고요.
1: 음흠.
2: 보상금 받을 때도 아프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예.
2: 네, 그냥 치료 기록으로만은 안 돼요, 이제. 당연히 거기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트레시홀드 넘어서는데
1: 네.
2: 그게 아주 그냥 치료만 받은 사람한테 옛날에는 이봐라 180일 적어도 6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받았다. 그리고 꾸준히 치료받고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거로 네. 안 된다는 거예요.
1: 예.
2: 꾸준히 치료받았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그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사람은 영구적으로 다쳤고 이렇게 다친 게 영구적이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영구적으로 다쳤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나요?
2: 돼요.
1: 디스크 네. 이런 건 되겠지만
2: 네.
1: 그냥 목 결리고 이런 것도 돼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슬 스팸 그러니까 목이 근육이 뭉쳤어요. 그런
1: 네.
2: 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근데 예, 뭐 목에 허니에이션이 있다든지 그러니까는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1: 네.
2: 한국 사람들 나 디스크 있어.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1: 아, 병이 아니에요.
2: 네, 디스크는요, 그냥 척추예요. 나 척추 있어, 이 말이에요.
1: 그 사이에 말랑말랑. 네,
2: 그렇죠, 말랑말랑. 네. 나 척추 있어, 그 말이에요. 나 디스크 있어, 나 디스크 생겼어, 이 말은. 나 척추 생겼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쓰는 말인데.
1: 그러네요.
2: 그 디스크의 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1: 그렇죠. 네.
2: 그 디스크 병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1: 네.
2: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이 디스크 병이 생긴 거는 차사고 때문이고 트라우마 인듀스로 생긴 거고
1: 네.
2: 그 생긴 거는 영구적이다. 이게 입증이 되면 되는 거예요.
1: 네. 네. 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2: 힘들지도 않아요.
1: 아, 힘들지도 않아요? 예. 네. 네.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의사선생님, 그거 의사선생님도 노포도 알고 있고 계속 그래왔어요. 그 특별히 바뀐 건 아니에요.
1: 네.
2: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 네. 나이롱 네. 환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2: 나이롱 환자들 빼버리고 그 쓸데없이 소송하는 사람도 안 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이에요.
1: 네. 네. 뭐 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2: 저희 사무실은 안 그러는데 네. 가끔씩 이런 의뢰인들이 있어요. 의뢰인이 사고가 나서 이제 보상금도 받고 다 끝났어요.
1: 네.
2: 과실도 우리 쪽이 다 한 95% 뭐 이렇게 받아놨어요. 소송 소장을 받아와요 손님이.
1: 네.
2: 그럼 무슨 소장이냐 네. 보니까 가해자가 소송을 한 거예요 피해자한테.
1: 예.
2: 보상금 달라고.
1: 5%
2: 가지고.
1: 네. 네. 그거 받겠다고, 5%의 네. 잘못에 대한.
2: 5% 잘못을 받겠다고. 그걸 막는 거예요, 이제.
1: 네. 네.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네,
2: 이제 안 돼요.
1: 자, 뉴욕주 교통사고 개혁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참 궁금한 게 그래서 보험료가 낮아질까? 궁금한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네.
1: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 합니다.

0: 항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라디오 생활백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옷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여기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사고, 교통사고, 사고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동석 법률그룹의 사무실은요, 예, 뉴욕의 플러싱 163-07 디팟로드 스윗 넘버 101호.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뉴저지에는 펠리세이즈 파크에 있는데요.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
1: 맞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상담 전화번호는 866-994-4949. 이 번호 꼭 저장해 주시고요. 866-994-4949. 그리고 옆에다가 24시간 응급 상황일 땐 이거 이렇게 꼭 메모해 주세요. 646-808-7375번입니다. 자, 뉴욕주 교통사고개혁법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네. 뭐, 그닥 그렇게 크게 겁먹을 건 없겠다 했는데, 네. 그리고 정말 이게 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1: 뉴욕주... 그럴 수도 있죠, 결국에는. 네. 당장은 아닌데,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고, 보험회사에서 지출이 많이 나가면, 그 지출 나간 거 올리는 거는, 그 가입자들한테 올리게 하니까.
0: 네.
1: 예. 이 나이롱 환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0: 네. 네. 아, 한국에도 그런 사례 너무 나이롱 환자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1: 제 사고상의 하면서 배운 말이에요, 나이롱 환자. 나이롱이 뭔지도 몰라요.
0: 나이롱이 뭔지 모르세요?
1: 네.
0: 그게요,
1: 옷 같은 거 아니에요?
0: 가짜 천? 섬유여서, 예. 네.
1: 아.
0: 이게, 면처럼 보이지만 면이 아니라 땀 흡수도 안 되는 합성 섬유로 그거 뭐 가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이롱 환자 이런 용어를 쓴가 봐요.
1: 네. 하여튼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요. 이상한 말도 배우고.
0: 이 교통사고 개혁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깔끔하게 조금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1: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애매하게 입증 제대로 안 해도 김 변호사가 알아서 싸워서 잘 해결해 주겠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51% 상대방 과실 못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럼 케이스를 못 맡아요.
0: 에...
1: 네, 싸워서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봅시다. 옛날에는 51% 못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30%만 과실 있고 우리가 70%를 해도 30%로 보상금 받을 수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51% 상대방 적어도 51% 이상 상대방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의뢰인이 가지고 와야 돼요. 증거물을.
0: 네.
1: 네.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0: 그러네요.
1: 예.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전화 들고 가가지고, 야, 너 말해요. 사고 어떻게 났어? 아, 내가 우회전 하는데 당신 못 봐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났어. 미안해.
0: 아, 예.
1: 과실 입증 됐잖아요.
2: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언제 이렇게 발뺌하면 어떡하죠?
1: 비디오 찍었잖아요.
2: 아, 네.
1: 전화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전화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뭐,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본인하고 대화 나누는 거를 녹화하는 건 괜찮아요. 제 3자가 네. 다른 사람들 대화 나누는 걸 녹화하는 거는 허락을 받아야 돼. 한 사람한테.
2: 아, 네. 네
1: 그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허락한 거니까 괜찮아요.
2: 당사자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네. 녹취해도 괜찮군요.
1: 네, 괜찮으니까 녹취해서 입증 만드시고
2: 네.
1: 그거 싫으시면 블랙박스 꼭 다르세요. 예, 네, 이제 옛날에는 뭐, 다르면 좋습니다 이랬는데,
2: 네.
1: 이제는 안 다르면은 크게 피해 보실 수 있으세요.
2: 네.
1: 쉽게 말해서, 스탑사인,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나오고 우리는 섰는데, 그쪽에서 스탑사인 섰다고 주장을 해요.
2: 네.
1: 블랙박스 없으면 이건 무조건 50-50예요.
2: 아, 그러네요. 증명할 네. 길이 없네요. 네,
1: 억울하게 당하고, 보상금도 못 받는 거예요.
2: 네.
1: 예, 네, 블랙박스 없으면. 입증할 방법 없으면.
2: 이러니까 블랙박스 회사에서 김동석 변호사님한테 광고하자고 하는 거예요.
1: 네, 저한테 연락 와요. 네, 저는 블랙박스 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의뢰인들 피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1: 직진하고 있는데 하이웨이에서 직진하는데 왼쪽 레인에서 오른쪽 레인에 끼어들어서 쳤어요.
2: 네.
1: 그러면은 명확히 끼어드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2: 그렇죠.
1: 끼어든 거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2: 어디 이렇게 부위가
1: 우리가 끼어들어서 똑같은 부위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2: 그러네요.
1: 네, 누가 들어왔냐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 네.
1: 그거 못하면 못 이겨요.
2: 어떡하죠?
1: 입증이 안 되면 누구 말이 너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안 되잖아요.
2: 네.
1: 그러면 50-50으로 돼버린다.
2: 와. 이러면은 제가 좀 나쁜 생각만 하나 봐요. 사고가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둘 다 블랙박스가 없다. 그럼 내가 안 잘못했어요.
1: 난 직진해서 네. 너가 끼어들었어. 네.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 거의 다예요.
2: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입증하죠?
1: 그러니까요.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순발력 있으신 분들은 차가 끼어든 사진을 찍어놔요.
2: 그 정지한 상태로.
1: 네. 정지한 서있어 차 부딪혀 섰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한 차는 끼어들었고 한 차는 직진돼 있잖아요.
2: 네.
1: 우리 차가 직진돼 있으면은 끼어들은 거면 싹 찍어놓으면은 입증이 됐잖아요. 너가 네. 끼어들었으니까 지금 사진이 이렇게 찍히지 않았냐 하면 된다고요.
2: 네.
1: 제일 좋은 건 블랙박스인데.
2: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저 가쪽으로 차 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1: 찍고 옮기면 되잖아요.
2: 아, 네. 네.
1: 아. 그죠?
2: 네.
1: 야, 내 차들이 쌩쌩 달려요.
2: 네.
1: 내려가지고 찍기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섭고.
2: 네.
1: 안에서 찍으세요.
2: 차 안에서.
1: 차 안에 다 유리잖아요.
2: 네.
1: 창문이잖아요.
2: 네.
1: 대충 보이기만 하면 돼요. 누구 차가 어느 차고.
2: 네. 네. 꼭 명확하게 안 찍고 무조건 찍어야 되네요.
1: 그렇죠. 예.
2: 야, 예. 이런 상황들을 또 응급 상황에서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1: 그렇죠.
2: 네.
1: 전화 주시면은 빨리 사진 찍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 네.
1: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블랙박스 얘기 오래 안 해요. 네. 재미 없거든요. 네. 들으신 분들 이 변호사는 나와서 빼면서 그럼 재미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어요.
2: 이제
1: 잔소리예요. 이건 잔소리예요. 제가 네. 잔소리 많이 블랙박스 잔소리는 안 했어요.
2: 네.
1: 이제는 시대가 블랙박스가 머스트예요.
2: 네.
1: 꼭 다루셔야 돼, 이제.
2: 안전벨트 잔소리에 이어서 이제 블랙박스 잔소리.
1: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렌트카 아니면 뭐, 리스 하시는 분들.
2: 네.
1: 아, 이제 블랙박스에 달면은 리스 리턴할 때 뜯어야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뜯다가 데미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2: 네.
1: 요새는요, 와일레스도 있어요, 블랙박스가.
2: 무선으로?
1: 예. 네. 와일레스로.
2: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1: 네,
2: 거예요?
1: 네, 그냥 달기만 하면 돼요.
2: 네.
1: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만 하면 돼요.
2: 달리면서 이렇게 차에 꽂아놓으면 충전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게 제가 먼저 써보지는 몰라서 모르겠는데, 네.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핑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2: 사실 블랙박스 사다 달고 뭐 뒤로 어디 선을 빼고 앞으로 어디 구석으로 선을 빼고 이런 것도 내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달아달라 해야 되고 그 비용도 들고 귀찮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걱정은?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뢰인이 와가지고 사고 났어요.
2: 네.
1: 근데 과실을 떠나가지고 케이스를 맡았는데 차도 데미지 났고요.
2: 네.
1: 그분이 블랙박스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신 부탁해요. 이번에는 아마존 가서 블랙박스 사서
2: 네.
1: 정기수한테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져만 가시면 무료로 거기서 차지 한 점 제가 내드릴게요 하고
2: 네.
1: 꼭 다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기만 하면 돼 이제 설치비도 안 내도 돼요.
2: 네.
1: 왜냐면 바디 고칠 때 그냥 다는 거 쉬워요.
2: 네.
1: 정비소에서 해준다고 웬만하면요.
2: 네.
1: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꼭 다르세요.
2: 진짜, 저는 갖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네. 블랙박스 필수.
1: 남자분들 이런 분들 있으세요. 네. 아유, 나는 사고 안 나.
2: 그런 분이 있죠.
1: 네, 있어요. 네. 네. 네. 자, 나는 사고 안 나. 그런 거 뭐 필요해. 사고도 안 나는데. 아유, 나는 얼마나 운전 잘한. 내가 40년 동안 무사고야.
2: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네. 네.
1: 그분들도 다르세요. 잔소리를 해서라도 꼭 닦게 하죠. 어르신분들 특별히. 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2: 네.
1: 사고 나면 놀라셔서 제대로 뭐 아무것도 못 하세요.
2: 그러실 것 같아요. 네.
1: 전화해서 뭐 하려고 해도 못 하세요.
2: 떨려가지고.
1: 네. 그러니까 꼭 블랙박스 효도 차원으로 꼭 달아주시고 하세요.
2: 네. 곧 다가오는 파더스데이에는
1: 블랙박스. 아, 그렇네요. 나의 데이가 오네요.
2: 마더스데이 굉장히 재밌게 보냈던 그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2: 네, 자식들이 자기 엄마 챙기는 그런 자기 엄마 좋아하는 그렇죠? 음식, 네, 네, 한다고 그래서 아 참 기발하다 그 생각했거든요.
1: 네, 네. 마더스데이는 대충 넘어가요. 모든 것들도 다 그럴 걸 거예요.
2: 왜 그런 걸까요?
1: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2: 엄마가 더 애쓰시니까. 네. 네.
1: 저도 엄마가 더 좋아요.
2: 네, 저도 그래요. 자,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도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케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1: 네.
2: 뭐 참 안타까운 케이스랄까요? 그런 케이스 하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1: 네,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안타까운 케이스. 무슨 개념으로 안타까운 거요?
2: 그냥 이게. 사고가 커서?
1: 그런 거는 많죠.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한 가정이 그냥 파토라고 막 엉망이 되는 걸 많이 봐요.
2: 이
1: 화목했던 가정이
2: 네.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1: 아니요. 그 다쳐서.
2: 다쳐서?
1: 네. 네. 그러니까는 화목했던 가정이 사고 나서 애가 불구자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2: 네.
1: 애가 불구 한 애는 애가 불구자가 되고 하나는 브레인 데드가 됐으니까 그 뭐죠? 한국말로?
2: 맹인?
1: 아, 맹인이 아니고 뇌가 죽었어요.
2: 아, 뇌사상태가 됐어요.
1: 네, 네. 그래서 그 식물인가?
2: 예,
1: 결국에는 애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긴 했는데 놀러 가다가
2: 예.
1: 남편 운전하는 차량 사고 나서.
2: 예.
1: 네, 그 얼마나 한 번에 그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2: 그러네요.
1: 예. 네. 그러니까
2: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
1: 아,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2: 네,
1: 근데
2: 네.
1: 아주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엉망이 됐는데 당연히 그 아무리 돈이 많이 받아들여도 그거는 못 해결돼요.
2: 그렇죠. 가족을 잃은 그거는 네. 뭘로 보상하겠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진짜 불행한 일이잖아요.
2: 그럼요.
1: 네, 네. 근데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2: 왜 그런 거예요?
1: I don't get it. 제가 보기에는 좀 미디어 좀 영향돼 있는 것 같고요. 뭐, Fast and Furious 영화들 보면 막 운전 막 하고. 네.
2: 막 끼고.
1: 네, 자기들이 그런 줄 알고 껍질대고 운전하는 애들이 있는데.
2: 네.
1: 조심하시고요.
2: 애들 때문에 얼마나 놀라야
1: 네. 그런다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긴장 바싹 하고 운전하셔야 돼요.
2: 에. 초보 때처럼.
1: 네. 진짜 바싹하게 운전하시고 진짜 죄송해요. 이제 잔소리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제가 그런 케이스 맡아서 열심히 싸우는데 오래 걸리긴 하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그 케이스 들고만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요.
2: 네.
1: 네. 저도 가족 있고 애들 있고 부모님 있고 이런데 한 번에 사고 하나 때문에.
2: 네.
1: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안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2: 사고 안 나는 게. 네.
1: 네. 네. 청취자분들은 잘하셔서 사고 안 날 거 믿고
2: 네.
1: 그 제 잔소리 제대로 들어주세요.
2: 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1: 그렇죠.
2: 긴장 네. 바짝 하고 네. 운전하시고
1: 그 잔소리 하자면 떠나기 전에
2: 네.
1: 사이드미러 백미러 다 체크업하시고 벨트 미리 매시고 시동 켜놓으시고 내비게이션 넣으시고 만날 사람 미리 문자하고 라디오 셋업 다 하고 커피 마실 거 있으면 미리 다 마시고 노래도 다 셋업해놓고
2: 네.
1: 그리고 떠나세요.
2: 그 운전하면서 커피 안 먹으면 안 되나요?
1: 그건 되는데, 네, 그건 되는데 어떤 사람도 보면은 한쪽에는 커피 마시고 한쪽에는 담배 피고 담배 피면서 빵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2: 핸들은 놓고요?
1: 뭘로 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뭐 눈 마스카라하고 립스틱 바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2: 맞아요. 예.
1: 위험해요.
2: 사실 진짜 위험한 건데 그죠?
1: 순식간이에요.
2: 예. 미리 사전에 항상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운전대 잡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 지금 운전하시면서 이제 라디오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2: 네.
1: 그 직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직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전 존경스러워요.
2: 그 네. 위험한 상황 속에 네. 계속 긴장을 놓지 않고
1: 전쟁터 같잖아요, 뉴욕은요. 근데 거기서 매일 운전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2: 네.
1: 졸음 운전하지 마시고요.
2: 네.
1: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리미리 다 예방 잘 해놓으셔서 사고 안 나셔야 돼요.
2: 네.
1: 제일 좋은 건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2: 네. 네. 항상 그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안에 그 따뜻한 사랑 같은 게 좀 느껴져요. 김동석 변호사님은.
1: 아, 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네. 진짜로. 왜냐면 제가 매일 보는 게 사고예요. 저는요. 여러 가지 사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가도 아, 이러다 보면 사고 나겠네 이런 거 많이 봐요.
2: 예.
1: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서 의뢰인들 고생하는 거 보면 그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예.
2: 혹시 그래서 나만 갖고 있는 안전 운전법 뭐 이런 거 있나요? 속도를 뭐 정말 천천히 가는.
1: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운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아들한테 배웠고요.
2: 네. 안전벨트 메고.
1: 네. 네.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요. 걔는 진짜 오래 걸려요. 한번 떠나려면. 그래서 네. 걔한테 배웠고요.
2: 네.
1: 앞차하고 뒷차, 저차하고 거리 두는 거.
2: 얼마까지 둬야 되죠?
1: 적어도 저는 세 번을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는 게 하나, 둘, 셋. 뭘 쉬냐면 앞차가 전봇대를 지나갔어요.
2: 네.
1: 그럼 내가 그 전봇대까지 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걸려야 돼요.
2: 네.
1: 그만큼 거리가 돼야 돼요. 운전해 보세요. 꽤 길어요.
2: 와.
1: 예. 네, 한번 해보세요.
2: 꽤가 아니겠네요. 하나만 해도 한참인 것 같아요. 차로 달리는 중에.
1: 네. 네.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운전하세요. 비올 때는 더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네. 많이 껴들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2: 그쵸.
1: 그렇게 운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인 체인지한테 천천히 들어가고.
2: 네.
1: 네. 본인이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그 실수를 커버해 줄 수 있게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2: 아, 천천히 들어가면 상대가 알아서 좀 비켜줄
1: 수도 있고. 빵빵을 할 수도 있고.
2: 맞아요.
1: 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2: 네.
1: 그냥 팍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다고.
2: 부딪힐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SNS 그 사고 난 이후에 SNS 사진 찍어서 그냥 막 올리면 안 돼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던.
1: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2: 네.
1: 이 사고 난 사연도, 사연은 이제, 포장을 잘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 의뢰인은 사고 난 니들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다쳤다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이거를 장난식으로 막 올려버리고 이러면
2: 네.
1: 가볍게 되잖아요.
2: 그렇죠.
1: 케이스 자체가.
2: 네.
1: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커세이션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다쳤다는 거 연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올리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있고요. 이 다친 사람이 막 무거운 거 들고 지면서 막 200파운드짜리 뭐 네. 웨이트리프트라고 뭐 이러면
2: 네.
1: 어깨 수술하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2: 그러네요.
1: 네. 네. 그 지금 치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도 막 무모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럼 상대방이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 뭘 다쳤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배심원들이 봤을 때 누구 말을 믿겠어요?
2: 그 사진 안 찍은 사람.
1: 네. 네.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제가 미디에이션, 아비추에이션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2: 네.
1: 근데 그 미디에이션 이제 중재하는 프로그램에 미디에이션을 갔는데 상대방 쪽에서 준비를 잘해왔어요. 그걸 제가 알았으면 대책을 세웠을 텐데 이 제 의뢰인이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가고.
2: 네.
1: 막 손주도 막 안고 있고 막 등산하는 것도 나오고 그걸 다 올리신 거예요.
2: 네.
1: 페이스북에.
2: 다치셨는데.
1: 네. 네. 수술까지 하셨는데.
2: 근데 수술을 하더라도 손주를 안 할 수는 있죠.
1: 그렇죠.
2: 네.
1: 근데 등산을 해요?
2: 그 조금 힘든데요.
1: 네. 근데 당연히 그걸 제가 잘 커버업을 했는데.
2: 네.
1: 그거 가지고 이제 배심원 앞에 가면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겠죠.
2: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를 갔어요. 이게 싫어요. 파리를 갔는데 가족끼리 파리를 갔어요. 그러면 여행 가면 많이 걷잖아요.
2: 네.
1: 저희 요번에 여행 가니까 하루에 한 2만 보 걷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이 걷잖아요.
2: 네.
1: 입장, 어디 가면은, 무진 가면 티켓 있잖아요.
2: 네.
1: 4명인데 3개만 사요.
2: 아.
1: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의뢰인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2: 기다리고, 예.
1: 그러면은 티켓 값, 영수증이랑 카페테리아 커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2: 네.
1: 그거 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다 만들어갔어요. 와. 혼자 이제 야 니들 예비 엄마 아빠 나 재밌게 놀고 있어 찍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죠.
2: 네.
1: 아버지 아, 나 커피 잘 마셔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보내주죠. 다 보여줬어요. 봐라 가족 여행이니까 난 아픈 몸을 들고 거기까지 가서
2: 네.
1: 여행도 못하고 커피숍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까지 겪었다. 그래가지고 완전 뒤집어져.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네. 네.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준비라도 할 수
1: 그렇죠.
2: 있도록.
1: 네. 네. 안 올리는 게 제일 좋고요.
2: 네. 샌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고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3: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K라디오
4: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1+1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1+1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팰리세이즈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갖고 삼성의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 등에 2030조를 투자하고 호남, 충청, 영남에는 AI 반도체와 로봇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625조 원 등 총 265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K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총 210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역대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역대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던 홍명보 감독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요.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철여 영예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윤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주요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 CBS 박종희 한판 승부 철이와 영희 시작하겠습니다. 자,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 이렇게 어두우세요. 힘내세요.
2: 아, 어둡지 않아요.
0: 힘 많으신 거죠?
1: 빵도 맛있게 먹었어요.
0: 아, 빵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1: 화이팅.
0: 네, 새해부터 아침부터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1: 자,
0: 오마이뉴스의 광우신 기자님.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좋습니다. 자, 완전체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분이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제 김원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주말 내내 화제였는데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3: 네.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다스베이더에 출연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확장 노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문제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 예.
3: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 진영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이 기존 지지층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0: 예.
3: 표현도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통령이 철거 용역을 동원해 민주 진영을 허물고 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0: 예.
3: 이재명 정부를 옹호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 등을 공격한 일부 유튜버나 평론가들에 향해서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촉법 평론가다, 뭐 문조 털레유라고 부르는 분들에서 비판을 상당히 날서였습니다.
0: 예, 촉법. 예, 뭐 칼 얘기도 나왔죠. 예,
3: 네, 뭐 잭나이프.
0: 잭나이프.
3: 네.
0: 예.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방송이 됐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진이 준비돼 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해석들이 많네요. 돼지가 네. 누구냐? 후이즈 돼지.
3: 네, 사실 이 해석이 좀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0: 예, 예. 네,
3: 한쪽은 청와대 안팎에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라는 이제 해석의 한 축이고요.
0: 예.
3: 또 다른 축에서는 이제 SNS 글을 이날 많이 올렸는데 시점상 유시민 작가의 비판 직후였기 때문에 유 작가의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유 작가가 이 촉법 평론가라고 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천하다고 손가락질 봐도 좋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0: 예.
3: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SNS를 공유하면서 사실상 정 부의장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0: 아하.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참전할 것이다. 노무현재단 직책을 내려놓고 이제 비평활동할 것이다. 강력히 선포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녹화한 그 다스베이다 방송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월드컵 보기도 바쁜데 이걸 또 챙겨보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보셨어요?
2: 네.
0: 어떠셨어요?
2: 사실 저는 이 수요일 날 다스베이다가 녹화를 하거든요.
0: 예. 네,
2: 그 방송 끝나고 난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대강 얘기를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0: 정보통을 통해.
2: 네, 아주 뭐 충격적인 말은 아니었고, 이제 그때 원래 통편집을 해드릴까요? 이제 원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편집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조금 조정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섭섭함 내지는 지금 혼란 이 민주당 내의 분열 이런 것 등등을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유시민 작가 특유의 잘난 척 오만함 원래 그분이 그 옛날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하야 해라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뭐라 그러고 원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0: 예.
2: 뭐 이게 아주 그냥 그 이상하고 특이한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0: 예.
2: 다만 조금 그 촉법 소년이나 뭐 그러니까 촉법 소년과 평론가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
0: 용역
2: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민주당 내 그 나의 지분이 있고 나의 그 기득권이나 나의 영향력, 나의 이렇게 코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너무 지금 그런 것들을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0: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그날 방송 느낌 뭐냐면, 이제 김어준 씨가, 아니, 이 유시민이라는 분을, 우리가 40년을 키워왔는데, 이 유시민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누구도 유시민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 일단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1: 저는 방송을 안 봤어요. 왜냐면 우리 한판 승부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0: 요즘 조회수가 조금 올랐어요. 장 소장님 덕분에.
1: 제가 매일매일 봤습니다.
2: 정말 이 상황 너무 싫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아, 예.
1: 노무현 선생님 그 반응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2: 니 이재명에게 하는 반응이랄까?
1: 아, 예. 그래가지고 전화는 보진 않았는데 내용들이야 뭐 미리 다 얘기 들었고 뭐 이런 예. 보도 나

0: 것 같아요.
1: 예, 예.
0: 본인도 표정을 뭐 제가 처음부터까지 쭉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1: 예.
0: 좀 울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결국 생각을 해보면은 정청래 후보를 당대표 만들어서 2030년에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 이제 그러한 결심으로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큰 그림이 하나의 축이고
1: 예.
0: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는 분에게 상당히 어떤 감정상의 모욕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1: 아.
0: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1: 있었다?
0: 생각해도. 예. 본인이 쭉 뭔가를 설명해 왔잖아요. 뭐
1: 예,
0: 인사
1: 예.
0: 문제라든지 뭐 보안사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자극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은 감정을 대단히 많이 상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앞으로 옛날에 친이 친박처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2030년도까지 분열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었을까. 역사적인 날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1: 사실 저도 인상적인 장면은 김어준 씨마저도 아 이거 내 방송에서 하지마 딴 데 가서 해. 요 대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아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그래도 총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맷집이 있으니까 내가 말합니다 뭐 하면서 말했던 장면이었거든요.
0: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그거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김어준 씨가 부추기는 거죠.
1: 아 오히려
0: 내가 생각하고 유시민 씨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고지점이라는 거를 밑줄 쫙 강조 형광펜으로 쫙 긋은 것이 아닌가.
1: 우리 선생님이 봤을 때
0: 그렇죠.
1: 자 우리 광우신 기자님은 그냥 언론인입니다. 예, 예. 촉법이라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정통 언론인 말씀해 주세요.
2: 어쨌든 촉법 평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1: 네.
2: 사실상 정민철 부의장이 겨냥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저격한 거잖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 예.
2: 그니까 유시민 작가가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좀 선회를 해보자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찍어왔던 지지층들이 요새 많이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독이기보다는 너무 이제 중도 보수를 외연확장 시중하다 보니까 이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자신감이 과하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비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오늘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표현들이 나왔죠. 문가산전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1: 예.
2: 급에 맞지는 않는 평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2: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민주주의에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자산도 있을 거고 공도
1: 예.
2: 있을 거고 한데
1: 예.
2: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분이 했던 과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크게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지금 건국이 되면은 그분이 했던 모든 과들이 다시 다 끌어올려져가지고 약간 파멸되듯이 다시 회자되잖아요.
1: 예.
2: 그게 또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였고 맥락이 어땠고 그게 어떤 표현이었고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1: 예.
2: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원래 어용지식인을 자처하시면서 이분이 진영 논리가 왜 나쁘냐라고 반문했던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돌을 들 사람 누구냐고 했던 분이 지금 돌을 들고 계신데
1: 예.
2: 그 돌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돌인지 조금 돌아보시면 어떨까. 화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다. 알쓸신잡 할 때가 참 좋으셨는데.
1: 알쓸신잡.
2: 네, 할 때가
1: 아, 지식인으로서.
2: 네.
1: 네.
2: 지식 소매상 하시고
1: 네.
2: 책 쓰시고 할 때가 가장 그분도 행복하고
1: 예.
2: 사람들이 더 선한 영향으로 많이 끼칠 때가 아니었을까. 안타깝습니다.
0: 점잖게 그렇게 비판을 하시고 과구신 기자님이 정말 시대의 지식인 같다.
1: 뭘 갑자기.
0: 아니 이렇게 네. 막 이상한 표현들을 써며 저급한 표현을 써면서
1: 예.
0: 그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멸감을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과구신 기자님이 점잖게 비판을 하신 거 보니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1: 훨씬 낫다.
0: 유시민 전 장관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이 힘겨워 만든 대통령인데
1: 예.
0: 왜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평론가들에서 왜 저런 표현을 쓸까?

0: 그런 생각을 해보면
1: 예?
0: 어쨌든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생각에 감정의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깔보는 것 같아요.
1: 아, 거기까지.
0: 대통령 무시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자신감이 과하다. 이 표현.
0: 자신감 과하다. 그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가 생길 때 있습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1: 이건 장성철 소장님의 해석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아우 얘 자신감만 있어 이렇게 표현을
1: 아, 그래 경우에
0: 손가락질하는 거는요.
1: 박정희가 자신감만 강해. 한판승부 네. 자기가 어떻게 진행한다고.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 하면 자신감만 과해.
0: 실력도 없고 아는 건
1: 네가 무슨 자신감만 과해 박재형.
0: 실력도 없고
1: 어,
0: 뭐 앵커 뭐
1: 못생겼고
0: 지금도 못하네.
2: 잘생겼죠.
1: 어쨌든
2: 이해가 안 가요.
1: 자 노무현 선생님 자신감이 과하다.
2: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섭섭함 내지는 저는 약간의 선민의식 이런 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1: 아.
2: 왜냐면은 이 그 특유의 이런 그 386 세대의 특유의 그 정말 오만함이 전 여기 묻어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뿌리 깊은 저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자존심 내지는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연대감 이런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1: 예.
2: 사실 유시민 작가도 80년대에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386세대거든요.
1: 아, 그러세요?
2: 네.
1: 외모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2: 근데
1: 예, 386
2: 민주당은, 좋구나. 민주당의 386세대들이 결국엔 다 운동하던 그분들. 학생
1: 예.
2: 전대협 때부터 해가지고.
1: 예.
2: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어.
1: 아.
2: 우리가 목숨 바쳐가지고 학생인데도 공부 안 하고, 이 내가 여기에 출세 안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화약성 들고 예. 내가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서 결국 이걸 만들어냈어. 이게 이제 그분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 되게 좋은 학교들끼리 또 연대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맨날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 운동권 돈도 한 번 안 벌어본 운동권들이 결국은 그 주류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좌지우지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1: 예.
2: 저는 그 특유의 그런 사람들 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안 껴줬던 그 타임
1: 아.
2: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 안 껴줬다가
1: 예.
2: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막 열린우리당 만들었다가 막 껴졌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1: 예?
2: 대통령 제대로 못 지켜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또 시민들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한번 이제 다 흡수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는 잘 안 껴줬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반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 나아져야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결되고 뒤까지 왔는데 이제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제2의 노무현처럼.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서 들어와야지. 네가 왜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그러니
1: 아하.
2: 이제 이 마음이 저는 지금 이 안에서 좀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 되게 오늘 그 이천조 발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1: 예.
2: 이 3대 이 프로젝트 설명하면서 이건 누구도 사실은 생각 못하는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앞으로 잘 되겠다라고 대통령의 큰 그림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1: 미래에 대한 이야기?
2: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계속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지엽적이고 조금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옛날 사람들 잘 안 쳐주고 안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한 섭섭함? 이런 거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민주당은 이제 좀 뒤집어져야 되고 한번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저는 그 단계 속에서의 그러한 그 이 유시민 작가 등등을 비롯한 기존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 이분들이 지금 뭔가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말 왜 안 들어? 우리한테 왜 상의를 안 해? 그런 마음이 기저에 있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유시민, 정청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하여튼 깔본다, 무시한다, 이런 표현을 좀 계속 쓰고 싶거든요. 왜 그렇게 나타나요?
1: 예?
0: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정청래 대표의 당의 가장 최측근이 누굽니까? 조승래 사무총장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오늘 퇴임 기자 회견을 했는데.
1: 2시에 했어요.
0: 2시에 했어요.
1: 대통령 보고회가 2시였거든요?
0: 그게 말이 돼요?
1: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회계. 총 4천조 규모잖아 이게 보면
0: 거기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밖에 가게 만들어야 돼요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1: 그렇죠.
0: 근데 그걸 2시 꼭 집어서 했단 말이에요
1: 기자도 와라
0: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결론적으로는 뭐 대통령 하든 말든 뭐 나는 뭐 정청래 대표 할 건데 아 대통령 뭐 뭔 상관이야 뭐 그럼 그대로 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건 못합니다 이건 실무진이 100% 말렸을 사안이에요. 근데 그냥 강행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게 말이 되냐고요.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예의 차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 못 합니다.
1: 그러니까 원래 2시 잡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이 국민보고회가 2시에 잡혔다는 걸 나중에 알았으면 바꿔야죠. 아 이건 뭐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자회견 한 4시 정도는 합시다. 뭐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구신 기자. 이런 거는
3: 아 그럼요.
1: 그것도. 기자들에게 막 번복한다고 해도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거 아니죠?
3: 아니요. 기자회견 일정 바뀌고 밀리고 번복되는 뭐 국회에서 뭐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정을 그대로 고정하고 간다는 게 좀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럼요.
3: 네.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1: 자, 그 대통령이 이제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요거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돼지 누구이냐? 돼지는 누구이냐?
2: 요거는... 조선일보 아니에요, 조선일보.
1: 아, 아니,
2: 아까부터 자꾸 돼지가 딴 해석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한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 예. 진행 오늘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1: 싶습니다. 아, 문제가 있어요? 예.
0: 또 알 수는 없지만,
1: 예, 알 수는 없지만
0: 예.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한 얘기라면
1: 예.
0: 대통령이 밤사이에 밤을 못 주무셨,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의 그 영상을 돌려보기 하고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발언도 적어보고
1: 대통령이 보셨을 것이다. 다스베이다를
0: 당연히 보셨겠죠. 보고 여러 가지 이 최종적으로 이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무 반응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1: 예.
0: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아 이거는 뭐 반도체 투자를 막는 네. 또 국민의힘 사람들 향해서 했을 거야라는 아. 해석도 나오게 만들고
1: 예 중의적으로
0: 예 김어준 씨를 아니면은 유시민 씨를 향해서 한 말일 거야 정청래 한 말일 거야 이렇게 다의적으로 해석되게
1: 일타
0: 예 그런 방법을 좀 쓰신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안 접으신 거 보면은
1: 어.
0: 내리시거나 감추기 이런 거 안 하신 거 보면.
1: 예.
0: 우리가 얘기하듯이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1: 김민석 총리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 방송 공개됐나요? 오후에. 민주당이 1인 1표가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조합장당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조합장당이 될 수 있다. 이게 조합장 투표같이 당대표도 뽑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우려인 거죠? 맞습니까?
3: 뭐 맥락을 보이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비율을 보건대 네. 김민석 총리는 분명하게 해당 방송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발언들이 같이 나왔으니까요.
1: 아.
3: 이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기사가 많이 나왔죠.
1: 예.
0: 그 재원축이라는 단어를 유시민 씨가 썼잖아요. 증축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려면은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 작가를 공격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1: 아, 그 조합.
0: 그렇죠.
2: 근데 어쨌든 유시민 작가는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그 평론 하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과거신 기자님이 되게 좋은 말 많이 했잖아요.
1: 네.
2: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을 오히려 해석해주고
1: 네.
2: 그 말은 절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물어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의 귀에든 쏙쏙 들어오는
1: 어.
2: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사람들로부터 예.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1: 예.
2: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특유의 그런 뭐 말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뭐 수첨 얘기도 이제 했는데 결국 이 비유를 찾아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소구하려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 ABC 이론도 그랬고 이번에 이 방송도 그랬고 저는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 어떤 때보다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되게 본인이 뭔가 이제 계속해서 내 말을 좀 들어라라고 자꾸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1: 예.
2: 그렇게 오히려 해석이 됩니다.
1: 예.
2: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 저는 장 소장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하고 유시민 작가나 뭐 이쪽 팀하고를 조금 서로 각을 세우게끔 해석을 자꾸 하시는데
0: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아니요? 해석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1: 예?
2: 오히려 생각보다 이쪽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명분만 하나 주어지면 더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0: 이쪽이 어디예요? 유시민
2: 예, 유시민 뭐 등등등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었으면 오히려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서요. 왜냐면 이건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말고
0: 할 거지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하죠.
1: 체크나이프
2: 그렇게 촉법소리처럼 말하지 마요. 왜 그래.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민석 총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웃으면서 만났어요. 어제 경기도 광주에 열린 청년 당선인 워크숍 현장이었는데요. 거의 현장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합니다.
5: 정 대표님하고는 평소 워낙 가까워서
6: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하는 그런 판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당의 과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이끌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7: 여러분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들이 공천을 했습니다. 굳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당원들이 당원 주권 정당 당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 예, 두 분의 말이었는데 서로 친하고 평소에 워낙 가깝다. 두 분의 말입니다. 아, 그때 또 연설이 굉장히 뜨거운데. 과거신 기자.
8: 네, 사실 두 사람 실제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웃으며 대화도 했고요. 예. 참석자들과 셀카도 같이 찍었습니다. 아. 두 사람 같이 있을 때는 분명히 화기애애했는데 예. 방금 나온 것처럼 축사에서 온도차가 좀 있었죠.
1: 예.
8: 김민석 총리는 곧 1년 동안 파견됐던 정부의 임무를 마치고 본인이 당으로 돌아온다라면서 이번 지방선거 두고 삐끗했던 우리 당을 고추 세우고 다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방금 외연합장을 강조한 그 말이 나왔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의 선거 성과와 당원 주권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8: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이 여러분을 품어서 당선이 된 것이다. 즉 여러분이 당선된 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라 강조를 했는데요.
1: 예.
8: 우리는 동지라며 항상 동지적인 언어를 쓰고 대동단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시민 작가의 이 재건축론을 두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외연확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대통령이 해온 것이다 라면서 비판하는 쪽이 좀 있었고요.
1: 예.
8: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반응을 했습니다.
1: 아, 이제 안 아낄 시기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3: 아, 지금은 마음이 아끼고
1: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데
3: 하여튼 아끼지 않고 이런 건가요?
1: 한판 승부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제 예, 좀 격렬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예. 논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노 변호사님.
2: 사실은 정치인들이 저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테이블에서 정말
1: 웃으면서
2: 얘기하고 또 뒤로는 사실은 서로 약간의 이렇게 네, 주먹도 주고 네. 날리고 이런 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든 뭐 이제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휩쓸어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내가 평가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저 입장에선 저렇게 말하자면 또 만약에 저분들이 다른 입장이면 또 서로 반대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느 한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평생 저런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결국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이번에 뽑는 거지만 당대표를 뽑는 것에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당대표는 결과론적으로는 2028년도 총선을 좌지우지하고 결국 이게 2030년까지 넘어가는 건데
1: 예.
2: 검찰개혁이 지금 이제 한창 거의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검찰개혁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10월달 넘어서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사들이 정말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이 혼동스럽고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텐데
1: 예.
2: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혼란은 누구 책임이냐. 근데 이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으로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1: 예.
2: 그러면 지금 두 번 연속 민주당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의원들을 많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지만 2028년도 총선 때는 분명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때 그 혼란은 결국 그 책임은 모두 다 민주당이 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혼란은 실제 이 제도가 잘 됐건 잘못됐건 상관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다수당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여소야대가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얼굴 보고 치르는 게 이번 선거였다면 2028년도는 다음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여당 당대표를 가지고서 총선을 치르는 건데
1: 예?
2: 결국 이게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힘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2028년도에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 만약에 여소야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권은 교체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도 아니고 저분들 지금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
1: 여소야대 우려까지 말씀 주셨는데.
0: 얘기해요죠?
1: 예.
0: 정청래, 김민석 이 두 분이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그 뒤에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해드릴게요.
1: 판독기.
0: 정청래.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합니다. 가로 열고 말로만 그런 거 아시죠? 가로 닫고. 김민석. 정 대표님하고는 평소 워낙 가까워서
1: 예.
0: 가로 열고
1: 예.
0: 마음이 없는 말 하려니 힘드네요. 가로 닫고. 이런 속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 예.
0: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이 예.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물론 우리 한판 승부에서 그 부분만 따가지고 아주 잘 따가지고 이제 들려주신 것 같은데 김혜석 총리는 정부 여당 함께 가야 된다. 그게 나다.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 누구냐.
1: 합장성.
0: 네. 그 얘기한 거고 정청래 대표는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말라고 딱 그냥 규정해버리잖아요.
1: 국회의원 눈치 보지 네. 말라고.
9: K라디오.
10: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택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분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치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국회의원 다수는 김민석 뭐 총리 편을 들겠지만
1: 의심 의원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 당심 의심과 당심에서
0: 그렇죠.
1: 의원들의 마음은 뭐 김민석일 수도 있다.
0: 그런데 하지만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 나를 찍어달라 내가 1인 1표 하지 않았느냐.
1: 아하.
0: 그래서 와 이게 명확하게 이 프레임이 되네요 이 발언에서.
1: 어허. 자 이런 건 이제 논쟁도 있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 못했다. 아,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이다 100% 사과해라. 또 정청래 의원이 반박한 SNS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노무현 팔이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장례식까지 안 온 사람이 무슨 저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시죠? 과구신 기자?
2: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처음에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 국제도서전에 달려간 것도 그렇고
1: 네.
2: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친노와 친문의 그 상징자본이 있는 계승자가 본인이다. 근데 김민석 총리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각을 세우려고 하자 지금 뭐 대통령과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고
1: 네.
2: 또 지금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그렇게까지 친노 친문 그런 사람 아닌데 라는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 저걸 꺼내고 온 거겠죠. 근데 다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좀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 보도도 그렇고 방명록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시에 조문을 안 갔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시 끄집어져가지고 회자되는 정쟁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뭐 이튿날 갔 때 하는 거 아니에요?
3: 5월 14일날 갔다고. 네. 2009년 5월 14일.
0: 한민수 비서실장이 네. 해놨던데 네. 제가 내일 송영길 대표 저 인터뷰하니까 이상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1: 요즘 그 중요한 인터뷰는 뉴스 명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한판 승부가 최고죠. 네,
1: 저희는 오직 세 분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가 프로젝트 보고의 평가 좀 잠깐 해볼까요? 잠깐 전해주시죠.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2: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1: 예.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을 했고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 예.
2: 이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서남권에 대한 반도체 신규 투자였습니다. 용인과 평택 중심 설비가 한계하다르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서남권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1: 예.
2: 기업의 손실이나 위험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균형 발전과 기업의 거점 수요가 일치한 결과고 앞으로 직할 담당관도 두어서 직접 이 프로젝트 챙기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예, 짧게 노무현 사장님 평가해 주시면.
3: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호남이 매우 소외되어 있었다고 예,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이 요건이나 조건이 다 맞아서 기업도 원하고 또 정부 시책하고도 맞아서 호남에 이렇게 대규모 반도체 기업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고 너무 좋고
1: 예.
3: 또 호남에만 가는 게 아니고 뭐 구미에는 뭐 경북에는 뭐 울산에는 뭐 다 여러 가지 충청권에는 뭐 이게 다 나눠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3: 이러면은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큰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매우 정말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좀 꼭 돼야 된다.
1: 예.
3: 이거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뭐 반대하려고 하거나 뭐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 예,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또 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또 먼저 하겠습니다. 축구. 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주말 내내 사실은 총 9가지 경우의 수였는데 엑스표를 하면서 안 됐네 하다 스페인 하나만 딱 됐어요. 9개의 경우의 중에 하나만 해서 결국 탈락했어요.
2: 네, 맞습니다. 빙고가 안 됐습니다.
1: 네, 빙고
2: 3개가 하면 됐는데
1: 예.
2: 희망 고문 끝에 결국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1: 예.
2: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에 머물렀고요. 사실상 32강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예년으로 비교하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1: 예, 뜻이 그러니까. 예.
2: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2: 한국 축구가 이렇게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1: 대통령도 SNS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황당하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 같아요.
2: 네.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탈락은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 규정을 했고요.
1: 예.
2: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했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라면서 문체부의 탈락 원인 분석과 재활방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1: 예, 자 홍명보 감독 결국 사퇴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사퇴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 또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 이어갑니다.
4: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팀을 향해서 도와주신 분들 항상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저 홍명보 이제 전 감독이죠. 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데 뭐랄까요? 이게 또 32강 탈락의 납품이나 뭐 이런 게 좀 전혀 좀 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해 주시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사퇴 발표 방식과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입장문만 읽은 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고 특히나 퇴장 과정에서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머니에 손을 놓은 채 나가는 장면이 중계화면 그대로 잡히면서
0: 네.
1: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본인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고 했지만 여론은 굉장히 싸늘한 편입니다.
0: 자, 두 분도 저 사고 어떻게 보셨는지.
2: 사실 저는 축구를 예. 잘 몰라요.
0: 예.
2: 저는 스포츠를 전혀 모르는데 스포츠를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못했나? 사실은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0: 예.
2: 저는 32강 못 올라갈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피파 25위라고 내가 들었고
0: 예.
2: 그 옛날에 2002년도에 내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때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근데 떨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0: 아, 월드컵 때문에 사실 탈락
2: 그때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0: 아.
2: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최소한 32강은 가겠지 이랬거든요. 32강은 옛날에 진짜 말하자면 16강인데 이것까지 못하고 어떻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떨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전혀 개인적인 생각이 없었었는데
0: 예.
2: 저분이 왜 저렇게 욕을 먹냐 이제 드디어 알았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0: 자, 장 소장님 저건 사과 맞습니까?
3: 사과 아니죠. 저거는 약 올리는 것이 아닌가.
0: 약 올린다?
3: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참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내일 새벽 4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새벽 4시군요.
3: 그렇죠. 내일 공항에 나가야 되나.
0: 어, 가서.
3: 계란이라도 좀 사갖고 나가야 되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은, 네. 본 마음 이런 것들은 억양에서 나타나고 표정에서 나타나고.
0: 그렇죠.
3: 그런 거 아니겠어요?
0: 예.
3: 근데 저 억양 봐보세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와, 이거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올린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0: 예.
3: 제일 끝에 말이 뭐예요? 잘 살겠습니다.
0: 아.
3: 우리는 이 축구 때문에 정말 화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이게 안절부절도 못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 어떡하나 너무 막 그런 상황인데 본인 잘 살겠대요.
0: 요거 애드립이에요. 요거 원고에 없는 거고 이제 원고 다 읽은 다음에 그리고 하면서 이제 합계해줬던 대기한 함께해줬던 기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제 애드립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잊자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 잘 살겠대.
0: 잘 살겠다.
3: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떻게 저같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연봉이 뭐 한 25억이다 아니면 37억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2: 아~
3: 나는 뭐 아니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코치진들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2: 나는 4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3: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은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팀 연봉이 이제 네.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0: 네.
3: 정확한 건 안 밝히니까 모르는데 나는 뭐 돈 챙길 거 다 챙겼고 먹고 살 거 다 있으니까 비판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우리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네. 자기 부인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끝나면
0: 네.
3: 그거를 저는 이 홍명보 감독한테 축구협회 회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3: 무슨 말이냐면 네. 이번에 그냥 자연빵으로 안전하게 네. 무조건 16강 간다라고 많은 전망이 있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3: 우리가 뭐 그냥 멕시코 정도한테 지거나 비기거나 하고 나머지 체코랑 남아공은
0: 쉽게.
3: 우리가 뭐 쉽게 이긴다 그런 전망이 많았죠.
0: 2승 1무 예상했다가
3: 그러면은 이제 홍명보가 16강 가고 뭐 잘해서 또 캐나다 같은 팀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8강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기 축구협회장으로 딱 물려주고 예, 본인은 물러나고 자기 계보가 다 축구협회를 계속 지배하고 이런 큰 그림과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그냥 깨져버린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이 나 이번에 그냥 저 해가지고 축구협회장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못해내 그냥 에이 화가 난다 이러고 그냥 휙 나가버린 거 아닌가. 저거는 정말 회장의 태도가 아니다.
2: 근데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3: 어... 아니 그럼 저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지금 저 보고.
2: 아니 근데 저는 홍명보 감독이 뭔가 할 말이 있는 나도 할 말이 많아 나도 화가 많이 났어.
0: 안고 간다.
2: 이런 식의 조금 그거는 읽었거든요.
0: 예.
2: 근데 그렇게까지 홍명보 감독이 나쁜 사람일까?
3: 아니 그러니까 저 장면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냐고요. 저게.
2: 아니 저 그 장면에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데.
3: 아니 기자분들이 얼마 저도 고생했어요. 그럼 일문일답 하면서
0: 질문도 안 받고 나가고.
3: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 방해했다든지 누가 뭘 못하겠다라든지 네. 선수들이 뭐 태업을 했다든지.
2: 아유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3: 그래요? 아니 저렇게 나가는 게 맞냐고.
2: 안 맞다고요.
3: 화가 난다고요.
2: 안 맞다고요. 알겠어요. 네.
0: 예, 합판 승부는 원팀입니다. 그죠? 자, 축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또 공개 설전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는지.
1: 네, 사실 뭐 할 때마다 공개 설전인데요.
0: 예예.
1: 오늘도 장동윤 대표 거취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다시 장동윤 대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0: 예.
1: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이끌 상황인지 의문이다라면서 당이 정말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동윤 대표 내려와야 한다라고 했고요.
0: 예.
1: 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 점과 비교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총선을 준비할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 김민수 최고위원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공개 모욕하는 거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맞받아쳤고요. 조광한 최고위원도 아전인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장동윤 대표인데 사퇴 거부 의사가 분명한 것 같아요. 조건부 사퇴론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뭐 특검 이게 수용되면 나 자리에 연연 안 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을 것도 아니다.
1: 네.
0: 사퇴 없다.
1: 맞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이랑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을 전제로 조건부 사퇴설이 오늘 한국일보 보도 통에 나왔었습니다.
0: 예.
1: 그러자 바로 본인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면서 실제 본인이 비공개 최고위 때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0: 예.
1: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라. 그런다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 예. 자, 오늘 최고위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격앙된 발언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안 하면 일방적인 발언들이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 부득이 더 하는 겁니다. 우재준 최고 이 공개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님을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뭘 했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이상입니다.
0: 네, 지금 옆에서 김재현 최고가 이게 머리를 딱 감싸지면서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힘들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장면이 화면으로 나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화면을 확인하시면 되고 거의 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언쟁을 넘어서 그 말싸움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3: 하여튼 창피해요. 저런 모습,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할 수 있는 거는 버티기밖에 없잖아요. 그냥 많은 의원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로서의 권위라든지 리더십 인정을 안 하는데 본인들이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우기는 거잖아요. 정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 앞에 저러면 안 돼요. 김민수 최고 어디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책상 치고 억양 높이고 그냥 하면서 혀를 차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국민들 보기에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예?
3: 저분들은 이제 악 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만두면은 우린 정치 생명 끝이다. 우리 다음번에 활로를 찾아놓고 만들어놓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거나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0: 예.
3: 한동안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의힘이 좀 저러한 분란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의 모습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네. 아우 창피해라.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0: 네.
3: 이런 생각을 저런 화면을 보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나 다른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생각해서 야 이거 정말 저 장동의 체제에 더 이상 좀 지탱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0: 비공개 전환됐을 때는 더 고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노 변호사님.
2: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오재준 최고도 그렇고 실제 실전에서는 뛰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제 관련해가지고
0: 아
2: 그래도 오재준 의원은 뭐 의원. 비례니까 뭐 그러긴 한데
3: 그러니까 아, 대구예요. 비례 아니에요.
2: 아 대구예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그렇게 정치로 오래 한 게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2: 근데 이분들이 마치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들이 아. 싸우는 듯이 싸우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치 더 이상 못해. 사실 이제 오재준 최고는 그러지 않겠지. 그 여기서 지금 정치 못해 이거는 이제 김민수 최고에게 하는 말이겠죠.
0: 그렇죠?
2: 네. 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사실은 김민수 최고에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모습은 그렇게까지 썩 멋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0: 예, 저는 멋있지 않았다.
2: 예, 저는 진짜 멋있지 않았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분이 진짜 뭐 완전히 정치 저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실권을 잡기 전에 예. 방송 인터뷰를 만나고 저희 고정으로 출연하는 아, 사람이었는데, 예, 예, 예. 그때도 보고 그랬었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확실히 이제 정치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갭 파도 내지는 내가 누구랑 같이 편을 먹어야지 어떻게 잘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어떤 힘을 가져본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뭔가 변질될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복당돼서 들어오면 예. 또 완벽하게 또 더 정말로 복잡해지겠구나 좀 기대가 됩니다.
3: 결국에는 정정식 원내대표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있고 여러 초재선 의원들도 만나면서 당내 분위기나 의견을 좀 취합 중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신동욱, 김재원이 두 분만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정식 최고위원의 메시지와 행보에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국민의힘 징계를 위한 윤리위를 다음 달 6일, 7월 6일에 예고한 상황인데 장도혁 당대표가 한동훈 파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누가 징계한다는 얘기, 징계된다는 얘기.
1: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친한계 인사, 예를 들면 저번에 이제 치킨 같이 먹었던 그런 분들이
0: 한일
1: 해당 행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 올라간 셈이 매우 크고 그리고 이제 대한가 미래 소속으로서 당대표 사퇴를 해서 요구했던 뭐 김재석, 김용태 이런 의원들도 징계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죠.
0: 어, 현역은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분들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 근데 뭐 지금 사실 어차피 확 밀려있는 거 한두 명 더 이르나 뭐 하나 개헌선만 유지하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그 만약 그런 전선에서 뭐 이 사람들이 설마 민주당 편을 가겠어라는 안일함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장 대표가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0: 예.
1: 굉장히 올림픽 공원을 가면서 계속 힘을 얻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주말에도 갔다 왔고 바로 주말에도 오늘 기자에 오늘 저기 국회에서도 관련된 분들 국회로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따로 하고 하면서 굉장히 높게 추켜세웠단 말이죠. 예.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의 지지가 확고히 있다고 하면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데 실제 원내 기류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역풍이 더 강하게 불 텐데 그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0: 자, 해당의 징계 1순위 일각에서는 진종호 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장소장이 예상해 주세요. 누가 1순위입니까?
3: 아니 근데 징계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징계 안건이 안 될 것 같고 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뭐 북구갑에 집을 얻어놓고 뭐 지원 유세할 거다 뒤에서 조용히 한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우재준 뭐 박 배현진 이런 분들 다 징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0: 박정훈
3: 이렇게.
0: 예.
3: 아 그럼 어떻게 징계해요? 또 갇혀본다면 또 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반복되면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예. 오늘 진짜 장동이 안 되겠네. 그런 확신만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0: 과거 신기자도 사퇴 가능성 없다.
1: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고요. 할 거면 이제 비대위를 통한 것도 원래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는 뭐 계속 얘기 나오는 소위 말하는 키맨이라는 분들이
0: 신동욱, 김재원
1: 네, 설득될 만한 정치력을 친한계가 발휘할 수 있을까 얘기는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여기까지 자 천이와 영이 그리고 우유신이까지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잘들 죽으셨어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경아입니다.
0: 자, 아쉽게 우리 태국 전사들의 또 도전은 이제 뭐 멈춰섰습니다만, 뭐 비온 뒤 땅이 굳어지고 묵은잎은 떨어져야 새싹이 돋는 법.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도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이제 불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 네.
0: 아, 좀 뭐 많이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4년 또 금방 갑니다, 여러분.
1: 아니 근데요, 네. 또 아시안컵 있다고 하던데요.
0: 아, 네, 바로 6개월 뒤에 또 아시안컵이 네. 있어요.
1: 네, 저희에겐 네. 또 아시안컵이 있으니까.
0: 네. 네. 오늘 뭐 섭섭한 마음. 네. 그냥 제가 대신 제 가슴에 묻으세요. 이 넓은 가슴에.
1: 이 섭섭한 마음 성우 씨 가슴에 싹 다 묻어 버리고요.
0: 네. 네, 저희 굉장히 넓어요 어깨가. 네.
1: 아유, 성우 씨 멘탈부터 먼저 챙기셔야 할 텐데요.
0: 아,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아, 웃고는 있어요.
1: 네, 여러분도 뭐 월드컵 조별 탈락 소식 때문에 많이들 속상하실 텐데요. 그래도 축구는 끝났어도 우리들의 이 황금 같은 젊은 점심 시간이죠.
0: 그렇죠.
1: 네, 한 시간 음악다방. 지금 또 이렇게 막 시동 걸었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기운 좀 팍팍 내서 신나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0: 축구로 상처받은 마음?
1: 네.
0: 음악과 웃음으로 오늘 옥도점길을 발라드릴 그런 시간.
1: 빨간약을
0: 발라드리는.
1: 드릴게요.
0: 네, 빨간약 방송이죠.
1: 네. 네
0: 여러분, 신나는 방송. 1시에 음악대방. 일단, 네. 그래서 좀 시원하고 네. 빠르고
1: 네.
0: 좀
1: 신나는 네,
0: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네. 음악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1: 기운 팍팍 나는 노래.
0: 자, 우리 고고스가 불러주는 We Got the Beat. 우리는 비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비트 맛있긴 해.

0: 김종국 씨가 불러준 We Got the Beast로 힘차게 비트 있게 월요일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1: 이번 주는요, 금요일부터 휴일이죠. 네, 독립기념일. 그러니까요.
0: 듣기만 해도 신나.
1: 독립기념일 4th of July가 있는 그 주입니다.
0: 굉장히 TH 발음이 뛰어나네요. TH 발음. 포스 이거를 굉장히 뛰어나네요. 4th of July.
1: 네, 번데기 발음.
0: 포트크 포스 사실치 막 이래갖고 영어 시간을 배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번데기 발음 아주 열심히.
0: 번데기 말고 다른 거 뭐였지?
1: 번데기 발음?
0: 번데기 말고 다른 거.
1: 번데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0: 뜨 말고 네. 뜨가 있었는데 뜨. 네. 뜨. 아 그게 뭐였는지 잊어버렸네. 아무튼 어디까지
1: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마트를 가보니까 또 4th of July 하면은 딱 바베큐잖아요. 이 바베큐요.
0: 벌써 공기가
1: 그러니까요.
0: 좀 딸린다는 얘기가 듣고 있는데.
1: 아니 뭐 나무부터 해서 숲 이런 것들이 잔뜩 마트 바깥에 쫙 쌓여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일단 네. 임시 가면 우와 놀랄 정도로 차콜이 그냥 양쪽으로 쫙 섞여 있어요.
1: 그럼요.
0: 정말 뭐 최고의 또 바베큐 시즌이기도 하고.
1: 보자마자 벌써 냄새가 바베큐 냄새가 막 나니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0: 여러분 오늘 이제 월요일 벌써 1시니까
1: 네.
0: 지금 점심 드시는 분들 계시고 아마 드시러 나오신 분도 계시고 드시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쑤시면서 네, 한 조금만 있으면 한 2, 3일만 있으면 네. 또 연휴예요.
1: 그러니까요.
0: 금요일부터 쉽니다.
1: 그래서 오늘 월요병이 조금 덜하신가요?
0: 저요?
1: 네.
0: 전혀 없네요. 안 느껴지네요.
1: 딱 느낌상 화요일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없어졌어요 월요일이.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죠. 이번 주 주간 베스트.
1: 맞습니다. 이번 주.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는요.
0: 불꽃놀이와 네. 바베큐. 7월 4일하면 또 불꽃놀이와 바베큐 아니겠어요?
1: 그렇죠. 네. 뭐 불꽃놀이 보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행이랑 헤어져서 나 국제 미아 될 뻔했다.
0: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4th of July에 묶인 이야기도 좋고 불꽃놀이와 연결된 얘기도 좋고 한번 나갔다가 화장실 못 가서 난리친 얘기부터 바베큐 맛있게 뭐 하는 거
1: 네, 이런 것도 좋고요. 레시피 같은 거 보내주셔도 좋고요.
0: 이런 것도 좋고 또 네. 바베큐 하다가 뭐 정말 웃픈 사연들 많죠.
1: 네. 네
0: 하다가 다 태워 먹은 얘기.
1: 공구만 얻는데 나중에 수검댕이에서 나온 얘기부터
0: 시작해서 네. 얘들아 먹자 우와 다 탔네 막 이런 거
1: 어떻게 성호 씨는 바베큐 좀 하시나요?
0: 제가 네. 불판위의 마술사라고 들어봤어요.
1: 불판위의 마술사?
0: 불판위의 마술사라고
1: 네.
0: 내가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서
1: 네.
0: 아주 정말 건조한 상태로
1: 네.
0: 정말 겉바속촉
1: 네.
0: 제대로 제가 구워서 고기 잘 구워요.
1: 정말요?
0: 네.
1: 아니 그거 사실 맞아요? 연기만 또 막 한등 내고
0: 아니 일단 대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캐릭터가 이런가 봐요. 아, 참 잘 굽습니다. 왜냐면
1: 네.
0: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 무슨 얘기요?
0: 고기도 네. 먹어보

0: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 근데 네. 잘 느낌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쌈 싸서 넣어드리는 순간 네. 고기가 입안에서 없어져요.
0: 다 녹아버려.
1: 없어져.
0: 상상만 해도 좋다.
1: 자, 또 바비큐 또 준비하시느라고 또 뒤뜰부터 좀 치우셔야 될 텐데.
0: 그렇네요. 여러분, 이번 주는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가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이 주간 베스트 사연을 하루 일찍 보내주셔야 합니다.
1: 왜냐면 목요일 날 네.
0: 저희가 발표를 네. 주간 베스트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날 나눠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목요일 날 함께 나누고 장원을 뽑아서 네. H마트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걸로 이제 고기 사셨으면 되죠.
0: 네. 그렇다면 저희가 목요일 날 주간 베스트 사연을 나누면 아 그러면 또 목요 퀴즈 쇼는 어떻게 하냐?
1: 아 여러분 너무나 기다리시는 목요 퀴즈 쇼는 네. 저희가 이번 주 한 주 하루 땡겨서 네. 수요일 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 주는 수요 퀴즈 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퀴즈 풀러 많이 또 놀러 와 주시고요. 네.
1: 저희가 또 이 네. 얘기는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실 수 있고 또 제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7월 4일 하면 또 뭐니 뭐니 해도 이 불꽃놀이인데 올해가 뭐 250주년이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친히 전 미국에 있는 모든 폭죽을 다 모아라. 우리 다 이번에 다 태우자. 이런 분위기라서 엄청난 규모로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0: 네.
1: 자 우리 케이티 페리의 파이어웍스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역시 이 파이어웍스 센터 케이티 페리와 함께
1: 네, 통척입니다.
0: 통척해요.
1: 네. 네.
0: 옷은 굉장히 쫀쫀하게 입는 편인데 케이티 페리가 파이어웍스는 또 케이티 페리와 함께하면 또 신납니다. 아 신나네요. 네, 이런 노래 들으면서 그 파이어웍스가
1: 네.
0: 그 가끔씩 나가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황당한 게
1: 네.
0: 음악이 없잖아.
1: 어.
0: 그거 되게 웃겨요. 그냥. 머리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 있잖아. 퍽! 네. 그 소리만 들리고, 음악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1: 네.
0: 내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봤다가, 아.
1: 저는 그 아닌데. 생각은 안 해봤네요.
0: 이건 아닌데.
1: 와, 근데 저는 불꽃에 너무 압도가 돼서,
0: 네.
1: 음악이 없어서 썰렁하다, 이런 거는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0: 아,
1: 네.
0: 정말 마음 안에,
1: 네.
0: 음악이 장착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화 씨는. 부럽네요. 부러워요.
1: 불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말이죠.
0: 야, 부러워. 마음 안에서 이글이글 불꽃이 타고 있는 저와 저는 다른 불꽃이 타고 있거든요.
1: 저희 단골손님 소개해드릴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마음들 전문가가 여러분 상담해드리고 여러분 말 정말 진심으로 들어드립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저희 집도 오랫동안 그 물을 사다 먹었어요. 왜냐면 이 정수기는 필터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물이 좀 이렇게 안 프레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그랬는데 와, 저희가 지금 쿠쿠를 먹고 난 다음부터 그런
1: 딴색상이죠,
0: 생각이 싸웠었어요.
1: 그럼요.
0: 너무 정말 너무 시원하고 물이 아유, 너무 맛있어요.
1: 그리고 그 무거운 물 매번 들고 네. 오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0: 또 그 어쨌든 아무리 저희가 병을 다시 반환한다고 해도 그 환경 문제가
1: 네.
0: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기 또 비데 안마자까지 있으니까요. 쿠쿠 한번 제품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자, 100세 시대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오, 이거 우리 하는 시간에 딱 같이 시작하네요.
1: 그렇네요.
0: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요. 식사도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는 917-803-7080 쉼터 콜라텍.
1: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향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향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0: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여름 이불도 필요하죠.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획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번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5: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확률이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3: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4: 오늘 호연님이 그냥 주연 베스트를 바로 보내셨네요. 이렇게 장문을 이렇게 엄청, 겁나 빨리 쓰셨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겁나라는.
5: 네, 이렇게 불꽃놀이나 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연관된 사연들 네. 저희 주간베스트 사연으로 이번 네. 주 수요일까지 네.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4: 그렇죠. 혹시 네. 불꽃놀이를 나갔다가 썸남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5: 불꽃이 튀겼다.
4: 우리 안에도 튀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또 결혼까지 가신 이런 이야기부터 와. 또 바베큐에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 네. 또 좋은 레시피 다 환영입니다.
5: 네.
4: 이번 수요일 저희 방송 끝날 뒤 2시까지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불꽃놀이를 보러 가야 되는데
5: 그렇죠. 불꽃놀이 어디서 보면 제대로
4: 좋아.
5: 네.
4: 250주년이라며 250개를 쏘나? 아, 더 쏘죠. 엄청 많이 써요. 네,
5: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불꽃놀이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4: 나는 그 영화 씨의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조금 더라는 표현이 굉장히 꺼름직하네요. 꺼름직하네. 조금 더라니요. 엄청 많이 할 거죠.
5: 겁나 많이.
4: 네. 아, 이제 좀 확 내려가네요. 진짜 아주 야심차게 네. 이번에 많이 쏜다고 해요.
5: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저희가 좀 제대로
4: 명당은 소위 말하면 이제 스팟을 집어
5: 그렇죠. 찾아내야 됩니다.
4: 네. 아, 우리 뉴저지 우리 정말 여기는 전원주택이 있는 시골이잖아요.
5: 무슨 말씀이세요? 또 저지 피플도 화납니다.
4: 네, 저지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가 명당인지 네.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5: 아니, 저지 분들은 그 명당 자리가 좀 몇 군데 있어요.
4: 있어요.
5: 그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네. 친구분들 뭐 한국에서 오셨거나 이랬을 때 네. 많이들 이렇게 그 야경을 보는 장소로 많이들 네. 모시고 가잖아요.
4: 호보컨 말고 호보컨도 네. 좋지만 네. 그 위호컨이라는 데가 있어요. 위호컨. 네. 거기 워터프론트 파크 정말 유명합니다.
5: 네. 링컨 터널 좀 밑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 위호컨 워터프론트 파크에서 보시면은 제대로 그 불꽃놀이 보실 네.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네.
4: 그리고 조금만 뉴저지에서 조금 위로 이렇게 동네 조용한 데로 올라가시면 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너무 떠들면 안 되고요.
5: 그렇죠.
4: 그런데 조용히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면 네. 와, 정말 그 엽서에서 보는 맨하탄
5: 스카이라인
4: 뷰 있잖아요.
5: 네.
4: 그게 그대로 보이는 동네들이
5: 맞습니다,
4: 있어요.
5: 맞습니다.
4: 제가 그 주민분들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 좀 올라가 보세요. 위쪽으로. 네. 뉴저지. 그런가 하면.
5: 네, 그런가 하면. 그럼
4: 노랜드 시티에도 있는데. 네. 이 뉴욕 쪽에서는 맨하탄 서쪽 11번, 12번 여기 굉장히 유명하죠.
5: 오, 11th Avenue.
4: 네.
5: 12th Avenue.
4: 네. 아주 TH 발음이. 이 뉴욕에서 제가 최근에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정확하게 들리고 있어요. 티시발미, 뻥떼기, 뻥떼기 발음.
5: 뻥떼기.
4: 네. 뻥떼기 발음.
5: 네.
4: 그리고 롱아일랜드 시티에 이 간트리 플라자 주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5: 네.
4: 간트리 플라자 시티발. 요건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5: 아니, 저는. 컨츄리를 지금 왜 간추리라고 읽으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4: 간추렸죠. 제가 컨츄리를 간추렸는데.
5: 진짜로 간추리.
4: 간추리예요. 네. 간추리, G-A-N. T-R-Y.
5: 네.
4: Gantry Plaza. State Park.
5: State Park. 네.
4: Park.
5: 네.
4: 약간 이게 안으로 혀가 굽어들어서 Park. 이 안은 이렇게 발음을.
5: Gantry Plaza 그렇죠. State Park.
4: 네. 네. 여기도 괜찮대요.
5: 네.
4: 아니면 집에서 우아하게 4K로.
5: 그래서 저는 TV로. 네.
4: TV는 좋은데.
5: 네.
4: 여러분 제가 꿀팁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찾지 마세요. 안 해요.
5: 어허, 그래요?
4: 안 한다니까.
5: 왜요?
4: 유튜브로 찾다가 제가 지금 2, 3년 계속 실패했는데.
5: 네.
4: 실시간으로는, 온라인에서는 이게 막아놨나 봐요. 그래서 TV는 여러 번 보실 수 있거든요.
5: 그렇군요.
4: 근데 각 방송사의 유튜브 실시간 방송 있잖아요.
5: 네.
4: 거기 보면, 3년 전 거 나오거나 그렇게 나와요. 서고 쓰시는 거예요.
5: 아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50주년 불꽃놀이가 아니고.
4: 아니에요, 여러분.
5: 247주년. 뭐. 246주년 이런 불꽃놀이가 될 수 있겠네요.
4: 본인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연도수를 꽤 정확하게
5: 아니,
4: 빼고 있네.
5: 3, 4년이면 그렇잖아요. 250에서 3자 4자 빼보세요.
4: 작년에 내가 본 거 중에 약간 SUNG를 본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성인가?
5: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공중파 TV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게
4: 250주년 여러분 네. 보실 수 있어요. 집에서. 근데
5: 알겠습니다.
4: 유튜브로는 없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 7월 4일에 또 가장 많이 서원되는 미국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아직도 이 나이에도 청바지 입고
5: 네.
4: 이러고 다닌다는 우리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in the USA 듣고 우리 또 7월 4일 하면은 어쨌든 바베큐인데
5: 그렇죠
4: 바베큐 하면서 하면 또 음악인데 어떤 음악을 또 들어야 고기가 잘 구워지는지
5: 뼛속까지 음악 사랑 이성훈 씨
4: 바베큐 네. 카트 오늘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정보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주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저희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은 후코이단만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답게 파우더, 캡슐, 드링크 타입의 후코이단 제품군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취향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희소성이 매우 강한 가고메 콤보 후코이단 등 세 가지 후코이단만으로 구성된 일본 내 특허를 획득한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을 선보이며 보다 강력한 면역력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가지 제품들 모두 고분자, 고순도로 구성된 가장 이상적인 황상기 수치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후코이단입니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미국 면역학회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AI 미국 면역학회는 매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면역학 전문 국제회의로서 전 세계 40개국에서 5,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역학 관련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 학술 행사입니다. 저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서는 2002년부터 이 학술 회의에서 자사 제품으로 실시한 다양한 면역 관련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전문가 그룹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코이단 제품에 JHFA 자파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자파는 일본 내 건강 유지 증진 및 지식 보급의 목적을 두고 설립된 공익재단 법인기관으로 건강 및 영양식품을 선별평가해 인증마크를 발급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JHFA 자파마크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출처와 그 분자량, 분자 구조에 더불어 제조 공장까지 여러 체크 항목 등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인증받을 수 있는 안심, 안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후코이단 제품들 중 유일하게 저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제품만이 소개해드린 자파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계 최초 후코이단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후코이단으로 성장시켜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여러분들의 건강한 미래가 저희의 소망입니다. 866-566-9원9원 의학박사가 실제 연구에 사용하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으로 여러분들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반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

0: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네, 오늘은 바베큐의 느낌으로 요 고기 맛을 살려주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1: 아니 노래를 들으면 바베큐가 급 맛있어지는 그런 노래들인가요?
0: 그렇죠. 오,
1: 이거 뭐야 성은 씨가 뽑은 거예요?
0: 어제 이런 얘기 하면은
1: 네.
0: 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있네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계실 거예요. 맛있어 지는지 안 맛있어 지는지 네. 해보셨어요?
1: 한번 틀어놔보자고요.
0: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1: 아니 근데 뒷뜰에서 이렇게 바베큐 네. 할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물론 많이 떠들고 하지만
0: 네.
1: 또 이 기분이 업되잖아요.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0: 아, 네, 달라요. 바베큐의 음악이었다고 생각해봐.
1: 그럼요. 아니 그 히스패닉 그 친구들
0: 음악 없이 못 살죠.
1: 네, 공원에 나올 때는 꼭 커다란
0: 짱그라짱 네. 이게 딱 기본적으로
1: 네. 네. 그분들이 가시는 곳에 언제나 흥정은
0: 사바.
1: 그렇죠. 음악이 있습니다.
0: 사바.
1: 네.
0: 자, 이 노래하면 또 전 세계에서
1: 네.
0: 대한민국만큼
1: 흥과.
0: 30명이 모이던
1: 네.
0: 40명이 모이던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면 이게 레크리에이션이 되는 민족이에요.
1: 네.
0: 민족도.
1: 그리고 누구 전화 왔을 때, 뭐 누구 처음 들어왔을 때 노래를 못하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언제까지 어깨춤을
1: 즐겨야 할 거야. 네.
0: 다 이걸 냈잖아.
1: 일단 노래를 불러야지
0: 그러니까.
1: 이게 끝납니다.
0: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데.
1: 맞습니다.
0: 자, 이 삼겹살 또 뭐가 됐든 한 또 집안 형편이 조금 능넉하면
1: 네.
0: 소고기를 또 구우실 텐데
1: 네.
0: 이 고기를. 여러 가지 부위들이 또 있잖아요.
1: 아유,
0: 치맛살, 갈비살, 뭐
1: 해산물도 많잖아요. 해산물도.
0: 네. 제가 성훈이가 또 끔찍이 좋아하는 우리 꽃등심 이런 거. 해산물도 있네요.
1: 네.
0: 새우도 솔찬히 맛있더라고.
1: 아, 그 맛있는 것들이 음악에 네. 있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네. 그런
0: 그래서,
1: 음악들 소개해드릴게요.
0: 그래서 오늘 준비한
1: 네.
0: 바베큐 음악 탑 10. 자, 음악은 안 틀고 죄 떠들고만 앉았네. 자, 10위입니다. 벌써 딱 전주가
1: 네.
0: 뭔가 양념을 뿌리는 것 같은데.
1: 아니, 숯불이 좀 붉게 타오르는
0: 때.
1: 네. 이 붉은 노을도 함께 타올라야 돼요.
0: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1: 네.
0: 숯불이 붉게 타오르는 느낌이다.
1: 네.
0: 이게
1: 네.
0: 숯불이 더 빨개진다니까 이 노래를.
1: 이문세의 붉은 노을도 있지만 또 우리 빅뱅의 붉은 노을도
0: 있다는
1: 네.
0: 거.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자녀손들하고 또 같이 가시는 집은
1: 네.
0: 빅뱅을 또 탁 틀어서 선곡을 해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쩜 센스쟁이 딱 이런 생각 들으면서
1: 그렇죠. 뭔가
0: 여기서 대통합이 돼요.
1: 네.
0: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딱 들어갖고 자 올게요. 딱 이러면 얼마나
1: 맛있다 맛있다
0: 가족이 그냥 다 하나가 되는 거죠.
1: 한마디로 맛있다.
0: 자 문세님 공연은 끝났고 안녕히 가세요.
1: 네 다음은 9위입니다.
0: 이 노래가
1: 네.
0: 사실 제목은 세템버거든요.
1: 네.
0: 세템버면
1: 근데
0: 9월이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다니까 나가서 들으면 아주 전주가 상큼해요. 멤버 지난번에 그 멤버를 기억하니 이런 말이잖아요.
1: 아니 이 노래가 나오면은 왜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가죠? 막
0: 놀았구나.
1: 나 이 그루브가
0: 누나 놀았어. 젊을 때 그게 아직도 DNA 이게
1: 아니,
0: 찌릿찌릿한 거야.
1: 저절로 팔은 양쪽으로 탁 벌려지고요. 다리는 촥 이렇게 앞으로 또 왔다 갔다 저절로 이 스텝이 막
0: 그러니까.
1: 밟히네요.
0: 신발에는 롤라 신발이 신으켜져 있고 이런 거죠. 놀았네.
1: 아 좋다.
0: 요 아이야도 이렇게 부르는 요런 노래 세템버도 괜찮고요.
1: 네, 9위였고요.
0: 같은 9위에 요런 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브루노 마스 이거 현세대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이 브루노 마스가
1: 네.
0: 모든 노래가 좀 다 좋지만 이 24캐럿 이런 거 탁 틀어놓으면
1: 네.
0: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님들
1: 네.
0: 다시 본다니까요.
1: 브루노 마스는 뭐 호불호가 거의 없다고
0: 없어요.
1: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이 음악 자체가 이제 90년대 우리가 늘 얘기하는
1: 네.
0: 그 시절의 옛 추억을 담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아주 거부감 없이
1: 네.
0: 브루노 마스
1: 노래를 들으면 또 어깨가 올라가요 이번에는.
0: 아 그래요?
1: 네.
0: 어깨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1: 됐어. 좋다. 네.
0: 이런 노래도 괜찮고. 파리. 이건 전주만 들으면 대한민국이 다 으아 하는. 그렇죠. 이런 그러면서 고기를 찹찹찹찹찹찹 씹어주면 육즙이 그냥 팡팡 터진다니까.
1: 어쩌다 마주친 고기.
0: 어쩌다 마주치기가 터진다니까. 이게 고기를 네. 구울 때 안 구워보셨지만 아빠들이 대부분 굽잖아요.
1: 그렇죠.
0: 정말 겁나 덥거든요. 겁나 덥는데
1: 땀이 쭉쭉
0: 흐르죠. 가뜩이나 더운데 네. 여기 앞에서 또 이걸 막 이런 음악이 네. 춤을 추게 한다니까 아빠들을. 맞습니다.

0: 이러면서 이제 고기를 막 굽는 거죠. 네. 아, 신나는데.
1: 그 어쩌다 마친 그 고기, 너를 본 순간 내 입에선 침이 떨어지고.
0: 평상시에 방송을 좀 이렇게 하세요. 음식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활기를 띄어요, 사람이. 아, 나 정말.
1: 아, 흥이 다른다.
0: 대본도 필요 없어요. 영화 씨를 먹을까 얘기하면 그냥 대본이 지금 전화기가 있잖아요. 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K라디오 라이브로 오셔서
1: 잠시만 저 침 좀 닦고요.
0: 오실 수 있고요. 네. 또 저희 방송 지나서 못 들으시고 앞에를 못 들으시는 분들 이 다시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저희 방송 처음부터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는요 항상 이렇게 퇴근길에 유튜브를 탁 틀어놓고 저희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네, 침을 쩍쩍 흘리죠.
0: 침 흘린다고?
1: 네.
0: 왜?
1: 이렇게 먹는 얘기 할 때면 네, 다시 들어도 먹고 싶다 하면서
0: 마치 솔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노래같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예요. 이글스의 Take it easy. 이 말 자체도 Take it easy.
1: 네, 좀
0: 굉장히
1: 저 좀 Take it easy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 그러니까 easy를 Take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Come on, babe. 운전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1: 맞아요.
0: 이 손모가지 밖으로 탁 내놓고
1: 장거리 네. 고속도로에 한몇 네. 시간 동안 달릴 그러니까. 때 이런 노래 틀어놓으면 또 좋죠. 시원하죠.
0: 요즘 뭐 썬루프 없는 차들 잘 없기 때문에
1: 네.
0: 썬루프 딱 열어놓으면 손 한번 이렇게 손모가지 밖으로 탁 내밀면서
1: 머리 살살 날리면서 아, 좋다.
0: 아주 좋아요.
1: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7위였고요. 7위 이글스의 테이키리지.
1: 네.
0: 자, 우리 광고 듣기 전에 6위까지 가야 될 텐데. 그리고
1: 네.
0: 예전 노래지만 아 역시 바베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1: 누굴까요? 바베큐 친구.
0: 허. 불판을
1: 네.
0: 막 뒤로 간다니까. 뒤로 가서 고기를 굽는다니까.
1: 뒤로 막 굽어야 될 것 같아.
0: 뒤로 막 무럭해하면서 네. 고기를 굽게 된다니까. 그래서 바지춤 한번 붙잡고.
1: 아니 이 박자가 나오면은 자꾸만 고기를 앞뒤로 자꾸
0: 뒤집어야 될 것 같아.
1: 네.
0: 아, 안 돼, 안 돼. 소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야 돼. 두 번 뒤집으면 안 돼.
1: 아, 자꾸 나도 모르게 손목이 나가.
0: 안 돼. 육즙이 안 걷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아, 필수죠. 예, 또 바비큐 나가면 네. 마이클 잭슨 반드시 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돈나 누나 있어요. 돈나 누나. 돈나 누나 노래도 들어줘야 돼. 어디 갔니 우리 돈나 누나?
1: 돈나 누나 노래 나오면 또 빙그르르 돌아줘야죠. 또 한 바퀴 빙그르르.
0: 우리 잭슨 형 그만해 가. 요거 되면 또 이제 엄마들이 양쪽으로 깡충깡충하면서 고개를 또 구워주시게 돼요. 와서
1: 네, 아침 아주 흔들어주고
0: 흔들어주고 네. 돈나 누나의 또 노래가 있어야 또 신나죠. 네.
1: 이 노래 조금 들어볼까요?
0: 아, 좀 들어볼까요?
1: 네.
0: 아, 우리는 꺼지고요. 성우님은 목소리랑 얼굴이 싱싱한 거랑은 좀 다르네요.
1: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0: 별로구나. 네, 미안히 어서 오세요.

0: 아, 우리 미연님 말씀은
1: 네.
0: 아,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되게 꼰대가 생긴 그런 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그 싱싱 그 상상한 거를 상상을 싱싱으로 봐 가지고 싱싱하지 않다. 이렇게 읽어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요. 성운이 잘생겼다는 분들이 인생이 잘 되시라고 보니까
1: 여러분
0: 굉장히
1: 유튜브,
0: 잘 보여요.
1: 유튜브 K라디오
0: 내가 지금 얘기하고
1: 라이브
0: 있잖아.
1: 네,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0: 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1: 직접 확인하시라고.
0: 노평을 하고 있는데 네. 껴들어. 네, 우리 여러분들의 바베큐를 한껏 응원해 주시는 그런 우리 저희 단골손님들이세요. 자, 이분이 최고죠. H마트. 자,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9-0958번입니다.
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또 고사리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죠.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양이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오늘 바베큐 하실 때 듣는 음악 탑10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광고 듣고 돌아와서 5위부터 1위까지 짱짱한 노래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네, 한식 음악 대방입니다. 오늘 바베큐 음악 탑10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위는 아바 노래들이 차지했어요. 아바 노래도 바베큐 네. 하면서 들으시면 참 좋고요. 저희 또 시그널 음악인 이 댄싱 퀸 네. 언제 들어도 네, 좋죠.
2: 그럼요.
1: 네, 이런 노래들
2: 바베큐 하면서 또 춤추면서 둠찌둠찌 네. 뒤집게 들고 또 춤 한번 추는 거죠.
1: 그렇죠.
2: 네.
1: 그 4위는 또 바베큐 하면서 의외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들이 네. 꽤 괜찮아요.
2: 오.
1: 어떤 이의 꿈, 구춤, 짱짱, 어떤 이는 이런 것도 좋고
2: 네.
1: 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도 있는데
2: 네.
1: 이런 노래도 참 아빠들이 구우면서 힘이 좀 덜 드는
2: 그런 이렇게 좀 리듬감이 있는 네. 노래들이 들으면은
1: 네.
2: 예, 구우면서도 굽는 사람이 덥지만 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음악.
2: 네. 정말 구기를
1: 네.
2: 아니 고기를 굽는 분께 힘이 네. 되는 음악이네요.
1: 구기를? 네. 또 그런가 하면
2: 네.
1: 온조비 노래가 또 상당히 바베큐 가면 또 좋고요. 우리 또 마초 기질이 있으신 우리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2: 네.
1: 러닝셔츠 그 하얀 거 입으시는 분들.
2: 이번 주
1: 분들이 온조비 노래 탁 틀어놓고
2: 네.
1: 진짜 그 좁은 어깨로 고기 구워주시면 멋집니다.
2: 아, 그럴 땐 또 뒤집개로 그 마이크 삼아서
1: 그렇죠. 네. 노래도 한번 불러주시면서 그 노래 또 좋고. 퀸 노래도 또 상당히 좋아요. 그 중에 또 요런 노래,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 요게 처음에만 요렇게 나가지, 뒤에는 당당당당당당.
2: 그럼요. 또 머리 흔들어 줘야죠.
1: 요런 노래도 좋고요. Don't Stop Me 나오죠? 또 우리 요런 노래.
2: 오, 세인이 오빠.
1: 저절로 이렇게 춤이 나오려고
2: 그래. 맞습니다. 아파트가
1: 네.
2: 바베큐용 노래 2위를 차지했고요.
1: 제대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것만 나오면 반동이 나오려고 그래요. 반동이. 2위는
2: 네. 역시 우리의 가왕입니다.
1: 역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2: 네.
1: 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저희는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0: ラディオ。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 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팰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산으로, 공항으로 한국으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올여름은 집에서 푹 쉬겠다 하시는 분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휴가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어른이 된 지금보다 이 어린 시절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방학식 그 한마디만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여름. 부모님 손잡고 떠났던 첫 바다. 뒷좌석에 누워 졸다가 휴게소에서 먹던 우동과 핫도그. 계곡에서 수박을 담궈 먹던 기억. 외갓집 마루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또 할머니가 직접 붙여줬던 부채바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때 듣던 매미 소리까지. 그리고 그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한 곡,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던 음악 한 곡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름을 그대로 꺼내주곤 하죠. 오늘 김전의 2시의 비타민에서는 여러분의 여름 추억을 함께 떠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잊지 못할 여름방학은 언제였나요? 그 여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는 또 어떤 곡이 있었을까요? 추억도 함께 나누고 듣고 싶은 그 시절의 음악 신청곡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쾌 통쾌 2시의 비타민 시작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미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요. K-Radio US, K-Radio US로 검색하시는 거예요. 저희 1660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자, K-Radio 카카오톡 채널이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듣고 있어요.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또 모임에 갔었는데 잘 듣고 있다면 김지연 씨 너무 친절하게 생방송 카카오톡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듣고 있다는 청취자분을 그 모임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생방송 카카오톡 월요일에 들어오시나요? 했더니 쑥스러워요. 전 듣기만 할래요. 아유, 어째 그렇게 쑥스러우신지. 무엇이 그렇게 쑥스러우실까요? 그분 생각이 나서 제가 혼자서 핏 하면서 웃었네요. 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도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신청곡도 보내시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이런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는데 학교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선생님들이 망치로 하나씩 쾅쾅 부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압수한 그 휴대전화의 개수가 무려 100개였어요. 100개.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휴대전화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학교 규정 위반이었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영상을 보는 내내 제 눈에는 그 휴대전화보다도 깨지는 휴대전화보다도 그 선생님들의 그 망치 손에 들고 있는 그 망치가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때는 압수당할 휴대전화도 없었고 또

있었고 멍하니 하늘을 보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참으로 따뜻하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른들이 이상할 정도로 그 귀여운 캐릭터에 빠진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방마다 조그만 인형이 하나씩 달려있죠. 요거 아이들 학생 가방에만 있었던 건데 요즘은 어른들 가방에도 남성분들 그 양복에다가 백팩 있잖아요. 그 백팩에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더라는 거죠. 가방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인형이 하나씩 달려있는데 또 어떤 캐릭터는요 새벽부터 줄을 서야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캐릭터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말랑이부터 시작해서 뭐 라보브 같은 캐릭터도 있었고요. 아, 저 인형이 저 캐릭터가 저 귀여운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아, 이렇게 우리가 사는 하루가 너무 빠르고 복잡하잖아요. 뉴스도 넘쳐나고 정보도 넘쳐나고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울리고 답장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해한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괜히 웃음이 나는 것.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것들. 뭐 사실 저에게도 그런 무해한 것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무해한 콘텐츠라고 해야겠네요. 그 안녕 자두야라는 한국 애니메이션. 저는 이걸 꼭 몇 편씩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요. 거실 한쪽에 아이보리 유선 전화가 한 대 놓여져 있는 거실.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시고 친구들은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 밖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자두야 놀자. 그 한마디에 뛰어나가던 시절. 별거 아닌 일상이 너무나도 공감가는 추억 이야기이죠. 그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저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무해한 컨텐츠죠. 아마 자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예전의 나, 그 우리의 시절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어떤 무해한 컨텐츠가 있으실까요? 힘들 때 보게 되는, 다시 돌려보게 되는 드라마라든지 뭐 괜히 틀어놓게 되는 예능, 만화, 영화, 뭐 인형 아니면 들으면 아무 이유 없이 좋아지는 기분 좋은 노래들.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것들은 무해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오늘은 그 시절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노래들로 월요일 비타민을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라이센스 건축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시작 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타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윗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웃음과 음악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150플레이스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의류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너무 좋네요. 지지난주 바닷가를 한번 갔었는데 물은 아직 차갑더라고요. 근데 7월이 넘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는 아직까지도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미연님 비타민 충전 중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항낭낭 규민님 키보이스 DJ 디오 10%전 아무거나 좋아요. 여름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자, 김전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났어요 하신 분 계시죠? 삐삐 치면 공중전화 찾느라 뛰어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했는데 그때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하고 맞아요. 동시된 것 같은데요 저랑?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느린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찾고 또 옛날 드라마 보는 그 조회수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전 뉴스 광고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미 결말을 다 아는 애니메이션 드라마들을 또 보고 뉴스까지도 옛날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결말을 아는 드라마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어릴 적 보던 만화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안에는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고 빨리빨리도 없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새로운 것들 속에서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익숙한 곳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도시의 비타민이 여러분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익숙한 동네 놀이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미스테리.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순수하게 보호받았던 시절의 온기를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어 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가방에 오색 빛깔의 인형 키링을 매달고 다니고 손 안에서 말랑거리는 장난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결국은 가장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익숙하다고 믿었던 그 시절,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주던 학교라는 공간 역시 해가 저물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기이한 얼굴로 변하곤 했다는 것을요.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오류 미스테리 코너. 오늘 2시의 미스테리에서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아련한 추억의 상자를 열어 그 시절 우리를 잠 못 들게 했던 학교 괴담을 다시 소환해보려 합니다. 익숙함 속에 가려져 있던 미스테리. 그 디테일한 얼룩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먼저 찾아갈 곳은 거대한 위인 동상들이 마치 감시자처럼 서 있던 초등학교의 교정입니다. 낮 동안 동상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죠. 교과서에서 보았던 인자한 세종대왕의 그 늠름한 이순신 장군. 그리고 하지만 12시 사방이 불이 꺼지고 정각을 알리는 시계바늘이 겹치는 순간 그 거대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돌덩이들은 살아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움직인다는 말로는 그 공포를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괴담의 아주 서늘한 디테일은 바로 그들이 읽고 있던 돌책에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거친 돌 표면이 마찰하는 슥슥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습니다. 세종대왕상이 손가락을 움직여 돌책의 책장을 한 장씩 넘기는 소리. 만약 호기심에 가방을 찾으러 밤의 운동장에 숨어 들었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리고 동상이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그 기괴한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다음날 아침 동상과 똑같은 회색빛 돌이 되어 발견됐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시절 언니 오빠들이 신신당부했던 말. 절대 밤에는 동상과 눈을 마주치지 말라던 그 경고를 말이죠. 낮에 만져보았던 그 차가운 돌의 촉감은 정말 단순한 석고의 온도였을까요? 공간을 조금 옮겨서 중학교 건물 맨 끝자락에 있던 낡은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옅은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져 내리던 침침한 공간. 그곳의 맨 끝칸은 유독 낮에도 한기가 맴돌았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방과 후 홀로 그 칸막이 안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복도의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꺼집니다. 사방이 완전한 어둠에 잠기는 순간 발밑의 깊고 컴컴한 변기 틈새에서 차마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물기 축축한 목소리가 번져 나옵니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 괴담이 수십 년간 살아남은 이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잔인한 디테일 때문일 겁니다. 빨간 휴지를 고르면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목을 그어 칸막이 사방을 붉은 피로 적시고, 파란 휴지를 고르면 몸 안의 모든 피를 아주 미세한 관으로 빨아들여 온몸이 파랗게 질린 채 질식하게 만듭니다. 뒤를 돌아봐도 굳게 닫힌 문분인 그 좁은 공간. 우리는 왜 그 시절 화장실 맨 끝칸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어쩌면 그 낡은 변기 아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어둠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고등학교 시절 우리를 가장 숨막히게 했던 야간 자율학습실의 밤입니다. 사각사각 문제집을 푸는 소리만 가득한 밤 10시 고요한 복도 저편에서 정체모를 소리가 다가옵니다. 구두굽 소리, 실내화 소리도 아닙니다. 쿵쿵쿵 스르륵 쿵쿵쿵 스르륵 무겁고 둔탁한 무언가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 바로 전교 2등의 질투 때문에 옥상에서 밀려 떨어져 사망한 전교 1등 학생의 원혼 쿵쿵쿵 귀신입니다. 목이 완전히 꺾여 거꾸로 선 채 머리로 바닥을 찍으며 교실을 향해 걸어오던 그 존재. 이 괴담의 진짜 무서운 디테일은 바로 창문 시선에 있습니다. 한참 문제집에 집중하다가 왠지 모를 한기에 고개를 돌렸을 때 복도 창문의 맨 아래쪽 좁은 틈새로 뒤집힌 얼굴이 툭 튀어나옵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눈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귀신은 바닥을 짓던 속도로 창문을 타고 올라와 교실 안에 학생을 사로잡는다고 했죠. 매일 밤 우리를 짓누르던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어쩌면 복도 끝에서 진짜 괴물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학교 맨 위층 혹은 외딴 별관에 고립되어 있던 음악실입니다. 방과 후 아무도 없던 그 텅 빈 복도를 지나갈 때 굳게 닫힌 음악실 문틈으로 기이하리만치 느린 박자의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홀린 듯 문고리를 돌려 안을 들여다보면 연주는 거짓말처럼 뚝 끊기고 피아노 앞은 비어있습니다. 하얗게 먼지가 가라앉아 있죠. 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그 방을 나가기 위해 등을 돌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음악실 벽면에 걸려있던 대형 거울. 무심코 그 거울을 보면 현실의 의자는 분명히 비어있지만 거울 속 안의 피아노 앞에는 머리가 길게 늘어뜨린 여학생이 앉아 거울을 통해 이쪽을 서늘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선을 알아채고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려 하면 거울 속의 존재가 현실의 거울 표면을 뚫고 손을 뻗어 나온다는 디테일. 가장 익숙한 공간 주는 가장 낯선 공포. 여러분의 학교에는 아직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비밀이 남아있나요? 오늘 2시의 미스테리, 여러분이 알고 있던 또 다른 추억 속 학교에 얼룩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사연은 철저히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고 또 서늘하게 만들었던 영화 여고괴담의 메인 테마곡 자우림 미안해 널 미워해

0: 입장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5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고요? 깊은 불맛, 변함 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소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2시의 비타민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피로 속에서 우리가 옛날 영화나 만화를 다시 찾는 건 정말 그 시절에 무해하고 순수했던 나를 만나고 싶어서는 아닐까 싶어요. 오늘 2시의 미스테리와 함께한 8090 학교 괴담도 무섭다기보단 왠지 정겹게 느껴지는 이유일 겁니다. 지진 오늘 하루 월요일 익숙한 추억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익숙하고 더 평화로운 오후 보내세요.

0: se.
1: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산이 좋으냐? 물이 좋으냐?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계곡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이보다 완벽한 곳은 없을 테니까요. 바다는 바라보는 맛, 강은 흘러가는 맛, 호수는 머무는 맛, 계곡은 풍덩 발부터 담그고 온몸으로 느끼는 맛이죠. 딱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참맛. 여름은 계곡이 제철입니다. 주말 푹 쉬고 또 여행을 떠나요.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여행 떠나볼까요? 조영필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0: 여기 미국도 계곡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처럼 그런 계곡의 맛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예전 부모님이랑 같이 계곡에 가면 일단 사간 수박과 참외부터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놓고 그 다음에 불 지펴서 솥에 밥하고 그리고 상추와 고추, 야채들 빠득빠득 씻어서 삼겹살 구워 먹었던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좀 지나서는 그런 계곡들 옆에 무허가 식당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명당자리는 일명 자리세 같은 것을 받고 자기네 음식 반드시 사 먹어야 하는 텃세로 인해서 눈살 찌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뭐 이런 광경 절대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추억이 됩니다. 벌써 6월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1년 중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와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오늘도 아마 이 두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고요. 2부에서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풍성한 음악과 가수의 뒷담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유럽을 덮친 폭염이 서유럽에서 중동부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 국가에서도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진 프랑스에서는 사망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폭염으로 15,000명에 달하는 온열 관련 사망자를 발생시킨 2003년보다 온도가 더 높게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했지만 초과 사망자 85%는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가 됐고요. 병원과 요양원, 가정 등 모든 장소에서 사망자가 늘었지만 특히 집에서 숨지는 경우가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토요일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면서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이 돼 도로가 폐쇄되는 등 교통시설이 타격을 입어 독일 철도에서는 불필요한 열차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체코도 지난 토요일 북부도시 독사니에서 40.8도가 기록이 되는 등 역대 가장 더운 날을 맞았습니다. 더위가 한층 수그러진 영국에서도 적색 경보보다 한 단계 낮은 황색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사흘 연속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로마와 베네치아, 피렌체, 볼로냐, 밀라노 등 18개 지역에서 적색 폭염 경보를 유지했고 스위스 바젤에서는 기온이 38.8도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평소 무더운 여름과 거리가 먼 북유럽 국가들에게서도 이례적인 고온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호르후스 북쪽 외둠의 기온이 37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874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이 지역에서 기록이 된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린 후 워싱턴 DC 지역은 날씨가 개면서 기온이 95도, 섭씨 35도까지 올라가겠으며 특히 DC 지역은 체감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주중에 이 지역의 고온 현상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비는 충분히 내렸지만 이 지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주 폭염을 앞두고 이러한 습한 날씨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가 증발되기 시작하면 공기 중 수분 함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슬점이 높아져 습도가 높아지고 결국 체감온도도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감온도가 105도, 섭씨 41도에서 45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을 예상하고 있는 국립기상청은 주중에 예상이 되는 열돔이 고기압을 가져와 지표면으로 공기를 압축시키고 이로 인해 공기가 가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열돔 현상은 폭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거나 동률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최고 기온 기록은 1901년에 세워진 102도, 섭씨 39도이며 현재 예보된 최고 기온은 섭씨 38도, 화씨 101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125년 만에 세워진 기록들을 경신할 수도 있는 장기간의 폭염이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더위를 식히고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여름 기온이 2025년의 기온을 넘어설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여름 초기에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을 기록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더위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외출하는 사람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에 머물며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으라는 기상청의 조언도 있는데요. 밝은 색은 직사광선 아래에서 자외선을 일부 반사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연휴

주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월요일은 장기 예보 중 가장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0도대로 계절에 맞는 수준이고요. 아침 일찍 구름이 끼고 부분적으로 안개가 낄 수 있지만 오후에는 또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되겠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서 오늘의 이 날씨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최저기온 66도, 바람은 남동풍으로 잔잔하겠고요. 다소 건조한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딸기 보름달이 부분적으로 흩어진 구름 아래에서 밝게 빛나겠습니다. 절대 오늘 밤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 역시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바람은 남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고기압이 해상으로 이동하고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습도 점차 높아지겠지만 강수 확률은 매우 낮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이고요. 휘영청, 밝은 보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5도에서 100도, 섭씨 38도로 극심한 폭염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바람 또한 따뜻한 남서풍으로 불겠고요. 열대성 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10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자외선 지수도 올 들어 처음으로 10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울러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기온이 100도 초반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웃이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극심한 폭염은 미국에서 날씨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목요일은 수요일보다 더 기온 올라가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서 107도, 섭씨 42도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바람과 함께 자외선 지수는 수요일과 동일한 10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체감 온도 또한 112도, 섭씨 44도까지 오르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는 수요일부터 7월 4일 연휴까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 예상이 되고요. 오후 최고 기온은 90도 후반 까지 치솟아 체감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도 기온은 70도에서 80도 초반에 머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기후 예측 센터는 워싱턴 지역을 포함한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며 이 지역에 위험한 폭염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국제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더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를 앞두고 야외 활동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장기간 지속이 되는 위험한 폭염에 대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이웃, 어린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다음 주 후반에는 폭염주의보 또는 극심한 폭염경보도 발령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쿨입니다. 운명.

0: 친절한 폴리스의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아, 또 이 휴가철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방학을 했고 우리 경찰관님들이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요즘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시간 위에서 스튜디오에 직접 자리해 주시는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좋은데 우리 저 학생들도 많이 돌아왔고
0: 네네.
1: 예, 지금 우리 송영경 씨가 얘기한 것 같이 저희가 좀 바쁩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1: 학생들 돌아오면
0: 예.
1: 아무래도 일이 많아져요.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타주로 여행도 가지만
1: 네.
0: 또 타주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또 여행도 오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아지니까.
0: 그렇죠.
1: 예.
0: 또 이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백악관 구경하러 오시는 분, 국회의사당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1: 예.
0: 많습니다.
1: 여행객 특히 여름이 더 많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행 시즌에 기분 좋게 여행을 갔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왕왕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기가 아닌가 싶어요.
1: 사기는 아마 이거는 이게 뭐 갈수록 더 이렇게 지능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래서 경찰관들도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지만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은요. 그 머리로 딴 데 썼으면 아마 박사기 받았을 것 같아.
0: 희한하게 그런 머리는 또 없더라니까요.
1: 글쎄 말입니다.
0: 예.
1: 네, 근데 이 제가 전에도 왜 우리 송은경 씨한테 얘기했지만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저기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
0: 아.
1: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걸 알아요.
0: 네.
1: 이게 왜 나한테
0: 갑자기? 저기하지?
1: 예. 그러면은 이제 경계를 하지만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0: 또 같은 교인끼리
1: 예, 너무 좋은 거야.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내 자식도 뭘 다가주는 내 마음을
0: 네네네.
1: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나중에 사단이 나는 거죠.
0: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참 크고 작은 그런 자잘한 사고들이 참 많아요.
1: 예, 많죠. 글쎄, 그러면 안 되는데,
0: 네.
1: 예, 이 그런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0: 네네.
1: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거를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란 말이죠, 사실은.
1: 아, 그렇죠.
0: 예, 이제
1: 돈이 제 문제죠.
0: 돈을 빌려줬는데,
1: 네.
0: 이제 제때 못 받으면 네. 화가 나죠.
1: 그렇죠. 이러면 싸우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왜 내 돈을 안 줘? 왜 약속을 안 지켜?
1: 네.
0: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내뱉제 뭐
1: 아, 맞아요.
0: 네. 네, 그렇게 되는 경우.
1: 네 마음대로 해.
0: 뭐, 예, 예.
1: 법대로 해.
0: 맞아요.
1: 네.
0: 그런데 법대로 하면 좋은데 우리 네. 한국 분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1: 법보다 왜 주먹이 먼저 나가죠?
0: 그렇죠. 그리고 뭐 주먹도 주먹이지만 이제 뭐 욕설도 하고
1: 아, 그렇죠.
0: 겁박도 하고
1: 맞아요.
0: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래 돈을 뜯긴 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1: 그렇죠.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 그런 템퍼를 저길 못해서
0: 네.
1: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더 가해자가 돼가지고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거든.
0: 와.
1: 돈 빌려주고 이거는 민사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내가 믿고 붙인 거니까.
0: 예.
1: 이게 이제 너 나 돈 안 갚어? 그랬다가 주먹질 한번 했다.
0: 네.
1: 이거는 폭행죄로 들어가니까 형사로 들어가거든요.
0: 그럼 매일 전화하고 막 이렇게 겁박.
1: 그것도 범죄에 들어갑니다.
0: 아하.
1: 예, 그게 이제 아주 나쁜 거죠.
0: 한국은 그런 게 좀 통했거든요.
1: 예.
0: 예전에.
1: 근데 돈을 빌린 사람,
0: 네.
1: 이미 어떤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사기꾼들이 너무 잘하는 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일부러 슬슬 긁는 거지.
0: 아.
1: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자기한테.
0: 아, 그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되네요.
1: 그렇죠. 뭐랄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 선한 사람이 되든지
0: 네네.
1: 뭐 정말 말하자면 뭐 하느님이 되든지 예수님이 되든지 부처님이 되든지 이래야지 이게 화난다고 거기다 대고 막 정말 욕설하고 때리고
0: 감정적으로 대하면 예. 안 되는 거죠.
1: 왜냐하면 이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은 안 갚은 건 나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당신 우리 집에 와? 나 그러면 경찰 불러. 트레스패싱으로.
0: 대래.
1: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억울해서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0: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네요.
1: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 돈 빌려줬을 때 뭐 영수증 받았습니까?
0: 아유,
1: 계약서 받았습니까?
0: 없지.
1: 없죠가 다 구두예요.
0: 그럼요. 특히 뭐 1-2천불 정도?
1: 네.
0: 뭐 이런 거는 그냥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뭐
1: 제가
0: 몇만 불도 그냥 주시는
1: 그러니까요.
0: 거겠어요.
1: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그런 돈 빌려주실 거 있으면 저한테 먼저 주세요. 저는 확실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말 농담으로도 하지만 예, 몇천불 뭐 이런 거는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저기는 한 몇십만 불까지 빌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0: 이야. 네. 간도 크다. 네. 그 가정 어떻게 파탄 안 났어요?
1: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뭐 의가 상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가정 문제 그 폭력이 돼가고
0: 내 와이프가 네. 내 남편이 나와 상 그렇죠 상관없이 네. 이렇게 믿고 빌려줬는데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1: 거기다가 또 제가 하나 아는 거는 자기 아들 이름을 해서 빌려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자기가 몰랐던 거야.
0: 아 어떻게 하면 좋아.
1: 그래서 나중에 알아가고 엄마하고 난리가 난 격도 있습니다.
0: 세상에.
1: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믿는 거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기 치시는 분들은 첫째 너무 친절해.
0: 너무 친절해.
1: 그리고 내 자식이 안 해주고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안 해주는 거를 이분은 너무 잘해줘.
0: 그렇죠.
1: 헌신적으로 잘해.
0: 아우 더군다나 헌신까지.
1: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처음부터 막 돈을 몇만 불 달라질 않아요. 한 100불? 몇백불? 이랬다가 잘 갚아.
0: 네.
1: 아, 이자도 막 쳐주고 막 이래서 잘 갚아.
0: 또 사죠, 막.
1: 그렇죠. 나가면 뭐 자기가 다 계산하고 네네. 뭐 골프비도 자기가 다 내.
0: 어휴, 너무 좋아.
1: 너무. 요게 한 뭐 며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믿게 되거든요.
0: 그럼요.
1: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0: 약속도 잘 지키고.
1: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슬슬.
0: 갑자기 뭐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올 건데 지금 갑자기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내가 그냥 주고 그냥 너 안 갚는 거를 전제로 해서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하고 안 좋은 것까지
0: 예. 돈 잃고 사람 잃고
1: 그렇죠. 예, 둘 다 잃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친할수록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0: 그게 제일
1: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그냥 주세요. 나 안 갚아도 돼.
0: 아니, 못 줘.
1: 안 갚아도 돼. 그냥 너 써. 뭐, 이럴 거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런 분 내 주위에 좀 많았으면 좋겠네.
1: 아, 그래요? 아, 내 주위에는 없나?
0: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유령 렌트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게 영어 기사로 봐갖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 예, 그게 라우든 카운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0: 그쵸, 그쵸.
1: 예, 근데 그게 리얼터가 아닌데, 리얼터를 사칭을 해서 이런 인터넷에다가 네. 이제 집 렌트를 올린 거예요.
0: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1: 근데 그게 이제 여기 그 로컬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주, 아니면 다른 나.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나라에서 이제 여기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가갖고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집 괜찮네? 예, 그러고서는 보고 이제 뭐
0: 단기 채팅을 하든 될 수도
1: 그렇죠 그렇죠
0: 있고,
1: 예. 뭐 채팅을 하든 아니면 이메일을 주고받든 그 네, 사람하고 네.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리얼터인지 알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너무 좋으니까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디파짓을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이 집이 빨리 나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퍼스트 렌트를 먼저 내는 거죠.
0: 네.
1: 렌트비를.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 와.
1: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피해자가 꽤 많은 피해자가 나왔어요. 한 몇십 명이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그 가해자 네. 지금 그 여자는 저희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0: 야 진짜 간도 크네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그 자기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건지 이게 분명히 나중에라도 그게 터질 텐데
0: 그렇죠.
1: 왜 그렇게 간 큰 행동을 했는지.
0: 예. 예. 근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듯이
1: 아, 그렇죠.
0: 그런 걸 많이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는 건데
1: 맞아요.
0: 자, 이참에 혹시 뭐 다른 나라나 타주에 뭐 단기 뭐 체류를 하시거나 타주로 이주하기 위해서 렌트를 일단 인터넷으로 구하시는 분들
1: 네.
0: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에 회소속이 돼 있는 사람인지
0: 그걸 알아봐야 돼요.
1: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미국에서 알지다시피 부동산 에이전시들이 전부 다 뭐 저기가 있잖아요.
0: 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번호도
1: 라이센스가 있고
0: 다 있습니다.
1: 그다음에 예. 그 뭐라 하자면 브로커 밑에서 일하는
0: 예,
1: 그 회사가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럼 거기에 먼저 알아보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분이 우선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0: 예, 예.
1: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조금 아까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안 알아봤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야, 근데 이거는 같은 미국 내라면 그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다른 나라일 경우.
1: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아볼 수는 있어요. 요즘에 챗GPT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더라고요.
0: 아, 예, 예, 예.
1: 그러니까 부동산이 정말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있는 데인지
0: 네네.
1: 거기에 지금 제일 CEO가 누군지 그러면 그쪽에 연락 연락을 해보고 네네. 이런 사람이 거기 일하느냐 네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0: 그리고 무조건 돈부터 달라면은 이것도 조금 심해.
1: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절대 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0: 내가 다음 달에 이제 갈 거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끼리 보낼 거다. 네. 그런데 뭐 두 달 디파짓을 달래는 거 혹시 모르니까
1: 안 됩니다.
0: 안 되는군요. 예,
1: 돈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거 네네네. 많이 다른 주에 가면은 왜
0: 에어비앤비도요 사기 2주. 많아요.
1: 사기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그게 기술이거든 사진장 찍는 것도. 그리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
0: 아니 보기에 실제로 제가 네. 2년 전인가 플로리다에 골프 여행을 갔는데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깨끗하고 넓고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잽싸게 이제 했죠. 네. 가서 봤더니 세상에 학고방인 거야.
1: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에어비앤비라는 그 회사에다가 나중에 다시 못 올려요. 그러니까 리뷰를 안 좋게 넣으면
0: 안 좋게 넣었죠.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그 사람은 네. 못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잘 해야지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도 정말 대충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에어비앤비는 리뷰가 있어요.
0: 있습니다.
1: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네네네. 그걸 꼭 읽어보세요.
0: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1: 네.
0: 예방. 미리 예방하자 맞아요.
1: 예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1: 예.
0: 잃기 전에
1: 그렇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0: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거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1: 아 그럼요. 간단한데 귀찮아서 안 해요.
0: 맞아요. 이거 다네 습관이 아닌 것
1: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0: 자 오늘도 친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알려주신 우리 노이체 보안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더울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모습을 넣은 한정판 미국 여권 디자인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정판 여권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행동하세요 라는 문구를 덧붙였는데요. 공개된 여권의 첫 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그의 엄숙한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삽화가 실렸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 독립선언서 및 헌법 제정에 참여한 인물들로 미국 건국의 주역으로 꼽힙니다. 해당 여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아메리카 250 기념 행사의 일환입니다. 한정판으로 제작이 된 이 여권은 올 여름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국무부 관계자는 새 디자인의 여권은 발급 시작 후 신청하는 모든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다면서 재고가 있는 한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권을 공개하면서 적은 경고 문구는 미국이 최근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관광객 수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관광객 및 비이민자들에게 미국의 법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은 미 국민들을 존중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존중하죠. 안 그래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지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귀국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 당국자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마차도의 요청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하면서 또 한 관리자는 마차도의 요청을 정치적인 쇼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24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40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구조대와 의료 지원을 위한 미국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진 피해자 수색과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를 탈출했고 그 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긴 인물이라고 하네요. 아, 이니 노벨 평화상 트럼프한테 준다고 했던 그니 아니오? 이, 내 그때 무엇이 있겠다 싶었는데 요런 꿍꿍이가 있었네. 에라이. 미국 텍사스에서 한 목장에서 탈출한 기린이 2주 동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텍사스 힐 컨트리에 있는 한 목장에서 3살박이 기린이 탈출한 뒤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목장 주인은 우리를 탈출한 기린이 다른 기린들이 평소에 가지 않았던 목장 내 외진 방목지로 들어간 뒤 실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약 3천 헥타르 규모의 목장을 수색하고 기린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5천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기린을 봤다는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됐음에도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기린이 사라진 곳은 인구 약 2,700명의 시골 지역으로 수색 범위 대부분이 험준한 산림지대인 만큼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텍사스 힐 컨트리 일대는 미국에서도 동물 사육 목장이 밀집한 곳으로 과거 홍수 등으로 인해 물소, 원숭이, 얼룩말 등이 실종된 사례는 있었으나 기린이 행방이 묘연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린이 당분간 야생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기린이 먹을 수 있는 나뭇잎과 초목이 풍부하고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1: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터 야생동물 걱정꼬정하고 살았대요. 정이 많은겨 인간에게 하기 질린겨. 아이 그리고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 못 가겠냐고요. 우리 인간한테 해나 안 끼치면 좋겠네.
0: 하루에 담배를 20개에서 40개 피씩 피는 영국 여성이 100번째 생일을 맞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베이싱스토크에 거주하고 있는 마가릿 햄이라는 여성은 지난 토요일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현재에도 흡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팽이를 짚고 혼자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녀는 할머니가 수많은 건강 경고를 받고도 평생 담배를 끊은 적이 없다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몸을 타고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도 진한 홍차에 우유를 넣어서 마시거나 마멀레이드에 버로를 거의 2.5cm 두께로 발라서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중인데 다만 담배와 달리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26년생으로 영국 여성 보조 공군에 18세의 나이로 입대해 2년 동안 복무했고 전역 후 가정을 꾸렸으며 어느덧 100세가 돼 매일 집에 방문하는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매주 일요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흡연은 일반적으로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령의 나이까지 흡연을 이어갈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이 여성은 스스로 거동을 하면서 꾸준히 활동량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사회적 교류 그리고 금주 등 일부 식습관이 그녀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1: 타고난 체질은 아무도 못 이기지요. 누가 이기겠쇼. 죽기 직전까정 피고 마시는 사람들 아유 의외로 있더라니까. 괜히 옆에서 냄새 맡다 죽는 사람만 재수 없는겨. 도대체 냄새나고 지저분한 담배는 아 왜들 그렇게 피는지 모르겠어. 당체 마음에 안 들어.
0: 이탈리아의 남녀 분리 해변에서 구역을 침범한 여성이 자신을 향한 지적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난투극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에 위치한 남녀 분리 해변에서 지난 20일 한 여성이 규칙을 깨고 남자친구가 있는 남성 전용 해변 구역으로 들어갔다가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해변은 현지에서 페도친이라는 애칭으로 주로 불리며 1900년대 초 조성이 된 장소입니다. 페도친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남녀 분리 해변으로 약 2.7m의 벽으로 구역을 나눴는데 규정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구역에서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남녀가 함께 어울리려면 부표가 있는 곳까지 수영에 나가 물속에서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페도치는 100년 넘게 이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이 됐지만 밀라노에서 온 커플 관광객이 이를 어기면서 갈등이 벌어진 것인데요. 남자친구가 있는 구역으로 넘어간 관광객 여성은 남성 구역에서 일광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듣고 당신들은 성차별주의자이며 중세시대에 살고 있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해변 이용객은 50대 여성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남편과 함께 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해 잠시 남성 구역을 방문한 상태였는데 관광객 여성은 이 이용객에게 손을 든 채 위협하고 폭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남성들은 실제 몸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두 여성을 진정시켰으며 관광객 여성과 남차 친구는 페도친을 떠나면서 해변 입장료 약 3달러에 해당하는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미 자체 규칙이 있는 장소에 왜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느냐.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이다. 오래된 전통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커플의 행동을 비판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방귀끼 놈이 썩난다고 말이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아이 100년 이상 된 규칙이며 룰을 아이 지가 뭔디 너미 땅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했어. 이런 종자들 트럼프한테 걸리면야 콩물도 없을 텐데 말이오. 꼴랑 산불 가지고 유세는 이랜.
0: 중국 베이징의 초고층 빌딩에 소형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항공기 잔해와 건물 파편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공개가 된 영상에는 건물 외벽이 파손이 되고 항공기 꼬리로 추정이 되는 부품 등 잔해가 수십 층 높이에서 도로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파편을 피해 급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중신 타워는 중국 국영 금융 기업인 중신그룹 본사가 입주한 베이징 최고층 빌딩으로 사고 당시에는 퇴근 시간대여서 주변 도로가 차량으로 붐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현재까지 정확한 부상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조종사의 신원과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소형 경비행기로 추정이 되는 항공기 잔해가 담겼으며 해당 항공기는 지역 비행훈련 업체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현장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이 돼 인근 도로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 외벽에서 불길이 치솟았으며 건물 아래에는 불에 탄 항공기 잔해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완공이 된 이 중신 타워는 베이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중국 중앙 TV 본사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건물 주변 접근을 통제했으며 현장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사고 현장을 지켜봤는데 현재 이 사고와 관련이 된 게시물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삭제되거나 검색이 제한이 되는 등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1: 쪽팔리고 쪽팔리죠. 이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믿을 것이 못디야. 아이 오죽하면 잘 믿지 못하는 사람 보고 아이 중국 너 빤스 입었냐고는 말도 나왔을까.
0: 간단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연봉을 추정해 발표하는 급여 분석 매체 셀러리 리스크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연봉을 약 38억 원으로 추정을 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기존에 알려졌던 20억 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액수입니다. 셀러리 리스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48개국 감독들의 연봉 추정 순위를 공개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홍 감독은 216만 유로로 48개국 지도자 중 16위에 이름을 올렸고 당초 알려졌던 20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는 수치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모리아스 감독의 연봉 순위는 전체의 29위로 알려졌는데 전체 연봉 1위는 브라질을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으로 950만 유로 약 167억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연봉이 낮은 감독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 지휘봉을 잡았던 딕 아드보카체 퀴라소 감독인데요. 9만 6천 유로로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셀러리 리스크는 연봉 순위는 공개된 계약서나 발표 신뢰할 만한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기본 연봉만 포함한 액수로 성과 보너스, 기타 비용, 인센티브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라고 하네요.
1: 아이고, 1억도 아까운 이한테 얼마? 38억? 환장 억었네.
0: 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참패한 한국 국가대표팀을 향한 팬들의 불만이 확산한 가운데 한 편의점이 출입문에 홍명보는 출입금지라고 쓰인 안내 문구를 내걸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문구가 표기된 것은 생활용품 등 할인 판매 시 안내 문구로 활용을 하기 위해 점포별로 준비한 양식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실제 점주가 부착한 것인지 방문객이 장난으로 붙인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출입금지가 아니라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 저 매장 어딘지 알려달라. 돈줄 내러 간다. 사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러겠냐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노노 명보, 전국 홍명보 동명인 비상 등 패러디 댓글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FIFA 랭킹 61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1로 무너진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최악의 졸전이었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확정짓지 못하고 남의 나라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된 것은 전적으로 홍명보호의 뼈아픈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밥상을 걷어 찼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탄식이 절로 나오며 이건 짜증을 넘어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실력도 없던 한국 축구를 이제는 하늘마저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한국 축구가 32강 마지노선에 탑승하기 위해 기댈 수 있었던 경우의 수는 총 9개로 타구장 경기들 중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 시스템상 9개의 주사위 중 단 3개만 우리의 바람대로 떨어져도 한국은 32강 산소 호흡기를 할 수 있었는데, 통계 매체들이 한국의 생존 확률을 90% 가까이 짚었던 것도 이토록 널널한 경우의 수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축구 팬들을 조롱하는 듯한 지독한 수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9개의 경우의 수 중 한국의 간절한 기도대로 적중한 경기는 스페인의 우루과이전 1-0 승리 단 하나뿐으로, 나머지 8경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국의 목통을 조이는 방향으로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콰도르가 독일을 잡는 대이변이 터지고 무조건 승패가 갈려야 했던 일본과 스웨덴, 호주와 파라과이전은 야속하게도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세네갈은 이라크를 5-0으로 융단 폭격하며 골 득실을 갉아먹었고, 이란은 이집트와 비기며 기어이 한국을 8위 턱걸이로 밀어내더니 믿었던 가나마저 크로아티아에 역전패를 당했으며, 알제리와 오스트리아는 가장 나오지 말아야 할 무승부까지 나왔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8번 연속 뒷면만 나올 확률, 그 기막히고 끔찍한 불운이 하필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축구에게 일어난 것인데요. 물론 우리 스스로 못해서 떨어진 주제에 누굴 탓하느냐라고 하겠지만, 네, 맞는 말입니다. 누굴 탓할 자격조차 잃어버린 졸전이었으나, 하지만 최소한의 기적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8개의 주사위 중 7개를 철저하게 빗나가게 만든 이 잔인한 우주의 기운 앞에서는 깊은 허탈감과 짜증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력도 잃고 운마저 잃어버린 대한민국 축구, 5천만 국민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버린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끝자락은 축구의 신마저 철저히 등을 돌린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기억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패를 내고 선수들이 안 믿긴 처음이오. 이 내 애지가 나면 감독 욕 안 하는데 이 진짜 삐빠빠룰라 시상에 있는 욕은 다 해주고 싶네. 이 누군지 아시죠? 아이고 홍씨도 싫어질라 그래요.

0: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 선수들 이렇게 졌지만 안 미운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라라랜드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리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이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 날씨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중부터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대로 괜찮지만은요, 내일 그리고 본격적인 무더위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미리미리 에어컨 점검하시고요. 또 차 고치실 거 있으면 미리미리 손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2부 첫 곡은요, 박상철이 부르는 무조건, 우리 세무엘님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참여를 해주시는데 오늘 2부 첫 곡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박상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어휴, 월요일 첫날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삶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감사하며 기도하신다고 하신 우리 복별님. 어느덧 무덥고 습한 여름이 왔네요. 무더위를 이기자 억센 힘. 예전 한국에서 어떤 음료 광고가 생각나네요. 예전처럼 더우면 등목 한번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되었지만 그 시절 더위를 이기던 추억을 생각하며 한자 올려봅니다. 무더위를 이기자. 축구의 불씨를 살리자. 살리긴 개뿔 다 죽었죠. 천상 또 4년 뒤를 봐야 될 텐데 정말 진짜 일부 끝에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그런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예전에 젊은 한국인들의 애창곡이죠. 아유, 여름이면 뭐 어김없이 노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인가요? CCR이 부릅니다. 프라우드 메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 은경씨 벌써 또 한 주의 시작이네요. 월요일 좋은 글귀와 시 같이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의 걱정보다 오늘의 희망을 더 크게 품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는 걸음이 결국 원하는 곳에 닿게 합니다. 월요일은 부담이 아니라 또 한 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새로운 시작.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면 지난 걱정은 바람에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담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기쁨으로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퀴즈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늘고 계세요. 이러다가 매일매일 퀴즈를 내드려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럼 너무 좋겠죠.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어요.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말씀드리면 정답을 다 말씀드리는 거가 돼서 오늘은 그냥 음악만 듣는 걸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너비의 곡입니다. 아리랑

0: 월드컵 얘기 안 꺼내고 싶지만 이모저모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서 한 두 꼭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 전설 리오넬 메시 아시죠? 이 메시를 기리기 위해 고국 아르헨티나에 세워진 동상을 두고 뒷모습이 민망하다는 반응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소도시 쿠트랄코에 높이 약 26m 규모의 메시 동상이 세워졌는데 이 동상은 지금까지 제작된 메시 동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상 속 메시는 무릎을 꿇은 채 2022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우승 당시의 월드컵 트로피 모형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면에서 본 동상은 그래도 비교적 무난한 모습이지만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특이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 동상을 여러 각도에서 담은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조회수 8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동상을 뒤쪽에서 보면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 누리꾼은 동상 제작자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팬인 것 같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동상의 후방 모습은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메시 동상의 위치를 옮기거나 적어도 동상 앞에 놓인 월드컵 트로피의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메시가 이 동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가 조국을 향해 보인 애정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러나 궁금하신 분들 지금 당장 메시 동상 뒷모습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 유력한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이 됐던 제시 마치 캐나다 감독이 한국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은 팀이었다며 32강전 상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감독은 남아공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을 앞두고 당연한 경기는 없다며 마음을 다 잡았다고 하는데 남아공은 한국이 속한 A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2위로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과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1대 0 승리를 거둬 감격을 맛보았는데 마치 감독은 많은 이들이 한국과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남아공은 매우 피지컬했고 운동 능력이 뛰어났다. 수비도 잘 됐고 현재 자신들이 하는 축구에 대한 믿음이 큰 팀이었다고 했고요. 한국이 더 나은 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가 끝날 무렵에는 남아공이 그 결과를 스스로 얻었다. 그들이 더 나았다며 32강전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공격수인 제이콥도 한국 쪽으로 배팅이 우세했지만 남아공은 골을 넣었고 수비도 잘했다. 훌륭한 투지도 보여줬다며 우리가 그들과 32강전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무언가 잘하는 게 없다면 월드컵 조별리그를 2위로 마칠 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 직전 한국의 국제연맹 FIFA 랭킹은 25위였고요. 남아공은 60위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한 한국이 남아공에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한국으로선 정말 비기기만 해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충격은 더욱더 큽니다. 한편 마치의 감독은 지난 2024년 홍명보 감독이 다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될 때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감독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안 돼서 이런 악평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구구절절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우려했던 일이 더 처참하게 당하고 보니까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리도 이런데 우리 태극 선수들은 오죽할까요? 자, 우리 뽀돌현도님이 글을 일찌감치 올려주셨어요. 24년 전 오늘 기억하시나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때도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뜨거웠죠. 오늘이 바로 제2 연평해전 승전 24주년입니다. 적의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목숨 바쳐 NLL을 지키다 서해의 별이 된 제2연평해전 6명의 영웅들. 정장 고 윤영하 소령, 조타장 고 한상국 상사, 사수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의무병 고 박동혁 경장과 천전 장병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임형주의 불멸의 혼 신청해 주셨네요.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가뭄 거리며
0: 매주 이 시간 우리에게 흘러간 가요와 그 가수의 뒷담화를 아주 재미나게 풀어주고 계시는 우리의 수지씨 오늘도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1: 나왔습니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를 해주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1: 네, 오늘은요.
2: 네.
1: 그래요, 말을 해봐요. 누군지 아시죠?
2: 양수경.
1: 맞습니다.
2: 네.
1: 네, 양수경 씨는 1965년 출생했고 1988년 데뷔를 했어요. 서울 연촌 초등학교를 거쳐 상계여자중학교 또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과를 졸업했어요. 1988년 1집을 발매하며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988년 1집 바라볼 수 없는 그대가 히트하고 후속곡인 그대는 양수경의 대표곡인 1989년 집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2: 아유, 참 좋은 노래죠. 비 오면 뭐 어김없이 선곡이 되는 네. 노래이기도 합니다.
1: 역시 크게 히트하며 이상은 이지연과 함께 데뷔부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여가수로 발돋움할 수 있었어요. 1989년에는 이지연과 함께 MBC 10대 가수상 본상을 받으며 스타의 자리를 이어갔어요. 1990년에는 일본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 활동이 저조했으나 그 일본에서 그 일본 드라마 주제가가 데뷔곡인데 오리콘 탑 100에 무려 26주나 차트인을 하는 인기를 얻어 그해 일본 레코드 대상에 최우수 가요곡 신인상을 받는 등 20개 이상의 방송국에서 연말 가요 시상식 신인상을 수상하며 국외 인지도도 높아졌어요. 1990년 말 국내에서 3집 앨범을 발표해 대박 히트를 치면서 한국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국외 활동도 병행했어요. 이후 92년까지 강수지, 김한선 함께 여가수 인기를 놓고 경쟁을 펼치며 여가수 탑 자리를 지켰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강수지는 그닥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뭐 강수지만 그래요. 이지연이나 뭐 김한선이나 다 그냥 도찐 개찐이지 뭐.
1: 그냥 뭐 동요 부르는 식 같아요. 88년에서 90년 사이에 데뷔한 수많은 신인 가수들이 1집 또는 2집까지만 히트를 하고 부진했던 반면 양수경은 90년대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아 스타 자리를 지켰으며 1집에서 5집까지 활동곡마다 실패 없이 모두 크게 히트하며 히트 제조기로 불리기도 했어요. 여가수로는 드물게 화장품 광고도 찍었대요.
2: 워낙에 네. 이뻐요.
1: 음반 판매, 미모, 가창력, 히트곡 인기 수상 경력까지 겸비한 실력파로 인정받았어요.
2: 네.
1: 여기서 우리 그대는?

0: 그대는 이 노래도 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1: 기타 곡으로는 쉴 수도 없이 많은 곡이 있는데 네.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뭐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이 무수히 많아요. 1998년 1월에 신분이 짙은 가수 선배 전영록과의 결혼 소식이 신문 1면에 크게 실리는 스캔들로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 전영록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고 이 둘은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후 냉큼 대서 투표를 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0: 맞아요. 그때 한때 뭐 난리 났었어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예.
1: 당연히 당사자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양수경은 그저 전영록을 열렬한 팬이고 그를 롤모델로 삼으며 가수의 꿈을 갖게 해준 것이고 또 전영록은 그런 그녀를 상당히 아끼며 자신의 곡을 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결국 스캔들 해명을 위해 7살 연상 음반 제작자이자 소속사 대표인 예당 컴퍼니 회장인 전두섭 씨와 결혼 소식을 알리고 결혼을 올리며 일단락 되었지만 당시 최고 연예 기획사 대표와 여가수의 결혼 소식인 만큼 이 또한 장안의 화제였어요. 당시 연애하던 관계이긴 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낳고 남편을 내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가수 활동을 중단한 지 20년 만인 2016년 7월으로 KBS2TV 불후의 명곡에서 전설로 출연해서 지상파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무래도 20년 만에 무대여서인지 일부 시작하면서 사랑 창밖에 빗물 같아요를 부르다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한 관객과 눈을 마주치고서 감정이 북받쳐 잠시 울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음 달인 8월에는 KBS 1TV 콘서트 7080에서 그녀의 단독 컴백쇼를 이례적인 1시간 풀타임 형식으로 편성해서 방영하여 화제가 되었어요. 양수경의 남편인 예당 컴퍼니 테라리소스의 변두섭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향년 54세, 당시 예당 측은 사인을 과로사로 발표했지만 각종 언론에서 자살의 정황을 보도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밝히며 고인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했다고 말한 바 있었어요.
0: 네.
1: 이거는 네. 우리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0: 아유, 그런 얘기가 재밌죠. 모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1: 우리 친구가 신호가 배우라서 북쪽으로 좀 발이 넓은 애인데 여기 사는데 한국을 나갔는데 카페를 갔어요. 옛날 얘기예요.
0: 예?
1: 그런데 그 양수경이가 아들을 데리고 그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나왔는 거 보더래요.
0: 오, 그러니까 놀러 갔는데 거기서 본 거군요. 양수경 씨하고 양수경 씨 아들하고.
1: 딱 보자마자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조그만 남자 아이 얼굴에서
0: 예예.
1: 전영록 씨 얼굴이 보이더래요. 내 딸도 동시에 엄마 제 얼굴에서 전영록이 얼굴이 보여 그러더래요.
0: 어머, 아유 그 아들 좀 보고 싶네.
1: 아유 글쎄 말이야. 근데 어릴 때였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할까나 말거나 하다가
0: 요새는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1: 그러게 말이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만 얘기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본 사람의 오피니언이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본 건 아니니까.
0: 근데 너무너무 똑같았다.
1: 여기서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0: 아이고,
1: 들어보죠.
0: 네.

0: 이 노래가 또 한때 제 18번이었잖아요 또.
1: 아우 양수경 노래가 저랑 딱 맞더라고요. 처음엔 양수경 씨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은 저도 전영록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0: 저도 꿈이 가수였는데 저보다 먼저 전영록이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가수로 그냥 성공을 하는데 아유 진짜 한동안 잠깐 부러웠었어요. 착하대요.
2: 이것이 싸가지 없네. 이것이 싸가지 없어.
0: 아유 내가 이래서 수지 씨를 좋아하자네.
2: 양수경은 2017년 본인의 재산을 제로라고 밝힌 바 있는데 사별한 전남편 고 변두섭 씨가 그 남긴 막대한 상속 채무로 인해 문화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남편이 사망한 후 양수경은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을 우려해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대요. 한정 승인이라는 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래요. 그리고 양수경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남은 개인 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언급을 했어요.
1: 아유, 받아도 현찬을 판국에.
2: 근데요, 제가 볼 적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뻐요, 굉장히.
1: 아, 양수경 씨 이쁘죠. 예.
2: 새로운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한다고 공고하며 발빠른 재정비에 나섰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변두섭 대표의 아내 양수경, 그때 당시에 46살이었대요. 신임 대표 이사를 도와 전반에 나서 고인의 그 사업체를 수습할 것이라는 골자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어요.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낸 양수경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넋을 잃은 상태였어요. 많은 히트곡을 만들며 인기를 끌던 가수 양수경이 변 대표와 결혼한 것은 이제 98년 기획사 사장과 소속 가수의 만남이었거든요. 그 뒤 양수경은 연애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하와이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어요. 여기서 당신은 어디 있나요?

0: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드라마 아시죠? 아유 나쁜 놈 시기.
1: 아유 근데 46살 이렇게 혼자 됐으니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양수경은 그 고 변두석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 변준호 군과 2009년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두 자녀. 조카요. 조카를 입양해서 일남이녀의 다둥이 어머니로 수라에 두고 있어요.
0: 착하다니까. 예.
1: 양수경은 집안이 어려워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수를 꿈꾸게 되었는데 이후 친구를 따라서 KBS 신인 무대 오디션에 참여했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자신만 합격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데뷔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회를 그때 누가 했냐면 그 콩나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위키리 씨 있죠?
0: 아, 위키리. 한국 이름이 아마 이한필 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 이 사람이 위키리잖아요.
0: 네.
1: 그 사람이 사회를 받고 심사위원 중에는 연기자 송재호 씨가 있었어요.
0: 알죠.
1: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프로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송재호 씨가 양수경을 보고 인물이 좋아서 연기자를 해도 좋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게 들어있쇼 머리에. 예, 다섯 번에 걸쳐 시험을 봤는데 다섯 번째 노래가 그때 그 사람 그 당시에 심수봉의 모창이었었어요.
0: 네네.
1: 그리고 그때 김은국도 함께 참가했었어요. 김은국도 그때 이제 픽업이 된 거예요.
0: 네네.
1: 생선 장사를 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던 그녀는 가수가 가장 아름답고 품이 있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 연습하면서 가수의 길을 준비했대요.
0: 이 양수경 씨도 노력을 많이 했네요.
1: 그렇죠.
0: 예.
1: 여기서 사랑은 차가운 유혹?

0: 사랑은 차가운 유혹. 아우, 이 노래도 엄청 인기 많았었어요.
1: 그 양수경은 2009년 작고한 여동생의 두 자녀를 입양해서 16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워왔으며 최근 첫째 딸 최영양을 이제 2025년 봄에 결혼을 시켰어요. 당시 조선의 사랑꾼 방송을 통해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과 눈물을 공개해서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어요. 그 양수경의 여동생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을 떠났대요.
0: 아, 왜 그랬을까? 젊은
1: 몰라요. 애를 둘을 놔두고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으나 받지를 않아서 비극을 막지 못했던 그 당시 오랫동안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방송을 통해 고백을 한 바 있어요.
0: 아하.
1: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양수경이 전화만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0: 글쎄 말해요.
1: 그로 인해서 갔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공황장애를 겪었나 봐요.
0: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1992년 젊은 나이에 림프셈암, 임파선암을 진단받았었대요, 양수경이.
0: 네.
1: 그래서 투병을 했으나 식습관 개선과 자연 치유 등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완치됐다고 하네요.
0: 글쎄요, 전혀 몰랐는데요. 그런 사실은.
1: 네.
0: 또.
1: 그렇죠. 양수경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마지막 곡은
0: 네?
1: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0: 왜 이 곡 안 나오나 했어요. 네, 끝곡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네. 자, 네, 오늘도 네.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양수경의 노래 그리고 양수경의 또 지나온 과거 아주 잘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또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됐나.
2: 인력과에서 장사를 하시면서도 계속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시죠.
1: 날마다 슬프고 네, 날마다 죽고 싶고. 근데 자식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딸이잖아요. 아, 얘네들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키워놓고 의식주는 해결해주고 보호자로서의 책임은 하고 그리고 죽자. 저는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죽는 것만이 해방이다. 네. 이 고단한 인생에서 탈출이다.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명문대학이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신촌의 4대 명문대 중에 하나로 MZ들이 진짜 좋아하는 대학이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명문대라고 합니다. 신촌에 Y대 그리고 E대, S대가 있는데요. 남은 그 하나의 대학은 뭘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와대입니다. 와플대학의 대표인 손정희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장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와플대학의 대표이면서 지저스 처치의 장로인 손정희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을 와플대학 대표가 아닌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2: 멋있습니다, 장로님.
1: 제가 네. 신현준 씨 팬이어서.
2: 아이고야. 아, 저는 꽃이 옆에 왜 있나 했거든요.
1: 네.
2: 아, 너무
1: 정말
2: 감사합니다.
1: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2: 아, 저도 장로님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꽃까지 선물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근데 남자분이 꽃보다 예쁘세요?
2: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제가 꽃 엄청 좋아하거든요.
1: 네.
2: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님 옆에 이렇게 꽃이 있어가지고
1: 네.
2: 아, 왜 꽃이 옆에 있을까 했는데 선물이었군요.
1: 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뭐, 달리 뭐 귀한 걸 드릴 게 없어서
2: 네.
1: 그냥 마음의 표현입니다.
2: 저는 장로님 간증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 섬기시는 분이 저렇게 성공하시고 또 도전과 소망을 많은 분들한테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1: 네.
2: 그게 저의 선물이었습니다.
1: 네.
2: 이미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나와주셔서
1: 네.
2: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2: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1: 네.
2: 네. 이렇게 꽃처럼 또 동안이신데 젊은 친구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동안이신 거예요?
1: 뭐 저희 회사
2: 네.
1: 직원들의 한 70%가
2: 네.
1: 1990년대생들이에요.
2: 예.
1: 네, 직원들이 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도 많이 입사하고
2: 네.
1: 그런 주 고객층하고 같은 연령층의 친구들하고 뒹굴고 싸우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2: 네.
1: 그리고 제가 또 좀 철이 없는 사람이라서
2: 저랑 같으시네요.
1: 네.
2: 네. 동안에 비교하면 철이 없다.
1: 네.
2: 국내에 300개가 넘는 캠퍼스, 즉 매장이 있고요. 미국 라스베가스에도 와대가 있습니다. 이야,
1: 네.
2: 뭐 자긍심 같은 게 느껴집니다.
1: 그
2: 현재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자
1: 네.
2: 또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됐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1: 당연히 너무 기분이 좋죠.
2: 네.
1: 어떻게 회사가 언제 이렇게 됐나. 저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예요.
2: 네.
1: 예. 근데 저희가 3년 전에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2: 네.
1: 와플 연구소가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2: 네.
1: 네. 네. 근데 연구소 설립할 때 이제 설립 기준을 맞추느라고 직원들 이력서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이력서 파일을 하나하나 본 적이 있어요.
2: 네.
1: 이 친구들 중에 누구를 연구원으로 추천할까 하고 근데 수많은 직원들이 대학교 중퇴더라고요.
2: 네.
1: 진로를 잘 결정 못하고 진학했던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 네.
1: 근데 사실 대학교 중퇴면 최종 학력은 고졸이에요.
2: 그렇죠.
1: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졸 학렬로 그 지원하기 쉽지 않잖아요.
2: 맞습니다.
1: 저는 그때 딱 느꼈어요. 우리 회사 망하면 안 되겠다. 네. 저는 학벌 안 보고 뽑았거든요.
2: 예, 예, 예.
1: 제 학벌이 고등학교 중퇴라. 저는 최종학력 중졸이에요.
2: 네.
1: 근데 뭔 학벌을 보겠어요.
2: 예.
1: 네. 근데 막상 직원들 이력서 파일을 보니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꼭 살아남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걸 그때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 네.
1: 네.
2: 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책임감입니다.
1: 네.
2: 네. 그, 무엇보다도 이 기업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종사자들한테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1: 그,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장거리 통근을 많이 해요.
2: 네.
1: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뭐, 화성, 동탄, 인천, 용인, 이런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2: 네.
1: 그러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 막 서너 시간씩 걸리잖아요. 아침 일찍 나오기도 하고.
2: 네.
1: 그러면서 엎드려서 회사 일찍 와서 자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와플대학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와플대학 하려고 태어나고 마지막 직업이 와플대학인 사람은 저 한 명이면 되죠.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꿈,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걸 왜 못하냐. 결국은 머니 때문이잖아요. 우선은 돈을 벌어서
2: 네.
1: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되고 그게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인데
2: 네.
1: 꿈을 찾아가는 동안일지라도 회사가 좀 더 가기 싫은 곳이 아니고
2: 네.
1: 예. 그래도 여기서도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를 저는 정말 바래요.
2: 네.
1: 네. 저희 회사는 주 35시간 근무합니다.
2: 예.
1: 네, 법적으로 40시간, 뭐 52시간 이런 얘기하는데
2: 네.
1: 사실 하루에 8시간 일하라고 해도 8시간을 다 집중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안 그래요.
2: 네.
1: 대표도 8시간 일 안 하는데 못하는데 딴짓하는데 네. 네, 7시간 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점심시간을 일단 30분을 3년 전에 늘려봤어요.
2: 네.
1: 출퇴근에 지친 직원들이 엎드려 있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거나
2: 네.
1: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유를 주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2: 네.
1: 밥 빨리 먹고 예. 출근할 때 아예 편의점 들려서 점심 먹을 걸 사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2: 네.
1: 밥을 빨리 먹으려고.
2: 예.
1: 그리고 남는 시간에 좀 한 시간 이상 잔다든가 헬스클럽을 다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2: 네. 자기 예. 개발하는 친구들도
1: 맞아요.
2: 있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퇴근 시간을 30분 또 줄여줬습니다.
2: 이야.
1: 그래서 이제 주 35시간 하루에 7시간 일하는 회사가 됐어요. 제 최종 꿈은
2: 네.
1: 4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2: 이야, 들어가고 싶습니다. 진짜 육체가 좀 편안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잖아요.
1: 네.
2: 아무 얘기를 해도 육체가 피로하고 이러면은 들리질 않잖아요.
1: 네.
2: 야, 귀한 결정. 그러나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직원들이 다닐만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시간도 뭐 시간이지만 회사 분위기도 좋게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1: 저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2: 겸손하십니다.
1: 학력을 봐도 그렇고
2: 네.
1: 배움도 짧고 모르는 것도 정말 많고
2: 겸손하세요.
1: 네, 결국은 제가 못하는 일을 잘하는 직원을 뽑아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2: 네.
1: 네. 제가 못하는 일을 해주는 직원들이 늘 고맙죠. 그리고 저희 회사 슬로건이 잘하는 것만 잘하자예요.
2: 네, 네.
1: 컴퓨터를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죽기 살기로 해도 이미 컴퓨터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못 쫓아가요.
2: 그렇죠.
1: 예. 네. 컴퓨터 잘하는 친구는 컴퓨터만 하고, 청소 잘하는 엄마 같은 저는 청소를 하죠. 예. 직원들이 청소하면 제가, 아야야, 놔둬라. 예. 내가 한다, 이래요. 예. 예. 그러면 직원들은, 아유, 대표님이 어떻게 빗자루를 들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제일 잘한다. 예. 우리 각자 잘하는 것만 잘하자.
2: 네.
1: 네. 그런 세월이 쌓여서, 와플은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2: 네.
1: 어느새 2등이 없는

0: 그러니까 조금 받고 어려운 심부름 하면 심부름값 좀 두둑히 받잖아요. 네. 제가 그런 거 아닐까.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키시는 어려운 심부름. 일단 첫째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심부름.
1: 네. 제일 어려운 거네요.
0: 네. 네. 그걸 잘 한 덕에 저도 큰 심부름값 받아서 이만큼 누리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야, 말씀 말씀마다 참 겸손이 그냥 배어 있습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꿈을 지지해 주시고 또 회사 복지가 탐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탐나실 것 같아요. 아, 자녀분들이 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기업을 세우기 이전에는 장로님께서 정말 산전, 수전, 공균전까지 다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10억 빚더미 속에서 오늘 연매출 700억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 공개해 주실 거죠?
0: 이미 많은 분들한테 간증도 했고,
1: 네.
0: 네. 저는 사실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그냥 딸아이들 예쁘게 입히고 싶어서 아동복가게를 처음 시작했고,
1: 네.
0: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로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감히 어제보다 못한 오늘은 없다.
1: 네.
0: 네.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게 네.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1: 무서워요.
0: 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둥바둥 모은 거 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1: 맞습니다.
0: 네. 저도 딱 그랬고요. 네. 그래서 정말 쫄딱 망하고 네. 단돈 30만 원으로 리아카를 사서
1: 네.
0: 저의 청춘 시절의 메카는 신촌이었거든요.
1: 네.
0: 겁 없이 리아카 끌고 신촌으로 향했고
1: 네.
0: 거기서 보통 어려워지면 바닥을 친다 그러잖아요.
1: 네.
0: 저는 그 말에 꼭 이 말을 덧붙입니다. 바닥을 치면 다행이게 지하실도 있어.
1: 어이구야.
0: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가본 사람이 나다. 그런 말을 해요.
1: 예.
0: 왜냐하면 노점상은 아무리 먹고 살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어도 불법이에요. 예.
1: 네.
0: 불법의 세계가 지하세계죠. 그래서 지하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살고 싶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1: 네.
0: 날마다 죽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1: 네.
0: 나 그렇게 뭐 잘못하고 산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됐나.
1: 뉴욕에서 장사를 하시면서도 계속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시죠.
0: 날마다 슬프고 네. 날마다 죽고 싶고 네. 근데 자식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것도 딸이잖아요. 아, 얘네들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키워놓고
1: 네.
0: 의식주는 해결해주고 보호자로서의 책임은 하고
1: 네.
0: 그리고 죽자. 저는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1: 아,
0: 죽는 것만이 해방이다.
1: 네.
0: 이 고단한 인생에서 탈출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었어요. 네.
1: 야, 벌써부터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도전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늦게 결혼을 해서 아기 아빠인데 이제 막내 딸이 이제 6살이거든요.
0: 얼마나 예뻐요.
1: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두 딸을 위해서 엄마 마음으로
0: 네.
1: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신촌에서 어떤 마음인지 부모 입장에서 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아동복 장사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0: 장사가 잘 되니까 물건이 모자르잖아요.
1: 네, 네.
0: 생산까지 손을 댄 거죠.
1: 크게 벌리셨구나.
0: 네. 예. 국내 생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1: 네.
0: 이걸 해외 생산까지 했고 당시에 여권도 없고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저는
1: 예.
0: 국내에서도 할 일이 관리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해외 생산

0: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겼어요. 네. 근데 저는 또 뭐 수표를 쓰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현금 거래만 즉시 결제하면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장사죠. 네. 전 지금도 장사꾼이라 그래요. 네, 큰 돈을 맡기고 해외 생산을 부탁했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길거리로 나앉았죠. 받을 돈도 많고 줄 돈도 많고 근데 받을 돈 못 받으니까 줄 돈 못 주고 네. 네, 그래서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는 그런 형편까지 내몰렸죠. 네. 근데 그때 딸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예. 사실 전도했던 친구는 안 다니고 저희 딸만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근데 정신없이 사느라 그런 줄도 몰랐어요. 네. 근데 법원 쫓아다니다가 밤늦게 돌아온 날 문 앞에 예. 10kg짜리 쌀한포대가 있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쌀이 곧 밥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밥 얻어 먹는 거지가 된 거예요. 나야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쳐도 네. 제 자식은 그냥 아무 잘못 없이 거지 자식이 된 거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렸죠. 그게 리아카를 끌고 나간 용기가 됐고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싼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그 아파트 작은 베란다에 나가서 방석을 깔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쿨쿨 자고 있는데 너 뭐하니 했더니 새벽 예배 너무 가고 싶은데 한 번만 갈 게 아닌데 버스도 안 다니는 새벽 5시에 갈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차비 달란 말도 못하고 혼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목이 메서 차비 줄 형편은 못 대고 그냥 이사 가자.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네. 걸어 다니면 되지 네. 그리고 방을 더 줄여서 네. 교회가 있는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1: 야.
0: 얼마나 허름하고 형편없는 집인지 딸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예. 엄마로서 이런 환경밖에 제공을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손잡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딸이 엄마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대.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우리 네 식구가 비 안 맞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이면 나는 행복해. 야. 엄마한테 고마워. 어떻게 똑바로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절로 안 나오겠어요.
1: 나는 보고 싶어요.
0: 결혼했어요.
1: 야, 너무 하나님이 그 기도했을 때 얼마나 이쁘게 봤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사한 다음 날부터 네. 딸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깜깜한 새벽 5시에 보호자가 돼서 네. 어떻게 안 따라가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네. 한경직 목사님 무릎에서 컸으면서도 그분이 세계적인 목사인 줄도 모르고 네. 그냥 우리 집에 자주 오는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도 학교처럼 다녀야 되나 보다 하고 네. 전혀 은혜도 모르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해서 살던 못난 인생이에요. 딸의 보호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갔지만 네. 그냥 앉아있다 같이 돌아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딸이 교회 주보를 갖고 와서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헌금을 좀 크게 하시면 주보에 광고를 냈었어요.
1: 네. 네.
0: 어떤 안수 집사님이 1,000만 원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1: 예.
0: 엄마 나도 1,000만 원 드리고 싶어.
1: 오.
0: 근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빵인데 네. 장을 빼도 못 드리는 큰 금액이에요.
1: 예.
0: 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만 생각나서 네.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했죠.
1: 네.
0: 하나님, 제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이 영화처럼 나타나서 1,000만 원 딱 갚아주면 제가 그대로 헌금 드릴 테니까 제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바보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을 기도해도 남들은 응답이 있대는데 저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짜증이 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사실 70 바라보는 이 나이에 뒤돌아보면 안 들어주신 기도 하나도 없어요.
1: 아멘.
0: 네.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게 저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1: 아멘입니다.
0: 거죠.
1: 아멘입니다.
0: 예, 그걸 잘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다른 모든 축복도 주시더라고요. 짜증을 내서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리다가 어느 날 머리를 한 방 딱 맞았어요.
1: 네.
0: 저도 크게 사업을 했었으니까
1: 예, 예.
0: 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라는 생각에 천만 원,
1: 예.
0: 만 원짜리 천 개,
1: 네.
0: 그게 천만 원이잖아요. 아, 만 원씩 천 번 드리자.
1: 예.
0: 저 1,000번째 모르던 사람입니다.
1: 오.
0: 그냥 네. 천만 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만 원씩 천 번이면 천만 원이다라는
1: 네.
0: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거죠.
1: 네. 네.
0: 문방구에 쫓아가서 제일 싼 봉투 사가지고 번호를 써서 네. 매일매일 교회 갈 때마다 만 원씩 드렸어요.
1: 010203 이렇게요?
0: 네. 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 이거 평생에도 못 끝나요.
1: 네.
0: 한 20년 해야 되니까.
1: 네.
0: 그런데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니까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1: 네.
0: 일주일에 13번 예배를 모두 참석했어요. 와. 13번을 다 헌금을 드렸어요.
1: 네.
0: 저 2년 만에 끝냈어요.
1: 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0: 교회에 있는 시간, 하나님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안전한 것 같고 가장 행복해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목사님이 저에게 집사 직분을 2년 만에 주실 때
1: 네.
0: 화장실에 밥알이 떨어져 있어도
1: 네.
0: 나는 주워 먹을 수 있다 이 말씀 한마디에
1: 네.
0: 어디서 뭐 하다 온지도 모르는 저같이 가난한 노점상에게
1: 네.
0: 2년 만에 집사 직분 주는 걸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1: 네.
0: 정말 교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가는 기쁨이었고
1: 네.
0: 행복이었어요.
1: 네, 저도 참 교회 안이 행복했구나. 저의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의 근간을 준 곳이 이곳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장로님께서 사기를 당한 이후에 채권자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사실 뭐라 할 건 아니죠.
1: 네.
0: 정말 한 푼 두 푼 누구에게나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받을 돈을 받아야 줄 돈을 주니까 받을 돈 받으러 정신없이 전국을 쫓아다니다 보니 제 행방이 묘연하다고 불안을 느끼셨는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무튼 현재도 최고로 손꼽는 예고를 다니고 있던 딸아이 학교 교문 앞까지 가서 제 안부를 확인하려고 근데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등학교가 최종학벌은 아니잖아.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 거잖아. 내가 좋은 대학교 가면 되지. 그러면서 학교 장학금도 거절하고 사실 예고는 장학금만 갖고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도량진 한강대교를 자전거를 타고 와서 도량진 한샘학원을 두드려서 학원비도 없는 애가 100명이 강의를 들으나 101명이 강의를 들으나 학원은 큰 손해 아니지 않냐. 내가 칠판도 지우고 또 좋은 서울대학교 딱 붙어서 학원의 명예를 올릴 테니까 나 한 명 더 앉아서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노량진 한샘학원입니다.
1: 네.
0: 네. 수능이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러 갔을 때 작은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너는 뭐가 돼도 델론 같으니 나중에 방송에 나가서 그때 TV는 사랑을 싣고 이게 한창 유명하던 때였어요.
1: 네.
0: 누굴 찾는다고 하면 우리를 찾아오거라.
1: 네.
0: 이렇게 세상엔 참 좋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1: 따님 보고 싶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0: 근데 사실 큰아이도 감사하지만 작은아이도 제가 유산을 두 번 하고 10년 만에 임신을 해서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11년 터울이에요.
1: 터울이 있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언니가 대학교 다닐 때 얘는 초등학생이어서 정말 언니한테 올인하고 동생은 신경도 못 써줬었어요. 언니가 잘 되면 동생도 잘 되리라. 언니가 이끌어주리라. 왜냐하면 난 죽고 없을 거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용돈을 한 달에 5천 원밖에 못 주고 그래도 여자애들이니까 비상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챙겨주고 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비상금이 필요하냐고. 엄마 나는 하나님 백이야. 내가 횡단보도 앞에 가서 서면 파란불로 바로 바뀌고 내가 버스정류장 앞에 가서 서면 내가 탈 버스가 딱 와서 서고 나는 비상이 있을 수가 없어.
1: 야.
0: 하나님 백으로 살아.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1: 네.
0: 정말 어린 딸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는 걸 깨우치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늦게 믿은 만큼 저 48살에 은혜 받았으니까 늦게 믿은 만큼 정말 남들의 하루보다 더 값진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48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신 거잖아요.
0: 네.
1: 네. 48에 결혼했습니다. 네, 다 늦게 시작을 했네요.
0: 우리 오래 살아야 되네요.
1: 네, 120살까지 일해야 됩니다.
0: 빨리 안 부르시겠네요.
1: 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신천대학가 근처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노점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텐데요.
0: 노점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1: 경찰 아니요?
0: 단속반.
1: 단속반.
0: 그죠? 네. 현실은 안 그래요.
1: 노점상입니까?
0: 네. 같은 노점상.
1: 그죠.
0: 밥그릇 뺏기는 거잖아요.
1: 네, 네.
0: 도끼 들고 쫓아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무섭고 겁이 나서 사람도 안 다니는 한적한 길. 노점들도 모여 있는데 저는 노점들을 피해서 저 한적한 데 가서 장사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안 건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면 어차피 제풀에 좀 하다가 갈 테니까 힘 뺄 필요 없다 하고 내비두더라고요. 근데 저는 쌀이 필요하고 아이 차비가 필요하고 학비를 벌어야 되는 엄마잖아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처음엔 붕어빵을 팔았어요. 제가 편식이 심해서 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고구마를 넣어서 구워 먹다가 어렸을 때 집에서 자주 해 먹던 만두 속을 넣어서 어느 날은 붕어빵을 구웠죠. 그리고 이 붕어빵에 재밌는 이름을 또 학생들이 붙여주고 가장 히트쳤던 붕어빵은요. 치즈 칠리 붕어빵입니다. 저 KBS 9시 뉴스에서 취재도 나왔었어요. 붕어빵에 백년사라는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것도 하나님 장난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붕어빵이 만약에 사계절 음식이었으면 제가 1년 내내 아직도 붕어빵 장사 할 텐데 네. 여름이 되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시작한 와플 장사에서 아 이것도 좀 남달리 해야 이 나쁜 위치에서 장사가 되겠구나 하고 네. 12가지 크림을 만들게 됐어요.
1: 예, 예.
0: 예수님의 12 제자 학습은 했으니까 네, 네. 그냥 왠지 12가지를 하면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네.
1: 아 겨울에 이제 붕어빵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넘어가면 이제 거의 옥수수를 하시는데 네. 와플을 하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0: 옥수수 팔아서 먹고 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1: 근데 보통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0: 네.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와서 네. 고구마 붕어빵 달라, 치즈 칠리 붕어빵 달라, 계절도 모르고 쫄라대니까 예. 무언가 비슷한 아이들이 예. 좋아하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네. 헤매고 찾아다니다가 와플을, 저도 몰랐어요. 네. 와플이 뭔지. 네. 근데 연세대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하나씩 사서 먹으면서 뛰어가더라고요. 네. 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서 갖가지 크림으로 네. 또 좀 남달리 해야 안 좋은 장소에서도 네. 판매가 될 것 같아서 네. 12가지 크림을 식품 전공도 안 한 무식한 제가 어거지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위생을 생각해서 아크릴로 뚜껑을 덮고 네. 장사를 나가면서 정말 10kg짜리 와플 믹스 한 포대만 하루에 팔게 해주시라고 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고 살겠다고 저 첫날 10kg 팔았습니다.
1: 야.
0: 네. 그러니 어떻게 제 마음대로 살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따라이 따라 교회 가면서 은혜도 받고 성경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서 네. 요만한 성경책 보다가 반죽통에 빠뜨리기도 하고 정말 드라마를 만들 만큼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1: 네, 네.
0: 근데 사실 나중에 와플대학이 조금 입소문 나고 네. 이걸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엔 드라마 보면서 네. 에이 저거 다 거짓말이야 했는데 네. 제가 지하세계까지 갔다가 이렇게 살아남아 보니까 누구의 인생도 하찮은 인생 없고 누구의 인생도 드라마 같지 않은 삶은 없더라고요. 네. 지금의 고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명함도 못 냅니다.
1: 네.
0: 그걸 신촌에서 깨달았죠. 네.
1: 네. 와플대학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건가요?
0: 길거리에서 장사할 때요.
1: 네.
0: 이제 다양한 크림이 있다 보니까 신촌의 종합대학들이 유명하죠. 네. 서강대, 뭐 연대, 네. 이대, 뭐 홍대까지 네. 이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단골로 오면서 네. 다양한 크림이 있는 게 대학과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와플대학이라는 이름을
1: 예.
0: 어느 이름 모를 단골 학생이 지어준 거예요.
1: 야.
0: 네, 이제 신촌의 4대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1: 네.
0: 연대, 이대, 서강대, 와대.
1: 네.
0: 4년제입니다, 저희도. 네.
1: 이 와대는 코로나 때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 잘 됐잖아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0: 와플대학은 그냥 아이들 군것질거리, 뭐 2-3천원 하는 먹거리, 저거 팔아서 무슨 돈이 되냐.
1: 네.
0: 그리고 창업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리아카에서 시작해서, 정식 가게에서 하는 시기에도
1: 네.
0: 정말 절벽 끝에까지 내몰린 분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1: 네.
0: 동네에서도 문 닫은 빈 점포, 골목에 있는 하찮은 가게 이런 데서 시작해서 몇십 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창업 자금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안 쳐다보는 브랜드였어요.
1: 오, 예.
0: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성비 좋다는 소문이 난 거죠.
1: 네.
0: 제가 지금도 그래요. 돈은 버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다.
1: 네.
0: 타서 쓰는 사람이 쓰는 거다. 예, 타서 쓰는 학생들이
1: 네.
0: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안 가니까
1: 네.
0: 엄카를 손에 쥐게 됐죠. 엄마 카드 아시죠?
1: 네.
0: 네. 그 그리고 엄마들도 학교 안 가는 자녀가 가엽잖아요. 먹겠다는데 면역력도 키워야 되는데 먹는 거 가지고 야단치진 않죠. 그러니까 주로 배달은 치킨이나 짜장면을 시켰던 시대에서 커피나 와플 같은 디저트까지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엄카를 손에 쥔 학생들은 배달비도 걱정 안 하고요. 평상시에 통학길에 먹었던 와플을 겁없이 시켜댔습니다. 천만 원 팔던 가게에서 아무것도 더 한 게 없는데 배달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두 배로 뛰었고 영업시간 제한을 거는 상황에서도 문은 닫고 배달을 새벽까지 했었어요. 저희 사장님들은. 그분들도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꼭 절실한 수입이 필요했던 분들이고 열심히 정말 영업하셨죠. 장사가 잘 되면 더 힘이 나고 재밌거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거 괜찮다. 아 정말 가성비 좋은 브랜드다 하고 입소문을 내면서 정말 입소문만으로 1년에 100개씩 늘어났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이 왔죠. 월 매출 1억이 꿈이던 회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직원들 월급만 1억이 나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숫자실 경황도 없이 하나의 작은 기업이라도 수많은 회사와 연결이 돼서 저희 회사가 잘 됨으로 해서 아이스크림 회사도 한숨 돌리고 저희에게 납품하는 많은 회사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정말 행복하고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는 시절이 왔죠.
1: 자, 이제 와플대학교가 연매출 700억을 넘어섰고요. 부자들만 출연한다는 100만상자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0: 와플대학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지금 1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어려울 때 저와 만나서 울기부터 하고 시작한 분들이세요. 너 창업자금 얼마 있니? 이런 말이 아니고 서로 딱한 처지를 털어놓고 눈물 펑펑 쏟고 시작하신 분들이세요. 와대가 이 정도 위치에 오고 나니까 그분들이 생각나고 가장 힘든 게 뭘까를 확인해 보니까 가게가 너무 낡은 거. 10년 전에 와플대학은 10년 전에 제가 최선을 다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직원들이 생겨서 훨씬 멋진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10년 전 그 모습대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은 같은 와플대학인데도 지금의 와대를 부러워하세요. 깨끗하고 예쁘다고. 그런데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형편은 나아졌지만 수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거북이 새집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10년 된 매장, 가장 오래된 와플대학부터 100% 본사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1: 참 멋지십니다.
0: 네. 그리고 저에게 꿈이 생겼죠.
1: 어떤 꿈이 생기셨습니까?
0: 그 사장님들이 너무 고마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맙다는 인사에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더 하셔라. 새집 생겼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작은 꿈이 하나 생긴 게 10년을 더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한 브랜드를 할 순 없을까. 대한민국처럼 요동치는 나라에서 평생을 한 브랜드를 하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브랜드가 있다면 서민의 삶도 안정이 될 텐데 지금은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누군가가 와플대학을 평생 해준다면 그렇게 안정적인 인생이 되도록 제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닐까. 어떻게 사업이 펼쳐나가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네. 듣는 자의 마음으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의 정말 진실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찾아낼 수 있고 네.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게 계속 이어지고 흘러가는 그런 도움이 되도록 예. 제가 하늘의 지혜 듣는 자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1: 이야, 장로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참 거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 진심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참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아 정말 하얗고 따뜻한 깨끗한 이 진심 이 진심이 직원분들한테도 그리고 또 와플대학에서 와플을 먹는 분들한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도 진정성이 가장 큰 키워드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는 그 진정성이 너무 큰 울림이 됩니다.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0: 네. 부럽습니다.
1: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장로님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요?
0: 그 말을 사실 많이 들어요. 네. 근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 사실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게 돼요. 미물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창대한 계획을 갖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날그날 열심히 오늘은 누굴 만날까 네.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네. 그 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렇지만 잘 될 것이다 그렇지만 끝은 좋을 것이다
1: 네.
0: 네. 하나님이 이 길의 끝에서 웃고 계시니까
1: 네.
0: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1: 네.
0: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가자
1: 아멘.
0: 네.
1: 네.
0: 이게 계획입니다
1: 네. 저는 지금의 장로님보다 이후의 장로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장로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네, 믿음의 후배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호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니구이치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10살 무렵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 9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로 이렇게 만드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닉은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팔과 다리보다는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우리는 자녀들의 어떤 장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베스가 나오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슬픔, 연약함 이런 뜻입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짓게 되죠. 이름의 내용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수고로이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어렵게 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야곱 식구들을 베델로 인도하셔서 이 베델로 가는 그 길이 좀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라헬이 그 길을 가다가 난산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그곳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아이를 수고롭게 낳을 때 그 옆에 아버지라도 계셨으면 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또 그 어머니에게 힘을 주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는데 그 옆에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야베스는 그가 날 때부터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고 또 아버지는 곁에 없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야베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이 이 야베스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 뭐 인종의 한계도 느끼고 또한 직장에서 진급을 할 때도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뭐 대학에 들어갈 때도 직장에 들어갈 때도 진급을 할 때도 그런 한계를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을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초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환난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초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물질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모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비전을 품은 사람의 가능성을 이루십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우리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 4장을 보시면은 이 역대서는 바벨론 후기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대상과 하를 기록하죠.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그들이 어떻게 이제 태어났고 그 조상들이 누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쭉 기록을 다시 쓰는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이 역대기에 나오는 것은 그 유다 사람으로서 유다의 아주 정통적인 그런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금 모아서 기록한 곳이 바로 이 역대상 4장 이 야베스가 나오는 이 족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나는 누구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오니까 이것도 유다 나라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아라비아,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사방의 나라들이 이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늘 노략질하고 또한 그 땅을 뺏고 추수할 것을 막 노략질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 그 땅을 도로 찾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일도 없고 군사력도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집도 겨우 얻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복하면은 물질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이 돈이 이렇게 쏟아지든지 로또가 당첨되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땅을 요구하게 되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곳은 산지였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그곳에서 열매를 갖고 올 때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어깨에 나무를 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도송이를 가지고 올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거인들, 아낙 자손들 힘세고 또한 철병거가 있는 그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이제 그렇게 정탐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가 거의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이 110세에 죽는데 85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삼손을 아시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죽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집에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힘도 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갈렙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갈렙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지경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학교도 가고 새로운 직장도 가죠.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그런 학교나 직장이나 사람들, 그 지경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자기의 땅을 늘려가는 것, 또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셨죠. 모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땅입니다. 그 마음의 땅을,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땅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가리켜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 그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도 갑자기 이렇게 분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지경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히고 또한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해로운 것 또한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했죠. 악이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은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사는 이 유대 땅의 사방에는 온통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온통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노력하고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만큼은 세상의 힘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고민하실 때가 많죠. 이 자녀들은 여러분들 손 안에 있을 때는 뭔가를 이렇게 순종하고 하다가도 여러분들 손 밖에 나가면 자녀들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염려가 아닌 평강, 슬픔이 아닌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해로운 것 또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야베스의 축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가난한 집에서 윌마 루돌프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윌마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홍역을 앓고 폐렴을 앓았습니다. 또한 4살이 되던 해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사는 이 아이를 가리켜 평생 다리 보조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매일 그 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윌마야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라. 사람이 아무리 너를 걸을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면 너는 걸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믿음을 이 윌마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윌마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걷지 못했던 아이가 12살 때 되던 해에 그 보조기를 떼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윌마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달리기를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윌마를 비웃었죠.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무슨 달리기를 하냐고. 그런데 이 윌마는 그 달리기를 하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육상 선수가 되어서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또한 조롱했지만 이 윌마는 열심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여자 육상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가 된 것이죠. 이 윌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 저 아이가 걷기라도 할까? 또 뛰기라도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윌마에게 비전을 주시고 야베스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를 향한 비전을 있으시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자녀를 향한 뭔가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의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곳에 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를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야베스를 슬픔의 아들이다 부르지 아니하고 그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실까요? 너는 존귀한 자다.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가능성을 보시고 야베스와 함께 하셔서 그의 지경과 또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미국 내 주유소들의 휘발유 가격을 즉시 인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며 강한 경고도 내놨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 무역협정의 연장 여부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 협정 연장 합의는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임 노동장관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를 이끌어온 장관 대행을 정식 장관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덜린 후보자가 노동자를 위한 성과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는 AI 기업 엔트로픽과 손을 잡았습니다. 데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모델 클로드를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뒤 미국으로 망명했던 중국 부동산 재벌 권원구이가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8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자산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텍사스 공군 신병훈련소의 독감 집단 감염 확산에 대응해 신병 대상 독감 백신 의무 접종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백신의 사용 기한이 임박해 긴급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업데이트 방식을 바꿉니다. 앞으로는 정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기다리지 않고 보안 패치를 더 빠르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이 대형 악어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인근에서 대형 악어 두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미국 내 주유소들의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주유소들은 즉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현재 원유가 배럴당 68달러이며 하락세임을 고려할 때 휘발유 가격은 너무 높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주유소들은 이 성명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며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인을 위해 가격을 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유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국제유가 하락분이 미소비자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법무부에 관련 문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유소의 휘발유 목표 가격으로 갤런당 2.5달러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다른 주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를 겨냥해 과도한 휘발유 세금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 곧 세금이 제품 자체보다 비싸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터무니없는 세금과 그들의 주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인사는 예외로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 내 인사 통제 권한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통화 정책의 중심인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연방 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9일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 개 독립기관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크게 반겼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1930년대부터 미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한 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쿡 이사에게 해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일단 지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해임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에 손을 대려던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해임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모순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 미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지만 고려해 금리 결정을 계속해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작된 구실로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며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미국인의 복지와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의 갑절인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요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0일에 휴회 전 마지막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버지니아주 의회가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2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에너지셀 신설과 소매용 대마초 시장 도입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사상 첫 부분적 주정부 셧다운 우려도 해소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 의회가 29일 향후 2년간 적용될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현대 버지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거론됐던 부분적 주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세 신설과 소매용 대마초 판매시장 출범 계획이 담겼습니다. 상하원은 이날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가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수정 요청한 14개 항목을 모두 반영한 뒤 최종 의결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버지니아 주민 모두에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살기 좋은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지사의 수정 요청에는 법 집행기관 직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과 함께 직업성 발암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암 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에는 교사와 학교 지원 인력의 급여를 매년 4%, 주정부 공무원의 급여를 매년 3.5% 인상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에 5억 7,700만 달러, 주택부담 완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이번 투자는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버지니아의 노동시장과 기업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여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는 기존 판매세 면제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 새로운 에너지 사용세를 부과하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집적지인 버지니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전력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업계가 일부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버지니아주는 오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를 차질 없이 맞이하게 됐으며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데이터 센터 과세 정책이 주 재정 확충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최소 1,450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실종된 가운데 생후 18일 된 신생아와 산모가 무너진 아파트 잔해더미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에서 25일 구조된 이들 모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진 당시 양쪽 다리를 다쳤지만 아들 후안 다비드는 경미한 상처만 입은 채 구조됐습니다.

힘껏 여기 있다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구조대는 수시간의 작업 끝에 콘크리트 더미 아래 웅크리고 있던 모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편 헤르소는 아내와 아들이 구조되는 순간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구조 영상에는 헤르손이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을 꼭 감은 채 감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며 아들을 보는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고 삶이 돌아온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빈티드에서 아동 매매 의혹이 제기돼 프랑스 수사당국이 예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들은 중고 장난감을 판매한다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 제품 설명란에 어린 아이들의 나이, 신체 정보 등을 올려놨습니다. 한 게시글에는 토끼 봉제 인형을 1000유로 약 175만 원에 판매한다며 상품 설명에는 T91cm, 3세 여아, 몸집이 작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졌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000유로 약 1,000만 원에 올라온 또 다른 장난감은 13세, 수줍음이 많고 불안해하며 시끄러운 성격이라는 묘사가 붙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런 게시물의 화면을 편집해 만든 영상들이 틱톡 등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사라 엘라이리 프랑스 아동 고등판무관은 이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엘라이리 고등판무관은 소셜미디어 X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나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가해자들에게 내버려지는 것보다 엄격한 예방 원칙을 따르는 편을 택했다고 적었습니다. 리투아니아에 본사를 둔 빈티드는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빈티드는 AFP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현재 온라인에 게시된 광고들을 확인했으며 자체 조사 결과 이를 아동 매매 활동과 연결 지을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게시물에 명시된 연령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대상자들의 연령을 의미한다고 해명했으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수집가의 가치이거나 도발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공식 활동을 재개한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최고봉을 만 하루 만에 오르는 챌린지를 완료했다고 켄싱턴궁이 28일 밝혔습니다. 왕세자빈은 본인이 치료받았던 암병원의 재단이자 공식 후원을 맡고 있는 로열 마스턴 재단을 돕기 위해 이번에 세계봉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맏며느리인 왕세자빈은 2024년 1월 복부 수술 후 암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화학치료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월에는 암의 징후와 증상이 경감하거나 사라진 완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왕세자빈은 암은 신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며 나는 개인적으로 이를 알고 치료와 그 이후의 여정에 의학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세자빈은 이어 이번 도전을 통해 중증 질환에 따르는 큰 영향과 신체와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함께 돌보는 전인적 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8: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8: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트블루 여객기가 비행 중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도 뉴저지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에서 드론이 목격돼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연방항공청이 잇따른 드론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9일 월요일 오전 7시 15분쯤 라스베가스를 출발해 뉴욕 JFK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트블루 여객기 조종사는 착륙을 위해 공항으로 하강하던 중 약 3,000피트 상공에서 드론과 충돌한 것 같다고 관제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승객들 역시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제트블루는 사고 이후 항공기를 정밀 점검한 결과 기체 손상이나 드론과 실제로 충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과 나흘 전인 지난 금요일 뉴저지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으로 접근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여객기 조종사가 드론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데 이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공교통관제 교신 기록에는 첫 번째 여객기의 신고 직후 또 다른 항공기 조종사도 오른쪽 약 1마일 지점에서 드론을 목격했다고 관제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매달 미 공항 인근에서 100건이 넘는 드론 목격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공항 주변이나 항공기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시키는 행위는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연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애플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응해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조기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AI로 인해 악성 해킹 도구의 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해킹 위험을 막기 위해 차기 iOS 운영체제 버전의 일괄에서 배포할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앞당겨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주요 기능을 개선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보안 패치도 함께 제공해 왔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결함을 노린 조직적인 해킹 공격이 없는 한 현재 배포 중인 버전에서 다음 예정된 업데이트 버전으로 넘어갈 때 보안 업데이트도 함께 배포한 겁니다. 애플이 이처럼 보안 패치를 조기 제공하는 건 AI가 해커들의 악성 해킹 도구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보안 취약점이 공개되거나 발견됐을 때 해커가 이를 악용해 금방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패치도 개발이 되는 대로 속속 배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보안 업데이트도 26.6 버전의 전면적인 배포에 앞서 모든 사용자에게 조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새로 발견된 취약점이 실제로 해커들에 의해 악용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햇볕으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돼 한낮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야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더운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으니 야외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기온이 더욱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함께 체감온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폭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5: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4: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5: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4: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5: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리 하이웨이,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0: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9: 703-354-1950 703-354-1950.
1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15: 그동안
0: 이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지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두 달 넘게 공석이던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키트 손덜링 장관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뛰어난 손덜링 노동장관 대행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적었습니다. 손덜링 후보자는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아야 임명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노동부 임금, 근로시간국 국장 대행 및 차장을 지낸 손덜링 후보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부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4월 20일 로리 차베스 디레머 전 노동장관이 사임한 이후 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덜링은 우리나라의 근면한 국민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한 헌신을 입증해왔으며 나는 그가 새로운 직책에서도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2기 초대 노동장관이던 차베스 디레머는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출장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근무 중 음주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노동부 감찰관의 조사를 받다가 사임했고 이는 사실상 경질로 여겨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연방대법원은 2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 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 미시시피 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는 선거일 이후 오후 근무일 안에 도착할 경우 유효표로 집계합니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 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연방 공직 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예비 선거 개표가 우편 투표 집계를 기다리다 늦어지는 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주목됩니다. 당초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 장이 넘는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 내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 판결 때문에 자신이 촉구하는 유권자 ID 법안, 일명 세이브 법안 처리가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세이브 법안의 요건에 대해 정치인이든 아니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이번 주 하원을 소집해 세이브 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진 캐럴이 제기한 성추행 민사소송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급심의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결정을 비판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연방대법원이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토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는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3년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머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습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놀랍게도 연방 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를 겨냥한 이 정치적인 사법의 무기화 또 법적 공격 특히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사실상 미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에 대한 사건이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는 나를 부당하게 잡아넣기 위해 수십 년 전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법을 아주 잠깐의 기간 동안 만들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는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과 손잡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AI 모델 클로드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엔트로픽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일부 기관이 사이버 보안과 정부 보조금 수급 등 개별 업무에 클로드를 도입해 활용해온 사례는 있지만 주내 모든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일괄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가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들 기관에 무료 직원 교육과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연방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퇴출하고 새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리는 등 전방위로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압박 조치를 받는 기업의 AI 모델을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계약과 관련해 엔트로픽과 첫 실무 면담을 한 날은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한 지난 3월 5일이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당시 연방정부가 특정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더라도 주정부 검토에서 해당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주 차원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계약이 연방정부와 전면전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크리스 깁은 주정부 최고 정부 책임자는 엔트로픽에 대한 공급망 위험 지정 여부는 이번 계약 과정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파트너십은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주민들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AI는 정부의 인간 중심 업무를 대체해선 안 되며 공무원들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두 번 내리 주지사에 당선돼 연임한 그는 주 헌법상 3선 제한으로 올해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대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 올 여름 첫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38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최고 110도, 섭씨 43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3: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강력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실제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를 넘나들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105도에서 110도, 섭씨 40도 안팎에서 최대 4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멕시코만 연안에 형성된 고기압이 북동부 지역까지 확장하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돔은 강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지표면 가까이에 가두면서 강한 햇볕과 함께 폭염을 장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기상 현상을 의미합니다.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기상당국은 앞으로 경보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슨밸리, 뉴저지 동북부 지역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익스트림 힛 와치, 폭염 감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100도를 넘기며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4일 토요일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98도, 일요일에는 94도로 차츰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온은 월요일 비 소식과 함께 90도로 내려가며 수그러들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기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상 옷을 착용하며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그늘에서 종종 휴식을 취해야 하며 무리한 신체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구글이 신약 개발과 신소재, 반도체 연구에 특화한 인공지능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일반 기업, 연구자에게 개방합니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AI 양자기술 스타트업 샌드박스 AQ의 전문 AI 모델을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박스 AQ에서 AQ는 인공지능과 양자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모델은 샌드박스 AQ가 거대 정량 모델이라고 부르는 AI로 텍스트 생성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과 달리 화학, 생물학, 물리학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됩니다. 연구자들은 구글의 제미나이 언어 모델과 거대 정량 모델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출시되는 첫 모델 AQCAT은 반도체 제조부터 배터리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한 촉매 소재 후보 물질을 발굴하도록 설계됐고 두 번째 모델인 AQ포턴C는 질병 표적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분자를 찾아내는 걸 지원해 신약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와 최근 엔트로픽으로 옮긴 존 점퍼는 2024년 단백질 접힘이라는 50년 난제를 알파폴드 AI로 풀어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번 조치는 그 알파폴드 성공 모델을 클라우드 상품으로 일반 기업,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단계입니다. 잭 하이더리 샌드박스 AQ CEO는 수년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훨씬 넓은 후보군을 탐색할 수 있어 그 어떤 시간을 투입해도 찾지 못했을 새로운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과학연구 AI 모델 출시는 샌드박스 AQ가 지난 17일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사나 반도체연구개발실과 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협약을 체결한 직후 나온 겁니다. 하이더리 CEO는 AQCAT이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모델 중 하나라며 신규 배터리 화학물질, 촉매, 자석과 이른바 잔류성 화학물질 분해법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자금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르 자석, 촉매 등 핵심 소재 국산화 개발에도 투입되며 특히 중국이 90% 이상 장악한 네오디뮴 자석을 대체하는 소재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이 자석은 최첨단 반도체 노광 장비, 진공 펌프 등 칩 제조 핵심 설비에 들어갑니다. 샌드박스 AQ는 2016년 알파벳의 문샷 전담 부서인 X디비전 내 양자기술 연구소로 출발해 2022년 독립기업으로 분사했습니다. 에릭 슈미 전 구글 CEO와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올해 4월 기준 기업가치는 57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알파벳에서 분사한 기업이 AI로 과학 난제 해결에 나선 사례는 샌드박스 AQ만이 아닙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분사해 알파폴드 기술을 신약 개발에 응용하는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도 있습니다. 오픈 AI 역시 생명과학 연구용 모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이더리 CEO는 바이오 제약 연구가 가장 큰 단기 기회 영역이라며 고객사들이 교모 세포종, 전립선 암 등 각종 암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연구에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관에 외국 간첩과 포섭 대상자 등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이 명단을 제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에 외국 정보원과 포섭 대상 인사, 감시 대상자 등의 명단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명단을 통합관리하면 정보기관 간 중복수사나 충돌을 방지하고 외국의 정보 위협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CIA와 FBI는 정보원 노출과 정보 작전 실패를 우려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은 가장 민감한 방첩 정보가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기밀이 유출되거나 장기간 진행된 정보 방첩 작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기간 포섭을 추진 중인 정보원 후보나 정보기관이 추적 중인 외국 간첩 용의자의 신원은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라는 겁니다. 또한 정보기관 내부에서 현재 ODNI를 이끄는 윌리엄 펄티 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를 후원했던 펄티 직무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차관급인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청장 재직 시절 미니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충성했고 이후 별다른 정보기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국장실 직무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국장실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 감독은 국가정보국 설립 법률에 명시된 의무이며 정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K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미국 내 주유소들의 휘발유 가격을 즉시 인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며 강한 경고도 내놨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 무역협정의 연장 여부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 협정 연장 합의는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임 노동장관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를 이끌어온 장관 대행을 정식 장관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덜링 후보자가 노동자를 위한 성과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는 AI 기업 엔트로픽과 손을 잡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모델 클로드를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뒤 미국으로 망명했던 중국 부동산 재벌 거원구이가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8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자산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텍사스 공군 신병훈련소의 독감 집단 감염 확산에 대응해 신병 대상 독감 백신 의무 접종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백신의 사용기한이 임박해 긴급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업데이트 방식을 바꿉니다. 앞으로는 정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기다리지 않고 보안 패치를 더 빠르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이 대형 악어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인근에서 대형 악어 두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속에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협정 당사국은 협정의 연장 시한인 다음 달 1일 회동하지만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이던 지난 2018년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대체로 무관세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삼으며 일몰 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7월 1일입니다. 무역협정은 연장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 16년 기한이 설정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더 유지됩니다. 협정 당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완전 탈퇴를 선언하면 협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종료됩니다. 무역협정이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미국이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의 갱신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정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어떤 선택을 할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지만 탈퇴에 구체적인 무게를 싣지는 않았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또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트럼프 집권 2기의 관세 전쟁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연장 합의가 불발할 것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캐나다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내려달라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 확대, 미국 스트리밍 기업에 대한 과세 폐지,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이달 말에 미국과 별도로 양자 통상회담을 열기로 한 만큼 시한 내에 연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비관을 더합니다. 실제로 협상 당사국 당국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이번 회동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인구 5억 1천만 명, 연간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지닌 북미를 거대한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나프타와 비교할 때 자동차의 북미산 부품 비율을 끌어올리고 노동 환경 기준,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재집권 후 자신이 1기 때 직접 서명한 협정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기대만큼 줄지 않았다는 점, 고율 관세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점, 중국의 대미 수출 우회로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월 불법 이민, 마약 유입 근절 등을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품 전체에 고율 관세를 물려 이 협정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가 철회된 이후에도 다른 방식의 재부과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통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차일드케어 바우처 지원이 당분간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가 특별 유예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기존 지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에서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 CCAP를 이용하는 가정은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5일 뉴욕시에 특별 유예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현행 보육 바우처 지급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이용 가정도 지원이 줄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모들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물론이고 교대 근무자와 야간, 주말 근무자도 기존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보육 지원 축소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가정의 지원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제도는 부모의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보육 지원 시간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출퇴근과 이동 시간, 근무 일정이 자주 바뀌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파트타임 근로자나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부모들은 보육 지원 시간이 감소하고 일부는 기존 보육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육 단체와 시민 단체는 지원이 줄어들면 부모들이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자주 옮기게 되면서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특별 유예를 통해서 당분간 이런 혼란을 막게 됐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 만큼 보육단체들은 시간제와 교대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 프로농구 NBA 우승을 차지한 뉴욕 닉스를 기념하기 위해 뉴욕시가 선수들의 이름을 딴 임시거리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뉴욕시는 선수들의 등번호와 일치하는 거리에 한 달 동안 선수 이름과 기존 도로명을 함께 표기하며 시민들과 함께 우승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해 맨해튼 주요 도로 18곳에 선수들의 이름을 딴 임시 공동 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도로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 표지판과 함께 선수들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임시 표지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시 표지판은 약 한 달 동안만 유지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우승은 농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불리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뉴욕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임시 프로젝트는 닉스 선수들의 등번호와 일치하는 스트릿 번호를 활용해 선수들의 이름을 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세븐스 에비뉴와 사우스 웨스트 11스트리트 거리는 등번호 11번인 주장 제일런 브런슨의 이름을 딴 제일런 브런슨 웨이 넘버 11이라고 표기됩니다. 세븐스 에비뉴 웨스트 32스트리트의 경우에는 등번호 32인 할 앤터니 타운 넘버 32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세븐스 에비뉴 웨스트 23스트리트는 등번호 23번인 미첼 로빈슨 넘버 23 거리로 기존의 거리명과 공동 표기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임시 거리 명명이 NBA 우승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뉴욕 시민들의 화합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KBL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자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하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하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피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뒤 미국으로 망명한 부동산 재벌 궈원 구이가 약 8억 8,900만 달러의 금융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전 세계 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러 수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준 혐의로 궈원 구이에게 이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배상금 명목으로 8억 8,900만 달러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궈원 구이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중국을 민주주의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궈원 구이가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궈원 구이는 한때 중국 최고 부자 중 하나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재산을 모았지만 자신의 후원 자격이었던 마젠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구금되자 2015년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뉴욕 맨해튼에 자리 잡고 미 보수 인사들과 친분을 다지며 중국 정부의 부패를 집중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사 스티븐 배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함께 중국 정부 전복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궈원 구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골프클럽 회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에서 쌓은 명성을 활용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온 혐의로 2023년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12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궈원 구이의 변호인단은 그가 중국 공산당의 음모에 희생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궈원 구이도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며 수감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도 강간과 납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돼 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에서 화려한 조명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뉴욕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이 29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에서 화려한 조명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뉴욕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이 29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쇼는 사전 녹화돼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25시간 동안 진행되는 ABC 방송 특별 편성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영사관 측은 이 쇼가 기념비적 예술적 창작물이라며 자유의 여신상이 지닌 상징적이고 감동적인 힘을 극대화하도록 기획된 연출을 통해 지금까지 대중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드리코 프루시코주 뉴욕 프랑스 총영사는 AFP에 우리의 우정은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깊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 독립군 측을 지원했으며 개인 자격으로 미국 독립군 입대에 참전했던 프랑스 출신 귀족 라파예트 후작은 오늘날까지 미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혁명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뉴욕항에 위치한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프랑스가 미국에 기증한 것으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앞서 6월 9일에는 프랑스 정부가 파견한 공군 특수비행팀 파트루유 드 프랑스의 알파 제트기들과 수송기가 맨해튼 상공을 프랑스 국기의 삼색으로 물들이면서 뉴욕 상공을 비행하는 행사로 미국 독립 250주년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 국방부가 텍사스 공군 신병훈련소에서 독감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병 대상 독감 백신 의무접종을 제기하고 남아있는 백신을 최대한 활용한 긴급접종에 나섰습니다. 가디언은 30일 미군이 지난 4월 말 중단했던 신병 대상 독감 백신 의무접종을 이번 주부터 다시 시행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6월까지로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접종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보유한 독감 백신은 이날 사용기한이 끝나며 다음 시즌 백신은 제조 일정상 8월 말이나 9월 초에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보건국 산하 군보건감시부문 부국장을 지낸 토티 산체스는 백신 제조 일정은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도 가장 빨라야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접종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트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4월 말 신병 대상 독감 백신 의무 접종을 중단했지만 최근 텍사스 샌 안토니오의 랭랜드 공군기지에서 독감이 급속하게 확산하자 공군과 육군, 해군은 신병 대상 의무 접종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현재까지 최소 275명이 감염됐고 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병 키온 맥대니얼은 이날 의료 응급 상황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이 독감과 관련되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미군은 해외 파병 장병과 응급 구조 요원, 보육시설 종사자, 의료인력, 교정시설 근무자, 대규모 훈련 참가 병력 등에 대해서도 독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병 훈련소가 집단 생활과 강도 높은 훈련, 수면 부족 등이 겹쳐 감염병 확산에 특히 취약한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보건안보센터의 케이틀린 리버스 선임연구원은 기초 군사 훈련은 감염병이 확산하기 쉬운 매우 취약한 환경이라며 독감 백신은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군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랭랜드 기지는 미 공군의 유일한 기초 군사 훈련 시설로 미 전역과 해외에서 신병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매주 약 700명의 신병이 새로 입수하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사용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손 위생 강화와 생활 공간 분리, 소규모 단위 식사 등 비약물적 방역 조치가 감염 확산 억제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산체스 전 부국장은 향후에는 mRNA 기술을 활용한 독감 백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mRNA 플랫폼을 활용하면 현재 5-6개월이 걸리는 백신 개발 기간을 1-2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함 미사일 AGM-158C 발사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날 마리아나 제도 북쪽 해상에서 B-2 스피릿을 활용한 7탄 격침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B-2는 L 라즘을 운용해 잠재적 위협 범위 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강화됐음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B-2 폭격기가 AGM-158C를 싣고 이륙한 후 공중에서 투하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AGM-158C는 먼 거리에서 적의 함정을 탐지하고 이를 파괴하도록 설계돼 중국 군함 킬러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엘 라즘이 미군의 해상작전의 핵심 구성 요소라며 적에 맞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B-2 스피릿 폭격기에서 엘 라즘을 운용하게 됨으로써 태평양 공군은 해상 위협 대응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성과는 미국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안보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첨단 혁신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슈나이더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B-2의 인상적인 성능은 안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군이 적응력과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해상 타격 작전을 최우선으로 삼음으로써 적에 대한 결정적 우위를 유지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우리의 글로벌 안보를 뒷받침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플레이세이즈팍 타운의회가 미터 파킹 운영 시간 단축 시범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운 내 모든 미터 파킹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로 운영됐지만 타운 정부는 경기 침체, 이민단속 여파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운영 종료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당초 이 조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타운의회가 효과를 고려해 9월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의 산하 세종역사연구소가 지난 27일 플러싱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와 조선족 사회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소는 한인과 조선족 차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알리고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립식에서는 이밀빈 소장의 환영사,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의 축사 등의 이어서 임 소장이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는 첫 사업으로 광복절인 8월 15일 한국 역사 능력 시험 평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최대 $2,0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앞으로는 정기 역사 강연, 교육 세미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17-471-455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메릴랜드주 엘리코시티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영사는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워싱턴 DC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동포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처리 가능한 업무는 재외 국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 확인, 국적 상실 신고, 국적 이탈 신고 등입니다. 업무별 필요 서류와 수수료는 서로 다름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민원은 원본 서류를 지참한 뒤에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 구비 서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 또는 메릴랜드 한인회 410-772-53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햇볕으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돼 한낮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야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더운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으니 야외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기온이 더욱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함께 체감온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폭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플로리다주에서 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이 대형 악어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NBC 뉴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어류 야생동물보전위원회는 31세 여성이 지난 29일 올랜도 인근 리틀빅 에코 주립 삼림공원에서 악어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에콘락 해치강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하이킹을 하던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강에 들어갔으며 수심 약 90cm의 얕은 물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중 갑자기 나타난 악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 야생동물보전위원회 그랜트 엘러 경위는 악어가 여성의 양팔을 물었으며 남자친구가 악어의 입에서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긴급구조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911 신고 녹취에는 신고자가 양팔이 거의 모두 잘렸다고 다급하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숨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길이 약 4m와 3.7m에 달하는 대형 악어 두 마리를 포획했으며 어느 개체가 공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DNA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공격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번식기가 끝나는 시기로 악어의 영역 방어 성향이 강해지는 데다 플로리다 전역의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사람과 악어의 접촉 가능성이 커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산책로는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악어 출몰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에도 악어가 자주 목격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어류 야생동물보전위원회는 악어로 인한 중상사고는 드문 편이지만 이번 사고는 최근 일주일 사이 플로리다에서 보고된 세 번째 악어 공격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플로리다 67개 모든 카운티에 악어가 서식하고 있다며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20대 이민자 출신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가 15선 현역 의원을 앞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성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진보 성향 유권자 확산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진보 성향이 강한 콜로라도주에서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계 경험이 없는 20대 이민자 출신 민주사회주의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 제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변호사 출신 멜라 키로스가 15선 하원의원인 다이애나 디겟과 연방 하원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베테랑과 신의 대결이지만 여론조사 등 각종 지표에서는 키로스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코커스에서 키로스는 67%의 득표율로 무난히 예비 경선 출마 자격을 얻었지만 디겟은 33%로 필수 요건인 3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달 11일에서 15일 아메리칸 프라이어티스 저스티스 데모크레츠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키로스가 41%의 지지를 얻었고 디겟은 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키로스는 유년기 시절 에티오피아에서 콜로라도 덴버로 이민했으며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진영 인사라는 점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을 이끄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미 키로스를 우리 의회에 필요한 대담한 리더라며 공식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자와 세입자 권리, 부의 재분배 정책 등을 강하게 옹호하는 강경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최근 선거에서 연전 연승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뉴욕에서 30대 인도계 미국인 조란 맘다니가 당선되면서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후 북서부 최대 도시인 시애틀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여성 정치 신인 케이티 윌슨이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이어지며 이 같은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득세는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워싱턴 DC 시장 민주당 후보로 역시나 민주사회주의자인 제니스 루이스 조지가 뽑혔습니다. 워싱턴 DC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11월 중간선거 본선 승리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뉴욕주 13선거구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에가 5선 현역 의원인 에드리아노 에스파이아트를 꺾었고 메인주에서도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받던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가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가 됐습니다. 이처럼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젊은 피가 주목받는 이유로는 기성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불만이 꼽힙니다. 그간 콜로라도에서도 온건한 성향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당선돼 왔습니다. 콜로라도 예비선거는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대기권으로 추락해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우주 망원경을 다시 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작전이 사상 최초로 시도됩니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망원경 닐 게럴스 스위프트 관측소를 더 높은 궤도로 올리는 임무가 금년간 시작합니다. 스위프트는 2004년 발사된 노후 우주 망원경입니다. 당초 지상 595km 상공에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21년이 지난 현재 궤도는 338km로 낮아졌습니다. 희박한 대기와 부딪히면서 스위프트의 운동에너지가 미세하게 떨어졌고 속도 저하가 누적되면서 공전 궤도를 끌어내린 겁니다. 나사 분석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올해 안에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위성 등이 궤도가 낮아져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 대기 입자와의 마찰 때문에 공중 분해됩니다. 나사의 구조작전은 대기권에 접근하고 있는 스위프트를 다시 높은 궤도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임무를 맡은 건 미국의 신생기업 카탈리스트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 업체는 링크로 명명된 구조 우주선을 9개월 만에 개발 제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링크는 페가수스 로켓에서 분리된 뒤 한 달 반에 걸쳐 스위프트에 접근합니다. 초속 7.7km로 공전하는 스위프트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포획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획에 성공한다면 약 두 달간 천천히 궤도를 높인 뒤 스위프트를 분리합니다. 3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이 구조작전이 성공할 경우 나사는 후속 망원경 제작에 필요한 수년의 시간과 수억 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천체 물리학 부문 책임자인 숀 도머걸 골드먼은 해당 구조작전에 대해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4: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어장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청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입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나흘간 국제적 충돌을 뒤로하고 중재국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보내면서 일단 대화 재개를 위한 불씨를 되살리게 됐습니다. 양측은 당장 회담이 성사될지, 고위급 접촉으로 확대될지 등을 놓고는 엇갈린 발언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외교 창구를 닫지는 않으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며 31일 도하 회담 날짜로 못 박았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인 실무 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곧이어 CNN 방송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위트코프 특사가 도하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쿠슈너가 함께 이동 중인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하는 와중에 지난 25일에서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벌이며 종전 협상을 시험대에 올려왔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MOU에 따른 60일간 최종 담판을 도하에서 개최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번 주에 미국과 실무회담을 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곧 도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접촉할 가능성이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0일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이 회동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앞서 스위스에서 열린 양측의 실무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긴장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실무진이 오는 7월 1일 카타르 및 파키스탄의 중재자들과 각각 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도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란 대표단의 카타르 방문은 양해각서 제11조를 포함한 조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미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은 나흘간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 MOU가 무력화할 위기는 넘겼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MOU에 명시된 후속 협상의 선결 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타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완전히 재개방되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다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공격받은 이후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움직임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회담을 앞두고 적대 행위 중단에 합의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항량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해상 정보 플랫폼 케플러에 따르면 29일 하루 동안 석유 및 액화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유조선, 벌크선 등 약 24척의 원자재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양방향으로 통과했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선박은 주로 민간 기업이 운항하는 유조선들이었으며 그중에는 한국해운사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이 운항하는 초대형 유조선 3척도 포함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로 오만 해안을 따라 이동 중이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며 페르시아만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행과 후속 협상이 위태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무력 위협을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인에서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틀 내에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또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격 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공습 재개를 원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도 여전합니다. 지난 26일 양측은 미국의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는데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29일에도 이스라엘 군용기가 레바논 남부에 진입해 칸타라와 데이르 세리안 지역 사이를 겨냥해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인사는 예외로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 내 인사 통제 권한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통화 정책의 중심인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연방 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9일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 개 독립기관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크게 반겼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1930년대부터 미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쿡 이사에게 해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일단 지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해임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에 손을 대려던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해임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모순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 미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지만 고려해 금리 결정을 계속해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작된 구실로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며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미국인의 복지와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의 갑절인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요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0일에 휴회 전 마지막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미국 내 주유소들의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주유소들은 즉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현재 원유가 배럴당 68달러이며 하락세임을 고려할 때 휘발유 가격은 너무 높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주유소들은 이 성명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며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인을 위해 가격을 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유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국제유가 하락분이 미 소비자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법무부에 관련 문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유소의 휘발유 목표 가격으로 갤런당 2.5달러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다른 주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를 겨냥해 과도한 휘발유 세금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 곧 세금이 제품 자체보다 비싸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터무니없는 세금과 그들의 주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씨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덱스의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사바천의 사기에 그 백의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은 줄 아세요? 네? 1억 1만 3천 번.
4: 거짓말.
3: 머리가 너무 나빠요.
4: 아, 머리가 나빠요?
3: 기억을 못해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저한테 박수 칠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역사 선생님. 큰별쌤, 최태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5: 완전 반갑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야, 너무
4: 오늘
5: 행복해요.
4: 최태정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네, 정말 좋은 책을 오늘 쓰셔서 이 책을 보고 모셔야겠다. 제가 책 처음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많은 사람의 질문이고, 또 선생님이 행복하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역사를 공부한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5: 일종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결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저는 좀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4: 아, 옛날이라면?
5: 뭐 옛날이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네,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그다지 행복하게 살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제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어디 프로에 나갔는데, 이제 딱 카메라가 이제 끝나고, 뒷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 출연자분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4: 아, 그분이?
5: 네. 너무 돈을 많이 번 거야. 아니, 진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평생 먹고 살 걸 이미 다 벌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딱 듣는 순간, 어이, 나는 뭐지?
4: 뭐, 누구나, 네. 그 상황에서는.
5: 그러니까요. 네. 뭐,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또, 나와요. 이렇게, 유명 강사들. 요즘 이렇게, 얼마 버니냐고 묻는 게 거의, 이제, 너무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전 여전히 그게 참 이게 낯선데, 어쩌면 이제 그런 거 물어봤을 때, 와, 뭐, 몇백억 막 이런 얘기, 연봉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런 어떤 비교 속에서 저는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갈피를 못 잡고, 안절부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몰리게 그렇죠.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비교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색깔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경험상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기하고 배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과목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게 역사에는요 이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어요.
4: 우리 삶의 데이터베이스가. 네.
5: 사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항상 초조해하며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설서 이런 해설서가 이미 옛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구축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럴 때 상처를 받았구나. 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 어떻게 해서 그 상처를 극복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조금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며칠 전에 비트코인 얘기 들으면서 또 흔들리고 그 신문에 몇백억 강사 얘기 들으면서 또 흔들리고 그러긴 하지만
4: 그렇지만.
5: 흔들릴 때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면서 다시 제가 정상화되는 나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힘 바로 그런 힘이 나를 행복하게 계속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이죠.
4: 자기계발서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성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우린 역사를 그렇게 연결하진 않잖아요, 보통.
5: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4: 그렇죠.
5: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게 맞아? 아니야? 뭐 이건 사실 잘 모르잖아요.
4: 아, 이건 검증된 거네.
5: 검증된 거라는 거죠. 아. 역사는 이미 검증되어 그럼요.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 한번 그 삶의 실마리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4: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장통을 아르면서 해야 할 만한, 해야만 하는 질문들이더라고요.
5: 맞아요. 네.
4: 제 첫 번째 질문이라고 좀 꼽은 건 나의 때는 언제인가? 이거 정말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잖아요. 살면서 난 언제부터 잘 되나? 내 전성기는 언제인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아마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아, 나는 언제 잘 되나? 나는 내일은 언제 되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지금이 힘들기 때문일 텐데요. 선생님의 선생님 그 나의 때는 언제 오는 겁니까? 진짜 저도 아직 아...
5: 개인적 경험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이 저의 때다.
4: 지금이?
5: 네, 인생에서 저의 때. 나는 나의 때가 지금이다. 아,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예전에 예측했을까? 내 20대, 30대 그때 나는 과연 이 모습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 아무래도 저는 대학생 때 대학생 제일 힘들었던 때? 것 같아요.
4: 예. 좀 방황이나 갈등이 많았던 때인가요?
5: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자아가 없었어요.
4: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요?
5: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불행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늦게 처리된 거죠. 대학생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정말 집안도 너무 형편없고 제 꿈이 뭐였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지나면 꿈이 뭐였냐면 제 꿈 딱 하나였어요. 푸세시 공동 화장실에서 벗어나는 거.
4: 그런 동네 집에 네. 공동 화장실 쓰던.
5: 제가 상가에서, 상가 그 쪽방에서 저희가 이제 살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4: 대부분 그렇죠.
5: 그때 저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침에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고 게다가 문을 열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것도 푸세식이에요.
4: 그렇죠. 좀 청결하지 않은.
5: 진짜 아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런 고문 받는 그런 느낌. 꿈이 하나 내가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게 꿈이다. 아. 이제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의 이야기, 다른 친구들과 했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나만 이따 위에서 살까? 나만 왜 이 지경일까? 그 버러지 같은 어떤 존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예. 진짜 정말 극단적인 어떤 생각까지 할 정도로.
4: 아, 진짜?
5: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는요. 너무너무 제, 지금 이 현실이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저한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냥 매일매일 여기 비교, 저기 비교하면서. 그럴 때 제가 지금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인간에게 불행의 시작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 불행은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옛날엔 그냥 아,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을 거고 그냥 반복하면서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그날 하루를 잘 버텼구나. 그 하루를 버텼는데 그 버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똑같은 하루의 연속 반복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버티면서 어제가 쌓였고 또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쌓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켜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와 보니까 근데 그 켜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겪었거든요. 교직에 들어갔을 때. 네. 이거 교직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뭔가 남들이랑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참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요. 왜냐면 그냥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적 직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교직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지금 되게.
4: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5: 되게. 왜냐면 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딱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저한테 제가 수업을 딱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 딱 나가는 순간 지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하면 교사 평가하는 거죠.
4: 아, 네. 그 뒷담화처럼.
5: 첫 시간. 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우와, 대박. 왜 저렇게 잘 가르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 뒤통수에 그 얘기를 딱 듣고
4: 그게
5: 나오는데,
4: 딱
5: 처음으로.
4: 내가? 네. 이러면서.
5: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까지 그 27년 동안 힘들게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처음으로 야, 너 버틸 수 있겠다. 너 앞으로 남은 삶을 그냥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용기를 준 순간이거든요. 성실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질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것도 역시 인생에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존버해라.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4: 나의 때라는 거는 사실은 뭐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네요.
5: 그런 것 같아요.
4: 이렇게 구세계를 없애고 새로운 세계, 나만의 세계를

0: 위에서 공방대를 들고 뛰쳐나오는 그림.
1: 아, 그 그게 그림. 김득신.
0: 김득신이 그린 그림이에요. 워낙 유명한 조선후기 풍속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화가 김득신이 아니고요. 예, 문인, 시인, 김득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이름이 똑같아요. 한자도 똑같고, 아. 예, 똑같아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그 때라고 한, 그때가 언제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가장 전형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 임진왜란 3대첩 하면은 행주대첩, 한산대첩, 그 다음이 진주대첩이잖아요. 네. 그 진주대첩의 장수가 김시민 장군입니다.
1: 김시민 장군.
0: 김시민의 손자예요.
1: 아.
0: 네. 네. 금수저 집안이에요. 조선시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면 좋기는 좋은데, 곁가에도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무조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아, 나 공부를 못하는데? 그럼 다른 길을 좀 그렇죠. 택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는 선택이 없어요.
1: 저 공무원밖에 없죠.
0: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 거, 오로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3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게다가 한 번 보는데 최종 합격자는 33명밖에 안 돼요.
1: 아, 진짜 엄청난 시험이었군요. 한 번 떨어지면 3년을 기다려야 되고.
0: 33명.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지방에 태어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득신이 머리가 너무 나빠요.
1: 머리가, 아, 머리가 나빠요?
0: 기억을 못해요.
1: 아.
0: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1: 이게, 머리가 이게, 나쁘다고?
0: 왜냐면 과거 시험 봐도 합격을 해요. 가문을 이, 조선시대는 그 과거 시험을 3대만 합격 못하면 양반은 인정을 안 해줘요.
1: 아. 네.
0: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장손인데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1: 어떻게 해야 돼요?
0: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가문회의가, 문중회의가. 야, 얘 어떡하냐, 이거.
1: 회의한다고 되나, 그게?
0: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요. 득신이, 아웃.
1: 득신이를 가문에서 축출해버려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0: 그건 아닌데, 양자를 들이려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득신이가 아웃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중회의가 가지고 바짝 엎드리고, 당신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 나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
1: 아버지가?
0: 내가
1: 우리 직접, 아들한테 기회를 달라고?
0: 아들 내가 직접 교육시켜가지고 과거처럼 합격시킬 테니까 가문 있게 할 테니까 기회를 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중회의에서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 기회를 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버지가 김득신을 끼우고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1: 아, 얘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나쁘다고 판정을 만든 거예요?
0: 왜? 아니. 하늘 천 따지 거물연 누르와 이러면은
1: 아 웬만하면 안 돼.
0: 번복하면은 그냥 듣기로 해서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가르치겠다 라고 해가지고 끼고 가르쳐요. 그런데 머리 나쁜 건 해결이 안 돼요.
1: 자꾸 이야기가 뭔가 희망이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0: 해결이 안 돼요.
1: 해결이 안 돼서
0: 19살 때 할 때 처음으로 에세이를 써요.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1: 글을 썼어요.
0: 근데 19살 때까지 장가를 못 갔다는 게 심각한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15살, 그렇죠. 14살이면 시집장가 가야 돼요. 19살이면 벌써 지금 애를 2, 3세 낳아야 되는 나이에요. 장가를 못 갔다는 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글을 하나 써왔어요. 아버지 딱 봤는데 개판이에요. 이거 유치원도 이 정도 이게 야 내가 얘를 그렇게 십몇 년 더 끼고 가르쳤는데 야 어떻게 글을 이게 뭐냐. 근데 아버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 득신아, 너가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했구나.
1: 19살에. 근데 그 아버지는
0: 속은 막
1: 이런데 겉으로는
0: 너가 이제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했구나. 득신아, 착하다. 득신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쓰고 또 쓰면 너는 언젠간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 이 아비가 너 60될 때까지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글 쓰시 계속해라. 근데 이렇게 득신이가 이 얘기를 아버지가 내가 글 잘 쓴다고 착각을 한 줄 아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1: 아, 그렇지. 자신감이 이제.
0: 야, 근데 내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 줬네. 이러면서 용기 백배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1: 그 19살 이후로 도전했다고요?
0: 도전 이제 딱 도전하는
1: 거. 바로 되진 않았겠지.
0: 맞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시험이 두 개가 있어요. 소과와 대과를 봐야 돼요. 소과 합격하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성균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격하면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과까지 공시예요. 그러니까 소과는 수능, 대과는 공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일단 소과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과 시험 계속 본 거예요.

0: 그러다가 드디어 어. 합격합니다.
1: 몇 살에?
0: 39살.
1: 39, 20년이 흘러서. 20년이 흘러서.
0: 속도 안 되고 있어. 어. 이제 다음은 대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열심히 동감합니다. 어. 계속 떨어져. 드디어 합격했어.
1: 설마?
0: 59살.
1: 20년 뒤에.
0: 근데 형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60대까지 합격했는데 59세
2: 딱 1년
0: 했잖아요.
2: 남겨놓고.
1: 아, 자기, 정말. 그 사람은 자기 때를 만든 거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사실은 책을 세종대왕도 이분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마천의 사기에 그 백의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의열전. 그 열전편에 나온 건데, 그 백의열전은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아세요?
1: 머리가 나빠서.
0: 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1억 만 3천 번을.
1: 진짜로요?
0: 네.
1: 거짓말.
0: 그죠?
2: 1억을 읽었다고요?
0: 1억 만 3천 번. 근데, 일단 제가 교정해 드릴게요. 어. 지금, 내년도 우리 대한민국 그 국가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1: 국가 예산이요? 네,
0: 670조. 어. 네, 조 느낌이 오시죠?
1: 네네. 네?
0: 조 위에 단이 뭔지 아세요?
1: 경?
0: 경이죠. 어. 느낌 오세요?
1: 아니요.
0: 경은 안 오잖아요. 아,
1: 조도 사실 안 와요.
0: 그죠? 이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 어. 많이, 그러니까 10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1: 그렇죠. 뭐 10만 양병설 해갖고 네, 막.
0: 10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만하고 억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10만과 억의 개념.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만 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백의열전은 11만 3천 번 읽으신 분이에요.
1: 아니, 그래도 그렇지. 10만도 그렇죠. 이건.
0: 그렇죠. 야. 요기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의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다산정의 여정생.
1: 아.
0: 뭐, 아니, 김육신이라는 사람이 백의열전을 11만 3천 번 읽었다고? 나 팩트체크 들어간다? 아, 아. 왜냐면 실학자잖아요. 아, 아. 이런 거 다 팩트체크 들어가시죠.
1: 실증주의니까.
0: 실제로 어. 해봐요. 예. 네, 정의하는 선생님 다 해봐요. 그리고 나온 결론. 뻥이다. 다산 선생님 계산해봤더니 이건 평생 가도 이건 나올 수 없는 숫자다. 근데 이제 다산 선생이 이걸 폄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김득진 선생이 책을 많이 읽은 다산 선생도 알고 있거든요.
1: 알고 있고.
0: 근데 이 모습들이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 같다. 이게 여기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노비를 끌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글 읽는 소리 뭐였냐면 옛 성현들은 책을 많이 썼는데 뭐 이렇게 두루루루 있는 거예요. 말 위에서 이 김득신이 어? 옛 성현들은 책을 많이 썼는데 어? 어? 이거 어디서 읽는 책인데? 어? 이게 뭐지? 옛 성현 계속 이렇게 끙끙끙 되는 거예요. 기억 안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말복벽 잡고 노비가 저 주인님. 저 죄송한데요. 이거 주인님이 하도 막 읽어가지고 저도 외웠는데요. 이거 백의열전 첫 번째 문장이에요. 아까 12만 3천 번 읽은 첫 번째 문장이 예성인들은 책을 많이 써 이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근사한 시를 쓴 거라. 그 시를, 아니, 구해온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좋은 시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 감상하거든요.
1: 네,
0: 친구들 불러 야야 기가 막힌 시 내가 하나 얻어왔다 이거 좀 보자. 친구들 앞에 쫙 펼친 거예요. 이 시 한번 봐라. 친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시는 김죽진이 써가지고 나눠준 시였어요.
1: 아,
0: 지가 쓴 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머리가 안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를 잘 써요.
1: 아.
0: 아까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자신이 쓴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쓰고 나면, 기가 당시 그 왕이 효종이었거든요. 효종이 김득신의 시를 보더니, 야, 이 시에는 풍경이 들어가 있구나. 아. 이런 시가 있구나. 극찬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작가분들 많이 오셨겠지만, 일필 휘지 쫙 써세지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김득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요. 한 글자 쓴 다음에는 그 다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통스럽게 정말 이 밑에 그 옛날 사람들 수염 있잖아요. 이걸 계속 돌려. 너무 고통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분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글, 그 글을 딱 나오면 기가 막힌 거죠. 이분이 묘비명을 직접 쓰셨어요.
1: 자기가 죽을.
0: 네. 바로 당신의 때에 대해서. 나의 때에 대해서 이분이 묘비명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스스로 자신이 노둔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어요. 노둔이라는 자는 뭐 우리 요즘 쓰진 않는데 이 노둔이라고 하는 자는 오로지 김득신만을 위한 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정말 둔하고 둔하고 또 둔한 그걸 알아요 자기도. 그건 나쁜 건 아니까. 그러면서 그 묘비명에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 한계 짓지 마라. 무언가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한 가지에 정성을 쏟으라. 그리하면 나처럼 이름 하나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묘비명을 씁니다.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K라디오.
0: 김두식이 그런 거예요. 야, 그래, 나보다 머리 좀 좋아가지고 책도 잘 쓰고 못 쓰고 막 이렇게 쓴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지금? 김두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한 가지 정성을 쏟은 사람. 그 사람은 비록 그때가 늦을지라도 언젠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처받은 그 분들에게 몇백 년 전 김득신이라는 분이 다독이면서 너 나보다 머리 나빠? 나 11만 3천 번 읽어도 그거 앞에 문장 모르면서 나야 나.
1: 너무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0: 그러니까
1: 할 말이 없었죠.
0: 한계 짓지 마. 너만의 색깔이 있을 거야. 너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해. 괜찮아. 이렇게 다독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퍽 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김득신의 그 묘비명이 주는 울림은 그 삶의 삶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옵니다.
1: 그때는. 그 남의 나라 작가, 뭐, 버나드 쇼인가, 뭐, 우물쭈물 하다 볼 줄 알았다, 뭐. 우린 그런 잡상한 점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 중에.
0: 아, 그럼요.
1: 야, 이런 엄청난 비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0: 그럼요.
1: 그것도 스스로.
0: 그러니까요.
1: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김득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가 다음 질문이었는데 이 답도 된 것 같아요.
0: 다 될 겁니다.
1: 어떻게 원하는 걸 얻는가는요. 한 가지만 전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질문을.
0: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왜 역사를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러네요.
0: 저는 이 일생일문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 정말 그 묵직한 메시지를 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1: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나의 때가 언제인가, 그 원하는 걸 나는 어떻게 얻는가, 이거 다 한 번에 김득신으로 해결한 건데.
0: 그렇죠. 묘비명에 다
1: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딱 밀려고 그러는데 뭔가 내가 가슴 뛰는 걸 하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0: 네.
1: 나를 설레게 하는 그것. 근데 사실은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도 그렇고 중년이 돼서도 그런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줄 만한 또 인물도 있나요?
0: 가슴 뛰게 하는 일, 이게 뭘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역사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가슴 뛰게 했던 일은 사람답게 사는 일을 할 때.
1: 사람답게 사는 일을 할 때?
0: 네. 그 사람답게 사는 일이 뭐냐면 한자로 사람인. 아시죠?
1: 네.
0: 사람인을 잘 보면 이게 상형문자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 이럴 때 비로소 사람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언제 사람다워지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진다.
1: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리고 가장 행복해질 때거든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살아왔던 그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일에 대해서 꿈꾸었던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죠. 돈을 엄청 많이 벌면, 글쎄 이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래요. 저 지금 돈? 네. 그 뭐 저기 저 신문에 나오는 그 강사들 그분들은 기업이고 저는 이게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제가 나 이거 옷 사고 싶은데 살 수 있고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그 저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네. 그걸 보면서 내가 늘 생각해왔던 것들을 그 일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6: 오일남 할아버지
0: 네, 깜짝 놀랐어요.
6: 뭐라고 그러셨나요?
0: 제가 옛날에 처음 교직에 들어갔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까지 진짜 저 풀세집 화장실 너무 힘든 그게 제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때 그 또 하나의 꿈이 뭐였냐면 백화점에서 옷 한번 사보는 거. 그래서 그때 첫 월급을 갖고 백화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샀어요.
6: 옷을 샀어요. 꿈을 이뤘네.
0: 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최태성 너 드디어 너 해냈다. 너 백화점에서 너 옷 샀다. 근데요 지금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도 하나도 흥이 안 나요.
6: 그렇죠.
0: 지금 그냥 옷 샀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 돈이 훨씬 많은데 나는 백화점에서 옷을 얼마니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때의 그 느낌이 없을까? 화폐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그 행복을 비례하는 건 아니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오일남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게임할 때 친구들한테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해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바로 그런 메시지. 물질은 사람다움, 행복, 궁극적인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는 없다. 진짜 행복의 그 마지막은 사람다움.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느낄 때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그때가 저는 이제 가슴이 뛸 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6: 내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0: 그렇게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자락 하나 찾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6: 나 좋은 걸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6: 남 좋은 걸 찾아야 되는 거고.
0: 네.
6: 그 말이 일리가 굉장히 있네요. 꿈을 찾기도 하고 원하는 걸 뭐 얻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0: 그럼요.
6: 그럴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0: 일제강점기 때 그 오광심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오광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남편하고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6: 나 부부가?
0: 네. 당시에 그 만주 지역에 그 일제가 만주 괴뢰국을 세우는 그렇죠. 그 과정이 있었어요. 30년대에. 그때 이쪽이 중국 관내 지역, 만리장성 이남쪽, 이쪽 지역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만주 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새롭게 본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쪽 이 중국 관내 쪽에서 만주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결론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조직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중요한 건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밀문서인데. 이 지금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조직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쫙
6: 있는
0: 적은
6: 문서.
0: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기밀문서. 만약 이게 지금 일본이 넘어가 버리면 여기 그냥 일망타진돼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주 쪽에 전달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여자를 쓰자.
6: 여성을 쓰면
0: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의심을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그때 오강신. 이분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네. 근데 딱 이분이 이걸 딱 받아봤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기차를 타고 중국,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감시를 피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한번 법문을 받고 이걸 뺏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론을 내세요. 이게 200쪽 보고서거든요.
6: 아, 되게 두꺼운 책이네요.
0: 네, 200쪽 보고서거든요.
6: 여기 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0: 그러니까요. 어. 이거를 통째로 외우자. 아. 200쪽 보고서를.
6: 외우자?
0: 김득신과
6: 전혀 반대. 우리가 극과 극의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사흘 밤낮을 계속해서 외워요. 계속해서. 토씨 하나
6: 외워진다고 외워지나요?
0: 그러니까요. 자신의 어떤 생명줄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정말 극한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외워지나 봐요. 이거를 사흘 밤낮 다 외워가지고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서
6: 뭐 몸에는 뭐 지닌 게 없고
0: 아무것도 어. 없어요. 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를 그 당 앞에서 쫙 쫙 쏟아냈는데 100% 전달을 해요. 정말 이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그 보고서를 경청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6: 그 외워서 다음날 말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되면 한다는 그러니까, 거일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이걸 해내는 이야. 그 정말 아까 오늘도 극과 극의 모습인데 한계를 짓지 말라는 우리 김득신 선생님의 말처럼 오광수 여사도
6: 이분도
0: 예, 정말 인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6: 이 두 분은 시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0: 그럼요.
6: 다 자기의 한계를 돌파해낸 분들이
0: 본질적으로 같은 분들이에요.
6: 궁극의 질문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0: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힘.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쭉 나아갈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잘 산다고 하는 게 물질적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6: 그렇죠.
0: 뭐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나 잘났네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조건에서라도 나의 색깔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예, 갈 수 있는 그 모습 그런 어떤 힘 그런 힘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 역사 속에서 어려운 순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색깔을 잃지 않고 정말 그 꼿꼿하게 살아왔던 그 많은 역사 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바로 잘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6: 역사란 걸 우리 최태훈 선생님은 정의하시기를 자기 개발 관점에서는 검증된 삶의 데이터베이스다.
0: 역사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다가 좀 힘들어. 김득신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한계 지으려고 그래? 또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못 외우겠어. 못 하겠어. 뭐 나도 했는데, 너 이거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제가 에너지. 저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시금치다. 꽃바위의 시금치다.
6: 먹으면.
0: 힘들 때마다 이 역사 시금치를 먹으면 그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의 길을 정말 당당하게 뚜벅뚜벅뚜벅 비교 높 나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역사가 아닐까. 일생일문의 이 답은 바로 이 역사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이 재밌는 이야기가 이 일생일문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0: 맞습니다.
6: 요새 힘든 그리고 무기력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소개해 줄 만한 역사적인 인물, 검증된 삶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데이터를 하나 알려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0: 요즘 그 2030 세대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6: 네.
0: 어제 뉴스를 봤더니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지도 맞아요. 모른다라는, 야, 이런 뉴스를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2030들이 갖고 있는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이 참 크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임금 선조가, 이순신에게 수군을 파하고 육군으로 다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긴 장계를 쓰게 됩니다. 아주 긴 장계를 쓰게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글을 쓰다가 아주 유명한 명문이 들어오죠. 금신전선상유시비.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갖고 있는 12척의 배를 설명하는 수식어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12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이 임금, 통수권자한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다가 선택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금신 전선 상.
6: 상.
0: 상이라고 하는 한자를 네. 택해요. 이 상이 이 뜻이 뭐냐면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12척의 배를 설명할 때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신보다 2배, 3배나 되는, 2배, 3배가 뭐예요? 10배, 20배 되는 어마어마한 배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패배를 직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선조가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준 거예요. 육군으로 합류하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잖아요. 패배의 직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순신이 선택한 단어는 오히려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은 오히려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육사 시인이 계세요. 네, 이육사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를 보면 여기에 또 오히려란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들이 쓸 때 그 상황은 뭐였냐면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정말 패배가 눈앞에 보이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정말 자신의 생을 걸고 선택한 단어가 오히려라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해볼만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모두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지 않을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까? 이 질문으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누구나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아닙니다. 오히려 해볼만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0: 그 과거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힘을 내라는 거죠. 물론 그게 늘 승리,
6: 그렇죠.
0: 이순신도 그걸 승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백척 배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이길 거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해볼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을 짜가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오히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심장에 좀 새기고 한번 해볼만한 판으로 한번 달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걸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 우리가 질문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왜 중요할까요?
0: 생각하게 해주니까요.
6: 생각하게 해준다.
0: 사실 지금 이 주신 질문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고요. 생각하기에는 꽤 시간이 걸리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지 않아요.
6: 오히려.
0: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순간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 저는 이 질문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심장에 늘 새겨두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의 명동 일대 땅을 다 소유하고 계셨던 그 집안.
6: 그 집안의 분이군요.
0: 그 집안. 지금 명동 땅값을 환산해보면 2조가 넘어요.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 신흥무관학교의 전신 학교를 세우셨던 그리고 그 신흥무관학교가 이후 항일무장투쟁에 서막을 열었던 그 장을 열으셨던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 그렇게 만주에 넘어가셔가지고 3년 뒤에는요. 그 재산을 다 써버려가지고 옆집에 옥수수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한편으로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2조면은 몇 대를 지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집안인데 3년 뒤에 옆집에 가서 옥수수를 꾸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6: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0: 사실 이 질문은요, 어찌 보면 평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순간 갑자기 묵직함이 밀려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6: 그러네요.
0: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는 계속 살 것 같아요.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살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일생으로 답했다.
6: 나의 생으로 답했다.
0: 삶으로. 그렇죠. 그분의 삶은 일관돼 있거든요.
6: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그렇게 답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그 질문을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래도 가끔씩 하면서 우리의 끝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의 그 끝은 정말 다를 것이다. 그게 바로 저는 질문의 힘이다. 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6: 우리 최태성 선생님은 항상 끝이 묵직하세요. 처음에는 되게 명랑하다가 정말 여러분들 이 마지막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일생일문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가지고 세바실 찾아오셔서 또 네. 좋은 말씀을 길게 나눠주신 최태성 선생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한 번의 삶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금까지 세바시 보험준PD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8: 한 모금 아니잖아.
7: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8: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7: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1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5: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4: 703-354-1950 703-354-1950.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마음으로는 상반기라는 긴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지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또 미처 붙잡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날, 그리고 한 해의 반을 지나는 오늘, 지난 시간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가 한 편의 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시집 책 제목이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인데요. 이 시집에 굉장히 참 너무 좋은 가슴을 울리는 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시집의 제목처럼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걸어갔다. 언덕이라 쓰고 그것을 믿으면 예상치 못한 언덕이 펼쳐졌다. 그날도 언덕을 걷고 있었다.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 적당한 햇살, 가오를 받고 있다는 기쁨 속에서 한참 걷다 보니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났다. 고개를 들자 사방이 물 웅덩이였다. 나는 언덕의 기분을 살폈다. 이렇게 많은 물 웅덩이를 거느린 삶이라니. 발이 푹푹 빠지는 여름이라니.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 언덕은 울상을 하고서 얼마 전부터 흰 토끼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그 뒤론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밤이 왔다. 언덕은 자신에게 아직 토끼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보요 다음은 반드시 폭풍우라는 사실, 여름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계절이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토끼일까? 쫓기듯 쫓으며 나는 무수한 언덕 가운데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는지를 생각했다.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네, 안희연님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시였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푸르고 아름다운 언덕으로 시작하지 않았지요. 시인은 쉼을 얻고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평안을 기대하며 언덕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물 웅덩이가 가득했고 발이 푹푹 빠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은 오히려 한 마리의 흰 토끼를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언덕에게는 아직 토끼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언덕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언덕은 울상을 짓습니다. 어쩌면 단지 한 마리를 잃어서가 아니라 삶이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고요 뒤에는 폭풍우가 오고 찬란한 여름 뒤에는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늘 변화와 이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언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인이 말하는 잃어버린 토끼 한 마리가 어쩌면 우리들의 젊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한때 품었던 꿈이나 지나간 계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다른 이별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이 조금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슬픔에서 이 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6월이 끝나기에 또 7월이 시작되고 또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니까 또 다른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6월 마지막 날 오늘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오늘이라는 시간도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품으며 새로운 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하는 또 이 두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하고 또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들어보시면 와,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이 이거였네 하실 거예요.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이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시칠리아노는 원래 이탈리아에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시칠리아 지방의 굉장히 목가적인 춤곡에서 유래한 음악 형식인데요. 느린 여섯 박자나 열두 박자의 리듬 위에 부드럽게 흐르는 선율이 특징입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평온함과 그리움, 그리고 조용한 위로를 표현하는 음악으로 많이 알려진 곡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연주는 많은 분들이 곡을 연주했지만 황금빛 플루트의 시인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죠. 제임스 걸웨이의 연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참 아름다운 곡이죠. 시칠리아노. 제임스 갈웨이가 연주한 플루트로 연주한 곡이었는데요. 이분 제임스 갈웨이라는 이분은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런던의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또 베를린 필하모닉에서도 활동을 한뒤 솔리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분이죠. 맑고 따뜻한 음색 그리고 노래하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호흡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플루트로 전하는 아름다움을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을 좀 왜 이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평가지 더해서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정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는 우리의 삶과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즉 MOU 체결 이후에 중동의 긴장이 다소 완화가 되는 듯해 보이긴 하지만 또 긴장감은 여전히 있지요. 그런데 이 국제 유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너무 비싸다며 미국 전역의 주요소들에게 즉각 가격을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가격이 배럴당 68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휘발유 가격은 너무 높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지금 당장 가격을 인하하라고 밝혔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또 휘발유 가격 목표를 갤런당 2달러 50센트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유류세도 강하게 비판을 했죠. 네, 휘발유 가격이 2달러 50센트로 내려간다면 정말 그 가게 부담이 덜겠죠. 그러면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강한 발언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매일 주유소를 기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르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근래에 정말 휘발유 가격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지만은 또 국제 유가는 전쟁 당시보다 상당히 또 안정되기도 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 우려가 줄어들었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진정되면서 유가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주유소 가격이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는 이미 이전에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재고일 수도 있고 정류 과정과 운송비, 유통마진, 각 주별 세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특별히 또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비싼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높은 주유류세, 엄격한 환경 규제에 따른 특별한 휘발유 제조 기준, 정류 시설 부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 비용까지 겹쳐서 다른 주보다 가격이 훨씬 높게 되는 형편이죠. 그래서 같은 미국 안에서도 텍사스나 플로리다보다 갤런당 1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까지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국제 유가가 내려갔는데도 소비자 가격이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면 정유 회사나 유통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또 업계에서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갤런당 2달러 50센트가 가능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또 다소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텍사스나 오클라호마처럼 세금이 낮고 공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국 전체 평균이 2달러 50센트까지 내려가려면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거나 정제 비용과 운송비까지 함께 감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어서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망, 중동 정세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지요.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계속 완화가 되고 산유국들의 공급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국제 유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이나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한다면 유가는 언제든지 다시 급등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주유소를 향한 경고를 넘어서 국제 유가가 내려갔으니 국민들도 그 혜택을 즉시 체감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메시지이자 경제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 인하를 체감하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 압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입니다. AI 반도체 세계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습니다. 연봉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놓았죠. 지구 궤도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올려놓겠다는 구상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실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어렸을 때 만화책이나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것도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기업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왜 기업들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AI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 모델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상상을 뛰어넘는 양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의 세계는 석유도 아니고 전기가 정말 그 가장 큰 힘을 갖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얼마만큼의 전기를 양을 가질 수 있는지가 또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발전할수록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서버는 더 많은 전력과 냉각시설을 요구하게 되죠.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지역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냉각을 위한 막대한 물 사용으로 주민들의 반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AI 산업인 얼마나 똑똑한 AI를 만드느냐 못지않게 그 AI를 돌릴 전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해답으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훨씬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서 24시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물론 현실이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강한 우주 방사선은 반도체를 또 손상시킬 수도 있고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출할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유지 보수할 수 있을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2030년대 이후가 될 가능성으로 이 상용화 단계 그 시간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세계 우주 산업의 중심, 어느 나라가 지금 앞서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단연 미국이죠.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우주 산업의 판을 바꾸었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또 세계 최대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도 우주 컴퓨팅과 또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요. 이제 우주 산업은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중국도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어떨까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움직이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정부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그리고 그러니까 즉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되고 있지요. AI 서버에는 고성능 GPU뿐만 아니라 HBM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AI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재사용 로켓, 대규모 위성망, 우주 발사 서비스, 민간 우주 기업의 규모에서는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우주항공, AI, 에너지, 통신을 함께 육성하는 국가 전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 우주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우주인터넷, 우주제조업, 우주자원개발, 우주관광,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새로운 시장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과거 산업혁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철도와 전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정보혁명이 인터넷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산업혁명은 AI와 또 우주가 함께 이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 같죠. 그러면 이 AI 시대, 우주 시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종종 AI를 하나의 소프트웨어 기술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AI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또 반도체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전력 문제는 결국 에너지 산업으로 이어지고 에너지 문제는 우주 인프라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바라보는 미래,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을 지금 내놓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생태계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엔비디아의 채용 공고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직원을 뽑는다는 그 소식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이정표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마도 20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20년 후에는 최초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같은 이 뉴스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미래라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 곁으로 어느새 훌쩍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변화를 어쩌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사람, 나라, 기업들이 그 시대의 또 주인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참 기대도 되지만 또 약간 불안하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 나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또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1: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네, 이어서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지금 지구촌 곳곳이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오늘은 이 단순히 날씨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미래 이야기,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럽이 불타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이 시작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지금 내고 있고 이제는 독일, 스위스, 체코, 덴마크까지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이미 되었습니다. 평소 시원한 여름으로 유명했던 덴마크는 기온이 섭씨 37도를 기록했고 또 187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고요. 체코는 40.9도, 독일은 41.5도까지 치솟으면서 계속해서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은 39도를 기록했고 네, 6월 들어서 최고 기온 기록을 계속해서 새로 써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북유럽, 그렇게 더위로 몸살을 앓는 지역은 아니죠. 이 북유럽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오메가 열돔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갇혀버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기압이 뚜껑처럼 덮고 양쪽 저기압이 빠져나갈 길을 막으면서 뜨거운 공기가 며칠씩 머물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낮에는 40도를 넘고 밤에는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서 도시 전체가 식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보통 낮에는 많이 덥더라도 밤이 되면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것이 보통 현상인데 지금은 이 오메가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이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폭염은 굉장히 사실 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멈추게도 합니다. 덥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프랑스에서는 철도 운행이 중단이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생산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스팔트가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외 행사, 뭐 꿈도 꿀 수 없죠. 계속해서 취소가 되고 학교는 휴교령이 내리고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붐비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폭염은 경제와 교통, 의료 시스템까지 흔드는 사회적인 재난이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를 보면요. 지난 6월 21일 이후 불과 지금 열흘 정도도 지나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폭염과 관련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WHO 사무총장은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알도 없고 폭발도 없고 눈에 보이는 재난도 없지요. 그런데 조용히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던 이 폭염이 이제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WHO의 경고입니다. 프랑스의 통계는 너무 충격적이죠. 평소 하루 사망자가 약 900명에서 1000명 수준이었는데 폭염이 절정에 달한 이후 하루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사망자의 85%가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보건당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초과 사망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지금 알프스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연구진의 발표는 더욱 놀라운데요. 지난 겨울 알프스에 쌓인 빙하가 평년보다 한 달 반이나 빨리 모두 녹아내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알프스 빙하는 이미 38%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온난화가 계속이 된다면 2100년에는 알프스에서 빙하를 거의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빙하는 우리가 관광을 통해서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빙하는 유럽의 수억 명의 식수와 농업을 책임지는 거대한 물 저장고이고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유럽만의 문제일까요? 미국은 기록적인 산불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또 캐나다 산불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중동은 여름마다 50도를 넘는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폭염으로 야외 활동 자체가 어려운 날이 계속 늘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기록적인 홍수와 집중호우를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난이 더 심각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장마는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근래 몇 년 사이에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길어지고 홍수는 더 강해지고 산불은 더 자주 발생하고 가뭄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식량 가격, 전기요금, 보험료, 의료비,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이것이 국가와 또 세계의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말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하는 뭐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정부의 정책, 기업의 기술 혁신, 국제사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작은 실천을 행한다면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불필요한 전기를 끄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들을 굉장히 잘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가 분리가 되지 않고 일회용품들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종이, 저희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종이를 많이 쓰니까요. 종이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쓰는데 이 청소업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주의 깊게 분리수거를 우리 개인이 하더라도 얼만큼 잘 하는지가 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또 푸른 자연을 가꾸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변의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폭염으로부터 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 또 주변 이웃들도 돌아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WHO,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침묵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일 또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기후 위기, 이미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작은 실천부터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소식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부터 거센 충돌 속으로 들어갔지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우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을 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직 사임과 함께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출발부터 협치보다는 대결이 선택된 모습이죠. 이번 사태의 핵심, 단순히 상임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가장 큰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이른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에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라 향후 입법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권력 견제의 균형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인 만큼 국정운영과 민생입법을 책임있게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행정부와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향후 법사위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사위를 잃으면 사실상 원내의 견제수단을 대부분 상실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측 모두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민생은 언제 챙기느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위한 존재이죠. 고물가와 고금리, 청년 취업, 저출산,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후반기 국회 첫 장면이 상임위원장 쟁탈전이라는 점은 또 많은 국민들에게 또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 여당은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야당은 책임있게 견제를 하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는 성숙한 정치를 보기를 원하죠. 네, 후반기 국회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의 무대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계, 미국, 그리고 한국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또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한국의 가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곡 듣고 저는 2부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인터하이의 피터 김 대표님과 함께 총무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산 너머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린 시절에는 산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더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 그래서 우리는 산을 바라보며 늘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곡은 바로 그 희망과 그리움을 노래한 한국 가곡의 명작입니다. 시인 김동환의 시 산 너머 남촌의 눈에 작곡가 김교환이 아름다운 선율을 더한 가곡 남촌입니다. 가곡 남촌은 1975년 작곡된 이후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한국 가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오랫동안 실리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불러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화려한 기교보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한국적인 서정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특히 봄의 풍경과 고향의 따뜻한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남촌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동환 시인은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계절,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깊이 스며 있는데요. 산 너머 남촌에는 역시 단순히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묘사한 시가 아닙니다. 산 너머 어딘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현실을 넘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작품으로 읽힙니다. 남촌은 실제 지명을 뜻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상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평화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멀리 있을수록 고향은 더 아름답게 기억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봄꽃이 피는 소식만 들어도 어린 시절 마을 어귀와 들판이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남촌을 품고 살아갑니다. 힘들 때 문득 떠오르는 따뜻한 기억, 마음이 지칠 때 돌아가고 싶은 풍경,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기억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남촌은 과거만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노래입니다. 산 너머에는 언제나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노래를 오랫동안 사랑받게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인생에도 산이 있습니다. 넘기 어려운 고비도 있고 숨이 차오르는 그런 힘겨운 시간도 있죠. 하지만 산을 하나 넘고 나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듯 우리의 삶에도 분명 새로운 봄이 찾아옵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면 분명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르고 있는 산 너머에도 여러분만의 남촌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동환 시인의 아름다운 시와 김교환 작곡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난 한국 가곡 남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산 너머 펼쳐질 희망의 풍경을 마음에 그리며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고향과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가곡 남총과 함께 봄, 고향,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마음속에 남촌이 있습니다. 지친 날에는 잠시 그곳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푸른 들판이 있고 꽃이 피어 있으며 언제나 반갑게 맞아줄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기억은 삶을 다시 걸어갈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그리고 산 너머 새로운 희망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김찬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과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의 신앙과 함께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스마트폰과 SNS, 학업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이신데요. 네, 목사님, 오늘 모신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오늘은 여기 지역에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또 고등학생들의 신앙을 담당해주는 인터하이. 거기 대표 디렉터인 우리 피터 김을 모셨습니다.
0: 네, 오늘 이 자리에 인터하이 디렉터로 섬기고 계신 피터 김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지난번에 뵙고 다시 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2: 예, 예, 예. 아유, 저번에 이렇게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0: 네. 우리 디렉터님께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함께 좀 나눴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피덕이 모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2: 예, 안녕하세요. 저번 K라디오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인터하이 유스 하역 그룹에서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피터 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X2 네트워크 교회에서 인터하이 유스 하역을 2014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요. 미국 전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교회를 개척하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X2 네트워크 교회. 섬기고 계시죠. 네, 인터하이가 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사역이신데요. 어떤 사역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 예, 저희 인터하이는 X2 네트워크의 한 사역 단체입니다. 저희 인터하이는 청소년 사역자가 없는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모든 지역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인터하이는 2009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는 2018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쪽 버지니아로 이사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귀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한 한국교회는 6개월 동안 성도님들께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찾기 위해 매일 금식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방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희 선생님들을 보시고서는 그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추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은 저희가 정말 저희가 그 기도응답이라는 것에 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곳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워싱턴 지역에서 한 8년간 사역했는데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중국 교회, 또 베트남 교회, 멕시코 교회 등 여러 다수 인종의 교회 유수 사역을 통하여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8년 동안 175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양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서 수양회가 유스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 네. 300명 학생들에서 175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수양회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 수양회를 통한 스토리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2: 예, 예. 매년 수양회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부모님들과 또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그 감사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는 우리 아이가 수양회 다녀온 후에 정말 달라졌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참석한 학생들이 매년 다시 오는 것을 보면 이 수양회가 학생들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여러 좀 간증 소리가 있는데 몇 가지 학생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학생은 항상 이 셀폰에 그냥 거의 뭐 중독이 되어서 항상 이제 셀폰에서 뭐 소셜미디어 보고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네. 별로 영적으로 관심도 없고 수양에도 거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가진 노력을 다하셔서 학생을 설득해갖고는 처음에 그 수양에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수양회 때 항상 학생들 셀폰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학생이 첫날에 셀폰이 없으니까 굉장히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첫날 밤 이제 수양회가 끝나자마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선생님한테 막 그 땡깡을 부려갖고는 네. 이 선생님께서 가진 노력을 다해서 이제 학생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통했던 게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그 낚시하는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한 번도 낚시를 그 해본 경험이 없어서 다행히 그 낚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하루 더 있겠다고 그 선생님하고 이제 동의를 해갖고는 하루 더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오후에 이제 프리 액티비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 학생하고 이제 낚싯대를 들고서는 그 수양가에 있는 작은 그 호수로 걸어가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네. 학생이 꼭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네. 그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 학생이 정말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갖고는 자기 하루 더 있겠다고.
0: 네.
2: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참 그날 밤에 이제 그 이제 복음과 십자가의 증거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거기서 깨닫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 네.
2: 이제 그러고서는 그 이제 집회 이제 마지막 인비테이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있으면서 그 이제 예수님 영접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좀 기도를 받고 또 쉐어하도록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왔대요. 그래서 이제 셀폰을 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유 얘가 또 집에 간다고 생각 부리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셀폰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한테 그 이제 뉴스를 쉐어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바꿔 달라고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아버님이 그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아버님께 바로 아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 앞 있는 아빠도 오늘 꼭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요. 이제 수양회를 끝나고 이 학생이 이제 돌아와서 정말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특별히 학교에서 이제 그 무슬림 친구들이나 또 불신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답변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요.
1: 그렇죠.
2: 선생님에게 그 이제 기독교 변증론에 대해서 좀 더 트레이닝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이 학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수양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갖고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0: 네.
2: 이 학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0: 네.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사랑나는 어부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 학생이 정말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정말 그러네. 믿음의 자녀로 변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도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참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수양회가 그래요. 생각하면 사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면 일단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변화가 되고 뭔가 평소 때는 느끼지 못하는 뜨거움 이런 걸 느끼었던 그 기억들. 그리고 왠지 좀 다녀온 후로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1: 이제
0: 좀 길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이 학생은 참 대단하네요. 네.
1: 기독교 변형론을 네.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네. 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니 뭐 성경이 어떤 건지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네요.
0: 네. 그 수양에 이제 너무 사례가 많으셔요. 그동안 뭐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만난 분들도 참 많은데 한국뿐 아니라 이제 지금 아시아계 또 미국인들도 함께 청소년들도 사역을 하시니까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아, 올해 그 겨울 수양회를 저희가 World of Life에서 주관한 스노우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 한 중국 학생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학생이 그래도 중학교 때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영적인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주일날 더 이상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제 이 부모님이 학생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좀 여러 가지 인크루즈 하려고 해도 이 학생이 반항심만 심해지고
0: 네.
2: 그러면서 아주 아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겨울 수양의 스노우 캠프 광고가 이제 바로 나가자마자 이 학생이 2년 전에 그 참석을 했었거든요.
0: 네.
2: 중학교 때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그때 얼마나 그 캠프가 아주 재밌었는지 이제 그런 그 메모리가 생각이 나서 그 광고가 바로 나오자마자 자신이 자진해서 그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가 겨울 수양에 사인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너무나 감사해갖고 그 이제 아들을 이제 수양에 사인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쪽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이제 그 수양관이 그쪽에 있었는데 이제 학생이 가서 그 이제 한 3일 동안 금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스노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캠프가 아주 재미있고 또 집회 말씀도 학생들에게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헌신하고 변화받고 이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어머니께서 아들하고 이제 친구들을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이제 픽업하러 이제 오셨었는데 그 픽업하고 차 속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들이 너무 웃음과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서 그 수양회 관해 끝이 없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저희가 주일마다 여러 가지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특별히 중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어머님이 저희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들이 그 수양 스노우캠프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변화를 받고 정말 이렇게 아주 기쁨에 찬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0: 네.
1: 그 캠프 가기 전에는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대화도 못하고 또 반항심만 심해졌던 아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와 관계 완전히 회복이 됐네요.
0: 네. Before, after가 너무 다른 거죠.
1: 네.
0: 청소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이 좀 있죠.
1: 네.
0: 좀 실수한 그림들도 뭐 하지만 지울 수 있는 그림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정말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게 또 이런 수양회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면 정말 보람이 있으셔서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항상 저희가 뭐 스낵하고 이제 좀 펠로우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학생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밤에 라면 먹으면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이제 식당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1: 네.
0: 근데 이제 이 남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벌써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저보고 피터
1: 네.
0: 좀 같이 이제 얘기 좀할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저에게 자신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떨어져서 그 삶을 죄된 삶을 회개를 하고 오늘 밤에 새롭게 헌신하게 됐다고 저기 그런 이제 쉐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후에 수양회가 끝나고 나서 이 학생이 돌아와서는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이 매일 그 콰이어 타임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매일 큐티를 한다는 것이
1: 쉽지
0: 정말
1: 않죠.
0: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참된 회개와 헌신을 할때 우리 학생들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요. 정말 감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참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 또 아이들의 그 삶의 태도,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들, 또 그들의 삶의 방향들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또 수양회고 인터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좋은 수양회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조금 나중에 주로 하고요. 계속 인터하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하이가 청소년 사역자가 없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셔서 섬기시는 건가요?
0: 예, 그 저희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바이보케이셔널 그 사역자시거든요.
2: 네.
0: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직업이 있으시고요.
2: 네.
0: 그 따로 주일에 주중 저녁이나 이제 주일에 그 시간들을 저희 이제 그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서
2: 네.
0: 그 이제 말씀도 준비를 하시고 또 학생들 액티비티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는 그 저희 엑스투 교회 다들 멤버들이시거든요.
2: 네.
0: 예, 그 굉장히 이렇게 유스 사역에 또 관심과 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발런티어를 해주셔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2: 네. 그 교회는 X2 네트워크 교회에서 이제 성도로서 섬기시면서 또 이제 각 교회 청소년 사역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에서 가셔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거죠.
0: 맞습니다. 예.
2: 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1: 이분들이 그냥 어떤 평신도가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다 되신 분들이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심지어 다 캘리포니아 사셨던 분들인데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담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또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다 내려놓고 다시 이 워싱턴 DC까지 와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선생님들 같아요.
0: 아유, 우리 저희 목사님들께서 또 교회에 섬기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죠. 예. 근데
2: 요즘 네. 목사님들께서는 사실 풀타임은 사역자시잖아요. 네. 말이 풀타임이지 그냥 전부 다 하시는 거죠. 퇴근 시간이 없는 그런 그 현장에서 하시는 거고 또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정말 보람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실제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영향력으로 이제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 학생들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쩌면 더

0: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 예.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아, 네.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시면서 네. 또, 아, 직장이 있으시고, 굉장히 바쁘시죠.
0: 그렇죠. 네, 애들도, 또 본인들 자녀들도
1: 예,
0: 계시고.
1: 자녀들도 네. 있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아,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아, 이게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에게 아, 사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 그러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변화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네. 제가 그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아, 그 이제 교회에서 아, 이제 세례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학생들이. 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지나서 이제 대학교를 아, 진학한 그, 아, 학생들이었는데 그 아, 이제 간증을 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네. 아, 근데 정말 그 인터하이 아, 그 프로그램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정말 그 자신들의 아, 신앙의 그런 아, 기초가 굳건히 다져져서 정말 아,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네. 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헌신의 그런 아, 마음들을 많이 그 아, 간증 중에 이렇게 쉐어를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아이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 저도 이 인터하이의 도움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또 인터하이 여기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냥 일반 사역자 같지 않고 형, 누나 네. 그런 것 같으면서 그냥 우리가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 부교육자들은 또 다른 어떤 학업이나 그 바쁘다 보니까 사역으로만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의 삶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교회와 좀 멀어지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네. 자기가 중고등부에서 이 인터하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을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대학을 가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건 너무나 귀한 사역 같아요.
0: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 삶의 모범이 되는 그 본이 네. 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고요. 요즘 그 청소년들이 어른 세대, 기성 세대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기가 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세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윗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배웠는데 요즘은 직접 찾아서 다 설치해서 정보들을 얻으니까 네. 그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 자연스럽게 좀 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렇게 본이 되시는 분을 뵙게 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1: 예.
0: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변에 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참 어렵게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또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긴 거거든요.
2: 네, 맞아요.
0: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실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섬기면서 사시는 본을 좀 말이 아니라 많이 보여주면 이 젊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본을 받고 좀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보다 사실 저도 그렇고 실천으로 보여준다는 게 또 현장에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서 네, 또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평신도로서 섬기시는 그분들께서 이 수양에도 또 준비를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1: 예,
0: 함께 오셔서.
1: 예.
0: 네. 그 수양회를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시고 어떤 수양회를 하시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1: 예.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여정, Abraham's Journey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영웅인 저희 아브라함을 함께 공부하면서요.
0: 네.
1: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같이 탐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것인가,
2: 네.
1: 라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는 2일 일정으로 이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시작하여서 첫 세션이 말씀을 듣고요. 그 후에 이제 9시 30분에 끝나게 되고요. 또 토요일 날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밤 9시 30분에 네. 그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2: 이게 7월 31일이라고 8월 1일
1: 예, 맞습니다. 예, 예,
2: 7월 31일에서 8월 1일.
0: 8월 1일.
1: 예, 예. 네. 예, 그중 저희 그 수양의 특별한 이제 하이라이트는요. 저희가 그 나인 마켓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세션이 끝난 다음에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션이 있으면 요즘 또 네. 그 한국 음식도 좀 굉장히 학생들한테 파퓰러해서
2: K푸드에서
1: K푸드에서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음식 먹으면서 같이 이제 펠로우십도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에는 특별히 이제 새 주제로 그 워크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하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가? 또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과학과 신앙, science and faith.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이제 사이언스가 굉장히 이렇게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가
2: 네.
1: 그 어드밴스가 되면서요. 그 신앙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신앙을 갈 이게 좀 컨플릭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0: 네.
1: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질문들을 어드레스를 하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첫발을 딛기에 너무너무 필요한 주제들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나이가 먹고 또 성장해도 꼭 신앙은 흔들리고 이걸 다시 묻게 되거든요.
0: 예.
2: 이걸 여기서 알고 간다면 너무나 귀한 정보가 되고 그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1시부터 5시까지 Fairfax High School 그 체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스포츠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 배구, 지금 이제 월드컵 시작을 하면서요. 축구 그런 토너먼트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게임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요. 학생들이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신나게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그 특별 그 말씀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후에 또 그 나인 마켓 야시장을 통해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저희 이제 그 모든 학생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서 더 깊이 나아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청소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 신앙의 기본을 시작할 수 있는 질문에서부터 또 함께 맛있게 먹고 놀고 또 뛰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1: 예, 저희가 네. 그래서 그 토요일 아침 9시에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학생들 데려오시고 그 졸업을 하시면 저희가 그 목사님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주제는 10대 청소년을 이해하는 법, 깊은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그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하고 특별히 말씀을 많이 나눌 때 중고등 자녀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커넥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유스 목사님들도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이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해드려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유스 목사님도 유스 사역하시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제분들하고 같이 인터랙션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이 워크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번 7월 31일, 8월 1일 계획하시는 그 수양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여기서 잠깐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실 찬양이나 노래 어떤 것이든지 함께 좀 추천하실 곡이 있을까요? 듣고 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1: 예, 제가 그 지선 전도사님의 그 CCM 그 노래 중에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잘 정리해서 노래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가사를 이렇게 제가 이제 들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네. 사역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정말 행복한 삶, 또 비록 짧은 작은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삶이 정말 행복이라고 네, 그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는 인생의 그 행복을 잘 표현해서 제가 유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노래거든요.
0: 네. 예. 예, 행복이라는 단어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정의는 각각인 것 같아요.
2: 예.
0: 그런데 이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행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지선님이 부르는 행복 듣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지금 이 시간 인터하이 디렉터로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고 계신 피터 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님께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세상에 참 섬기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동기와 계기가 있을까요?
1: 예, 제가 오랜 동안 유사 사역을 하면서요, 특별히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있었는데요. 코비드 때죠, 아마 2020년 정도 그때쯤에요.
0: 네.
1: 예. 그, 한 학생이, 중국 2세 학생이었는데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여기 TJ에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의 지금 프로파일을 보게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학생이 그냥 중국 학생이면서 또 똑똑한 이런 아시안 그런 티피컬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면서 그 학생 이미지가 제가 사역하는 한 학생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그 학생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좀 더 많이 지역에 있는 유스 학생들을 전도를 해서 위치아웃을 했으면은 이 학생이 저희와 somehow 그 커넥트가 돼서 복음을 들었으면은 이런 자살이라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트래직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말 인생에서 참된 소망과 또 참된 목적을 가지고서 정말 디퍼런트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얼마나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유스 학생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사역을 하면서도요, 제가 그 학생 그 무덤이 그 Fairfax Cemetery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주 그 무덤을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그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면서 참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요. 알 수도 없고 또 어쩔 때는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냥 놓쳐버리는 시간들이 있죠. 네.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2: 오히려 목회자로 좀 찔리네요. 마음이.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디렉터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한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절실히 필요한 줄을 아는 그것이 사역이 돼야 되는데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정말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이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고 어떤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나 거기 인터하이 그곳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변증학. 그 변증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정말 참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또 어떤 사역을 그렇게 하시나요?
1: 아, 예, so, 아, 우리 김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변증학이라고 했을 때 그 좀 이해하기 힘든 터미널리지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오늘날 학생들이 티네이저들이 공립학교를 가게 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수많은 도전과 질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무신론자 학생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 네.
1: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란 전쟁도 있고 근데 그런 많은 이 세상의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이 세상에 허락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받게 되면은 너무나 오버웰밍해서 학생들이 그 답변하기가 굉장히
2: 그렇죠.
1: 힘든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주춤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그 기독교 세계관을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tough question에 저희 자신들도 저희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또 무슬림 친구들, 힌두 친구들, 또 불교 신자인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기독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리즈너블 한 건지요.
2: 네.
1: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2: 그렇죠.
1: 또 학생들을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세관을 가리고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증거를 하면은요. 또 그 중에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변하는 그런 네.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
2: 그 내용을
1: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그 내용을 학생들만 아니라 교회에다도 좀 분포를 해주세요. 배분을. 그래서 교회들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성도들이 그게 안 서 있으면 그들도 흔들리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성도들이 가장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고난을 받을까? 그럴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0: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 예, 참.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이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2: 네.
1: 왜 이런 고통들이 있나 그런 tough question을 받았었을 때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인간의 그 죄악된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그 많은 고통들이 이 전쟁들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나 국가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충돌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이익을 먼저 추구를 하고 그 좀 셀피시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면에서 시작이
0: 네.
1: 되는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other centered 된 그런 예수님의 그런 principle을 저희가 배우게 되면
2: 네.
1: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2: 네.
1: 각 그 개인들이 얼마나 그 좀 죄인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이제 그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0: 네.
1: 것 같습니다.
2: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먼저 죄라는 말을 하면 좀 거북하는데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히 또 있어요.
1: 예.
2: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하고 또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서 정말 정근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1: 예.
2: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내가 정말 은혜가 받았던 은혜보다도 감동이 됐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맹자가 했던 이야기. 그 중국의 적인데
0: 네.
2: 어떤 그 인터넷의 강사분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뼈와 살을 깎는 고생을 시키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받으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아, 고난받는 나는 그럼 하늘이 날 택했나 보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겨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는 욥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날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청취자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수양회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굳건하게 바탕을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수양회 관련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7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8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0분까지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정확한 장소 플린트 힐 빌딩 10521 로스 헤븐 스트리트. 네. 그리고 자세한 건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좀 알려주십시오.
1: 예, 웹사이트 어드레스가요. dmvinterhigh.org입니다. 그래서 DC, Maryland, Virginia 할 때 그 약자를 DMV하고 Interhigh, I-N-T-E-R, High School 할 때 High 해주시고요. .org 가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DMV.
2: 이것을 기억 못하신 분은 그냥 Interhigh라고 치면
1: 예,
2: 링크가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좀 7월 4일까지 등록해 주시면 좋고 얼리버드 가격이 네, 50달러고 또 이제 7월 4일 이후에는 65달러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먹고 자고 식사 스포츠 대회 참가비 다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인터라이 소속 교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들도 문을 여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데 다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네. 오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1: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별히 그 저희 10대 또 티네이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또 이쪽 페어팩스 지역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안쪽으로 인터널리 좀 여러 가지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수양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발견을 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참된 그 행복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워크숍도 준비하고 했는데요. 정말 이 워싱턴 지역에는 많은 부모님과 또 예수 목사님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디렉터님.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또한 인터하이를 이렇게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 하나가 인터하이를 가서 엄청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의 누구를 알게 됐다고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 할 정도로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니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청취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인터하이 피터 김 디렉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인터하이의 그 사역과 청소년 사역과 또 여름 수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정말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열리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dmbinterhigh.org로 들어가셔서 궁금한 사항 좀 체크하시고 네,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 또 교회에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든가 패밀리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에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페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미시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7: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7: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8: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9: 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며 강한 경고도 내놨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 무역협정의 연장 여부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 협정 연장 합의는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임 노동장관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를 이끌어온 장관 대행을 정식 장관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덜림 후보자가 노동자를 위한 성과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는 AI 기업 엔트로픽과 손을 잡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모델 클로드를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뒤 미국으로 망명했던 중국 부동산 재벌 거원구이가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8,900만 규모의 자산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텍사스 공군 신병훈련소의 독감 집단 감염 확산에 대응해 신병 대상 독감 백신 의무 접종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백신의 사용 기한이 임박해 긴급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업데이트 방식을 바꿉니다. 앞으로는 정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기다리지 않고 보안 패치를 더 빠르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이 대형 악어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인근에서 대형 악어 두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더그 밴드가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하원 감독위원회 비공개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ABC 방송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수사 과정 및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그 밴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인 2000년대 초반 시기 엡스틴과의 교류 및 여행 동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클린턴 재임 시절 인턴으로 시작해 이후 클린턴 재단과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 전직 대통령의 주요 활동을 설계하는 핵심 참모로 활동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위원회는 더그 밴드와 엡스틴의 공범으로 알려진 길레인 맥스웰 간 이메일 및 메시지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엡스틴 관련 만남과 일정 등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서로를 베이비 케이크스 등으로 부르는 친근한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엡스틴이 2006년 첫 형사 기소되기 이전으로 밴드는 당시 20대였으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맥스웰과의 관계에 대해 물리적 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그녀를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밴드는 과거 패션 매거진 보그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3년경 엡스틴의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유지를 방문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관련 진술의 근거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행 기록과 항공 로그 등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2년에서 2003년 엡스틴 전용기를 여러 차례 이용했지만 해당 섬 방문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본인과 엡스틴, 맥스웰 모두 해당 섬 방문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최근 하원 조사에서 엡스틴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하며 밴드가 자신의 전직 활동 과정에서 항공편 등을 관리했던 핵심 인물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엡스틴의 공범으로 복역 중인 맥스웰은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 퇴임 이후 엡스틴 및 밴드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섬 방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밴드의 하원 출석은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녹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통상 조사 후 문서 검토와 익명 처리 과정을 거쳐 진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악관 법률 고문 출신 캐서린 로이말러,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전 임원 제스 스탈리 등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인사는 예외로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 내 인사 통제 권한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통화정책의 중심인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연방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9일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 개 독립기관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크게 반겼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1930년대부터 미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쿡 이사에게 해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일단 지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해임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에 손을 대려던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해임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모순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 미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지만 고려해 금리 결정을 계속해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작된 구실로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며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미국인의 복지와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의 갑절인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요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0일에 휴회 전 마지막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함 미사일 AGM-158C 발사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날 마리아나제도 북쪽 해상에서 B-2 스피릿을 활용한 7탄 격침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B-2는 엘 라슴을 운용해 잠재적 위협 범위 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강화됐음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B-2 폭격기가 AGM-158C를 싣고 이륙한 후 공중에서 투어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AGM-158C는 먼 거리에서 적의 함정을 탐지하고 이를 파괴하도록 설계돼 중국 군함 킬러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엘 라슴이 미군의 해상작전의 핵심 구성 요소라며 적에 맞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B-2 스피릿 폭격기에서 엘 라슴을 운용하게 됨으로써 태평양 공군은 해상 위협 대응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성과는 미국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안보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첨단 혁신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슈나이더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B-2의 인상적인 성능은 안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군이 적응력과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해상 타격 작전을 최우선으로 삼음으로써 적에 대한 결정적 우위를 유지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우리의 글로벌 안보를 뒷받침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미프로농구 NBA 우승을 차지한 뉴욕 닉스를 기념하기 위해 뉴욕시가 선수들의 이름을 딴 임시거리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뉴욕시는 선수들의 등번호와 일치하는 거리에 한 달 동안 선수 이름과 기존 도로명을 함께 표기하며 시민들과 함께 우승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4: 조런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해 맨해튼 주요 도로 18곳에 선수들의 이름을 딴 임시 공동 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도로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 표지판과 함께 선수들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임시 표지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시 표지판은 약 한 달 동안만 유지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우승은 농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불리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뉴욕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임시 프로젝트는 닉스 선수들의 등번호와 일치하는 스트릿 번호를 활용해 선수들의

0: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뉴욕 시민들의 화합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메릴랜드주에서 소년범 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볼티모어 시장 브랜던 스캇, 경찰국장 리처드 윌레이, 그리고 볼티모어시 검사장 이반 베이츠는 한자리에서 현재 소년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경찰은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5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무장 강도, 차량 탈취, 살인 혐의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처벌과 재범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모든 소년법과 기존 형사법 전반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 I agree with the police commissioner and the mayor and the state attorney that all of our juvenile laws and all of our laws period have to be pressure tested and to figure out what works.
1: 그는 시스템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에는 올해 통과된 청소년 기소 개혁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특정 중범죄에 대해 청소년을 자동으로 성인 법원에 기소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우선 소년 법원에서 다루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일부 법 집행기관은 해당 법이 재범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소년 사법 시스템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동일한 청소년 범죄자가 반복적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라 잭슨 검사장은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더 많은 사건을 소년 시스템으로 보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3: Automatically sending children to a system that doesn't work now, that we know doesn't work now, is not the answer. Fix the system first.
1: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메릴랜드의 폭력 범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소년 사법 제도의 핵심 범죄는 성인 법원에서 엄정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 시행과 함께 재범 억제를 위한 구조 개선과 경찰 지원 예산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지사는 주의회를 다시 소집하는 특별회기 가능성이나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아 향후 정치권과 법 집행기관 간의 추가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가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2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세 신설과 소매용 대마초 시장 도입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사상 첫 부분적 주정부 셧다운 우려도 해소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4: 버지니아주 의회가 29일 향후 2년간 적용될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현대 버지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거론됐던 부분적 주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세 신설과 소매용 대마초 판매시장 출범 계획이 담겼습니다. 상하원은 이날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가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수정 요청한 14개 항목을 모두 반영한 뒤 최종 의결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버지니아 주민 모두에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살기 좋은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지사의 수정 요청에는 법 집행기관 직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과 함께 직업성 발암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암 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에는 교사와 학교 지원 인력의 급여를 매년 4%, 주정부 공무원의 급여를 매년 3.5% 인상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에 5억 7,700만 달러, 주택부담 완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이번 투자는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버지니아의 노동시장과 기업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

0: 혜택 유지 여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는 기존 판매세 면제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 새로운 에너지 사용세를 부과하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집적지인 버지니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전력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업계가 일부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버지니아주는 오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를 차질없이 맞이하게 됐으며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데이터 센터 과세 정책이 주 재정 확충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겸입니다.
1: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속에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협정 당사국은 협정의 연장 시한인 다음 달 1일 회동하지만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이던 지난 2018년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대체로 무관세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삼으며 일몰 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7월 1일입니다. 무역협정은 연장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 16년 기한이 설정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더 유지됩니다. 협정 당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완전 탈퇴를 선언하면 협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종료됩니다. 무역협정이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미국이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의 갱신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정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어떤 선택을 할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지만 탈퇴에 구체적인 무게를 싣지는 않았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또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트럼프 집권 2기의 관세 전쟁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연장 합의가 불발할 것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캐나다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내려달라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최소 1,450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실종된 가운데 생후 18일 된 신생아와 산모가 무너진 아파트 잔해더미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에서 25일 구조된 이들 모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진 당시 양쪽 다리를 다쳤지만 아들 후안 다비드는 경미한 상처만 입은 채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친은 지난 24일 지진 당시에 8층 아파트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흔들림이 시작되자 갓 태어나 생후 18일이 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곧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친은 콘크리트에 다리가 깔렸고 바위가 관자놀이 부근을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나도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며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코를 만졌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부르는 가족들의 목소리에 이번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있는 힘껏 여기 있다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구조대는 수시간의 작업 끝에 콘크리트 더미 아래 웅크리고 있던 모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편 헤르소는 아내와 아들이 구조되는 순간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구조 영상에는 헤르손이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을 꼭 감은 채 감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며 아들을 보는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고 삶이 돌아온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빈티드에서 아동 매매 의혹이 제기돼 프랑스 수사당국이 예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들은 중고 장난감을 판매한다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 제품 설명란에 어린 아이들의 나이, 신체 정보 등을 올려놨습니다. 한 게시글에는 토끼 봉제 인형을 1000유로 약 175만 원에 판매한다며 상품 설명에는 T91cm, 3세 여아, 몸집이 작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졌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000유로 약 1,000만 원에 올라온 또 다른 장난감은 13세, 수줍음이 많고 불안해하며 시끄러운 성격이라는 묘사가 붙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자들이 이런 게시물의 화면을 편집해 만든 영상들이 틱톡 등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사라 엘라이리 프랑스 아동 고등판무관은 이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엘라이리 고등판무관은 소셜미디어 X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나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가해자들에게 내버려지는 것보다 엄격한 예방 원칙을 따르는 편을 택했다고 적었습니다. 리투아니아에 본사를 둔 빈티드는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빈티드는 AFP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현재 온라인에 게시된 광고들을 확인했으며 자체 조사 결과 이를 아동 매매 활동과 연결 지을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게시물에 명시된 연령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대상자들의 연령을 의미한다고 해명했으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수집가의 가치이거나 도발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공식 활동을 재개한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최고봉을 만 하루 만에 오르는 챌린지를 완료했다고 켄싱턴궁이 28일 밝혔습니다. 왕세자빈은 본인이 치료받았던 암병원의 재단이자 공식 후원을 맡고 있는 로열 마스턴 재단을 돕기 위해 이번에 세계봉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맏며느리인 왕세자빈은 2024년 1월 복부 수술 후 암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화학치료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월에는 암의 징후와 증상이 경감하거나 사라진 완화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왕세자빈은 암은 신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며 나는 개인적으로 이를 알고 치료와 그 이후의 여정에 의학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세자빈은 이어 이번 도전을 통해
중증 질환에 따르는 큰 영향과 신체와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함께 돌보는 전인적 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햇볕으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돼 한낮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야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더운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으니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기온이 더욱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함께 체감온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폭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미국 내 주유소들의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주유소들은 즉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현재 원유가 배럴당 68달러이며 하락세임을 고려할 때 휘발유 가격은 너무 높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주유소들은 이 성명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며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인을 위해 가격을 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유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국제유가 하락분이 미소비자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법무부에 관련 문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유소의 휘발유 목표 가격으로 갤런당 $2.5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다른 주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를 겨냥해 과도한 휘발유 세금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 곧 세금이 제품 자체보다 비싸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터무니없는 세금과 그들의 주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6: 연방대법원은 2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 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 미시시피 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는 선거일 이후 오후 근무일 안에 도착할 경우 유효표로 집계합니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 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연방 공직 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시장선거 예비선거 개표가 우편투표 집계를 기다리다 늦어지는 점을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주목됩니다. 당초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 장이 넘는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 내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 판결 때문에 자신이 촉구하는 유권자 ID 법안, 일명 세이브 법안 처리가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세이브 법안의 요건에 대해 정치인이든 아니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이번 주 하원을 소집해 세이브 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는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과 손잡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AI 모델 클로드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엔트로픽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일부 기관이 사이버 보안과 정부 보조금 수급 등 개별 업무에 클로드를 도입해 활용해온 사례는 있지만 주내 모든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일괄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가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들 기관에 무료 직원 교육과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연방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퇴출하고 새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리는 등 전방위로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압박 조치를 받는 기업의 AI 모델을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계약과 관련해 엔트로픽과 첫 실무 면담을 한 날은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한 지난 3월 5일이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당시 연방정부가 특정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더라도 주정부 검토에서 해당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주 차원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계약이 연방정부와 전면전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크리스 깁은 주정부 최고 정부 책임자는 엔트로픽에 대한 공급망 위험 지정 여부는 이번 계약 과정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파트너십은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주민들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AI는 정부의 인간 중심 업무를 대체해선 안 되며 공무원들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두 번 내리 주지사에 당선돼 연임한 그는 주 헌법상 3선 제한으로 올해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대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 올 여름 첫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38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최고 110도, 섭씨 43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강력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실제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를 넘나들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105도에서 110도, 섭씨 40도 안팎에서 최대 4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멕시코만 연안에 형성된 고기압이 북동부 지역까지 확장하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돔은 강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지표면 가까이에 가두면서 강한 햇볕과 함께 폭염을 장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기상현상을 의미합니다.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기상당국은 앞으로 경보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슨밸리, 뉴저지 동북부 지역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익스트림 힛 와치, 폭염 감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100도를 넘기며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4일 토요일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98도, 일요일에는 94도로 차츰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온은 월요일 비 소식과 함께 90도로 내려가며 수그러들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기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상 옷을 착용하며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그늘에서 종종 휴식을 취해야 하며 무리한 신체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구글이 신약 개발과 신소재, 반도체 연구에 특화한 인공지능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일반 기업, 연구자에게 개방합니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AI 양자기술 스타트업 샌드박스 AQ의 전문 AI 모델을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박스 AQ에서 AQ는 인공지능과 양자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모델은 샌드박스 AQ가 거대 정량 모델이라고 부르는 AI로 텍스트 생성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과 달리 화학, 생물학, 물리학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됩니다. 연구자들은 구글의 제미나이 언어 모델과 거대 정량 모델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출시되는 첫 모델 AQCAT은 반도체 제조부터 배터리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한 촉매 소재 후보 물질을 발굴하도록 설계됐고 두 번째 모델인 AQ-Potency는 질병 표적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분자를 찾아내는 걸 지원해 신약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와 최근 엔트로픽으로 옮긴 존 점퍼는 2024년 단백질 접힘이라는 50년 난제를 알파폴드 AI로 풀어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번 조치는 그 알파폴드 성공 모델을 클라우드 상품으로 일반 기업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단계입니다. 잭 하이더리 샌드박스 AQ CEO는 수년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훨씬 넓은 후보군을 탐색할 수 있어 그 어떤 시간을 투입해도 찾지 못했을 새로운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과학연구 AI 모델 출시는 샌드박스 AQ가 지난 17일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사나 반도체연구개발실과 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협약을 체결한 직후 나온 겁니다. 하이더리 CEO는 AQCAT이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모델 중 하나라며 신규 배터리 화학물질, 촉매, 자석과 이른바 잔류성 화학물질 분해법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자금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 촉매 등 핵심 소재 국산화 개발에도 투입되며 특히 중국이 90% 이상 장악한 네오디뮴 자석을 대체하는 소재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이 자석은 최첨단 반도체 노광 장비, 진공 펌프 등 칩 제조 핵심 설비에 들어갑니다. 샌드박스 AQ는 2016년 알파벳의 문샷 전담 부서인 X디비전 내 양자기술 연구소로 출발해 2022년 독립기업으로 분사했습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CEO와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올해 4월 기준 기업 가치는 57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차일드케어 바우처 지원이 당분간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가 특별 유예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기존 지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8: 뉴욕시에서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 CCAP를 이용하는 가정은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5일 뉴욕시에 특별 유예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현행 보육 바우처 지급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이용 가정도 지원이 줄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모들입니다. 파타임 근로자는 물론이고 교대 근무자와 야간, 주말 근무자도 기존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보육 지원 축소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가정의 지원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제도는 부모의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보육 지원 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출퇴근과 이동 시간, 근무 일정이 자주 바뀌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파타임 근로자나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부모들은 보육 지원 시간이 감소하고 일부는 기존 보육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지원이 줄어들면 부모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자주 옮기게 되면서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특별 유예를 통해서 당분간 이런 혼란을 막게 됐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 만큼 보육단체들은 시간제와 교대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관에 외국 간첩과 포섭 대상자 등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이 명단을 제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에 외국 정보원과 포섭 대상 인사, 감시 대상자 등의 명단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명단을 통합관리하면 정보기관 간 중복수사나 충돌을 방지하고 외국의 정보 위협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CIA와 FBI는 정보원 노출과 정보 작전 실패를 우려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은 가장 민감한 방첩 정보가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기밀이 유출되거나 장기간 진행된 정보 방첩 작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기간 포섭을 추진 중인 정보원 후보나 정보기관이 추적 중인 외국 간첩 용의자의 신원은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라는 겁니다. 또한 정보기관 내부에서 현재 ODNI를 이끄는 윌리엄 펄티 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를 후원했던 펄티 직무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차관급인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청장 재직 시절 미니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충성했고 이후 별다른 정보기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국장실 직무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국장실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 감독은 국가정보국 설립 법률에 명시된 의무이며 정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르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세민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6월 30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E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미국 LA에서 영화를 공부하며 손흥민 선수 LAFC 이적의 초석을 다져놓은 남자,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영화학 학사,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이호. 네이호.
3: 네이호.
4: 네이호. 광동어로 니하오입니다.
3: 아, 잠시 지금 LA 얘기했는데 왜 아, LA도 광동어를 왜
4: LA도 홍콩 사람들 많이 사세요.
3: 아, 그래요? 오늘의 썬문답 주제, 아, 광동어를 쓰신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 홍콩 얘기, 정확하게는 홍콩 얘기인데 예. 영화 중경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홍콩.
3: 아, 중경삼님을 통해 바라보는 홍콩의 역사 시간입니다.
4: 정킹 익스프레스죠.
3: 전 몇 년 전 이제 극장에서 재개봉했을 때 중경삼님을 처음 봤는데.
4: 아,
3: 하지만 그 당시에 개봉했을 때 저 홍콩 감성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 여운이 훨씬 저보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목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중경삼림 이름부터가 네. 중경이 저기 그
3: 충칭.
4: 충칭시잖아요. 네. 충칭시인데 왜 홍콩 영화에 중경이 들어가냐.
3: 그러네.
4: 삼림은 포레스트가 맞습니다. 숲이거든요.
3: 예, 예. 왜 그렇습니까?
4: 그 삼림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이 굉장히 인간들이 많고 바글바글한 도시의 정글이란 뜻이다. 라고 해서 삼림은 맞아요. 근데 중경이 뭐냐.
3: 예.
4: 많은, 제가 또 오기 전에 또 그 이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는데,
3: 예, 예.
4: 달리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3: 아.
4: 중경은 뭐 덥고 뭐 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쩌고. 아닙니다.
3: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까?
4: 사실입니다.
3: 뭐죠? 중경의 의미.
4: 왕가위 감독이 그 에피소드 1, 그러니까 그, 임청아랑.
3: 금성무.
4: 금성무가 나온 그 에피소드 1을
3: 예.
4: 찍을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총격신 장면이 있어요.
3: 예, 예.
4: 그걸 찍은 장면이 어디냐면 장소가 홍콩 안에 있는 중경 맨션이라는 약간 빈민촌 비슷한
3: 아~
4: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아~ 그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3: 예, 감사드립니다.
4: You're welcome입니다.
3: 예.
4: 저 맨션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 중경 삼림입니다.
3: 아~
4: 저기가요. 지금 약간 호텔이라기보다 약간 여관도 안에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저도 한번 여기 온 김에 홍콩에 예. 중경 맨션에 한번 1박 해보자.
3: 하셨어요?
4: 했거든요.
3: 예, 예, 예.
4: 1박에 10만 원이 안 해요.
3: 예, 예.
4: 홍콩에서 굉장히 싼 거예요.
3: 예.
4: 1박만 하세요.
3: 왜요?
4: 제가 키가 187이거든요.
3: 예.
4: 발이 안 뻗어져요. 아, 그리고 예.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딱 돌리면 바로 앞에 변기가 있어요.
3: 아, 변기 마주 보면서.
4: 아이, 뭐.
3: 10만 원인 이유가 있군요.
4: 그렇죠. 예. 충동적으로, 아예 목마른데 변기 물 한번 떠먹어볼까? 아 그리고
3: 홍콩 원효대사.
4: 홍콩 원효대사.
3: 예예예. 예, 예. 영화 속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3: 예. 근데 이 영화가 중경삼님이 개봉한 시기가 1994년인데 영화 속에 홍콩인들의 당시 느꼈던 어떤 혼란함이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4: 예. 아시다시피 홍콩은 155년 만에 1997년 7월 1일 날 영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3: 그렇죠. 97년에. 예.
4: 97년 7월 1일이었어요.
3: 예, 예.
4: 지금 찰스 3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 왕세자의 시절 때 이제 그 반환식을 하죠. 홍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5년이면요. 예. 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쭉 그냥 영국 식민지인으로 살았거든요.
3: 다섯 세대도 다.
4: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영국령 홍콩인이 아니라 쭉 나는 차이니스가 아니라 홍콩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뭐 홍콩 특별 자치구라고 하지만 예. 50년 동안의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 준다고 해야지만 내가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인가?
3: 그렇겠네.
4: 정체성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와요.
3: 그렇겠네, 진짜.
4: 그래서
3: 그리고 예.
4: 이런 과정에서 예, 예, 예. 이제 그 94년, 95년도 오면 한 3, 4년 후에는 진짜로 이제 반환이 돼요. 홍콩이요. 이 영화 그러니까 금성무 이것도 한번 짚어가야 되겠다.
3: 뭐예요?
4: 금성무 씨가 그러니까 일본계 대만인이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4: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정확하게 오키나와 출신이고 어머니가 대만인이고.
3: 네.
4: 그래서 이름이 금성무인데 많은 분들이 성이 금씨고 이름이 성문 줄 아세요?
3: 아니에요?
4: 아니에요.
3: 그럼요.
4: 금성무예요.
3: 이건 짚어야죠. 예,
4: 진짜로.
3: 저도 금씨인 줄 알았어요.
4: 에이, 금씨.
3: 그렇구나. 금성무.
4: 금보라씨가 뭐라 하겠네, 그럼요.
3: 비너스구나, 비너스. 네. 예.
4: 그래서 금성무라는 일본 성씨예요.
3: 예.
4: 여기서 금성무 씨도 여기 에피소드 1에서 이제 임청아 씨 나오는 거기서도 이제 경찰로 나오는데.
3: 그렇죠.
4: 이제 애인과 헤어진 다음에 뭐 계속 그 상징적인 멘트를 칩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 사랑도 유통기한이 뭐 만년이면 좋겠다.
3: 그 막 통조림 모으죠. 파인애플 통조림 모으죠. 모으면서 유통기한 확인하고.
4: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기한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홍콩이란 이런 지역도
3: 예.
4: 유통기한이 드디어 다가오는구나.
3: 아, 그런 의미인 거예요?
4: 그런 의미죠.
3: 아. 그러니까
4: 임청을 만나는 장면도 어차피 다 버려야 될 건데 파인애플 캔 이거.
3: 그렇죠.
4: 유통기한 전에
3: 예.
4: 다 먹어요.
3: 예.
4: 다 먹은 다음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 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속이 안 좋다.
3: 네.
4: 이 속이 안 좋은 걸 누르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필요하다. 그래서
3: 아, 예.
4: 아까 보신 그 중경 삼림
3: 예, 예.
4: 그 건물 옆에 있는 바에 가서 또 이 말을 해요.
3: 네.
4: 나 정말 우울하다. 저 바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여인과 나는 사랑할 것이다.
3: 아 맞아 맞아.
4: 해서 들어온 것이 이제 그 인청하셨죠.
3: 아, 그 대사에도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구나. 좋습니다. 야, 중경삼림을 통해 알아보는 홍콩의 역사. 그렇다면 홍콩은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중경삼림 시대적 배경처럼 영국은 왜 다시 홍콩을 반환하게 된 것인지.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볼까요, 선생님?
4: 홍콩은 아시다시피 1840년 벌어진 아편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갈매기가 더 많은 돌섬이었어요.
3: 아, 그렇군요.
4: 아, 지금 홍콩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센트럴이라고 하는 곳은요. 홍콩 섬입니다.
3: 예.
4: 홍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3: 네.
4: 홍콩 섬이 있고,
3: 네.
4: 그 다음에 구룡 반도가 있고, 네, 대부분 땅을 차지하는 신계, 뉴 테리토리라고 하는 큰 땅이 있어요.
3: 아, 신계, 예.
4: 홍콩 섬부터 한번 보실까요?
3: 예, 좋습니다.
4: 센츄럴이 있는. 1840년에 발생한 아편 전쟁은 그 배경 설명을 뭐 다 아시죠?
3: 많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죠.
4: 그렇죠.
3: 예, 예.
4: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거든요. 그 영국에서 중국 차 문화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포르투갈 왕비가 차를 들고 가가지고 먹었더니 뭐 맛있더라. 이걸 귀족들한테 소개하니까 뭐 인기가 폭발했더라라는 설도 있고, 당시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초기에 든 단계였는데
3: 네.
4: 노동자들이 이거 술 마시고 출근 안 하고 문제였어요.
3: 아.
4: 그래서 공장주와 자본가들이 술 대신 뭐 다른 대체품이 없을까
3: 예.
4: 하다가
3: 차를
4: 차 적어도 카페인이 많으니까
3: 예.
4: 저거 한번 풀어보자. 이거 비싸잖아요.
3: 예.
4: 그래가 영국 정부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3: 예.
4: 저거 관세 다 없애시라고.
3: 다 중국에서 들어온 차잖아요.
4: 들어온 중국에서 그렇죠? 들어온
3: 예.
4: 차죠. 싸게 싸게 관세 없애신 다음에
3: 예. 예.
4: 노동자들에게 풀어버리자. 라는 주장도 있고
3: 예.
4: 당시 영국의 커피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커피 하우스에는 여자가 못 들어왔어요.
3: 아, 급료의 공간이군요.
4: 남자들만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예. 정치 경제를 얘기하고.
3: 폼 잡고 있으니까. 예.
4: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그 귀부인들은 예. 남자들은 됐다고 해라고. 그럼 너도 가서 그 커피 드시고 우리 저기 부인들 오시라고. 이게 차이나에서 온 티란 건데 어. 남자들은 커피 마시라고 하고 우리는 티 마십시다. 어, 예, 예. 라고 하면서 티 문화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3: 아.
4: 요거를 오전에 마시지 말고 오후에 마실까요? 애프터눈 티.
3: 아, 애프터눈 티군요, 이게.
4: 애프터눈 티.
3: 아하.
4: 어, 요거 가지고 한 파티 해 볼까요? 티 파티.
3: 티 파티군요.
4: 어, 너무 싸!
3: 뭐예요?
4: 그럼 우유 넣어. 로얄 밀크 티.
3: 밀크티군요. 예, 예. 아, 그때 티 자체가 차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4: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네, 그 티가 네. 그러니까 복건성 방언 차란 한자가 차. 네. 너도 읽지만 다도 할 때 다로
3: 아.
4: 읽는데 이게 다의 예. 복건성 발음이 태거든요. 예. 그 태에서 온 중국어다.
3: 아 그래서 어쨌든 영국 사회가 차의 열풍에 이제 휘말려서 무역 적자를 보니까 이제 아편을 골다파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4: 그래서 이제 그 네. 영국 사신단이 이제 중국에 건너가요. 당시 건륭제 황제였는데
3: 네.
4: 이런 영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있는데 사시라고 했더니 중국 건륭제 황제가 웃기지 말라고.
3: 네.
4: 네. 지대박물이다 우리 중국은.
3: 지대박물이 뭐예요?
4: 지대 땅은 넓고 어. 박물 박물관한테 물건은 많다. 이런 장난감 이거는 비틀즈한테 팔라고.
3: 아, 우리도 다 있다.
4: 네. 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팔라고. 토트넘 후회할 거라고 너희들 손흥민이 포기해가지고.
3: 그냥 안 사요 이 얘기네요.
4: 간단하게 말해 안 사요.
3: 안 사요인데 그걸 지대박물이라고 했다. 예예예. 예, 예. 네.
4: 아 그러니까 영국은 대략 난감한 거예요
3: 지금. 어.
4: 차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치, 중국에서 그치. 이 중국은 안 산다 안 사요.
3: 수지가 안 맞네요 무역 수지가.
4: 하다가 네. 내리지 말아야 할 결론 내린 것이 당시 이제 거의 식민화 시켰던 북부 인도에서 양귀비를 아. 키운 다음에
3: 예.
4: 그 양귀비로 아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중국 대륙에 뿌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3: 아.
4: 중국은 뭐 이전부터 아편을 많이 했어요.
3: 아 그래요?
4: 네. 근데 이걸 딱 영국이 캐치하고 중국인들이 아편 좋아한다는 걸 보고 이거 네. 뿌리자고 쫙 뿌렸는데.
3: 예.
4: 당시 이제 그 도광제라는 황제가 예. 자기도 이제 아편 중독이 된 건데.
3: 아, 그래요. 황제가?
4: 황제가요. 그러니까 황제부터 전 백성이 싹 다 아편 중독이요.
3: 이야, 심각하네.
4: 도광제가 정신 차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3: 황제가 정신 차렸다. 다행이다.
4: 야, 이거 어. 어느 순간 정신 차린 다음에 이거 수입 금지시키라고.
3: 아편 금지. 오케이. 아편. 오케이.
4: 그래서 흠차 대신.
3: 어, 그건 뭐, 무슨 얘기?
4: 흠차. 흠차.
3: 그건 또 무슨 얘기죠?
4: 예. 흠차 대신이란 건 예. 황제의 칙서를 직접 들고 가는 사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3: 어, 예.
4: 비켜! 비켜!
3: 예.
4: 배에 흠차라고 깃발 꽂혀 있으면 다 비켜야 돼. 야! 흠차야, 흠차! 비켜, 비켜, 비켜!
3: 예.
4: 삐뽀, 삐뽀.
3: 예, 황제의 메시지니까. 예, 그죠.
4: 당시 이제 그 영국이 그 아편을 이제 그 중국 대륙에 뿌리던 주요 항구 도시가요. 그 지금 광동성에는 광저우라는 도시거든요.
3: 아 예.
4: 아 이것도 짚어봐야 돼요.
3: 아,
4: 광저우에서 그 서양 무역을 하던 13개의 무역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3: 예.
4: 이걸 광저우 13행.
3: 그래서 이제 아편 금지, 수입 금지. 아까 그 황제가 시켰죠.
4: 그렇죠.
3: 예.
4: 그 흠차 대신 임칙서란 사람을
3: 아,
4: 보내요.
3: 예, 예,
4: 임칙서란
3: 예.
4: 사람을 광저우에 보내가지고
3: 예, 예.
4: 다 태워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아편 박스가. 썰에 따르면은 광저우에 아편 중독된 사람들이 아편 박스들이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3: 네.
4: 다 같이 바다에 뛰어들었대요. 내 아편!
3: 그 정도로 지금 절여진 거예요.
4: 그렇죠.
3: 예. 아, 참.
4: 여기에 영국 상인들이 격분을 하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3: 아.
4: 이걸 갖다 버려? 임칙서인지 뭔지 간에 너 다 물어내.
3: 아, 뻔뻔하다.
4: 예.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결국 중국 정부는 웃기지 말라고 이걸 왜 물어주냐고 하다가 이게요. 그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시작한 전쟁은 맞지만
3: 예.
4: 영국 정부와 의회가 승인한 영국 정부가 전 아편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 아편 전쟁이에요.
3: 아, 참.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청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3: 전력차가 워낙 컸고. 예.
4: 네메시스호라고 있었거든요.
3: 아, 배인가요?
4: 배인데
3: 네.
4: 이게 최초의 철갑 증기선이에요.
3: 아, 영국의 네메시스. 예.
4: 네메시스가 그 그리스 신화의 복수의 여신이거든요.
3: 아, 예, 예.
4: 선악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려요.
3: 아.
4: 배 이름이 네메시스호인데 이걸 영국에서 증기선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석탄 말씀은 지구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5: 예, 그렇죠. 예.
4: 희망봉을 처음으로 돈 증기선이었어요.
5: 아, 저 그래요? 네메시스 호가?
4: 네메시스 호가.
5: 예.
4: 네메시스 호가 지금 광저우 앞바다, 홍콩 앞바다에 도착하기 전만 하더라도 약간 전력이 비슷했어요.
5: 해볼만하다.
4: 해볼만하다, 청나라가.
5: 예, 예.
4: 근데 철갑선. 증기로 굴러가는 네메시스 호가 저, 뭐야, 영국에서 희망봉 돌아서 왔잖아요.
5: 예.
4: 아무리 포와 총을 쏴도 똥! 띵! 튕겨나가고 날.
5: 예, 되게 만화적 효과음입니다. 예,
4: 또!
5: 그렇죠, 그렇죠. 당시 중국은 나무로 만든 정크선을 썼기 때문에.
4: 그렇죠. 그 네메시스호가 그 주강, 그러니까 광저우 앞까지 올라가는 그 강 이름이거든요.
5: 예, 예.
4: 올라가서 광저우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5: 이야. 결국 이제 아편 전쟁의 패배로 우리가 알듯이 중국은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선생님, 난징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4: 이것도 1842년에 이제 난징 조약이 이제 그 졌으니까 뭔가 토해내야 되겠죠, 청나라도.
5: 예.
4: 그러면 홍콩에서 왜 체결 안 하고 수도였던 베이징에서 왜 체결 안 하고 왜 난징인가?
5: 그것도 궁금하네. 왜 난징이었습니까?
4: 난징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그 강.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장강이거든요.
5: 아, 장강.
4: 긴 강이라고 해서. 편의상 양쯔강이라고 할게요.
5: 예, 예, 예.
4: 양쯔강을 끼고 있는 도시예요.
5: 난징이.
4: 난징이요. 근데 중국 대륙에는 크게 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요.
5: 예.
4: 북쪽을 흐르는 황하가 있고
5: 예.
4: 남쪽을 흐르는 양자강, 양쯔강 있거든요.
5: 예, 예.
4: 둘 다 동서로 흘러요.
5: 그렇지요. 예.
4: 그렇죠.
5: 예.
4: 그런데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공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5: 아, 인공수로가? 예.
4: 수양제.
5: 아, 예.
4: 우리 연개소문 드라마에서

0: 양쯔강이 저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쓰촨성까지 가거든요.
1: 네.
0: 쓰촨성이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농사가 벼농사가 많이 됐던 곳이에요.
1: 아, 쌀을 옮겨올 수 있겠구나.
0: 쓰촨성에서 생산되는 그 쌀을 양쯔강 타고 쭉 하류 쪽으로 와가지고 경항운하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 베이징까지 가는 거예요.
1: 아, 연결이 됐네.
0: 지금을 치면 경부고속도로예요.
1: 쓰촨과 베이징이 연결됐네.
0: 그렇죠.
1: 와.
0: 지금을 치면 고속도로 시스템인데 요거에 딱 그러니까 양쯔강과 경항운하가 딱 만나는 지점에 있는 도시가 난징이에요.
1: 아, 교통의 요충지.
0: 이것만 딱 장악해버리면 아침에 로켓 배송 안 오는 거예요.
1: 장악하면 예.
0: 띵동. 예. 오늘 새벽 7시까지 스촨성 그 쌀이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지금요 난징을 영국이 점령해가지고 지금 물류센터가 지금 망했거든요. 이거를 영국이 딱 보고 난징을 장악해버리자. 그러면 로켓 배송 올스탑이다. 그래서 난징까지 올라가요 배들이 영국 배들이. 예, 예, 예, 예. 그걸 보고 중국 청나라 정부가 허걱 난징 점령당하면 우리 끝장이다. 거기서 스탑! 난징에서 스탑 하시러. 예, 예, 예. 거기서 우리 항복 사인하겠다고.
1: 아하.
0: 그래서 난징 조약이에요.
1: 아, 그럼 난징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서 난징 조약을 체결한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물류 시스템 지키기 위해서 난징까지 오신 김에 네. 여기서 밥도 드시고 네. 사인합시다. 우리가 항복할게요.
1: 대신에 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징 조약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요?
0: 아까 네. 말씀드렸던 광저우란 도시는 이미 그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고
1: 네.
0: 홍콩 섬을 영국에 할양해준다.
1: 할양?
0: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요. 네. 그냥 준다거든요.
1: 아, 그냥 준다?
0: 그러니까 반환 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홍콩은 영국 테러토리 땅이에요.
1: 아, 그냥 준다는 뜻이에요?
0: 그냥 줘요.
1: 어, 예.
0: 홍콩 섬은 영국 땅이 됩니다.
1: 어.
0: 그리고 복주, 영파, 샤먼, 하먼 등등 다른 무역항도 영국에 개방을 한다.
1: 네.
0: 강제 개항을 한 거죠.
1: 아까 그 홍콩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이제 한 번에 할양이 된 건가요?
0: 저보고 할양이라고 하셨나요?
1: 아니요. 한양이시죠.
0: 네. 예, 예, 예. 할 양이 된 거는 처음에는 그 1942년 난징 조약 때 홍콩 섬 지금 센츄럴이 있는 그 섬이 영국 땅이 돼요.
1: 그게 처음이에요.
0: 처음이요.
1: 예.
0: 그리고 1856년에 네.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1: 영국이.
0: 영국이 성이 안 차요.
1: I'm 이거, hungry.
0: I'm hungry. 히딩크 감독 잘 계시죠.
1: 예, 예.
0: 그래가지고. 개항은 하긴 했는데 네. 내륙 지방에서 또 약간 청나라가 태클을 걸어요. 아이고 개항하면 됐지 내륙까지 왜 들어오시냐고. 이것들이 한번 본때를 한번 더 보여줘야 되겠다.
1: 정신 못 차렸구나.
0: 그래서 1856년에 2차 아편전쟁을 또 일으켜요.
1: 아 예.
0: 이때도 청나라 박살나고.
1: 박살나고.
0: 그때 컴온 give me something.
1: 아 뭘 주나요?
0: 구룡반도 지금 침사추이 몽폭이 있는 구룡반도가 그때 2차 아편전쟁
1: 2차 아편전쟁 뒤에 구룡반도가 넘어가고
0: 야 이건 영국 땅이에요 구룡반도는요.
1: 예예. 예.
0: 그런 다음에 1898년도에
1: 예.
0: 아야야야 이거 땅이 너무 부족하다고 야 이왕 줄 거 통 크게 다 줘.
1: 예.라고
0: 하면서 신계 지역 뉴 테리토리.
1: 마지막 신계.
0: 지금 대부분의 홍콩 땅을 차지하고 있는 신계를 요거는 빌려줘요.
1: 아, 그 부분은 빌려준다고 해요?
0: 예. 1898년부터
1: 예.
0: 99년 동안 영국에 빌려주기로 합니다.
1: 아, 조차라는 표를
0: 조차.
1: 아, 조차. 아.
0: 그래서 다 봐봐요. 신계 지역이 1898년에 99년 동안 이제 영국에 빌려준 거예요, 이 땅은요.
1: 예.
0: 99년 후면 1997년이거든요.
1: 99년 후로 했으니까 몇 년이요?
0: 97년.
1: 어, 예, 예. 1997년.
0: 그래서. 예. 원래는 신계 지역만 돌려주면 돼요.
1: 어, 그러네.
0: 1997년에.
1: 왜냐 앞에 두 지역은 한량 그냥 준다고 했으니까.
0: 앞에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영국 땅이에요.
1: 어, 그렇죠.
0: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1: 예, 예, 예, 예.
0: 신계 지역만 돌려주면
1: 예,
0: 돼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아, 이제 1984년부터 예. 이제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협상을 한 건데,
1: 예.
0: 영국 너희들 뭐 신사의 나라라며,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1: 영국 너희 신사의 나라,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경이롭습니다, 정말.
0: 감사합니다.
1: 옆에서 보면. 예.
0: 어차피, 네. 야, 이 20세기가 왔는데도 무슨 식민지를 갖고 있냐, 어?
1: 아.
0: 영국, 찰스 왕세자. 네. 일단 결혼 축하해.
1: 예.
0: 뭐, 다이나비 잘 있냐? 어차피 97년도에 신계 지역을 돌려주기로 돼 있잖냐?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러면, 영국 그 구룡반도랑 홍콩섬도 네. 우리 퉁치고 다 돌려줘.
1: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지배 이런 건 이제 한물 간 상황이고.
0: 그렇죠.
1: 이미지도 안 좋은.

0: 제국주의 다 끝났는데 무슨 식민지냐. 예, 예. 그래서 세트로 세계 지역을 다 돌려줘. 오케이? 아. 해서 영국 정부가 오케이 해가지고 97년도에 싹 다 반환이 돼요.
1: 1 플러스 2 반환이네요.
0: 1 플러스 2. 어, 그렇죠. 어,
1: 네. 야, 그렇군요.
0: 홍콩 반환을 1 플러스 2로 하지 마.
1: 아, 죄송합니다. 예. 원래 주는 건 하나였으면 되니까 어쨌든. 예. 이쯤에서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을 좀 한번 또 볼까요? 뭐 직접 아, 예. 찍으신 사진이 또 있다고 하던데.
0: 많죠.
1: 아, 예. 저 사진.
0: 천밀밀.
1: 예, 천밀밀.
0: 천밀밀도 저 홍콩 반환에 관련된 영화예요. 왜냐면 그 저기
1: 아, 이거는 스틸컷. 예, 직접 찍으신 게 아니고. 아, 예, 아니네.
0: 요것도 영화 포스터고. 예. 요거는 제가 찍은 거. 앞에 있던 사진 있잖아요.
1: 아, 저 이거 치니까 퀄리티 차이가 없네.
0: 아, 무슨 퀄리티 차이.
1: 아, 예, 예.
0: 그 여명이랑 그 장만옥이 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 장면이 있거든요. 아,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그 영화 스티커를잖아요. 이걸 한국에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에이. 이걸 트렁크에 넣고 가가지고 저 자리까지 가서 이렇게 대고 찍은 거거든요.
1: 저거 근데 좀 괜찮은 취미 같아요. 저거 네, 영화 저, 좋아하시는 분들.
0: 아, 제가 그래가지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뭐 영웅 본색이라든지 뭐 첩첩필사홍 등등.
1: 예예예. 예.
0: 그 찍은 장소들이 다 있어요 홍콩에요.
1: 아하.
0: 그래서 거기 한번 투어 한번 가볼까요 했는데 목격이 안 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서.
1: 자, 다시 돌아와서 영국 식민지던 홍콩 땅 이렇게 중국에 반환이 되는데 자, 당연히 뭐 150여 년 정도를 영국령 홍콩인으로 살다가 홍콩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 중국에 반환이 되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겠죠. 그럼 실제로도 그 영화 중경삼림의 젊은이들처럼 홍콩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나요?
0: 많았죠. 어. 9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영국 식민지 홍콩 주민들이 아니라 뭐 홍콩 특별자치구라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소속이 된 거예요. 어?
1: 그렇죠.
0: 내가 지금부터는 중국인이냐? 라고 하면서 그럭 50년 동안 자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고도의 자치권.
1: 고도의 자치권을 50년 동안 보장해 준다.
0: 고도란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1: 아.
0: 그래가지고 불안에 떨도 있던 홍콩인들이
1: 예.
0: 이제 그 전이었지만 천안문 사태 때 이런 목소리를 무력으로 진압한 걸 봤잖아요.
1: 지금 말씀하신 게 일국양제 그 시스템 말씀하신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당시 예, 중국 예, 정부가 예. 인정을 그 예. 한 게 뭐냐면은 예. 50년 동안 일국 양국 양체제를 유지해주겠다.
1: 예.
0: 그리고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겠다.
1: 예.
0: 50년 동안 노타치하겠다.
1: 아, 오케이 오케이.
0: 예. 이거였는데 예. 아시다시피 그 약속이 솔직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1: 지금 보면 뭐.
0: 그래서 그렇지. 그 아까 보셨던 중경삼림 그 영화가 개봉됐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그 홍콩인들이 그 영국, 네. 자기 뭐 나름대로 뭐 뿌렸던 영국 또는 캐나다 밴쿠버로 많이 특히 밴쿠버로 굉장히 많이 이민을 갔어요.
1: 밴쿠버로요?
0: 밴쿠버로요. 그래서 오직게 쓰면 밴쿠버로 홍쿠버라고도 했거든요.
1: 아 홍콩 사람들이 많아서
0: 홍콩 사람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1: 한 30여만 명이 반환을 앞두고 해외로 이주했고 밴쿠버로 많이 갔다.
0: 그렇죠. 야. 근데 지금은 그 97년도면 벌써 한 거의 30년이 돼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 적어도 지금 가보면은 일단은 그 일상생활은 광동어를 쓰긴 쓰거든요.
1: 네.
0: 광동어를 쓰긴 쓰지만 학교,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북경어를 써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저기 현재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홍콩 그 학생들은
1: 네.
0: 광동어도 뭐 쓰긴 쓰지만 북경어를 굉장히 잘 쓰고 중국인으로는 약간 정체성을
1: 북경어가 더 편한 세대가 나온 거예요?
0: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 세대가 바뀌고 있다고 하죠.
1: 그러네.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이제 일국 반환 협상할 때 일국양제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 한다고 했으면 원래는 2047년까지는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예.
0: 뭐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 영웅본색 첩필상웅 그다음에 저기 중경삼림
1: 네.
0: 등등등이 이제 개봉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광동어를 모르잖아요.
1: 아, 모르죠.
0: 모르죠.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은 영웅본색 뭐 이 천년 유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우리말로 이제 다 써서 발음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1: 어, 예.
0: 영웅본색 주제가 그
1: 영웅본색?
0: 네.
1: 영웅본색 주제가?
0: 영웅본색 주제가 네. 첫편 아 그 천년 유언 주제가 장국영이 부른 거예요. 얀 깐드로 메이몽치 거이베이 몽로이 봉스 봉스.
1: 어 근데 바로 알겠다. 예예예. 예, 예. 아, 예. 그때 그걸로 다른 공부에 전념하셨습니다.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은 영화 중경삼림을 통해 예, 홍콩의 역사,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역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명품족, 명품 마니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오늘은 명품족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여름방학,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서 명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선생님 명품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5: 그렇죠. 저 명품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방랑을 하고 다니니까
1: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군요.
5: 네. 네. 그래서
1: 시계를 왜 만지시나요? 명품 얘기하면서 시계를 왜 쓱 만지시죠?
5: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명품은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1: 그게 진짜 명품이죠.
5: 진짜 네, 명품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뭐 사유회방 이런 데 가면은 뭐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1: 반가사유상.
5: 반가사유상 두 점, 그러니까 78호, 83호. 이 반가사유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예전에는 박물관에서 그런 명품들이 명품 대접을 좀 못 받았어요.
1: 아, 그런가요?
5: 그러니까 그냥 유리 전시관 안에 조그맣게 있는 정도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박물관의 여력이 또 예전보다 좀 나아졌던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명품들이 조금씩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서 전국에 국립박물관이 여럿 있는데 이제 이 박물관이라는 곳이 이제 뭐 발굴도 하고 보존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어떤 거점, 어떻게 보면 역사 공간이라고 볼 수, 역사 교육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은 그 지역 역사, 또 그 지역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1: 그쵸, 그쵸.
5: 같은 국립박물관이지만 예를 들어 뭐 진주박물관, 그다음에 공주박물관이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 문화유산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명품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예.
5: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지역 박물관 중에서 국립박물관에서 명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부여.
1: 부여 박물관에
5: 사비도성에 어떤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이 네. 국립부여 박물관에
1: 네.
5: 백제 금동 대향로면은 누가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1: 탑티어 같아요, 탑티어.
5: 네. 예. 그러니까 저게 1993년 12월 12일 12시에.
1: 밤 12시요?
5: 네, 발굴이 됐는데.
1: 예, 예.
5: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1: 아, 예, 예.
5: 저게 발견됐다라는 소식, 그때 전부 다 모든 신문의 일면에 전면 사진으로 올라왔었습니다.
1: 예.
5: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1: 그래서?
5: 아직, 예, 아직도 이제 뭐 역사를 한참 공부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1: 예, 예.
5: 우리나라에 저런 문화유산이 또 발굴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놀라움을 갖게 됐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발굴 과정도 드라마틱했고,
1: 아, 그래요?
5: 그 다음에 저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한편으로 예술적 가치, 그리고 또 거기에 얽혀있는 백제의 비극,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어서 명품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어떻게 보면
1: 요소를
5: 다 갖춘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저도 최근에 이제 국립부여박물관을 갔는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회방처럼 저 금동대향로도 그 넓고 어두운 공간에 저 향로 하나만 딱 있으니까 아 진짜 바지 적실 뻔했어요.
5: 그러니까요.
1: 진짜로 그 웅장함이 대단합니다.
5: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게 그냥 유리장 하나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저게 이제 능사라고 하는 절 안에서 아마 그런 비슷한 아주 고즈넉하고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향을 이렇게 피워 올렸을 거거든요.
1: 아, 백제시대 때도?
5: 네.
1: 아.
5: 그러니까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아, 전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 예. 근데 아까 뭐 극적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하셨잖아요.
5: 네네.
1: 뭐 어떤 과정으로?
5: 이제 이 백제 금동대학로는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게 중요한 어떤 역사 유적이 있으니까 발굴을 해보면 어떤 유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발견된 즉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이 된 그런 어떤 유물입니다.
1: 아, 그래요.
5: 지금 이제 부여에 가면 여러 역사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제 왕릉원이라고 부르는데 저한테는 익숙한 게 그 동네 능산리에 있는 왕들의 고분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1: 네.
5: 이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답사 가면 뭐 정림사제와 함께 가장 많이 가는 곳이었었거든요.
1: 아, 예, 예.
5: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주차장이 정말 조그마니까 네. 안 되겠다. 주차장을
1: 확장.
5: 넓히자.
1: 예, 예.
5: 그래서 부여 왕릉원 옆에 조금 이렇게 넓은데 나성하고 붙은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럼 저기를 주차장으로 쓰자. 라는 계획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1: 예, 예, 예.
5: 그러면 이제 주차장 계획이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고학계는 어떤 발굴이 있냐면은 이런 뭐 주차장이라든지 대형 건물이 들어갈 때 역사 유적이 있을 걸로 추정되거나 어떤 그와 관련 있는 지역은 무조건 발굴을 하게 돼 있어요.
1: 아, 주차장 만들어도 되는 곳인지.
5: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유물이나 문화유산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소품이 나오면 그걸 또 수습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1: 아, 예, 예.
5: 그러니까 이런 걸 구제 발굴이라고 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확술 발굴의 비율보다 구제 발굴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1: 부대 시설 만들다가 발굴.
5: 아니면 도로, 뭐 아니면 아. 도시 신도시 건설 하면 전부 다 발굴단들이 먼저
1: 아.
5: 들어가요.
1: 예예. 예.
5: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 되니까 소규모의 구제 발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대 이쪽 연구자들이 볼 때는 아, 여기가 주차장 만들 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전에 80년대 보면 뭐 기와 조각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
1: 근처에 뭔가 유적이 많으니까.
5: 네, 그러니까 나성도 있고 왕릉원도 있고 왕릉도 있고 그러면은 네. 그 사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라고 네. 하면서 행정부 행정 담당자는 주차장. 네. 근데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구제 발굴에 들어가서 네. 우리의 사명은 뭐다? 이 구제 발굴을 해서 여기 네. 주차장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
1: 아.
5: 그래서
1: 동상이몽이네요.
5: 네. 예. 그래서 이제 92년에 1차 구제 발굴에 들어갔었는데 약간의 이제 유물 소품이 나온 거예요.
1: 나왔어.
5: 나왔는데 예. 이거 갖고는 주차장 건설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겁니다.
1: 아, 그 정도 유물은 아니다.
5: 네, 그래서 예. 설득을 해서 예. 2차 발굴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차 발굴을 했는데 뜻밖의 이제 건물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요거 갖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1호 건물, 2호 건물, 3호 건물 이렇게 이제 건물지가 나왔는데
1: 건물이요, 건물?
5: 네, 예. 건물이 있던 흔적.
1: 아, 건물 흔적. 예,
5: 네.
1: 예, 예.
5: 이게 이제
1: 예.
5: 발견이 돼서 야 이거 뭔가 희망이 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1: 아...
5: 그런데 이제 1993년 12월, 그러니까 공사가 이제 92년부터 들어갔는데 93년 12월에 이제 발굴을 하다가 네. 이렇게 뭔가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1: 일단 약간 기대감은 좀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5: 네, 기대감은 낮아요. 그래서 예.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네. 하다가 나무판으로 만든 큰 어떤 상자 같은 게 나온 거죠. 나무판이 나왔네 하고 딱 열었는데 뻘 사이에 뭐가 번쩍번쩍 금속 같은 게 빛나요.
1: 뻘에서. 아, 저 상태예요?
5: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조금 발굴을 한 거고 저게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야.
5: 그러니까 연구자가 손도 관장님 하면서
1: 예, 그
5: 당시 국립부여박물관장님을 불렀죠.
1: 예, 예.
5: 그랬더니 야 이거 뭐다 대단하다라고 해서 이게 딱 보니까 너무 귀해 보이니까 예. 저거 들어올리면 안 되거든요. 들어올리면 깨져버려요.
1: 아 그래요?
5: 네, 그래서 흙을 다 치워서 그 완전히 몸체가 드러나니까
1: 아,
5: 물을 빼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빼내냐면 스펀지를 넣어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면
1: 네네.
5: 그걸 짭니다.
1: 일일이.
5: 네, 그걸 일일이. 넣어서 네. 짭니다. 그때가 12월 10일. 손이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1: 아, 추울 때네.
5: 그래서 나중에 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1: 손이 얼어서. 아, 진짜.
5: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 예. 이제 이거를 꺼냈고 그다음에 이제 멀리서 보던 사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박산로구나라고 하면서 향로라는 건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 박산로라는 향로구나.
5: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으니 만약에 1차 발굴로 끝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팔트를 덮어버렸으면
1: 저거 못 봤네요.
5: 저것도 못 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백제 역사의 더 세밀한 안타까운 이야기도 뒷이야기가 사라질 뻔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백제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발굴이 1971년에 있었던 무령왕릉 발굴입니다.
1: 아, 그렇죠.
5: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0여 년 지나는 사이에 사람들이 백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아, 백제.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낱말 중에 하나인데 뭐 잃어버린 왕국. 자기네들이 기억을 못하면서 잃어버린 왕국. 잃어버린 왕국 아닙니다. 예, 예. 백제도 엄연한 왕국인데 예. 아무튼 그런 것처럼 백제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감동이나 어떤 인상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1: 93년에
5: 이게 딱 등장을 하니까 다시 사람들의 가슴이 두근 그러네. 두근 그러면서 저게 뭘까? 이제 일단 발굴 현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졌으니 기자들에 의해 밝혀졌으니 저 유물은 뭘까?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한국이 약간 선진국으로 올라간 느낌이 드는 게
1: 왜요?
5: 그때 만약에 이게 70년대면 바로 그 들어서 물기 닦고 사진 찍게 했을 거예요.
1: 함부로 다뤘을 건데.
5: 그렇지만 명품 배우는 해당하는 어울리는 분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1: 그렇죠.
5: 그러니까 박물관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소한 물기는 닦고
1: 명품 대접 해줘야 됩니다.
5: 그 다음에 어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또 우리도 뭔가 보도 자료를 내려면은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5: 그래서 열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열흘 동안 사람들이 이제 막 기사는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약간 이제 붐업하는 느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국민들도 금동대학로의 존재를 알고 열광하게 되고 당시 김영삼 이제 전 대통령이 일대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해서 총 16년 동안 2011년까지 11차 발굴이 이어지는군요.
5: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근처 가면은 발굴은 하고 있는데 이제 능사 발굴은 아니고요. 절터 발굴은 아니고 그 옆에 이제 나성 발굴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지금도 발굴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12월 22일 이 발굴 성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 많은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신경질을 냈대. 그때 부여에 막 비, 눈도 오고 막 그랬는데 기자분들이 도착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냐고 그러는데 이게 딱 등장하는
1: 보는 순간 압도되지.
5: 그러니까 그 뻘에 있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1: 이건 일면이다 무조건.
5: 네, 그러면서 일면으로 펼쳐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향로의 이름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굴하셨던 분이 향로다. 근데 그때 이제 신선들이 사는 곳을 염두에 두고 만든 향로를 박산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제 백제니까 그다음에 금동이니까 구리로 만들었고 금도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백제 금동 그다음에 밑에 용이 있어요.
1: 예, 있어요.
5: 위에 봉황이 있습니다.
1: 있죠.
5: 그래서 용봉.
1: 아, 용봉.
5: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산이 봉내산이라고 하는 신선들이 사는 산입니다.
1: 아, 가상의 산이에요.
5: 네, 그래서 그다음에 향로니까 백제 금동 용봉 봉내산 향로였어요. 처음에 이름이.
1: 백제 금동 용봉 봉내산 향로군요.
5: 예,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을 한동안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1: 아, 그러네. 지금은 조금 짧아졌네요.
5: 예.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 저 산 모양을 두고 도교와 관련됐다면 봉내산이 되는데 불교와 관련되면 수미산이 됩니다.
1: 수미산이라는 불교 세계에서의 산.
5: 네, 불교 세계의 산이 있어요. 인간 세계와 불교계를 연결하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미산파와 봉내산파가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다 봉내산이라는 이름을 섣부르게 부를 수는 없다.
1: 학자들의 생각이 갈렸군요.
5: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더 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백제는 맞으니까 금동은 확실한 거고. 그러면은 좀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로
1: 백제 금동 대향로
5: 대자를 붙이자.
1: 잘하셨네요.
5: 그래서 지금 공식 이름이 백제 금동 대향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 그렇게 된 것이군요.
5: 네.
1: 근데 이 향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이 세상에 나왔다던데 뭐 어떤 유물이죠?
5: 네, 그래서 이제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발굴이 들어가서 이 공간이 절터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 절터 이름은 능사 정도 그러니까 그 옆에 왕릉이 있으니까 왕릉에 딸려 있는 제사를 지내는 절 정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6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굴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1995년에 이 절터에서 또 하나의 유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1: 뭡니까?
5: 이번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돌덩어리, 그러니까 밑에는 그 네모나고 위에는 둥그런 그런 돌덩어리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1: 예, 예, 예.
5: 그러면 돌덩어리 나오면 아 돌인가 보다 하면 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 창왕이라고 하는 명문이 적혀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글자가
5: 오른쪽
1: 있네요.
5: 위에. 예, 예, 예. 그러니까 백제창왕이라고 하면은 역사 연구자들이 이 사람하고 바로 짚어냅니다.
1: 창왕인가요?
5: 창왕인데 예. 백제 때는 어떤 왕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예.
5: 살아있을 때는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이름이 부여창입니다. 근데 부여창이 왕이 됐으니까
1: 창왕.
5: 창왕. 나중에 그 사람의 시호를 따로 붙여서 위덕.
1: 예.
5: 그래서 위덕왕이에요.
1: 아, 위덕왕.
5: 네,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위덕왕이지만 별명으로는 창왕이라고도 불렀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1: 예.
5: 이거 위덕왕이잖아.
1: 예.
5: 그럼 이거 위덕왕 관련 있는 거네?
1: 그렇죠. 근데 저게 뭐야?
5: 라고 하고 예. 찾아낸 것을 발견했는데 예. 저거의 일단 용도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 같은 것을 세우면은 예. 맨 밑에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5: 그 사리를 굉장히 화려한 보석 같은 것으로 꾸며는 꿈이거든요.
1: 예.
5: 화려한 어떤 금동 상자 같은 걸로. 근데 그거를 보관할 또 하나의 외함이 필요해요. 외곽의 박스가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아, 그렇구나.
5: 그러니까 저거는 마지막에 목탑을 세우는 절이 완성될 시기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예.
5: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매형공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1: 매형공주가 뭡니까?
5: 그러니까 자매 맷자에다가 형은 우리가 형할 때 형입니다. 누구냐면은 창왕의 누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 명문을 분석을 했더니 창왕 시절에
1: 네.
5: 창왕의 누나가 네. 이 공간에다 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새겨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창왕의 누나가
5: 네.
1: 아, 누나를 매형이라고 불렀군요.
5: 그때. 그러니까 그때 예. 백제에서 불렀던 독특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1: 그렇게 불러야지, 누나.
5: 그럼 두 분이 올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5: 자,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 창왕, 그다음에 창왕의 누나 향로, 이 석조사리감이 뭔가 하나의 연결된 어떤 백제 사건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1: 역사적 사건.
5: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 이 네 개의, 그러니까 두 명의 인물과 두 개의 유물을 연결하는 존재가 누굴까라고
1: 네.
5: 봤더니 554년이라는 네. 연도가 등장을 하고
1: 예.
5: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역사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역사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백제 성왕.
1: 백제 성왕이
5: 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 아, 예. 이게 어떤 사건이죠? 관산성 전투?
5: 이 관산성 전투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복도 할 겸 그리고 옛 백제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한강 유역 확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짭니다.
1: 예.
5: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랑 맞서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1: 예.
5: 그래서 당시 약관의 젊은 왕이었던 진흥왕한테 연락을 합니다.
1: 아, 신라 진흥왕.
5: 우리 같이 예. 가자. 그래서 아. 니네는 상류 쪽, 그러니까 네. 동쪽을 차지하고 우리는 하류 쪽, 지금의 서울 쪽을 차지하겠다. 진흥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잖아요.
1: 예.
5: 그래서 그 둘이 551년에 전투를 해서 각자의 영역을 차지를 합니다.
1: 아, 이겼군요. 예.
5: 그러니까 이제 성왕은 너무 기뻤던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5: 근데 그러던 어느 날 553년에 네. 신라가 갑자기 옛 백제 영토까지 차지해버린 거예요. 지금의 서울 지역.
1: 아, 연합군이었던 신라가 갑자기?
5: 네.
1: 오.
5: 그러니까 네. 갑자기 백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영역을 차지했다는 거는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서해로 확보하는 교두보거든요.
1: 중요하죠.
5: 이 교두보를 뺏겨버린 겁니다.
1: 예, 예.
5: 그리고 이제 성왕은 느꼈죠. 저 배신?
1: 배신이죠. 백제 입장에서.
5: 배신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도 말리고 다 말리는데 전 병력을 모읍니다. 우리 이제는 누구를 친다?
1: 신라.
5: 신라를 친다.
1: 오.
5: 그래서 야 대가야 니네 우리 편이지. 그래서 대가야까지 불러가지고
1: 아, 예.
5: 그 다음에 왜 너네 지금 몇 명 와있지 걔네들까지 불러가지고
1: 아, 일본도 예.
5: 전 연합군을 꾸려서 예. 이 백신라를 공격하니까 이제 신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1: 그렇죠. 비상.
5: 그래서 신라가 발칵 뒤집혀서 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옥천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이제 관산성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1: 예.
5: 성왕은 이제 나중에 갈 생각이었는지 아니면은 전투를 뒤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할 생각이었는지 부여에 있었습니다.
1: 예.
5: 그리고 이 전투를 실제로 이끌었던 건 태자였던 위덕왕.
1: 창창.
5: 예, 여창이
1: 예.
5: 지휘를 하고 있었던
1: 예,
5: 거예요.
1: 예, 예.
5: 초기 전투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백제가 승리합니다.
1: 오.
5: 그러니까 이 승리했던 소식이 부여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5: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1: 성왕으로서. 예.
5: 그래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왕이 정말 조심스러운 왕인데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약간 방심을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왕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1: 아들 응원하기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5: 그런데 루트가 예. 어디를 지나면 보은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충청북도 보은.
1: 네, 보은.
5: 이 보은에 삼년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신라의 엄청난 요충지입니다.
1: 요새.
5: 요새 같은 곳이에요.
1: 그래요? 예.
5: 그런데 이 정말 운이 없게 예. 여기를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하던 예. 이 신라 병에게 성황이 잡혀요.
1: 아니 저기 뭐야 부여에서 왜 보은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셨대?
5: 그러니까 옥천을 가는 옥천 가는 길이 위로 네. 돌아서 위로 갔던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 잡혀서 성황이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1: 아 그래요? 아들 네. 만나러 가다가?
5: 아들 만나러 가다가
1: 삼년산성에서?
5: 그러면 신라는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냐면은 옥천에다가 전하는 관산성에다.
1: 예.
5: 그러면은 성황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지금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1: 맞아요.
5: 그러니까 이제 백제군으로 볼 때는 사기가
1: 떨어지죠.
5: 땅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서울 쪽에 있었던 신라의 주력 부대가 남하를 하고 있었던 거죠.
1: 아, 저쪽에서 또 내려오는구나.
5: 네, 이게 이제 진짜 부대인 거예요. 아. 이 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김무력.
1: 아, 김무력, 김무력.
5: 김유신의 예. 할아버지.
1: 예, 김무력.
5: 김무력이 내려와서 결국은 이 전투에서 백제는 전멸에 가까운.
1: 아, 다 잡은 승리를 놓쳤네.
5: 네, 다 잡은 승리뿐만 아니라 전멸에 가까운. 그래서 위덕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태자를 포함해서 소수의 귀족들만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1: 예.
5: 이 백제 병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몰살당하는 패배를 맞게 됩니다.
1: 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이제 성황이 죽었으니까
5: 네.
1: 창왕이 어쨌든 나라를 이어가려면 자기가 계승을 해야 되는 건가요?
5: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창왕이 이제 왕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삼국사기 기록과 그다음에 일본서기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554년에 성황이 죽었으니까 바로 위덕왕이 올라가면 되거든요.
1: 네.
5: 그런데 창왕이 삼국사기는 그냥 554년에 즉위한 걸로 돼 있어요.
1: 네.
5: 그런데 일본 쪽 기록에는 3년 뒤에 즉위한 걸로 돼 있어요. 추정을 해보면 아마 3년상을 치른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5: 그러니까 내가 왕은 왕이지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왕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걸 표현을 하니까 저쪽 기록에는 왕이 3년 동안 없는 것 같아 라고 기록으로 남았을 아하.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예, 예.
5: 이제 그만큼 위덕왕도 충격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제 귀족들은 위덕왕을 보고 아니 그때 아버지를 말렸어야지.
1: 위덕왕은 옥천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말려?
5: 아니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1: 아 처음에?
5: 네. 왜 말리지 못했느냐. 이게 당신네가 문제가 돼서 우리 네. 백제가 위험해지지 않았냐.
1: 네.
5: 당신은 귀족하고 왕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약간 대등한 관계였거든요.
1: 아 위덕왕이 좀 수세에 몰렸네요.
5: 네. 예.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예.
5: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덕왕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기려야 되는데 더 비극적인 건 목은 성황의 목은 신라로 갔고요.
1: 아.
5: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백제 부여에 있는 무덤에는 만약에 성황의 시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만 있는 것으로
1: 아,
5: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 아, 예.
5: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그 비극적인 최후,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눈앞에서 봤던 어떤 슬픔, 어떤 백제의 위험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제를 올렸을 텐데 그 제에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백제 대항로가 아닐까.
1: 대항로. 아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5: 네.
1: 아,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내력이 있었네요.
5: 그렇죠.
1: 어.
5: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절이 완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예.
5: 그러다가 이제 14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절 자체가 완성이 다 됐을 때 그 누나였던 아까 매형공주라고 했던 그 누나가 이제 석조사리감을 봉안을 하면서 모시면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리는 모든 어떤 절을 짓는 행사가 끝이 나지 않았을까.
1: 아.
5: 그러니까 성왕의 비극, 그 비극을 마주한 아들이었던 위덕왕과 그다음에 매형공주의 어떤 효와 어떤 슬픔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관산성 전투와 위덕왕에 대한 역사적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금동대향로는 뭐 딱 봐도 너무 멋있지만
5: 네.
1: 왜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처음 발견됐을 때 박산노다라고 연구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박산노라는 게 중국 한나라 때부터 중국에 계속 만들어진 향로입니다.
1: 아 그래요?
5: 그래서 이제 한때는 중국에서 이거 중국 거 아니냐 이렇게
1: 그랬어요?
5: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예.
5: 이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한 62cm 정도 되고 무게도 한 12kg, 13kg 되니까 옮길 수는 있는 문화유산이긴 합니다.
1: 아, 예.
5: 그런데 중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중국은 아무리 커도 20, 30cm인데 이 백제 대향로는 크게 62cm예요.
1: 아,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네.
5: 그리고 모양도 기본적으로 네. 약간 모티브는 같아도 예.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저 백제 금동대학로의 모티브가 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벽돌이 예. 이미 부여해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5: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산이 있는데 그 위에 봉황이 나와 있는 예. 그런 외리에서 발견된 벽돌 문양의 전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양이 들어간 전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백제 나름의 독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처음에는 박산이라고 불렀지만 영주 방장 복내산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산이지만 대체로 지금은 이제 복내산이라고 하는 신선들이 사는 산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디테일과 전체 윤곽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1: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요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5: 네, 기본적으로는 예. 크게 두 개예요. 예. 그래서 용이 있는 영역, 봉황이 있는 영역. 그래서 그렇죠. 몸통과 뚜껑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받침에 있는 용이 하늘로 뭔가를 뿜어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발로 버티면서. 네, 그런데 그 뿜어내는 물길이 뭘 만들어내냐면 연꽃 받침을 만들어내요.
1: 아.
5: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1: 예, 예, 예.
5: 뚜껑은 산 모양이 이루어져요.
1: 여기 이제 연꽃 받침이 예. 여기 뚜껑이고.
5: 그러니까 연꽃은 예. 물에서 있는 그 식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물의 세계고요. 여기 이제 산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이 쭉 펼쳐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동물과 신선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1: 그렇더라고.
5: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다섯 명의 악사가 다섯 개의 봉우리 사이에서 예.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예. 이제 귀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뭔가 소리까지 들리는 거잖아요.
1: 아...
5: 그럼 이렇게 이게 이상세계잖아요.
1: 그러네요.
5: 그럼 이상세계가 완성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동물이 뭐냐면 멀리서 뭐가 날아오냐면
1: 봉황.
5: 봉황이 날아서 딱 앉아요.
1: 아, 저 장면이군요.
5: 네, 그래서 예. 봉황이 날아서 딱 앉는 이 모티브. 그러니까
1: 미쳤다.
5: 네, 그래서 예. 용이 만들어낸 첫 번째 세상을 봉황이 완성하는. 그리고 봉황은 양의 동물, 용은 음의 동물이거든요. 그 음양의 조화를 정말 탁월하게. 그래서 물의 세계와 산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지만 조화롭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화려했던 백제의 옛 역사를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예. 역사를 알아야 그 속삭임이 들릴 텐데
5: 네.
1: 예, 그 역할을 또 박광일 선생님께서 자취사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보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죠. 금동대향로, 백제 금동대향로에 대해 오늘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충청남도의 마스코트는 충청이라는 남자아이와 충남이라는 여자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이제 충청이의 얼굴이 백제 금동대향로 모양일 만큼 충남 또 부여를 대표하는 문화재. 저도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국립부여박물관. 정말 금동대향로 말고도 볼거리가 워낙 많고요. 또 근처에 국남지라든지 산책할 곳도 잘 돼 있으니까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헤이 라디오 워싱턴 AM 132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4,700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는 배재구 학생들이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스벅가야지 탱크데이라고 외치며 조롱성 응원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일부 배추 한판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보고요. 역대 최고의 월드컵 멤버로 역대 최악의 졸전을 펼친 후 사퇴했던 홍명보 전 감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홍 감독은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공항을 바로 빠져나갔죠. 신문선 명재대 교수와 함께 32강 탈락 후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우리 축구의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자, 배추 한판. 자, 오늘은 배종찬 소장의 공석인 관계로 배추 없는 배추 한판이 되겠습니다. 자, 한판 패밀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코너를 달리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수민입니다.
1: 예, 없으면 허전하기 때문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오셨고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4: 네, 용역 크리에이터. 용역 개그맨 이상민입니다.
1: 촉법?
4: 네. 아, 촉법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1: 아, 예, 예.
4: 제가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을 예. 비판한 영상을 올렸다가 제 채널에 댓글이 한 두 개 정도 달리는 예, 채널인데 600개가 달리는 걸 보면서 아, 이 이슈가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5: 굉장히 만족해하는
1: 네, 평론계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4: 아, 전혀 없습니다.
1: 예, 그냥 성대모사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하다. 네. 자, 이어서 엘레강스 정 정호 김정현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카인드 장윤미 대변인. 예.
7: 안녕하십니까, 장윤미입니다.
1: 예, 우리 장윤미 대변인도 굉장히 그 동안에.
7: 네.
1: 예,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7: 제가 웃을 일이 없는데 한판 승부 오면 이렇게 예. 화기애애해서 참 마음도 그렇습니까?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한 분씩이라도 기분 좋으시니까.
4: 행복합니다.
1: 예, 저도 네. 행복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사 이슈 가기에 앞서서. 어제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에서 큰 논란이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배재구와 광주일고와의 경기 장면이었는데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장면, 이제, 보신 분은 좀 이해가 쉽고, 소리로는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게 이제, 배재구와 광주일고의 야구 장면인데, 김수인 평론가 설명해 주실까요?
3: 네,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동 구장에서 청룡기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1: 예, 예.
3: 이때 이제, 광주일고하고 배재구가 대결을 하고 있었고,
1: 예.
3: 상황은 7회 콜드게임이 임박한, 그러니까, 배재고 쪽이 승리하기 직전 정도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1: 예.
3: 이 더가웃에서 응원가가 들려왔어요. 선수들이 외치는 응원가인데, 원래 배재고의 응원가였겠죠? 근데 거기에서 살짝 개사가 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었고, 왜 하필 야구 시합 중에 스타벅스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그거는 상대방이 광주일고라는 것과 떨어뜨려 놓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광주일고 코칭 스태프들이 항의를 하게 됐고요. 적당히 해라. 아까부터 참고 있었다. 스타벅스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 예, 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 가야지 하면서 탱크데이 뭐 이런 음성도 있었고 분명하게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는 걸 의도적으로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사과문까지 나왔는데 그 사과문도 AI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 거죠?
3: 네, 일단 사과문이 이 배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2차로 사과문을 냈거든요.
1: 2차로.
3: 네, 지금 이제 사과를 해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사과문 이미지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1: 아, 예?
3: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이제 비판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급기야는 배재고 총 동창회까지 나섰습니다.
1: 맞아요.
3: 예, 대신 사과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1: 예.
3: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파장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서서 있었던 충암고와 그 광주일고 경기에서
1: 예.
3: 충암고 학생이 그 광주일고를 향해 네. 내란의 요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또 나와서
1: 아. 네,
3: 이것도 사실일 경우에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 아.
3: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충암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라서
3: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네. 그 거꾸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예, 그런 빈축을 살 수 있는 물론 그 중앙고 학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1: 예, 네,
3: 그런
1: 예.
3: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1: 자, 일단 충암고 말고 이제 광주일고와 배재고 상황 어떻게 보시는 정홍기 의원님한테 말씀 주시죠.
6: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1: 네.
6: 아니에요.
1: 네.
6: 그런데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1: 네.
6: 그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육으로는 받았을 텐데 그 기가 막힌 비극적 상황을
1: 네.
6: 잘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6: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 어린 학생들이 그 나치를 마치 또 미화하듯이 했다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러한 그 지탄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그 법적 조치라든지 정치인들의 행동이 앞서지 않았어요.
1: 예.
6: 사회적으로 어른들에 의해서 묵직하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인륜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1: 예.
6: 근데 지난번에 탱크 데이 때 이게 마치도 그 정치권에서 먼저 막 그 나서서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도 이게 무슨 뭐 진영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처럼 잘못
1: 예.
6: 이해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해갖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 흥분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이것은 그 소위 사회 생활을 하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교육의 어떤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섰는데 결국은 이거 청소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대통령이 또 얼마나 강한 말을 했습니까? 그때.
1: 그렇죠.
6: 네.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진영 논리 그리고 진영 갈등만 더 상당히 그 부각시킨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1: 사실 이제 광주 얘기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역사적 사안인가를 이 학생이 잘 인식 못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또 일베놀이, 밈놀이화돼서 이게 큰 문제의식 없이 이 친구들이 또 막 외치고 따라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가지고
7: 그러니까 놀이로 소비할
1: 예.
7: 게 있고
1: 예.
7: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드는 일감은 애들이 왜 이러지? 였지만
1: 예.
7: 이건 대단히 손쉬운 그냥 질타에 불과한 것 같고 좀
1: 예.
7: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그냥 그래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역사라는 게 이 좀 흐릿해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이렇게 조롱과 희롱과 어떻게 보면 이런 놀이의 수단에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대단히 위험 신호라는 생각이 많이 저는 들고요. 또 여기서 이게 이 뭐 개사를 했든 뭘 했든 여러 차례 반복되는 동안 말리는 어른이 없었나? 여기도 인솔 교사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계셨을 텐데
1: 예.
7: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질타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어른이 없었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6: 그 코칭 스태프들이 항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1: 광주일고. 예, 예. 감독님이 와서 네. 이제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이긴 했는데.
3: 네. 일단 이 문제는 이번에 새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베
1: 예.
3: 현상이라고 했을 때는 2010년 전후에 이미 드러났었던
1: 예.
3: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목격을 하거나 전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은 반의 학생들끼리 서로 놀릴 때 특정 지역 을 거론하면서 너 그 지역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면면이 계속 레파토리는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1: 예, 예.
3: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이걸 방관하고 방치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딱히 답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 뭐 총체적 반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역사 교육이라든지 또 예. 언어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거 딱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수긍하고 하진 않거든요. 예. 전면적으로 좀 기성세대도 설득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특징이 자신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에 대해서 근데 그 어른이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사나 시사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아 저 좌파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올곧게 가르쳐 주려는 어른 입장에서도 혹시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안에서 자신이 왜곡을 하거나 팩트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니까 메신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돌아봐야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논란도 많이 되면서 이제 해법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배재고 광주이고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이 그 사안을 제대로 소화를 잘 못했구나. 라는 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거 어떻게 다시 소화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재용 삼성 회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함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투자 규모가 4,700조입니다. 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굉장히 화제가 됐고 오늘도 연관해서 대통령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수인 평론가 좀 살짝 전해주실까요?
3: 예? 네, 일단 투자 규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고를 했지만 예? 낯선 숫자가 나올 거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진짜 낯선 숫자였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낯선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이행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자체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경쟁적으로 기업들하고 MOU를 많이 자주 체결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그 액수대로 하는 게 맞았었나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행 과정에서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어쩌면은 이게 앞으로도 뭐 중간중간에 변동의 여지라든지 검토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예. 추진하는 쪽에서든 혹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쪽에서든 좀 산업적, 기업적, 경제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계속 내놔야 될 것이다. 이게 다 확정돼가지고 우르르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여러 토론들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이게 뭐 단순히 2, 3년 안에 마무리일 것도 아니고 5년, 10년, 뭐 국가의 100년 대계 수준 얘기이기 때문에 정 의원님도?
6: 그 과거에 특히 이제 그 좌파 정부들이 보통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하면은 소위 이제 우파 정당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랬을 때 주로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를 쪼개거나 뭐 정부가 이전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예. 사실은 그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는 게 맞아요.
1: 예.
6: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의 생산성이 높여지고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왜 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인들을 왜 백악관에 초대해 갖고 어깨에 팔도 얹고 뭐 이래가면서 지금 예. 그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하겠다. 4,700조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김수미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타임 테이블은 어떻게 되느냐. 액션 플랜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MOU도 없는 거죠, 이거는.
1: 예.
6: 그러니까 과거에 그 왜 한국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MOU 잔뜩 해갖고 우리가 이만큼. 근데 지금 MOU도 없고 단지 90도로 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큰 그 대역사이기 때문에
1: 예.
6: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치밀한 계획이 대통령은 있는 건가? 대통령 임기 중에 한다 그러는데 이 반도체 산업을 어느 지역에 이스태블리시 시키는 것이 5년 만에 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물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는 인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의 그 구상만 지금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대요. 그 이렇게 큰 글로벌 기업이
1: 예.
6: 대통령이 팔을 비튼다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거를 회사를 그 의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계산 속에 투자를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이재명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처음에 시도하면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문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라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19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또 포항 제철 만들 때 당시 DJYS가 얼마나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뭐 큰 대자로 누워서 뭐 어? 길을 못 닦게 만들고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데 내가 이거 잘 되게 할 수 있는 보강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하면 훨씬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거 저는 이 신뢰의 문제가 많이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1: 예, 오늘 뭐 발표에서도 일단 얼마나 빨리 또 하시니 보여주겠다.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긴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7: 일단 전폭적으로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든 예산 확보를 하든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제가 예. 이제

0: 그러니까 기업을 얕잡아봐도 너무 얕잡아보고 국민 수준을 얕잡아봐도 너무 얕잡아보는 게 지금 또 야당 국민의힘의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불허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잠깐 만나볼게요.
2: 아, 안녕하십니까. 아, 윤석열입니다. 아예 호남 반도체가 입지가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은 어? 제가 그 한마디 할게요. 제가 그 메가 프로젝트 전문가 아닙니까?
1: 아.
2: 어? 영일만 그 앞바다에 어? 그
1: 고래.
2: 말하자면 그 대왕 고래 아시네요. 그 아브레오 박사 그거.
1: 예, 아브레오.
2: 그 근데 연락이 했어요. 안 돼요 요즘에는.
1: 그분 오피스도 집 같았고 말이죠.
3: 집, 집. 집.
2: 아, 이제 뭐 재택 이런 거는 그냥 뭐 기본 사항이니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왕 고래 프로젝트 이런 걸 잘 참고하세요. 제가 했던 거를 잘 참고하시면 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어?
1: 근데 그 실패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막 방송 많이 다르고 막
2: 실패한 게 아니고
1: 예, 예.
2: 그 부식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1: 예.
2: 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그냥 말로 예. 마법 같은 일이기 마법 같은 일이라서 잠깐 매직 아니 매간 매직이 왜 뜨나 이거
1: 예.
2: 아무튼 뭐 저기 검색해 보세요 조사를 해보시고
1: 예. 네,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정부가 어제 대국민 보고회를 2시에 했는데 동시간 때 조승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사퇴 기자회견도 2시에 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야 이것도 맞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수희 평론가.
4: 네.
1: 이거 맞아요?
4: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1: 네.
4: 조승래 사무총장이 사퇴한다고 그 소식으로
1: 네.
4: 대국민 그 투자 보고회를 덮을 수는 없죠.
1: 그렇죠.
4: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혹시 대통령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틈에
1: 네.
4: 그냥 스르르르 기자회견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건가? 이런
1: 그런
4: 생각도
1: 의도가
4: 근데
1: 주목받지 원하지 않았다.
4: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에 대한 얘기고요. 결과적인 것까지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네. 이거죠. 아니 여당 사무총장이면
1: 네.
4: TV 틀고
1: 본인도 봐야죠.
4: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본인도 관심 없어요? 나 관심 있어야
4: 그렇죠.
1: 될 것 같은데. 여당
4: 보고.
1: 의원이잖아.
4: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아 우리 대통령이 큰일 하셨네 하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
1: 그러니까
4: 사퇴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1: 네.
4: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데서 또 그거 안 보고
1: 네.
4: 자기 채널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1: 자, 이것도 우리 정 의원님이 이런 거는 어떻게 스케줄 잡아 만약에 2시 잡혔더라도 대통령이
3: 그러니까.
1: 2시 대국민 보고를 하면 이건 좀 연기할게요. 뭘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
3: 그러니까 소심한 거죠.
1: 그
3: 소심하게 그냥 물 한 바가지 던진 거죠.
1: 물 한 바가지 던졌어요.
3: 그거밖에 더 할 수 있나요?
1: 네. 오. 자, 민주당?
0: 제가 어제도 이거 아이템으로 다루시는 걸 들었었는데요.
1: 아, 예, 예.
0: 일단,
1: 아,
0: 네, 애청자입니다.
1: 예, 예.
0: 일단 대통령을 직격한다. 상상하기 어렵고 아마 예. 제가 김수민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스르르 지나가길 좀 원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당대표가 내려오면요.
1: 예.
0: 정무직 당직자는 자동으로 같이 직을 예. 내려놓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다가 당대표 대행을 맡는 이제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아 그래도 전당대회까지 공석이 있으면 안 되니까
1: 예.
0: 하면서 사실상 추인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조승 내 사무총장은 아,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왜 안 하지? 뭐 다른 거 전당대회 때 무슨 롤이 있나 역할을
1: 예.
0: 하시나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이게 또 부각되는 걸 뭐 지금 또 당내 상황에서
1: 예.
0: 여러 뭐 이제 노선이 있다 보니까
1: 예.
0: 원하지 않아서 이제 스르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잦아들길 뭐
1: 스르르?
0: 무게감을 좀 톤다운 시키려는
1: 스르르 아닌데 다 다르잖아 지금
3: 네.
1: 계속 이틀 연속 다르잖아.
3: 아, 아니 조금 부각될 네. 거를 조승래 사무총장이 몰랐을까요?
1: 그러니까 밭으로 많이 돌았어요. 2시 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판단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지적인. 자, 주말 내내 또 열심히 보셨죠? 유시민 작가의 다스베이다 발언. 파장이 큽니다. 아, 핵심 키워드가 재건축론, 재건축, 그 촉법, 용역 평론가, 그리고 늙은 건달, 제크 나이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첩까지 들고 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김수진 평론가 보셨어요?
4: 사실 영상을 다 보지는 않았고요.
1: 아, 그래요?
4: 네.
1: 네.
4: 그냥
1: 텍스트로
4: 어떤 주장이 나왔는지 읽었는데 이번은 이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누구와의 정면 승부야?
4: 대통령 측하고
1: 대통령과의 한판 승부다.
4: 한판 승부일지
1: 정면 승부일지
4: 연속 승부일지는 알 수 없는데
1: 네.
4: 그러니까 뭐 직격탄을 날리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뭐가 이렇게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든지 대통령이 뭔가를 놓쳤다
1: 네.
4: 이렇게 비판한다면 이거는 정면 승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이거는 대통령의 어떠한 태도에서 그리고 재건축으로 표현을 하면서 노선까지 비판을 한 거거든요.
1: 네.
4: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정면 승부를 피할 수가 없

0: 없게 됐다라는 것을 아. 인식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번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어. 이런 취지로 거의 발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일단 유시민 작가가 그냥 쭉 봤을 때 제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예. 이를테면 좀 긁혀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평론가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러 진영과 세와 노선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그랬을 때 다 뭐 공격을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평택 선거에 대해서도. 근데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들어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문과산점이라고 했나요? 뭐 예, 이런 맞아요, 이야기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고 자기 면역 뭐 체계 이런 얘기도 저는 그 비유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좀 이건 과한 거 아니야? 아, 이런 문제의식을
2: 정상세포.
1: 좀.
3: 정상세포. 네, 정상세포가 아닌 예. 자가 면역 질환을
1: 일으키는. 질환이란 표현을
3: 그건 상당히 그렇죠. 무서운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2: 그러니까.
3: 그게 암세포 아니에요?
1: 그래서 그 수준의 먼지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한 발짝 떨어지면 아하. 너무 뜨거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가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2: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거는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자, 국민의힘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장동욱 대표 사퇴고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오늘 그 단톡방에 들어갔어요. 그 후방에 외통위에 배정되면서 그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됐는데 들어와서 이제 안녕하세요 한동훈님 인사를 하자마자 장동혁 당대표가 나갔어요. 사진을 캡처된 사진 나갔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딱 하자.
4: 장동혁님이 그룹을 나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갔어요. 왜 들어옵니까?
2: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요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자, 그 다 티 나잖아요. 그죠? 의도한 거죠. 정호 의원님.
3: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의 그런 어떤 관계 네. 그 자체보다도 그 이제 그렇게 탁 나가면 이게 그러면은 화가 나서 상대하기 싫어서 나간 걸까? 아니면은 보란 듯이 나간 걸까? 아니면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나가는 걸까? 왜냐하면 내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둘 관계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대표 시스템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계기가 예.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직을 던지면서 맞아요. 예. 무너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그 당계라는 이유로 제명을 시킨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가면 한동훈이 나가야 되는 거지. 아~ 원래대로라면. 근데 장동혁이 나가.
2: 나갔어요.
3: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여러 가지.
2: 예.
3: 내 입으로는 말하기 쉽진 않지만.
1: 예. 궁금하다.
2: 예. 그 뭐. 성낸다. 모모한 사람이 성낸다. 요거를 네. 말씀 저를 아니, 유도하셨는데 이번에 안 넘어갔어요.
5: 네. 예. 그리고 가스가 차네요.
3: 예.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당내에서 자꾸 이제 장동혁 대표 퇴진하라 그러잖아요.
2: 맞아요.
3: 아 방법이 있겠다. 한동훈 의원이 예.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듯이 하면 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2: 김수진 평론가도.
0: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보라고 나간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나갈 때 이런 안내 문구가 뜨는 건 다 아는 사실이기
2: 텔레그램
0: 때문에.
2: 제일 강하게 떠요.
0: 그리고 이게 텔레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의원들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이 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0: 근데 들어오자마자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자마자 나갔다는 거는 예. 이거는 공개적으로 모종의 선언을 한 것이다.
2: 아, 안 본다.
0: 네. 불구대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 아,
0: 거의 뭐 불구대톡? 뭐 같은 단톡방을 이용해서 할 수 없다.
2: 아, 불구 대통 원수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의원을 왜 받아줬나라는 시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연구 모임이니까 받아줬는데 예, 예. 국민의힘 모 의원이 들어오라고 권유를 한 거잖아요.
2: 예.
0: 근데 그 권유를 한 사람까지도 공격하는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통 정치인이면 조금 넉살이 있고
2: 예.
0: 뭐 욕하다가도 만나면 웃고 인사하는 게 보통 정치인인데
2: 예.
0: 이렇게까지 그것도 이렇게 대면해서 곤란한 정도도 아닌데 단톡방 안에서 탈퇴했다? 이거는 대놓고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뉴스 될 거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저는 그냥 딱 기사 보자마자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2: 인증.
1: 예, 네, 완전 인증. 나 정말 너 싫어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러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외통위 소송으로 상임위 배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같이 뭐 네. 모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할 정치적인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지금은 들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비토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고 차기 포스트 장동혁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한동훈이란 정치인에 대한 소구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2: 자, 그럼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4: 독방을 나가셨습니다. 이 자가 왜 들어옵니까? 아, 네, 말씀하십시오. 적과 싸울 땐 숨어있다가 장동혁 공격은 제일 먼저 하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2: 세상에
1: 목이 상하시네.
2: 네, 홍명보 감독도 사퇴했다라고 한동훈 의원이 또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4: 홍명보 감독이 의원총회에 들어왔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사퇴하지 않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2: 예, 사퇴하지 않겠다 강력한 선언.
4: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예,
4: 오늘 나가기 왜 안 나가십니까? 예, 나가야 됩니다.
2: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 한 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승민 평론가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정호기 의원님과 장윤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 K라디오.

0: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을 했습니다. 아, 또 일부 선수가 귀국을 했죠. 하지만 이 국민적 또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난주 인터뷰가 너무 또 화제가 됐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청취자 여러분이 너무 또 반응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또 모셨습니다.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요 바쁘시죠?
2: 지금 새벽에 일본 경기 예. 라이브로 신문선이 꼬려 생중계했어요.
1: 아이고 그러셨구나.
2: 그리고 아침부터 뭐 언론사에서 예. 전화가 한 50통
1: 와.
2: 밀려 있고
1: 예예.
2: KBS에서 그 강부자 씨하고 예. 월드컵 관련된 거 2시간 반 텔레비전 지금 녹화하고 헐레벌 들때 왔습니다.
1: 예예. 예. 네. 아유 그 바쁘신 와중에 한판승부 네.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국민적 분노랄까요? 결국은 32강 진출이 안 됐고 탈락이 됐고 해서 좀 허탈감, 답답함이 클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라고 보십니까?
2: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가 스스로 매를 버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2: 네. 네. 오늘 모리아스 감독이요.
1: 네.
2: 일본이 브라질한테 졌잖아요.
1: 맞아요. 2-1로.
2: 그래서 네. 이제 궁금해가 일본 언론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여기서 기다리면서.
1: 예, 예.
2: 그래서 스크린 해봤더니 일본에서는 예. 칭찬 일색이에요.
1: 잘 싸웠다.
2: 잘 싸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브라질과 맞서서 3골을 예. 넣고 역전패는 당했지만 예. 정상에 우리가 가까이 갔다. 그런데 모리에스 감독이 경기 끝나고 했던 것 중에 예.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는 뭐였냐면 예. 지고 나서
1: 예.
2: 그 미국에 와서 응원하던 일본 예. 팬들이 가장 많은 데 가서
1: 예. 90도 인사를 했어요.
2: 그렇죠. 네. 부동자절에서 90도 인사를 했어요. 고맙다고요. 그런데
1: 네.
2: 우리는 졌어요.
1: 네.
2: 그렇죠. 그리고 대표팀 감독 그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정부 문체부에서 감사한 거니까 특정감사에서 네. 그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가 그렇게 뿔난 듯이
1: 네.
2: 그리고 그 성명서 발표하는데
1: 네.
2: 그 내용이 도대체 이게 납득이 가나?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주머니에 손을 끼고 나가는
1: 예.
2: 거죠.
1: 예.
2: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지금 사퇴를 하는데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1: 예.
2: 잔여 기간 연봉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정말로 홍명보 감독이
1: 원래 아시안컵까지 하게 돼 있었으니까
2: 그렇죠. 예. 자의적으로 진짜 예. 사퇴를 결정한 걸까? 그리고 또 뒤에는 자기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뭐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1: 예.
2: 그럼 감독은 할 수 없을 거고 실제 있었던 일은 제가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1: 예. 예.
2: 2014년 월드컵 때 알제리한테 우리가 패하면서 그 당시까지 그 월드컵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우리가
1: 맞아요.
2: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리고 나서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만드는 신조어가 카르텔이었습니다.
1: 예, 예.
2: 전문의사로 들어갔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졌어요. 근데 잔여 기간에 연봉, 크린즈만도 위약금을 받아갔는데,
1: 맞아요.
2: 버팀이 위약금을 줄 수 있는데, 신문선이 꼬리에서 제가 당장 관두고, 너 위약금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할 것이냐고 이제 꾸짖었었거든요.
1: 예.
2: 근데 그날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면,
1: 예.
2: 자기가 정말로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1: 예. 예.
2: 근데 이제 국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모리아스 감독하고 이제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경기 끝난 다음에 선수들에게 모리아스 감독은 잘 뛰었다 하면서 또 한 원팀으로서 뭔가 이게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고
2: 지금 두 가지의 그 사례가 또 있어요. 네. 캐나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1: 마시 감독.
2: 네. 마시 감독이 네. 우리 대표팀 감독 후보였었잖아요.
1: 맞습니다.
2: 경기 끝나고
1: 네.
2: 야, 그 쇼맨십이 대단해요.
1: 연설을
2: 라커룸 들어가서 아, 거기 조용하게 스피치 해도 되는데
1: 그러니까요.
2: 그 캐나다가 미국과 좀 긴장 관계가 좀 있잖아요.
1: 맞아요.
2: 거기서 네. 캐나다 국기 들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1: 네.
2: 운동장에 모리아스 감독처럼 딱 스크럼을 짜가지고
1: 예.
2: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1: 예.
2: 이펙트 마이크가 있었으면 하면 제가 쭉 따라갈 텐데
1: 예예.
2: 그걸 듣지는 못했는데
1: 예.
2: 근데 뭐 저는 현장에서 제가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다 알아. 아, 무슨 얘기하는구나.
1: 예. 제시 마치 감독.
2: 아, 그
1: 예.
2: 마치 감독 이런 얘기했겠죠. 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은 영웅이다. 자, 이것이 끈이 아니고
1: 예.
2: 끝이 아니고
1: 예.
2: 다음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1: 예.
2: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자.
1: 예.
2: 뭐 그런 맥락이겠죠.
1: 그러니까 뭐 캐나다의 프라이드, 뭐 이제 자존심 뭐 이런 걸 하면서
2: 그럼요.
1: 굉장히 어떠한
2: 예고심도 저는 뭐 듣지 못했으니까
1: 예.
2: 이제 나중에 뭐 기사들 저도 이제 하도 바쁘니까
1: 예.
2: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맞네. 그러니까
1: 예.
2: 이제 그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남아공과 경기 때 기자회견했던 것을 제가 엠본부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출연한 그 다음날이 이제 남아공인데 예. 기자가 했던 얘기를 제가 얘기했더니 예. 유튜브에 신문선 해설위원은
1: 남아공 감독
2: 남아공 감독만 칭찬하다 갔다. 그게 그래서 아니었네. 리더십이 예.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리고 또 오늘은 종목개장이 한 30분 있다가 나왔잖아요.
1: 맞아요. 주공항에서
2: 제가 예. 국민의 이런 지금 분노한 것을 아는 행정가라면 예. 선수들 안에서 예. 좀 편하게 커피도 마시고 쉬다가 예. 종문계장과 같이 나와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신 날려들든 말든 그건 맞아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전부 도열해서 국민에게 정말로 보기를 숙여서 아하.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사과를 했었어야죠.
1: 예.
2: 그리고 또 정몽규는 지금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하는데 예. 자기가 다양하니 크리스만도 그렇게 했고 홍명보도 그렇게 했고 예. 그러면 거기에 사과를 하면서 정말로 아랫사람을 또 선수를 위한다 그러면 예.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아하. 아니 그 정도도 지적 판단력이 없나요?
1: 10시라도 맞았어야 됐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홍명보 전 감독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 몇 명이 이제 귀국했어요. 현장에 새벽 시간에 수많은 팬들이 가서 또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홍명보 나가라고 외치는 장면. 이제 박항서 단장이 들어오고 있고 바로 이어서 조현우 골키퍼 뒤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입장하는데 굉장히 이제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팬들과의 아이컨택은 하지 않고 앞만 보면 앞만 응시하면서 이제 공항을 빠르게 나가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야라고 이제 외치는 팬의 모습이 있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도 사실은
2: 한국 대표팀은 지금 기억하는데 3백 시스템을 가동한 거죠.
1: 아 이제 퇴장하면서.
2: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니까
1: 예, 예, 예.
2: 여신 날라오든 뭐고 하면
1: 아.
2: 캐칭하라고 했나요?
1: 아.
2: 그러니까 귀국하는데 축구 경기에서 썼던 3백 아니면 3백을 못 썼으니까 4백
1: 예.
2: 시스템을 바꿨나?
1: 아.
2: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사실은
1: 예.
2: 지금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나 있지만 예. 또 이렇게 제가 조커를 해서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1: 예, 예.
2: 어찌됐든 이번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한 것은 뭐 차지해놓고요. 축구에 대한 지난번에 브랜드 가치 얘기했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2: 브랜드 가치는 더 크게 스크래치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판단을 못할까요? 그리고 지금 얼굴 표정이나
1: 예.
2: 그리고 오늘 저 새벽에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새벽에나 고생을 했습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 북치고 지금 뭐 누구누구 나가라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1: 예.
2: 엿을 안 던졌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 사람들의 얘기는 엿을 던지면 혹시나 선수들이 다칠까 봐.
1: 아하.
2: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아니 거기서 도열을 해서
1: 예.
2: 정말로 잘못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나왔으면 아니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1: 예.
2: 그리고 나는 감독을 떠나지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후배들이나 또 후임 감독이 이끌어갈 것이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1: 예.
2: 아니 정말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닐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1: 사실 네. 홍명보 감독을 국민들이 많이 아꼈어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그 레전드였고
2: 그렇죠.
1: 그 4강 신화의 주역이기도 했고
2: 네.
1: A매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그렇죠.
1: 만약에 오늘 새벽에 진정성을 담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떤 어루만져주는 제스처만 있었다면
2: 네.
1: 국민들 기회 줬을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나면서 계속 네. 뒤에
1: 네.
2: 엔드가 가는 거예요. 엔드가.
1: 그렇죠.
2: 그렇죠.
1: 네.
2: 오늘 자리에서 기자들한테도 네. 모르면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뭐 얘기하면 제가 준비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1: 그러니까.
2: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퇴를 하죠. 그러면 아마 기자들이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1: 네.
2: 자진 사퇴냐?
1: 아하.
2: 그것은 자녀 기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지금 자녀 연봉 문제에 대해서 이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1: 아.
2: 그것은 지금 서울경찰청에 지금 수사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거기에 이제 가장 이해 관계는
1: 예.
2: 아마도 계약 관계에서 그 정상적인 지금 임금에 대한 계약이었는가? 뭐 그 부분도 아마 깊게 아마 수사하면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예.
2: 아,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매를 벌은 거죠, 더.
1: 매를 더 벌었다.
2: 난 그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박항서 감독.
1: 단장님.
2: 네. 예. 단장 이번에 맡아가지고.
1: 예, 예.
2: 내일 모레면 지금 태국에 가서 또 지도자 생활
1: 예.
2: 현장에서 가지 않습니까?
1: 예, 예.
2: 박항서 감독이 저하고.
1: 예.
2: 그 같은 학번입니다.
1: 등기 중에.
2: 예. 예. 박항성 감독이 저하고 옛날에 킹스컵을 같이 갔었어요.
1: 아, 네.
2: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졌습니다.
1: 아하.
2: 그게 굉장히 한국 축구 사회의 역사적인 경기인데,
1: 예, 예.
2: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1: 아하.
2: 그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합니까?
1: 그러니까
2: 킹스컵 가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그 북한 경기를 꼭 이기라고 그래가지고 단장이 육사 참모장 하시던 분이 갔었어요.
1: 아, 그 시절에
2: 예. 북한한테 졌어요.
1: 예.
2: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1: 예.
2: 선수단이 입원점 쪼개가지고
1: 아.
2: 그리고 단복을 벗고
1: 예.
2: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저는 일진으로 들어왔거든요.
1: 예.
2: 공항에 들어오니까 이리 와.
1: 어.
2: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 남산에 가가지고 자술서
1: 아.
2: 누구 때문에 졌느냐 뭐 그런
1: 사실은 있었군요.
2: 예, 해프닝도 있었어요.
1: 예.
2: 어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1: 예.
2: 그때와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 아니에요.
1: 예.
2: 그리고 스포츠라는 건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 시각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대 월드컵 대표팀이 최상의 멤버인데 기대했던 경기를 하지 못했으면 그래도 감독이라면 패인에 대해서 우리. 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1: 예.
2: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맞죠.
1: 예, 예.
2: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매를 더 버는 겁니다.
1: 예. 네. 너무 아쉽네요. 사실 짧게라도 그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정스럽게 말씀을 해줬다면
2: 그렇죠.
1: 더 가라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자,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교수님도 경험을 나눠서 왔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는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안 온 이유가 항공편 구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선수들이 타야 되는데.
2: 그것도 애를 보는 거죠.
1: 사실 그게 말이 되나요?
2: 아니, 지금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2: 예. 네,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크락한 예. 사고가 터졌어요.
1: 그러니까.
2: 그런데 회사에 어떤 예를 들어서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1: 예.
2: 그렇죠. 뭐 공장이 불이 났거나
1: 그러니까요.
2: 네, 방송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맞아요. 그러면
1: 예.
2: 회사에 급히 간부가 와야 되는데
1: 예.
2: 아이씨. 비즈니스석이 없어가지고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늦게 간다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예.
2: 아니 국민들이 봤을 때
1: 예.
2: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축구협회 임원들
1: 예.
2: 그리고 또 감독 특히 정몽규 회장은 아니 30분 그래 비행기편을 뭐 지금 없어가지고 자리를 나눠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1: 예.
2: 지금 그 축구 팬들 하는 얘기는 일부러 숨었다 나왔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우면
1: 예.
2: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1: 예.
2: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30분 기다렸다가
1: 예.
2: 정말로 고개 숙이 들어와서
1: 예.
2: 아니 한 번에
1: 예.
2: 매를 맞든 꾸지람을 듣든 그렇게 했었어요.
1: 예.
2: 네. 아 정말 답답합니다.
1: 예. 여러 가지로 국민들 앞에
2: 네.
1: 그 대응하는 모습이 진솔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 사과의 진정성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우리 교수님의 지난 시간 맞서 네. 손흥민 선수의 투입 관련된 부분인데
2: 네.
1: 지난 시간 엄청 열변토해 주셨는데 손흥민 선수가 장문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었다면서 죄송하다는 네. 말 한마디로는 감히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2: 네.
1: 하면서 줄줄이 본인 SNS에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긴 글을 썼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분이 또 마음을 울면서 썼구나 이걸 느꼈는데.
2: 자 손흥민은
1: 예.
2: 그러니까 월드스타죠.
1: 예.
2: 그죠.
1: 예.
2: 손흥민이가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없습니다.
2: 월드컵 가기 전에도
1: 예.
2: 자신은 은퇴 얘기를 하지 않았고 대표팀 은퇴 얘기도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그. 논조로 계속 주장을
1: 맞아요.
2: 해왔었죠.
1: 네.
2: 근데 강제로 강퇴시키는.
1: 아.
2: 그죠. 여론머리가 그렇게 됐어요.
1: 예.
2: 그 여론머리가 됐던 것은
1: 예.
2: 결국은 축구의 권력자 쪽의 카르텔과 손흥민이 개인이 맞섰던 걸로 봐요.
1: 예.
2: 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력이 추락했던 것에 대해서 홍영모 감독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1: 예.
2: 저는 전문가입니다.
1: 예.
2: 그죠.
1: 예.
2: 전문가의 제 판단으로는
1: 예.
2: 제 판단으로 보면 경기를 앞두고
1: 예.
2: 완팀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 마음으로?
2: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완팀이 되지 못했을 때 전술적으로 서로 이해충돌 관계가 있을 때 자, 유럽에서 말이죠. 세계적인 예. 클럽들
1: 예.
2: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뭐 중요한 경기 때 상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이기면 자기 포켓이 따뜻해지거든.
1: 예.
2: 그러면 감독이 선수 기용이나 전술에 대한 운영이 잘못되잖아요. 선수들이 아카롬에서 감독하고 싸웁니다.
1: 아.
2: 한국에서는 그게 납득이 안 되겠죠.
1: 예.
2: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까지 지켜 지나가던 막 이러는 예, 그렇죠.
1: 수비 라인이 너무 넓었다.
2: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한국적 문화가 아직은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그러면 그것이 수비야 그렇다고 해서 나와 가지고 예. 거기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번 그 대표팀의 전술을 운영에 앞서서 예. 리더십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종속적 관계. 예. 회사도 그렇잖아요. 예. 제가 기업체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예. 스포츠 리더십을 하고 기업에 가서. 그래서 특정 기업 A라는 기업은 예. 특정 대학의 카르텔이 존재하면 그 사장이 CEO가 예. 아주 강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꼼짝 못해요. 깃발을 들고 좌로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스포츠에서 그거는 기관차형. 예. 열차가 끌면 뒤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전차형이라고 있어요. 예. 그건 말이 앞에서 끌잖아요. 선수들이 스스로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메시가 지금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 메시와 날차가 별로 안 납니다. 어허. 늘 메시 얘기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나는 메시와 함께 이렇게 대표팀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너무나 영광이다. 너무 행복하다. 예. 고맙다. 예. 그렇게 존중을 해요. 그러면 아니 메시가 세계 최고 축구를 잘하는데 스타팅 멤버 짤 때 메시하고 뭐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현명한 거죠.
1: 예.
2: 그리고 세계 축구의 이번 월드컵에
1: 예,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문수 교수님 아직 제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까? 뛸 수 있습니까? 다음 네, 월드컵?
2: 본인이 예. 자기 입장을 표명했죠. 예. 그리고 한국 축구도 이제 문화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1: 예.
2: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상품적 가치는 대한축구협회 지금 망가진 브랜드 가치보다 손흥민 가치가 더 크다고 보죠.
1: 예.
2: 그렇다면 축구를 경영하는 축구협회 제가 만약에 네.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면
1: 회장이
2: 손흥민을 얻고 다니죠.
1: 아하.
2: 아니 왜 한국엔 메시 같은 선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영업을 하는데 활용을 못합니까?
1: 예.
2: 그러면 감독이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못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야 축구를 왜 하니? FIFA는 볼은 굴러다니지만 그 이면에는 돈을 세고 있어. 왜 48개로 늘렸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1: 예.
2: 그런데 너는 축구를 대표팀을 왜 하니? 축구라는 그 지금 대한축구협회 브랜드는 우리가 라면을 만들어서 파니? 신발을 만들어서 파니? 옷을 만들어 파니? 야, 너는 대표팀 감독을 갖고 쇼를 잘해서 축구협회 재정 문제를 확보를 하면 그걸 갖고 유소년도 쓰고
1: 네.
2: 지금 그 K리그 발성 많은 심판 교육비로도 쓰고 그리고 또 여자 축구에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니?
1: 예.
2: 그게 CEO가 할 역할이죠.
1: 예.
2: 그렇다면 손흥민 같은 브랜드 가치 있는 선수가 1, 2년 만에 나오나요? 그럼 서른 지금 34인데 4년이 38인데
1: 예.
2: 메시는 39. 호날두는 41.
1: 아하.
2: 뛸 수 있죠. 손흥민 선수는 예. 지금 오늘 장문에 글을 쓴 거 보세요.
1: 예.
2: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1: 예.
2: 그건 반어법으로 전 봐요. 나는 뛸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뛰켰느냐. 국민 여러분 나는 뛰시겠다. 다시 뛰겠다.
1: 4년 후에도 뛰겠다.
2: 뛰겠다.
1: 아, 그 선언인 것 같다.
2: 그 선언이다. 아, 그러면 축구에 지금 손흥민, MLS 손흥민 선수가 가서
1: 예.
2: 유튜버들이 다 그거 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1: 그러니까요.
2: 손흥민 때문에 전부 방송사를 포함해가지고 먹고 살았죠.
1: 예, 마지막으로 축협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2: 자, 축구협은 네. 축구협은 지금 뿌리가 썩었어요.
1: 뿌리
2: 꽃은 시들었고,
1: 예.
2: 근데 어설프게 덤비면 이거 거치지 못해요.
1: 예.
2: 현행 선거제도로요.
1: 예.
2: 축구 11명인데 11명께 맞죠.
1: 예.
2: 지금 17개 시도에게 두 표씩을 줍니다. 12개 K1 그룹에 거기도 두 표를 줘요. 그러면 34표, 17개니까 시도가.
1: 예.
2: 그리고 K리그가 12개니까 24표죠. 그럼 180표 중에서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돼요.
1: 예.
2: 그럼 축구하는데 한 팀은 11명 뛰고 30%니까 11명의 30%는 33.3%인가요?
1: 예.
2: 그렇게 되면 한 팀은 11명이고 한 팀은 그죠? 7명, 8명 뛰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2: 문제는 뭐냐. 그 카르텔이, 암묵적 카르텔들이 그 밑에 하위 개념이 있는 선거인단. 내가 충청도 축구협회장이다 그러면, 경기도 축구협회장이라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선수 중에 경기도 출신. 또 프로팀이 있는 건 K1에 있는. 자, 프로축구연맹 총재도 현대중공업의 회장이었던 권학업 총재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1: 예.
2: 지금 선거제도. 그러니까 벌써 축구협회는 뭐라 그러냐. 60일 동안 규정상 하야 되니까.
1: 예.
2: 그 현행 선거 규정에 따라서 60일 내에 선거하자. 현행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1: 예.
2: 상위 단체 대한 체육회에서 예. 그걸 바꿔야 되는데 물리적 시간이 있는가?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간선제인 걸 직선제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1: 예.
2: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희한하게도 이 문제는 여야가 지금 합의가 되잖아요.
1: 어허.
2: 그죠?
1: 원팀이 됐어요.
2: 어, 원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1: 예.
2: 저는 그래서 기대를 하는데 경계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정치인이 빈자리에 낙하산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일본처럼 축구를 하는 전문 CEO가 하고 전문 게 돈 안 냈다고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그 거수기 노릇했던 비상임 이사한테 27억 26억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을 아껴서 그렇죠? 유소년 축구나 아까 얘기한 교육비를 투자하는 그런 거시적인 그 정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축구는 한 10년 동안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지금 동이 났고
1: 예.
2: 선수들에 대한 육성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부분을 가르치면 되죠. 축구 선수는 15살이라고 하면 25살 축구 선수 성장하면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직선제 네. 개혁 직선제.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신문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박정희 한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 방송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낯선 여행지에서는 눈에 담는 모든 것이 피사체죠. 깜빡이는 신호등, 줄줄이 걸린 빨래, 뜻 모를 간판과 웅크린 고양이,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유기견, 흔한 배경도 사진에 담기면 멋진 풍경이 됩니다. 이게 다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선 덕분이 아닐까요? 유심히 관찰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초점을 맞춘 뒤 찰칵! 순간의 멈춤. 이것만 기억한다면 그저 그런 일상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멈춤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가 여행지다 생각해보세요. 순간순간 잘 기록도 해보시고요. 그럼 늘 있던 자리가 새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0: 나는 가만 멈춰 있어도 부지런히 자신의 템포를 유지하며 갈 길을 가는 것. 아쉬움에 손을 뻗어보지만 절대로 잡히지 않는 차이라고는 1도 없음을 알면서도 매번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계바늘은 오차 없이 움직이고요. 우리는 벌써?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으며 또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시간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지나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사는 건데요.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6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고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1년의 중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또 그렇게 쉽게 망각을 하곤 하네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힘들게 보내셨다면 오늘 오후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과 귀에 익은 음악 선사하는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커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유럽에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유럽 내 낮은 에어컨 보급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고위 당국자는 미국 언론과 유명 인사들이 프랑스의 낮은 에어컨 보급률을 문제 삼자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유럽에 닥친 폭염에 책임져야 한다고 공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영국에서는 폭염에도 탄소 중립, 넷제로 규제 때문에 되레 에어컨 철거 명령이 내려져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언론인들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며칠째 파리는 방마다 에어컨이 없다고 도시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X에 유럽인의 에어컨 반대는 미국식 여름나기에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불편한 심리에 가깝다는 글에 대박이라고 힘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25%로 미국, 일본 90%는 물론 스페인, 이탈리아는 50%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는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고 특히 환경단체들은 에어컨이 기후위기를 도리어 악화시킨다고 비판해 왔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프랑스인의 78%가 에어컨이 환경에 해롭다고 답을 했으며 응답자 6명 중 1명은 지구를 위해서라면 더위를 견디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다만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프랑스에서도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는 등 에어컨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각지에서는 집 주인들이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때문에 가정에 설치한 에어컨을 철거하라는 지방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받는 사례가 속출을 하면서 영국 건축 규정상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가동하는 등 수동 냉각 수단을 모두 활용한 이후 에어컨 같은 능동 냉각 수단의 가동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설치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존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며 주인들이 허가된 줄 알고 에어컨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지자체 단속에 걸려 철거를 요구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런던 북부 캠던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집에 설치된 에어컨 두 대를 영구적으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에어컨 설치 업체들은 런던 곳곳에서 수천 파운드짜리 멀쩡한 에어컨을 뜯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현대적 편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탄소 중립 사고 방식 때문에 영국이 암흑시대에 갇혀있다며 관련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와 지자체는 에어컨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환경의 이익을 관리하려는 규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 시민들이 다들 어디를 그렇게 달려가나 했더니 바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이케아 매장에 들어누워 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돼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 이케아 매장 내부를 찍은 영상이 현재 SNS에 올라왔는데 이 영상에는 무더위를 피해 매장에 전시된 침대와 소파에 누워 태연하게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파리 폭염날 이케아에 주방 보러 왔더니 다들 비서 중이라는 취지의 프랑스어 자막이 달려있는데 새 주방 가구를 보러 온 매장에서 정작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들어놓은 풍경이 대조를 이루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파리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시달리고 있는 배경에서 비롯됐는데 파리는 평소 기후가 서늘해 건물 내 에어컨 보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파리시는 공원 분수 등 시내 1,400여 곳을 시원한 쉼터로 안내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한층 시원한 대형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며 가구점이 뜻밖의 피서지가 됐다고 하네요.
기상청 예보로는 내일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 장난 아닙니다. 현재 DMV 지역 9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슬슬 기온 상승이 발동을 걸고 있는 추세인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습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여름 더위이지만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그리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폭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서쪽에서 더 내려가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메릴랜드 서부와 웨스트버지니아 동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됩니다.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극심한 더위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날씨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은 수요일보다 체감 온도가 112도, 섭씨 44도까지 올라가는 폭염 중에 상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열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요. 워싱턴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더운 날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폭염 경보 발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최고 기온 기록은 125년 전인 1898년에 기록된 101도인데 이 기온을 갈아치울지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극심한 폭염 가운데 간간이 구름 끼겠고요. 오후에 산발적인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이 완화될 기미 없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최고 기온은 계속해서 100도에서 105도, 섭씨 38도에서 4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더운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거의 110도, 섭씨 43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연속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은 특히 어린이, 노인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폭염은 독립기념일 연휴 축제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건데 늦은 오후에는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높은 기온과 습도를 고려할 때 일부 뇌우는 강하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인 이번 주말에는 위험한 폭염과 강하거나 심각한 뇌우 발생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고요. 오후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에 육박하고 열대성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다시 한번 105도에서 110도, 섭씨 40에서 43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 DMV 지역은 3일 연속 위험한 폭염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또한 천둥, 번개, 강풍, 폭우 등 위험한 폭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연휴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번 주는 각별히 날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해골입니다. 해변의 여인.

이런가요 저런가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앵콜송으로 코미디언 출신의 가수 박미가 불러 크게 히트했던 노래 날 보러 와요입니다. 원곡은 원웨이 티켓으로 1959년 닐 세다카가 오 캐롤 싱글 앨범 B면에 발표한 곡인데요. 아시죠? 오 캐롤 I'm but a fool Darling I love you Do you treat me cruel 빰빰빰빰빰 You hurt me 이 노래가 워낙 히트해서 B면에 실렸던 원웨이 티켓을 기억하는 이가 그닥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고 반응도 괜찮았었는지 2년 뒤에 다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사랑을 받긴 합니다. 그러다 소리 없는 폭발, Silent Eruption이라는 이름으로 1973년 영국에서 결성이 된 이 그룹이 있는데 보니엠의 프로듀서에 의해 이들이 독일로 가게 되고 독일에서 Eruption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합니다. 이 Eruption의 두 번째 싱글 앨범에 실린 곡이 바로 원웨이 티켓입니다. 이 곡으로 대히트를 치게 되었는데 같은 프로듀서의 영향 아래 있다 보니 보니엠과 짝퉁이면서 보니엠과 운명을 같이 한 그룹으로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니엠이 원웨이 티켓을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꽤 많았었어요. 그야말로 70, 80년대 디스코가 열풍이던 시절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팝송인 원웨이 티켓.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곡 처음 들었는데 겨울날 스케이트 타면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도 원웨이 티켓 추추 트레인 계속해서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가사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요. 제목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외길 차표 한 장이라는 뜻으로 편도라고 하죠. 사실 이 노래가 신나는 디스코 리듬이어서 가수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 가사를 보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칙칙폭폭 연기를 품으며 기차가 선로를 따라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요. 다신 돌아오지 못하는 우 차표 한 장을 가진 슬픔이여 우 안녕 내 사랑 나를 떠나고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건 눈물뿐 우 차표 한 장의 슬픔이여 난 외로운 도시로 가서 상심의 호텔에 묵을 거고 나 같은 바보는 없어요 나는 눈물만 흐르고 차표 한 장 차표 한 장 사랑의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원웨이 티켓. 멜로디와는 다르게 슬픈 내용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듣고 노래를 다시 들으면 예전처럼 그렇게 신나게만은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럼 박미의 날 보러 와요의 원곡인 원웨이 티켓. 제일 처음 불렀던 곡으로 들어보신 다음 우리나라에서 히트했던 이랩션의 곡 원웨이 티켓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케롤의 비키트로인에서 가려졌던 닐 세다카의 원웨이 티켓 듣고 계신데요. 좀 뭔가가 약간 하나 한두 개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좀 단순한 느낌도 들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빅히트했던 곡이죠. 1옵션의 곡 머니 티켓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을 원곡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닐 세다카가 먼저 불렀다는 거 처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 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자, 이번엔 가수 박미의 날 보러 와요를 들으실 차례인데요.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박미애라는 이름으로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코미디언을 접고 박미라는 이름으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는데 당시 그녀가 불러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곡 날 보러 와요. 개인적으로는 제 코미디언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아 저도 꿈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신 우리 박미 선배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약 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개인 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콘텐츠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꿈과 돈, 와 모든 것을 다 거머쥔 이분 무슨 복일까요? 박미입니다. 날 보러 와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200만 달러의 수술용 로봇 도움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6살의 두 아이의 엄마는 최근 유방암 자가 검진에서 멍울을 발견해 병원을 찾았다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3중 음성 유방암 판정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이미 림프절로 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병원에서 캐롤이라는 이름의 다빈치 SP 수술 로봇을 이용해 단일공 유방 절제술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임상시험 외에 일반 수술로 이 로봇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한 박사는 클립 한 장 크기의 작은 절개를 통해 기구를 삽입한 뒤 로봇이 제공하는 3D 시야를 활용해 미세혈관의 혈류까지 확인을 하며 암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통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유두와 피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캐롤이라는 이름은 유방암으로 아내를 잃은 기증자의 아내 이름에서 따왔다며 기증자가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병원에 로봇을 기증하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었으며 3주 뒤에는 가족들과 짧은 해변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전했는데 유두를 보존하는 수술은 미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아상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참 넘사스럽지만 말이오. 아 유두가 자아상과 존엄성을 지키는데 아 이렇게 막대한 역할을 하는 줄 몰랐네요. 아이고 오늘 저녁 때 그냥 샤워하면서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다음 달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식의 에어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수도인 7월 4일 에어쇼는 미국 역사상 단연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이며 다양한 종류, 크기, 속도 수백 대의 비행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비행은 이날 오후 1시 15분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며 자신은 약 오후 9시에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꽃놀이도 에어쇼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불꽃놀이보다 약 10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기와 불꽃놀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면 꼭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아이, 뭐지게 가실 분들 기실난가 모르겠네. 지요, 아유, 지는 그날 유저지 가요. 가고 싶지만서도 해마다 가는 집안 행사라 어쩔 수가 없네요. 이날 글쎄, 워싱턴 DC에 몇 명이나 갈란가 모르겠네. 독일 북부 도시의 한 청소년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최소 6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독일 북부 도시 슈타타의 청소년 보호센터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5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1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돼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전원이 성인이었으며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등 3명을 체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청소년 복지센터로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둔 미혼모 숙소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가족 간의 비극 같아 보인다. 여성 혐오 범죄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센터 환경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했는데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스타테는 함부르크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인구 약 5만 명이 사는 도시로 독일은 엄격한 총기 소유 법률을 시행을 해 총기 난사 사건이 매우 드문 국가로도 알려졌는데요. 2023년 함부르크의 한 남성이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서 6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2016년에는 대량 학살을 주장하던 18세 독일 이란계 남성이 최소 9명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요새는 뭐 한국도 총질하고 땡기는데 독일이라고 뭐 용 빼는 제주 있까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 칼질하고 땡길 때가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아닌가. 전남 광양의 한 무인 매장에서 중학생 2명이 포켓몬 카드 등 약 4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국의 소식으로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더 일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30일 광양의 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포켓몬 카드 등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현재 조사받고 있는데 매장 CCTV에는 학생들이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와 포켓몬 카드 상자를 담아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물건을 챙긴 뒤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피해 업주는 다음 날 인근 아파트 공용 화장실에 카드 포장지와 박스가 어지럽게 버려져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업주는 현장에 자신의 매장에서 쓰는 비닐 봉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CCTV를 돌려봤고 그제야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훔친 포켓몬 카드를 개봉한 뒤 포장재를 그대로 두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업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포켓몬 카드 판매글을 보고 직접 판매자와 접촉을 했으며 학생들은 거래 과정에서 또래 여학생을 대신 내보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려 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결국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두 명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이 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이미 소년원 송치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 업주 말에 의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천만 원이 넘지만 지금까지 사과나 합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며 촉법소년 사건은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가장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고 하네요. 참, 이 촉법소년이라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이 도대체 뭔 처벌을 허겄다는 거요? 이 촉법소년 나이를 10살 이하로 줄이야요. 요새 애들 어지간한 어른 뺨친다니까. 안 그래요? 아이고, 그 업주 주인 열받아 지레 죽겄네. 어린 자녀 두 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여성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8시경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뒤따르던 택시와도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 등 총 5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차에는 당시 8살 난 딸과 동생 등 어린 자녀 2명도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으며 여성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을 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니, 지 술 처먹을 때 애들도 옆에 있었다는 약은디. 아니, 어린 애들 옆에 두고 술이 목구녕으로 넘어가. 이 차가 좀 갖고 나와가고. 이 미친 여자 아니오. 이 애는 못 올라구나. 그냥 술이나 퍼먹고 살지. 란네란미니.
자동차에서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이 폭발을 하면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황당한 사고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스마트폰 폭발로 중증의 화상을 입고 사투를 벌이던 47세 여성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끝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인공 호흡기를 달고 최선을 다했지만 중증의 화상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 워낙이 커 살리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고는 남녀 두 명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자동차에서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이 폭발을 했는데 폭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을 하자 운전자가 통제권을 잃으면서 자동차는 갓길로 빠졌고 스마트폰 폭발과 함께 자동차 실내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43세 남자는 엄청난 폭발음이 울리며 연기가 차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무사히 탈출할 수는 있었지만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는 탈출하지 못했고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중증의 화상을 입은 부위,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흡입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운전 중이던 남자는 동승한 피해자가 충전기를 꽂은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남미 최고 명문대학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 출신으로 이탈리아 유학 후 아르헨티나의 명문 코르도바 국립대학의 국제관계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대학은 추모 성명을 내고 그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중이며 특히 조사는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충전기가 저품질 제품이었는지 또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은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정품 충전기 또는 검증이 되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에서 운행되는 대다수의 자동차를 보면 USB 포트는 0.5A 정도의 전류만 공급한다면서 이는 최신 스마트폰에 충분하지 않아 과열이나 전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폭발한 스마트폰의 브랜드와 기종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작년에도 말이요. 차 안에도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이고 앞으로 운전 중에 충전하면 안 되겠네요. 이 때약볕에 자동차도 뜨거운데 괜히 과열돼서 터져버리기도 하면 말이오. 아이고 끔찍하죠. 조심하세요. 40년 전 남극에서 채집이 된 영국 연구기관 서랍 속에 보관이 돼 있던 화석이 남극 대륙에서 확인이 된 첫 공룡뼈로 판명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화석이 목과 꼬리가 긴 초식 공룡군인 티타노사우루스류의 꼬리뼈라고 밝혔는데요. 이 화석은 1985년 남극반도 인근 제임스 로스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팀은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영국 남극조사소의 지질 표본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오다 최근 이 화석을 다시 살핀 고생물학자들은 뼈 양끝에 움푹 팬 부분과 둥근 돌출부 등 꼬리뼈 관절 구조를 근거로 티타노사우루스 류의 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남극에서는 공룡 화석이 드물게 발견되는 만큼 이번 확인은 과거 남극이 공룡 서식지였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화석의 최초 발견 기록은 지질학자 마이크 톰슨이라는 박사 현장 노트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1985년 12월 9일자로 적힌 노트는 작은 그림과 함께 큰 파충류의 척추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에버스 박사는 당시 조사팀이 이 뼈를 공룡이 아니라 바다에 살던 고대 파충류의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을 했으나 그는 화석의 형태를 보고 공룡 꼬리 쪽 척추뼈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고생물학자 폴 베럿 교수에게 확인을 맡겼고 이 베럿 교수는 화석 한쪽 끝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반대쪽에 둥근 돌출 구조를 근거로 티타노사우루스류의 꼬리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티타노사우루스류는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군으로 긴 목으로 나뭇잎의 잎을 먹고 긴 꼬리로 몸의 균형을 잡았다고 하는데 베럿 교수는 이 공룡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개체였거나 성체였더라도 티타노사우루스류 가운데 비교적 작은 개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룡은 약 82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오늘날 얼음으로 덮인 남극과 달리 당시 남극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 초식 공룡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었던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남극은 두터운 얼음 때문에 암석 속 화석 기록이 드러나기 어렵고 혹한과 접근성 문제로 현장 조사도 쉽지 않아 다른 대륙보다 공룡 화석 연구가 더디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화석이 남극에서 공룡이 확인된 첫 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지는 남극이 한때는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당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용. 아니, 언제적부터 추웠는지도 모르는 곳을 아니, 지가 우치게 알고 울창한 수필이라고 응? 그러고 떠든대요. 이? 본 사람 없다고 코롱코롱 짓거리면 다 믿어야요. 이? 8,200만 년 전이라면 대체 그때가 언제라는 거요? 아담하고 이브도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이잖요. 시방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像巴那那婆婆杨娃那婆婆多来那特那么太急空娘不信你。土里面的阿姨公娘土里嗯。

라라랜드 화요일 순서 1부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저 송은경에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와, 우연히 그 트래픽을 봤더니 여기저기 사고 난 지역이 꽤 많네요. 트래픽도 있고요. 잠시 후에 깜짝 교통정보 들려드리고요. 또 2부에서는 라라라 퀴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모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요새 뭐 아주 가장 핫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슐님께서 2부 첫 곡으로 부탁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일찍이 전화를 주셨어요. 라이언이 부릅니다. 그 집 앞.

저 앞으로 나가서 노래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한테 힘 한 번만 주세요.

네, 계속해서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내일은 더 덥다는데 걱정입니다. 노래 신청해요. 정말 오랜만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미세스 리께서 신청해 주신 거 키보드

좀 시원해지셨나요? 끝에 바라기는 70년대 음악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70년대 음악 저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또 친척들하고 바닷가 놀러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한 것이 평생의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딴 거는 모르지만 열심히 휴일날이면 여기저기 다녔던 그것만큼은 내가 꼭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금 자녀가 아직 어리시거나 아니면은 손자, 손녀 아직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은 많이들 같이 다녀주세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것이 다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음악이나 상황 이런 것들로 갖고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나이가 꽤 많은 줄 아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먼저 시편 4장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지금은 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를 다 알고는 계시지만 예전에만 해도 하나님 이름이 뭔 줄 알아? 그러면 에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아니죠.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지어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또 지어주시기도 했고 아담이 했나? 갑자기 또 헷갈리네. 아 이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을 못한다니까요 제가. 많은 신 중에 오로지 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늘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한 친구나 열심히 논 친구나 각자 자기의 일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각기의 달란트에 맞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친구는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네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평생 후회는 없기를 바라고 지금에서 보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하는 친구, 말도 조리 있게 거들먹거리고 하여튼 싫었던 그 친구들 그리고 무조건 친구 따라가는 친구 또 친구는 모두 같지만 결국은 후자의 친구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노후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하는 친구요. 아 끝까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맞아요. 저 100% 동감합니다. 안 돼요. 전갈이 자기 몸에 든 독이 싫다고 독 빼면 죽어요. 그래야 그때서 개가 되죠. 한마디로 재수 없어요. 아이고. 이 복별님 답지 않은 말씀이신데. 나도 그런가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윤한기의 이거야 정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쵸. 사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히

0: 609-2875 BK치과.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깜짝 교통 정보.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우연히 트래픽 상황을 봤는데 오전에 교통사고 난 지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후 들면서 다소 정리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여파로 인해서 곳곳이 트래픽 상황이 아주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자, 먼저 DC입니다. 3구 메인 에비뉴 사우스웨스트 엑싯 4번 직전 3구 사우스웨스트 프리웨이 남쪽 방향에서 사고가 오전 11시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지지부진 거북이 걸음입니다. 우측 차선이 아직까지 차단이 되어 있네요. 또 DC 295 북쪽 방향 여기는 정말 요주의 와 아직도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베닝로드 노스 이스트 부근 공사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전하시고요. 북쪽 방향이 완전 헤비 트래픽입니다. 메릴랜드 200번 인터카운티 커넥터 동쪽 방향 메릴랜드 182번 레이힐 로드 엑싯 10번 이후 구간에서요. 토사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시 한 반경에 일어났는데요. 좌측 차선은 토사 유출 구간을 우회해서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트래픽이 아주 심합니다. 다시 3구 북쪽 방향 긴급 복구 작업 구역이 정리되어서 모든 차선이 개방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복구 작업 구역으로 인해 여전히 교통 상황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거북이 서행입니다. 이곳도 아직도 이렇게 밀리고 있군요. 286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 북쪽 방향입니다. 버크센터 파크웨이와 퍼프스 헤드로드 사이 구간의 좌측 차선이 공사 구간을 이었기 때문에 좀 통과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밀리고 있네요. 뭐 여기는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없죠.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출발을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채플 로드와 버지니아 286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 사이 123 옥스로드 양방향 역시 공사 구간으로 인해서 좌측 차선이 막혀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 우회하시거나 좀 시간을 넉넉히 두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95번 남쪽 방향 버지니아 123 엑싯 160번 여기도 항상 요주의 구간이죠. 공사 중입니다. 우측 차선이 공사 구역으로 인해서 차단이 됐으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고 요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이

자연스럽게 공사를 하고 여기저기. 근데 어떻게 이 한 번 시작한 공사는 끝낼 줄을 모르죠. 제가 버지니아 내려온 지도 이제 얼추 15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때 한 공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운전하시다가 특히 헤비 트래픽이 있을 때는 라라랜드로 교통정보 보내주세요. 스튜디오 전화번호는 703-218-1310, 703-218-131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옥입니다. 평행선.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라라랜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 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우리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인데요.

미녀 가수라고 하기에는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죠. 지금 김영임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김상희 곡에 이어서 지금 들으시는 곡은 서유석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엔 영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딱히 좋아하는 가수가 없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김호중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접하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은 안 하겠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김호중의 그대 향한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이런 곡이 있었나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세상 이런 어마어마한 곡이 있었네요. 완전 감동. 솔직히 김호중의 노래가 저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듣고 있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아, 세상에 그동안 노래 부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예,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정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그리고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울고 웃게 또 살게 하는 걸까요? 사랑에 빠져 행복했던 기억, 사랑에 실패해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럼에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만 사랑 참 좋죠. 사랑은 분명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세월 인류는 사랑할 사람을 찾았고 사랑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사랑 참 장윤정이고 신청해 주신 우리 제니퍼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그거 맥다날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2: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026년 6월 30일 마지막 날 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레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다의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SNS 유해성 소속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 29개 주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성조기 개항을 둘러싼 갈등과 고민이 미 정치 양극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정보기관에 외국 간첩과 후속 대상자 등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더그 밴드가 제프리 엡스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의회 조사에 출석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민 단속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렌 맘단이 뉴욕시장과 줄리 매닛 뉴욕시의회 의장이 1258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어젯밤 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대형버스 일명 코치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 퀸즈의 한 공립학교에서 굴뚝 안에 있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한인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소년범 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대법원 결정에 의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 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쿠서치, 셰무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는 물론 학생, 취업, 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의회 입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고 적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의회 입법은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라는 취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치가 시행 중인 여러 주의 법적 근거가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 전역 학교 스포츠 정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연방대법원은 30일 화요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에서 각각 시행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 제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가 규정한 생물학적인 성별 기준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연방법인 1972년 교육재정법인 타이틀 9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타이틀 9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타이틀 9에 따라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과목과 상담, 경제적인 지원, 건강보험과 주거, 그리고 운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성별을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특성과 유전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아이다호주 역시 여성 스포츠 종목이 남성 성별 학생에게 개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이나 성차별 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규정부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또는 여학생 스포츠의 출전 자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두 개 주에 적용되지만 이미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인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단체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 20개 주 이상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성 정체성 기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또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웨스트버지니아 고등학생 베키 페퍼 잭슨과 아이다호 대학생 린제이 히콕슨은 각각 여성 스포츠팀 출전을 위해 호르몬 치료 등을 받으며 경기에 참여하거나 도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주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페퍼 잭슨은 육상 종목인 호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크로스컨트리 등에 출전해온 선수로 여성부 대회에서 주 챔피언을 차지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히콕스 역시 대학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교육과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은 평등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트랜스젠더 관련 사건에서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의료 지원, 교육 정책, 군복무와 신분 관련 행정 정책 등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ey Radio 이하입니다.
0: 최근 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 29개 주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 군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메타는 SNS 중독은 정신의학계에서 공인받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자사의 진술은 거짓일 수가 없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주 법무장관들은 SNS 중독에 대한 메타의 진술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0대들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토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합리적 해석을 내놨다며 이는 사실관계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중독을 정신의학 용어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 대신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와 같은 해석에 기반한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또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이날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주 정부들은 페이스북과 메타가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 일상생활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의 심리는 오는 8월 18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누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

임상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둔 가운데 국가의 상징인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조차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국심의 상징이었던 성조기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국기를 거꾸로 달거나 주 깃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성조기를 개양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과 고민이 정치적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자부심 또 애국심을 나타내기 위해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성조기를 다는 행위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애국심과 정치적인 입장을 구분하고 싶지만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61세 디나 베닉은 애국심은 유지하고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성조기를 거꾸로 개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국기도 거꾸로 달아야 한다며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미국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72세 브루스 왓슨 역시 성조기를 개양하더라도 자신이 트럼프 지지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함께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성조기 대신 다른 깃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공군 주방위군 상사인 프랭크 채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집을 구입한 뒤 성조기를 내리고 펜실베니아주 깃발을 개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브 캐버나는 미국인이라면 성조기를 올바르게 개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조기 자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으로 해석되는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의 알렉스 와그너 부교수는 성조기는 13개 식민지에서 현재 50개 주 연방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함께 변화해온 국가의 상징이라며 성조기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을 앞두고 국민 통합의 상징인 성조기마저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며 미국 사회에 깊어진 분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이베디오 이하예입니다.
0: 미 건국 250주년을 맞은 올해 워싱턴 DC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역대급 폭염과 대규모 인파 통제로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30일 행사 주최 측인 프리덤 250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토요일인 4일 오후부터 전투기 수백 대의 에어쇼, 또 각군 사열 및 군악대 연주, 가수 공연 등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불꽃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덮쳐올 폭염입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유럽의 폭염과 맞먹는 수준의 더위가 다음 달 초에 예보된 겁니다.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 후반, 체감 온도는 40도 넘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도 폭염 예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요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주최 측은 대규모 인파를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행사장 인 워싱턴 내셔널 몰 일대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공항 보

0: 무한 검색대처럼 입장 대기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캐럴 워싱턴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행사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 중에 가장 보안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 프로축구 슈퍼볼이나 대통령 취임식에 준하는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폭염을 피할 곳이 없는 야외에 장시간 머무르게 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지적합니다. 내셔널몰의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행사 관람 구역이 설치됐는데 이곳의 수용 인원은 15만 명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밤늦게 열리는 불꽃쇼를 보기 위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불꽃쇼가 예년보다 늦은 밤 10시 반 또는 11시 넘어 시작될 것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토요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것이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TV로 보거나 동네 행사에서 관람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더그밴드가 제프리 엡스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의회 조사에 출석합니다. 하원은 엡스틴 사건과 관련된 정부 수사 및 인물 간의 관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더그밴드가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하원 감독위원회 비공개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ABC 방송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수사 과정 및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그밴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인 2000년대 초반 시기 엡스틴과의 교류 및 여행 동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클린턴 재임 시절 인턴으로 시작해 이후 클린턴 재단과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 전직 대통령의 주요 활동을 설계하는 핵심 참모로 활동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위원회는 더그밴드와 엡스틴의 공범으로 알려진 길레인 맥스웰 간 이메일 및 메시지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엡스틴 관련 만남과 일정 등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서로를 베이비 케이크스 등으로 부르는 친근한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엡스틴이 2006년 첫 형사 기소되기 이전으로 밴드는 당시 20대였으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맥스웰과의 관계에 대해 물리적 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그녀를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밴드는 과거 패션 매거진 보그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3년경 엡스틴의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유지를 방문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관련 진술의 근거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록과 항공 로그 등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2년에서 2003년 엡스틴 전용기를 여러 차례 이용했지만 해당 섬 방문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본인과 엡스틴, 맥스웰 모두 해당 섬 방문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최근 하원 조사에서 엡스틴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하며 밴드가 자신의 전직 활동 과정에서 항공편 등을 관리했던 핵심 인물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엡스틴의 공범으로 복역 중인 맥스웰은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 퇴임 이후 엡스틴 및 밴드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섬 방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밴드의 하원 출석은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녹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통상 조사 후 문서 검토와 익명 처리 과정을 거쳐 진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악관 법률 고문 출신 캐서린 로이말러,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전 임원 제스 스탈리 등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덥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로 흐리고 매우 덥겠습니다. 최저 기온 81도, 섭씨 27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고 더운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9도, 섭씨 37도로 흐리고 습하겠습니다.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역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89도, 섭씨 32도 나타냅니다. 날씨였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7월 1일부터 뉴욕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북동부는 3일까지, 뉴저지 북서부와 중남부는 4일까지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보에 따르면 2일에서 3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일인 4일에도 화씨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서 체감 온도가 최대 화씨 110도, 섭씨 43도에 달할 수 있다며 야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공 야외 수영장 시즌은 지난 27일 시작됐으며 9월 초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가 오는 7월 21일 화요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이동식 폐암 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검진은 50세에서 80세 사이로 장기간 흡연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암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검진 비용은 대부분 보험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검진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행사 주최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흡연 경력이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검진 기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화요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KCS가 준비한 이동식 폐암 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무료 시민권 신청지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애넌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미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권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작성과 제출 절차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수준과 자격에 따라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제공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에 투표권 행사, 미 여권 신청, 가족 초청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추방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사전 등록제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703-354-6345번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업 홈모기지.
3: 뱅크업 홈모기지.
4: 뱅크업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5: 703-354-1950 703-354-1950
7: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8: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줄리맨인 뉴욕시의회 의장이 1258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주거 바우처 확대와 대중교통 요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줄리맨인 뉴욕시의회 의장은 30일 화요일 총 1258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장이 앞서 제안했던 1247억 달러 규모의 행정 예산보다 약 11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로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뉴욕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줄리맨인 의장은 이번 예산은 가장 취약한 뉴욕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의 최대 쟁점은 뉴욕시의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인 시티 헬프스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의회가 추진한 시티 헬프스 확대를 둘러싼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뉴욕 시행정부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시의회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Fair Fares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재정적인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레인 시민예산위원회 회장은 내년도 예산은 균형을 맞췄지만 대부분 일회성 재원과 단기적인 비용 절감, 미래로 부담을 넘기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에는 다시 큰 재정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당시에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물려받았으며 상당 부분은 뉴욕 주정부의 재원 지원을 통해 메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이하영입니다.
10: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이민 관련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와 AP통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개월 동안 뉴욕에서는 13,957건, 뉴저지에서는 11,420건의 이민 관련 체포가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4개월과 비교해 각각 약 2.9배,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 순위를 보면 뉴욕이 전국 5위, 뉴저지가 7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된 배경에는 연방이민당국의 집행기조 변화로 분석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체포 증가가 법 집행 임무 수행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아이스는 범죄 이력과 관계없이 이민법 위반자는 체포와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이민단속 강화 기조에 이민자 사회의 불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새 국장으로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촉구해 향후 단속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방대법원이 임시보호지위로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에 대한 추방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소년범 사법제도를 둘러싼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범죄 재발과 처벌 강화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웨스모어 주지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메릴랜드주에서 소년범 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볼티모어 시장 브랜던 스캇, 경찰국장 리처드 윌레이, 그리고 볼티모어시 검사장 이반 베이츠는 한자리에서 현재 소년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경찰은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5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무장 강도, 차량 탈취, 살인 혐의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처벌과 재범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모든 소년법과 기존 형사법 전반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12: I agree with the police commissioner and the mayor and the state's attorney that all of our juvenile laws and all of our laws period have to be pressure tested and to figure out what works.
11: 그는 시스템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에는 올해 통과된 청소년 기소 개혁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특정 중범죄에 대해 청소년을 자동으로 성인 법원에 기소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우선 소년 법원에서 다루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일부 법 집행기관은 해당 법이 재범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소년 사법 시스템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동일한 청소년 범죄자가 반복적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라 잭슨 검사장은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더 많은 사건을 소년 시스템으로 보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13: Automatically sending children to a system that doesn't work now, that we know doesn't work now, is not the answer. Fix the system first.
11: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메릴랜드의 폭력 범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소년 사법 제도의 핵심 범죄는 성인 법원에서 엄정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 시행과 함께 재범 억제를 위한 구조 개선과 경찰 지원 예산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지사는 주의회를 다시 소집하는 특별회기 가능성이나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아 향후 정치권과 법 집행기관 간의 추가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0: 뉴욕시 퀸즈의 한 공립학교에서 굴뚝 안에 있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학교 관리인이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9: 뉴욕시 경찰국은 30일 화요일 오전 9시경 뉴욕시 퀸즈 글렌데일에 위치한 공립학교 PS113 앤더니 제이 프란조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학교 건물 지붕에 있는 굴뚝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관리인이 굴뚝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해충 방제 업체를 불렀고 업체 직원이 굴뚝의 배출구를 열어 잿더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발 한 짝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후 사람의 발을 느끼자마자 놀라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지난주까지 2025-2026학년도 수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태로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신이 언제부터 굴뚝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시신이 굴뚝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파악 중이며 시신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시신이 있던 이 건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은 현장을 통제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과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뉴욕시 검시국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사망 시점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0: 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대형버스, 일명 코치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어젯밤 11시 45분쯤에 발생했으며 서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코치버스가 차량과 먼저 충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전복되면서 반대 차로 차량과 추가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5세의 버스 운전사와 승객 한 명이 사망했으며 한 명은 중태, 나머지 17명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과 구조 인력이 79명이 투입됐으며 뉴욕 경찰 사고 조사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해당 구간은 한때 양방향 차선이 전면 폐쇄됐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정체된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늘 오전 뉴욕 경찰은 도로에서 주요 사고 잔해를 모두 제거했으며 서쪽 방향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은 현재 정상화됐습니다. 증시입니다. 인공지능 AI 칩을 포함한 기술주 강세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6% 오른 52,31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9% 오른 7,499.3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2% 오른 26,213.7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일원 모두 내일부터 폭염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최근 연예계에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그리고 사이버 메카 같은 악성 콘텐츠에 엄정 대응을 경고한 소속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연예계 상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얼마 전에 텍사스주 교육위원회가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 속 이야기들을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주정부의 공식 필수 독서 목록으로 통과시킨 그런 파격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번 텍사스주의 결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주들의 움직임은 또 어떤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최근 한국 연예계에는 아주 무겁고도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단호한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는데요. 바로 글로벌 걸그룹 중에 하나죠. 르세라핌의 소속사가 아티스트들을 향한 악성 게시물, 특히 최근에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악성 게시물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르세라핌 측의 이번 강경 대응 소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 대한민국 연예계를 멍들게 하고 있는 이런 악성 게시물들의 실태 그리고 엔터사들의 대처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6월 29일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이 팬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매서웠습니다. 소속사 측은요, 앞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선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걸리고 나서야 몰랐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못했어요, 미안해요, 봐주세요 하면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발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요, 최근 심각한 범죄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속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피해 회복 그리고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요,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합의나 선처 없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법적 처벌 성과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르세라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해서 유포를 해온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법원이 이 유튜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해당 유튜버가 그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영상을 제작해서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들도 줄줄이 고소를 당해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일부는 약식 명령 청구, 그러니까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일부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 같은 것을 받는 등 실제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요, 실제 언론 보도 기사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허위 게시물을 올리는 신종 수법까지도 포착이 돼서 소속사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르세라핌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한국 연예계는요, 그야말로 이 악성 게시물 그리고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성 게시물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아주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과거에는 악플이라고 하면 단순히 보기 싫은 비난 댓글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아주 악질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만큼 진화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수익형 사이버 웨카입니다. 사이버 웨카가 뭐냐면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 사고가 나자마자 재빠르게 출동을 하는 그런 견인차처럼 연예계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발빠르게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을 짜집기를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조회수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의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자극적인 제목, 또 짜집기한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티스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영상을 만듭니다. 임신설, 결별설, 불화설 이런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마치 진짜 뉴스처럼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아이브의 장원영 씨 그리고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인 악질 사이버 웨카였던 탈덕 수용소를 상대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계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수익을 얻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각한 것이 바로 이번에 르세라핌 측도 정조준한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한 음란성 이미지나 영상이 글로벌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유포되는 일이 아주 빈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이자 또 성착취물 제작 행위입니다. K-POP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나 계정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처 또한 까다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대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서 조용히 넘어가거나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준다라면서 뭐 반성문 같은 것을 하나 받고 취하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적 조치 상시와 그리고 합의 없는 무관용이 기본입니다. 일부 대형 기획사들은요,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 그리고 딥페이크 유포 사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법인과 협력을 해서 작성자를 특정한다던가 하는 법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요, 미국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활용해서 작성자 정보를 확보하는 사례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발표된 소스 뮤직의 발표는 아티스트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에게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연예계 전반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상식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확실히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도구가 아닌 아티스트와 팬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쓰이길 바라면서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큰 관심 속에 치러진 브라질과 일본의 32강 외남부다리 혈투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살얼음판 그 자체였습니다. 이 팽팽한 균형을 먼저 깬 건 브라질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전반 29분 일본의 수비형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는 브라질의 수비수 다닐루가 저지른 뼈아픈 패스미스를 가로채 지체 없이 30야드를 폭발적으로 돌진한 뒤 세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루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25야드 지점에서 정광석과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브라질의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선제골을 이렇게 내준 브라질을 상대로 일본은 수비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는 이른바 탐백 형태의 하프스페이스 밀집 수비를 지향하며 브라질의 창끝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저력은 후반 체력 저하와 안첼로티 감독의 과감한 전술 보정이 맞물리며 후반 56분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날카로운 측면 크로스를 카세미루가 압도적인 헤더 타점으로 연결하며 겨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연장전에 기운이 감돌던 후반 95분 기마랑이스가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자로잰 듯 찔러준 전진 침투 패스를 교체 투입된 아스널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자이언 스티키 골키퍼의 키를 가볍게 넘기는 정교한 마무리로 골망을 가르며 2-1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골은 1966년 이후 월드컵 토너먼트 정규 시간 내 터진 가장 늦은 시간의 결승골로 일본의 위대한 도전을 여지없이 침몰시켰습니다. 일본은 역사상 최다인 5회 토너먼트 진출국임에도 단 한 번도 첫 관문을 넘지 못하는 잔혹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FIFA랭킹 10위의 전차군단 독일이 41위 파라과이의 끈질긴 역습에 걸려 승부차기 끝에 결국 침몰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열린 오렌지군단 네덜란드 또한 북아프리카의 맹주 모로코를 상대로 혈투를 펼쳤지만 승부차기 끝에 모로코의 3-2 극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는 후반 72분 코디 학포의 눈물겨운 선제골로 16강을 목전에 두는 듯 했습니다. 학포는 경기를 치르기 불과 며칠 전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으나 팀을 위해 출전을 강행해 이날 특전포를 가동한 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축구가 격렬한 전술적 트렌드 변화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사이 대한민국 대표팀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차디찬 새벽 어둠을 뚫으며 쓸쓸히 귀국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최종 34위라는 전대미문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호의 귀국길은 환영은커녕 공포와 분노가 정면으로 충돌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대회 탈락 직후 온라인상에 유포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신병 협박 사건 여파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개 제대와 대테러 기동대, 공항경찰단 등 총 160여 명의 정예 무장 경비 인력을 대거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귀국 공식 인터뷰나 미디어 보도 가이드라인, 팬 환영 인사는 축구협회의 결정에 의해 전부 백지화됐습니다. 입구장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조현우, 김민지, 이강인 등 대표팀 주축 선수 8명은 홍명보 감독의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는 서글픈 장면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게이트를 통과하자 대기하던 유튜버들과 성남 팬들은 홍명보는 한국 축구에서 즉각 꺼져라. 받아간 연봉 20억을 당장 토해내라며 폭력적인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성남 군중은 축구협회와 선수단을 철저히 이원하여 대했고 고개 숙인 젊은 태국 전사들을 향해서는 힘내라, 선수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말라며 뜨거운 위로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수단이 다 떠나고 약 40분이 지난 뒤 뒤늦게 다른 비행기편으로 슬그머니 입구장을 빠져나가려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포착되자 공항은 다시 한번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고 정회장을 발견한 한 남성이 평소의 독선적 실정과 실언을 격렬히 비판하며 사료용으로 가져온 개껌 수십 개를 회장 얼굴을 향해 전격 투척하는 초유의 돌발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수행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대기 중인 차량으로 빠르게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갔고 개껌을 던진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즉각 연행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원정 월드컵 귀국길에 선수단 공식 인터뷰도 없이 공항 경비대의 비유 아래 도주하듯 청사를 나간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극은 우리에게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상기시켰습니다. 정확히 12년 전인 2014년 6월 30일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대한민국 대표팀은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참패 직후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분노한 축구팬들로부터 호박엿 세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러 소름이 돋듯 정확히 같은 날짜인 2026년 6월 30일 홍 감독은 똑같은 장소에서 날선 욕설과 삼엄한 무장경찰의 경호 속에 귀국했습니다. 날짜마저 일체는 이 12주년 주기의 데자뷰는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지난 세월 동안 인적쇄신과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철저히 외면한 채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기대어 축구 강국이라는 착시현상 속에 안주해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역사의 냉소적인 고발장입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참패가 전술적 오판의 결과물이라면 경기장 밖에서의 파산은 고질적인 행정독점과 밀실 의사결정 카르텔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용 장관의 적극적인 SNS 성명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체육계 안팎의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방위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전반을 현미경 검증할 계획입니다. 태극마크의 영광을 무겁게 짊어진 주장 손흥민은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폐허 속에서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뛰겠다고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구체적인 정책과 거버넌스 개혁으로 화답해야 할 책임은 더 이상 그라운드 안에 선수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칼날 같은 특별감사가 밀실 행정가들의 온상을 철저히 도려내고 한국 축구의 새로운 민주적 시스템을 수립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분노 섞인 시선이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거대한 사법전쟁을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에서는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매장에서는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르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 키위 싱글 박스 24불 99.

0: 어떤 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0: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0: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지금 6월 30일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어떤 책들을 필독서로 읽으셨나요? 교과서 외에도 세계 명작 소설이나 위인전 아니면 시집 같은 책들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지금 미국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 필독서의 목록을 두고 그야말로 대논쟁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때문인데요. 불과 얼마 전이었죠. 지난 6월 26일 텍사스주의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새로운 공식 필수 문학 읽기 목록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주 정부가 이렇게 학년별로 필수 문학 목록을 마련한 것은 처음인데요. 특히 이 목록에는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면서 종교와 공교육의 경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미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이번 텍사스주의 결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다른 주들은 지금 이 종교와 교육의 경계선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텍사스주의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텍사스주의 교육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오후에 열린 최종 투표에서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이 안건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도서 목록은요. 약 150여 권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 원본이라든가 엘리 위젤의 홀로코스트 회고록인 밤, 그리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90년 로드아일랜드 유대당에 보낸 편지 같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글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성경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포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2030년에서 2031학년도부터는 텍사스 내에 있는 약 55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학년별로 어떻게 배우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와 고래, 다윗과 골리앗, 노아의 방주 이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을 좀 깊이 읽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와 관련된 구절들을 직접 읽게 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산상수훈이라던가 욥기, 시편 같은 실제 성경 본문을 찰스 디킨스나 제인 오스틴의 고전 문학 작품과 동등한 비중으로 읽고 또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이 목록 외에 다른 책을 추가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가 지정한 이 성경을 포함한 독서 목록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각각 어떤 논리들을 펴고 있을까요? 우선 이 정책을 주도한 공화당 그리고 보수 진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과 정체성 그리고 서양 문학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포교하려는 게 아니라 영문학과

0: 미국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역사적 공통표준을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의 반발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특히 이번 투표를 앞두고 공청회에서는요, 수백 명의 시민, 교육 관계자들이 몰려와서 밤샘 토론까지 벌였는데요. 교육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유대교를 비롯한 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를 명시한 미국 헌법의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교육이 특정 종교,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수많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이 교실에서 종교적 중립을 지키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나 성경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번 텍사스주가 처음은 아닙니다. 미 전역에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웨드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텍사스주만 보더라도요, 이미 2025년에 모든 공립학교 교실마다 10계명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 게시를 법으로 의무화했던 주이고요. 오클라호마주 역시 관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을 비치하고 또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지역이나 진보 성향이 강한 블루 스테이트들은 어떨까요? 뉴욕이나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주 같은 곳들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 어떤 책을 무조건 읽어라 하고 성경이나 특정 도서를 강제하는 이런 필수 도서 목록 자체를 두지 않고요. 각 지역의 교육부나 아니면 개별 학교나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고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도서를 선택하고 커리큘럼을 짜는 거죠. 당연히 공립학교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의 경전을 필독서로 지정해서 읽히는 일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된다라고 보고 엄격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역사에서 공립학교 내의 종교 교육 문제는 아주 오래된 법적 싸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도에는요, 연방대법원이 주정부가 공립학교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게 하거나 기도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년 사이에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로 재편이 되면서 과거의 판결들을 뒤집거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더 넓게 인정해주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같은 이런 주들이 이렇게 성경을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미국은 흔히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모여 사는 용광로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국 초기에 청교도들의 정신이 깊게 박혀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텍사스주의 K-12 성경 필수 독서 목록 통과는요, 단순한 교육 과정의 변경을 넘어서서 미국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묻는 거대한 문화 전쟁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로 2030년에 차질 없이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대 진영의 거센 위헌 소송에 막혀서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저희가 앞으로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5: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선출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규 의원이,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이, 예결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어 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한 총리는 지명 23일 만에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처리를 일방적인 독주라고 비판하며 강제 배정된 11개 상임위원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헌정사상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산업계 출신 첫 여성 총리이기도 한데요.
6: AI 대전환과 민생경제를 이끌 실무형 총리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 한성숙 총리.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총리는 산업계 출신 첫 여성 총리라는 새로운 기록도 쓰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AI 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실무형 총리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8: 저는 오랜 기간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살아왔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 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1년간의 국정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벤처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제조 혁신 등을 이끌었던 경험도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8: 변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을 위해 대전환의 과실을 사회 안전망 투자로 연결하겠습니다.
7: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내각에서 구현하고 AI 국가 전략과 혁신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다만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한 총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5: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핵심 요직인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6: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원 전원 사임이라는 카드로 맞섰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9: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6월 안에 원고성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은 더불어민주당. 6월 마지막 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3번 연달아 만났지만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법사위원장 문제였습니다.
10: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 다른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11: 네, 국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 법사위가 빠져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9: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의석수 비율을 고려해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조승래 재경위원장, 김영진 행안위원장 등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직전까지 임시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규 의원을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당초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는 카드도 검토했지만 입법 독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이 전원 사임하고 원고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본회의장에서도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민의힘이 투표에 거부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권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12: 선포합니다.
9: 연합뉴스 TV 홍사연입니다.
5: 삼성과 SK 등은 서남권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896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를 만들고 그야말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6: 각종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다만 현실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9: 96조 호남 투자를 공언한 삼성과 SK. 한 목소리로 서남권을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3: SK는 470조 원을 투자해 서남권의 반도체 팹 2기와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4: 생산과 AI 컴퓨팅이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AI 산업 생태계를 이곳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13: 삼성은 42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팹 2기를 구축하고 해남 솔라시도 AI 컴퓨팅 센터를 세웁니다.
15: 국가 AI 컴퓨팅 센터인 만큼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최고 가동률에 이르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3: 정부는 800조면 전남 광주 5년 총생산이라며 원스톱 행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특위를 만들어 그야말로 총력 지원에 나섰는데 핵심은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입니다. 서남권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해 인력 유입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학연과 연계해 정주 여건 역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건으로 꼽히는 용수와 전력 확보 문제를 둘러싼 우려의 시선은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근 댐 여유 물량을 활용해 하루 65톤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불순물 없는 초순수를 생산하고 대형 수로를 까는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력 역시 재생에너지로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저장장치인 ESS 장비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재가동이나 송전선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도 변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 TV 정다희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광주를 찾아 호남이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호남이 역사적으로 받은 차별을 언급하며 이번 투자가 지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6: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12: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이 발표된 다음 날 곧바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가장 먼저 그간 호남이 받아왔던 차별과 소외의 역사를 꺼내들었습니다.
16: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가지고 올인했죠. 수도권 영남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동서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12: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대규모 호남 투자의 정당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대규모 투자가 경제 원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6: 용수 전력, 용지, 이 인프라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12: 호남 홀대가 역사적 사실이었던 점과 최적 입지라는 두 가지 요인을 부각하며 일각의 지역차별 주장에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읽힙니다.
17: 지금 요 상황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양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 이 대통령은 또 애초에 삼성과 SK는 용인 클러스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 순차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서 제가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니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드렸다며 본인이 직접 관할에 책임지고 프로젝트를 이끌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최대 투자 지역인 광주를 시작으로 이제 충남 아산과 경남 진주를 찾아 지역별 발전 구상 논의를 이어갑니다. 연합뉴스 TV 소재형입니다.
5: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이튿날 정치권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6: 국민의힘은 대기업 돈을 동원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발목잡기라며 맞받았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18: 메가 프로젝트를 관치경제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은 물론 나라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0: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8: 부울경제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반발 회견에 나서 어떤 기준으로 호남 투자가 결정된 거냐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정책이 아니고 정치적 기획이고 포퓰리즘입니다.
18: 호남 소외론을 정면 반박한 유승민 전 의원은 원점에서 다시 검증해 호남과 영남에 분산 투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을 두고 호남 비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새로운 지역 갈등 조장이라 비판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산업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호남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의지에 발목을 잡지 말란 겁니다.
20: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발목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8: 전남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 나서 국가 전략을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1: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 전력 용수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협력 기업 생태계 구축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8: 텃밭 지원과 맞물려 정치권의 지역주의 논쟁으로 비화한 서남권 투자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배윤주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2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분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800조 원대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 계획에 전남 광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6: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26: 전남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 경계에 있는 첨단 3지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 통합특설 시에 투자 예정인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후보지 중 한 곳입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마피가 5천만 원까지 있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27: 마피가 거의 없고
26: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공공항 부지 주변도 최근 들어 문의가 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8: 이제 공항 인근으로 들어올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치는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 문의가 좀 많아요.
26: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침체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바라는 자영업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함께 들어서는 만큼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29: 대기업이 들어오면 직원부터 또 많이 오고 사람 인구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 자영업자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6: 수도권으로 향했던 청년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 투자가 현실화하면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정치, 경제, 시민사회, 노동계도 일제히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5: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지역 간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6: 반도체 인프라를 차근차근 쌓아온 강원도와 실질적인 투자를 기대했던 전북 등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30: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에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470억 원을 들여 실제 반도체 제조라인과 같은 실증 검증 환경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주 한국반도체교육원과 강릉반도체교육센터와 연계한 반도체 소모품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31: 이처럼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아왔던 강원도지만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30: 원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간 만남 이후 호남권으로 일사천리 결정됐다고 비난한 가운데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이미 확정된 강원 지역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집중하자며 도민들을 다독였습니다.
32: 이 저쪽은 더 갔네, 호남이 어쩌네 이런 얘기는요. 강원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호남이 무엇이 갔냐, 충청이 무엇이 갔냐가 강원도의 미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30: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명백한 정치적 홀대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분산 투자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광주 전남 대규모 투자에서 전북이 빠졌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3: 역사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우리 삼중 소외를 겪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사실 우려와 걱정과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 균형 발전을 향한 정부의 구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일입니다.
5: 올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 계획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6: 특히 AI 산업에 주력하는 대만과 중국은 경계 섞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4: 4,700조 원이 넘는 장기 투자 계획 발표에 주요 외신들은 국가 차원의 AI 총력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주요 수혜국으로 떠올랐다는 분석과 함께 전폭적인 투자가 반도체 공급망 성장을 촉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본거지인 대만은 경계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거라면서도 대만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대만 반도체 산업 성공의 비결인 과학반지 모델을 모방했지만 위험성이 크다며 회의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수요가 둔화할 경우 이미 성숙 단계에 정착한 대만과 달리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에는 충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견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산업 우위를 강조하며 주도권 사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매체는 한국이 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며 국가적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 반도체 수요를 크게 뒷받침하는 건 중국 제조업이라며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5: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 상승세로 결국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6: 원달러 환율은 1,550원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7: 장 초반 갈피를 못 잡고 등락을 오가던 국내 증시가 반도체주를 앞세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97% 오른 8,476.4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8,220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3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기관이 2조 9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주택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르며 33만 원 선을 회복했고 오전 내내 약세였던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주식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눈뭉치가 굴러가다 어느새 침체만해지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번 오른 작은 뿌듯함이 모여서 튼튼한 체력을 만드는 것, 이런 걸 뜻합니다. 이런 게 운동에만 해당하진 않을 거예요. 아침에 건넨 다정한 인사, 거울을 보며 한 번씩 웃어주기, 이런 작고 긍정적인 습관들이 뭉치면 우리 일상도 엄청나게 행복해질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눈덩이 한번 신나게 굴려보시죠.

힘차게 시작해봤습니다. 하현우의 돌덩이.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첫 곡이었어요. 이정숙 씨 눈덩이 효과. 매일 걷기 운동 5,000보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10,000보도 걷더니 잘 걸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윤희영 씨, 눈덩이 굴리듯 제 통장도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더위 드시지 말고요. 가요 속으로 해서 좋은 음악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강허달님 기다림 설레임 1585번 그리고 조용필 씨의 어제 오늘 그리고 579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오늘 덥다고 재난 문자 많이 왔는데요. 더운 여름 내일부터 7월이래요. 김현아 씨. 그렇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아, 며칠간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막상 내일 7월 달력을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더위가 확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김금예 씨예요. 버스를 눈앞에서 보내고 더위에 걸어가는 중이네요. 덥고 배도 고프고 덥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이거보다 나은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힘든 시간이에요. 김금예 씨 기운 내셔서 잘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0: 조성모가 부른 깊은 밤을 날아서였습니다. 상큼한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더위가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8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승식이 화순이! 햇볕이 너무 강한 요즘입니다. 화순이가요, 승식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승식이가 했네요. 화순씨, 아유, 요즘 너무 덥죠?
1: 맞아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자꾸 찡그리게 돼요. 아, 눈부셔.
2: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화순씨, 주름 생긴단 말이에요.
1: 그래서요, 오늘 퇴근길에는요, 이거 하나 사려고요.
2: 아니, 또 뭘 사요, 맨날.
0: 주름 크림? 아니면 뭐 양산?
2: 아, 모자. 맞죠?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나는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2: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0: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샤프의 노래 연극이 끝난 후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들 쭉 이어집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전이섭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박기섭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1년생. 76년 대구 대명동 대명시장 뒤에서 살았던 박기섭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가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낯설고 외로울 때 동네에서 박기섭을 만났는데요. 저와 처지도 같아서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꼭 붙어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당구도 같이 치고 바둑도 밤새 두면서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기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주 보고 싶은데요.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친구 박기섭. 환갑이 지나고 보니까 더욱 그립고 보고 싶네요.

유열씨의 노래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였어요. 유방암 판정받고 7개월 항암하다가 지난주에 수술하고 오늘 퇴원. 앞으로 방사선 치료가 남았지만 오늘은 나에게 진짜 고생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0603번으로 주셨어요.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치료도 이것도 잘 받으셔야죠. 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정말 수고하셨다고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건강하십시오. 0215번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커피 가게 카드가 나오네요. 가서 찍어봤더니 금액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한 잔 사 먹었습니다. 이제 돌려줘야겠죠 하셨는데 예. 그 남편께서도 한번 사 드시면서 모으는 재미가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0215님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그 카드는 남편께 이렇게 살짝 돌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인 씨, 무척 덥군요. 밤 농장에서 제초제 뿌리다가 잠시 휴식합니다. 귀 심심하지 않게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귀 심심치 않게 제가 좋은 음악들 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인 씨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커피도 한잔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햇볕은 아주 뜨거운데 아까 사연에서 살짝 봤는데요. 바람이 조금 있어서 괜찮다는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마치 이런 포플러 나무 아래에 있으면은 좀 시원하지 않을까? 김동문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청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